0: That was Bubbly by Colby Calais. You're listening to EBS FM Morning Special. 지금부터 뉴욕타임스 기사로 만나는 뉴스 커버리지 시작하겠습니다. Paul, what's the title?
1: Party Like a Swede, a guide to celebrating midsummer.
0: 스웨덴 사람처럼 파티를 미드서머 축제 즐기는 법. 이게 제목입니다. 혹시 외국 영화 중에 미드소마라는 공포 영화 보신 분 계실까요?
1: 네.
0: 그 영화를 보면은 스웨덴에서 즐기는 이 미드소마 하지 축제가 아주 무섭게 그려지는데
1: 네.
0: 네, 이 축제는 사실 그런 것과 아무 상관없는 정말 해맑고 밝고 왁자지껄한 행사라고 합니다. 우리 달력에는 하지가 이제 다가오는 일요일 21일로 나와 있는데요. 스웨덴에서는 올해는 이제 19일 금요일이 바로 미드소마라고 해요. 이게 항상 금요일이기 때문에 날짜 자체는 매해 바뀝니다. 기나긴 겨울이 가고 따뜻한 여름이 왔음을 알리는 올해의 북유럽 미드서머 하지 축제에 대해서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1: Midsummer, a national holiday celebrating the return of light after the long, dark Nordic winter, is celebrated in nearly every city, small town, and rural municipality across Sweden, though none has the ritual cult sacrifices portrayed in the 2019 horror movie Midsommar. The holiday, bigger than any other except perhaps Christmas, is a touchstone of Swedish culture, said Jonas Engman, an ethnologist specializing in Swedish traditions and folklore at Nordiska Museet in Stockholm. The true national day should be midsummer, he said, not June 6th, Sweden's official national day, which tends to pass with little fanfare.
0: 긴 북유럽의 어두운 겨울이 지나고 빛이 돌아옴을 기념하는 스웨덴 국경일 미드서머는 스웨덴 전역의 거의 모든 대도시와 소도시 또 농촌 지역에서 기념되는 축제일입니다. 비록 2019년 공포 영화 미드소마에 묘사된 것과 같은 제사 의식들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지만요. 스톡홈 노르디스카 박물관에 스웨덴 전통 그리고 민속학 전문가인 요나스 앵만은 크리스마스를 제외하면은 그 어떤 명절보다 규모가 큰 이 하지 축제가 스웨덴 문화의 핵심이라고 말하면서 진정한 국경일은 스웨덴의 공식 국경일인 6월 6일이 아니라

0: 미드서머여야 한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6월 6일 국경일은 정작 별다른 행사 없이 조용히 지나가는 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Alright, so midsummer in English, but I guess in Swedish it must be midsommar. It's the
1: Yes.
0: same word.
1: It is. It's just spelt differently. If you've seen the movie Midsommar, if you're liking Shakespeare, Midsummer.
0: Yes. A Swedish person is also known as a Swede,
1: Yes.
0: and that was in the title. Sorry, let's have a look at the word municipality.
1: Well, municipality is not a term we use so often nowadays, but you'll find it being used in legal documents or when local councils or governments are talking about things, because a municipality is a city or a town that has its own local government.
0: 네, 지방 지자체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치제. 라는 것을 영어로는 municipality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rural municipalities and small towns, 소도시, 그다음에 뭐 농촌 지역, what else did it say? Cities, 대도시, 뭐 이런 곳에서 다 같이 기념하는 그런 축제일이 바로 Midsummer가 되겠습니다. What about touchstone?
1: Well, Midsummer is a touchstone of Swedish culture, meaning it's something that everybody refers to. Everybody knows. It's like the standard thing, the thing that represents something. For example, if we talk about touchstones of Korean culture, I think of the Farmers Band. You know, of people with big drums and cymbals and dancing in the street. Or I think of kimchi as a touchstone of Korean food culture. So Midsummer is the thing that represents Swedish culture for many people.
0: 대표하는 것, 어떤 기준이 되는 것을 말하네요. So, Midsummer is a touchstone of Swedish culture. In fact, it's celebrated more than Sweden's National Day, June 6th, which is normally, just a day that goes by with little fanfare.
1: Yes, a fanfare is, well, it's the sound that a trumpet or trumpets or other brass instruments make to announce something, like any kind of celebratory sound. So if something is done with much fanfare, it means everybody is saying, wow, look at this, it's amazing. If it's done with little fanfare, nobody's interested.
0: 네.
1: Everybody's ignoring it.
0: 그래요. With little fanfare 그러면은 굉장히 조용히 라는 뜻이고, with much fanfare라고 그러면은 아주 시끌벅적하게, 요란하게 라는 뜻인데요. 이 fanfare가 지금 선생님이 나팔 소리 내주셨잖아요. 그거거든요. 거기서 온 외래어가 있어요. 우리가 팡파레라고 하는 게 여기서 온 단어입니다.
1: Yeah, fanfare.
0: 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스웨덴에서 Midsummer라고 하는 이 하지 축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됐는데요.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1: The origins of Sweden's big summer party date back to the Christianization of Scandinavia a millennium ago, and the tradition of celebrating the prophet St. John on June 24th, a practice still common in other northern European countries, Engman said. The custom of dancing around a majstang or maypole decorated with greenery and flowers began in the late Middle Ages as an agrarian ritual imported from Germany to ensure a fruitful harvest. Many pagan superstitions were, and still are, associated with Midsummer Eve, including the belief that sleeping with seven different types of flowers, picked in complete silence under your pillow, will conjure dreams of your future beloved.
0: 스웨덴의 이 대규모 여름 축제의 기원은 1000년 전 스칸디나비아가 기독교화되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며 스웨덴 외 다른 북유럽 국가들에서도 지금까지 흔히 볼수 있는 6월 24일의 예언자 성 요한을 기리는 전통에서 비롯됐다는 게 앵만의 설명입니다. 스웨덴어로는 마이스통 이라 불리는 초목과 꽃으로 장식된 커다란 메이플 주위를 춤추며 도는 풍습의 경우, 풍성한 수확을 기원하기 위한 농업의 의식으로 독일에서 전해졌고 중세 후기부터 시작된 게 있는데요. 미드서머 전야에는 과거에나 지금이나 기독교 이전에 이교도적 미신이 많이 남아있는데, 그 중에는 완전한 침묵 속에서 꺾은 일곱 가지 꽃을 베개 밑에 두고 자면은 미래의 연인을 꿈에서 보게 된다 라는 그런 믿음도 있습니다.

0: 알료로 만든 스웨덴 전통 색상인 팔루 레드로 칠해진 오두막집들이 어우러져 스웨덴 시골 풍경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이곳은 또한 스웨덴 민속 의상, 여러 음악단, 그리고 수천 명의 축제 참가자들이 손을 잡고 둥글게 춤을 추는 중심에 하늘 높이 솟은 메이폴 등 미드서머의 모든 화려한 요소가 총출동하는 축하의 장이기도 한데요. 토르베리엘 렉산드 마을 출신으로 과거 기자였고 지금은 지역 가이드로 활동을 하고 있는 릴리아스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메이폴 주위를 돌며 함께 춤추는 모습은 정말 장관이라고 하면서 자신은 날씨가 허락하는 한 매년 같은 곳에서 친척들과 만나 이 장관을 지켜본다고 말했습니다.
1: Right. I can almost picture it in my head. It looks
2: Me too.
1: beautiful.
2: Yeah, but
1: Yeah.
2: also a little bit wild. Thousands of people dancing around a maypole. That's massive.
1: That is a lot. Now, let's picture this. Sparkling lakes and rolling meadows.
2: Yes. Now, the meadows themselves are not rolling around.
1: Then what does this mean?
2: It describes the feeling of them going up and down and up and down. Rather than meadows in the UK, we talk about rolling hills and dales.
1: Yes.
2: So think of not like a mountain. A mountain doesn't roll. You wouldn't say the rolling mountains of Korea, but you say the rolling hills of Sweden or the rolling meadows of Sweden, meaning they're gently going up and then they go back down again and up and back down again. In the same way we talk about rolling waves.
1: Sure.
2: Waves do not actually roll, but they have that feeling of up and down and up and down.
0: 그래요. 가파르지 않고 완만하게 경사진 그런 meadow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그 초원 얘기를 하고 있죠. meadow. 구릉진 아름다운 스웨덴의 초원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And the writer or this journalist, Lilias, says every year she meets her relatives and she loves to watch people holding hands and doing what they have to do for this summer festival, weather permitting.
2: Yes, meaning if the weather lets you do it, meaning if there is good weather. So weather permitting is a phrase used often on pamphlets for festivals and outdoor celebrations. And it says weather permitting, meaning if there's a hailstorm or if there's snow or a blizzard, no, there won't be a festival. We'll cancel it. But if the weather is good, it'll go ahead.
0: Exactly. 여기서는 반드시 한 박자 쉬고 그 다음에 weather permitting이라고 해야 돼요. 그러면은 if the weather is good라는 뜻입니다. So here it says, every year she meets relatives in the same area to watch the spectacle, weather permitting.
2: Yes.
0: 이렇게 한 박자 쉬고 그 다음에는 이 여러 가지 장관들 중에 you get to see all sorts of things here. The celebration comes with all the bells and whistles.
2: Yes, all the extra things. For example, if you're planning to buy a new car, you've got options. There are always options with a new car. Do you want it as the basic model? Or do you want it with the, I don't know, the AI dashboard?
0: In the
2: Do you want it with
0: sunroof.
2: the microwave in the back seat? Do you want it with the television on the roof? I don't
0: Yeah.
2: know. But the idea is you can get lots of extra things. And if you get a car with all the extra things, you get it with all the bells and whistles, meaning all the extra accoutrements, the little bits and pieces. So we talk about, in this case, a celebration with all the bells and whistles, meaning it's not basic. It has everything, all the little details you might expect.
0: 네. 이 부가적인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로 치자면은 기본 말고 추가 옵션을 다 더한 거.
2: 네.
0: 이런 게 a car with all the bells and whistles가 될 텐데요. 이 축제도 그냥 기본적인 것만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다 가미가 되죠. 의상도 예전 의상을 입고 그다음에 그 악단 해서 뮤지션들도 와서 연주를 하고요. 메이폴이 이제 긴 기둥 같은 거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꽃으로 장식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화려한 그런 sky high maypoles도 있고 그다음에 thousands of people join hands라고 했어요. 수천 명이 같이 손을 잡고 축제 분위기를 만든대요. 이거는 전혀 기본적인 어떤 모습이 아니죠. 그래서
2: It's a massive thing. It reminds me of the Kangangsullae.
1: In a way,
2: It's a
1: yeah.
2: little bit different, but the
1: Yes.
2: idea of villagers coming together, townsfolk coming together and dancing like that, it's a beautiful thing.
0: 네, 좋습니다. 자, 잠시 쉬어가면서 우리 퀴즈

0: 다시 알려드릴게요.
1: Which of the following days is the closest to today? Number one, the summer solstice. Number two, Thanksgiving Day. Number three, Christmas.
0: 네. 지금 바로 정답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1045, EBS 반디 앱과 유튜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진 띄워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는 게 그 메이포울을 올리는 것 같아요.
1: 네.
0: 그렇죠? 예, 비스듬히 있는데 똑바로 세워져야 되는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자, 요제 흑백 사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게 메이포울이에요. 이제 스웨덴의 메이포울은 보면은 이게 꽃으로 장식이 되어 있는 모습인데 영국의 메이포울은 여러 리본이 달려 있어요.
1: 네.
0: 그래서 좀 다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리본 하나씩 하나씩 잡고 일정한 패턴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은 이렇게 예쁘게 딴 모양으로 되거든요. 근데 스웨덴은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메이퍼울이라는 면에서는 똑같고요. 자, 지금 리스 만드는 모습이죠. 다양한 꽃으로 이렇게 예쁜 리스를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밋서머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꽃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축제인
1: 네.
0: 모습이고요. 또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 머리에 이렇게 월계관처럼 쓰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이네요. 아, 너무 예쁜데요? 햇살도 아주 따사롭게 비춰지는 모습입니다.
1: It's the best time of year.
0: 네. 저 지금 사진은 식탁에 사람들이 이제 짠 하면서 먹고 마시고 하는 모습인데 가운데 스웨덴 국기도 보이고요. 네, 딸기인가요? 토마토인가요? 네, 과일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이런 분위기라고 해요. With that in mind, let's listen to ABBA.
1: A Swedish band.
0: From Sweden, of course. This is Our Last Summer.

0: Well, that just there was the Swedish group ABBA with Our Last Summer. And today we're talking about a very big festival, the Midsummer Festival. 자, 이번 뉴스 커버지 시간에는 북유럽 그중에서도 스웨덴의 여름 하지 축제 Midsummer를 취재한 뉴욕타임스 기사를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고 있습니다. 이 하지 축제는 북유럽 나라들이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치르는데요. 기사 속 스웨덴의 경우에는 매년 이제 6월 19일에서 25일 사이 항상 금요일에 축제를 열고요. 그 전날인 이브가 제일 성대한 클라이맥스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 무렵 스웨덴에서는 해가 진 지 단 몇 시간 만에 이제 다음 달 해가 다시 뜰 정도로 밤이 짧다라고 하는데요. 자, 그럼 이어지는 단락에서 Midsummer에 이들이 즐기는 음식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1: And of course, there's a Midsummer feast. The fare varies, but almost everyone agrees on three essentials: multiple varieties of pickled herring, fresh new potatoes boiled with dill, and the first strawberries of the season served with whipped cream. There's beer and snaps, small shots, usually aquavit, to either sip or down in one go during a round of Swedish drinking songs. We always do a herring cake, he said, paired with champagne, but that's not traditional.
0: 물론 한여름 잔치 음식도 빠질 수 없습니다. 메뉴는 다양하지만 미드서머의 필수 요리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스웨덴 사람들이 다음 세 가지에 대해 의견을 같이 하는데요. 그건 바로 여러 종류의 절인 청어, 딜을 곁들여 삶은 갓 수확한 새 감자, 그리고 휘핑크림을 얹은 햇딸기. 음료로는 맥주와 스납스도 빠질 수 없는데 스납스는 보통 작은 잔에 마시는 스웨덴식 증류주입니다. 스웨덴식 술 노래를 부르는 자리에서 한 모금씩 마시거나 단숨에 들이키기도 하죠. 또 스톡홀름 주민 마그누스 리트노르에 따르면 자신들은 샴페인과 함께 청어 케이크도 항상 준비한다고 하는데요. 그거는 딱히 전통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한숨에 들이킨다, 영어로는요?
1: Yes, to drink something down in one or down in one go means to drink it in one shot. So that could be a big glass of beer, which some people do here, or it could be a shot of alcohol, a small glass of alcohol that you drink in one go.
0: 그래요. You can drink it down in one go, or you can just down it in one go and use down as a verb.
1: Yeah,
0: right?
1: you can just down it in one.
0: Down in one.
1: Or in the UK we say down a pint.
0: Down a pint.
1: Which I would not recommend.
0: 비슷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꿀꺽 마시는 느낌으로. 자, 스웨덴 본토 이외의 지역에서도 스웨덴인들은 하지 축제를 즐기는데요. 미국의 경우는 어떤지 다음 마지막 단락에서 들어보겠습니다.
1: In the United States, the Swedish consulate throws a great party in Battery Park City, which this year will be held on Saturday, Midsummer Day, since Midsummer Eve coincides with Juneteenth. And Swedish communities across the country host events like the Svedal Midsummer Festival in the San Francisco Bay Area.
0: 미국에서는 스웨덴 영사관이 Battery Park City에서 성대한 축제를 개최하는데요. 올해는 미드서머 전야제가 미국의 노예 해방 기념일과 겹치기 때문에 미드서머 당일인 토요일에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그 외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의 스웨달 미드서머 축제처럼 미국 각지의 스웨덴 커뮤니티에서도 다양한 행사를 개최합니다. To throw

0: Throw a party.
1: Yes, means to have a party, to organize and put on a party. Whether that's a small one in your home or whether it's a big one arranged by the city.
0: So if you're planning on organizing a party, you might say, I'm gonna throw a party.
1: 예, get yourself a delicious herring cake.
0: 그래요. 파티를 열다. throw 동사를 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웨덴의 축제, 미드서머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오늘의 뉴스 커버리지 주요 표현 5개 이제 복습해 볼게요. Let's start off with little fanfare or with much fanfare.
1: Either not celebrating or celebrating.
0: Mm-hmm.
1: The 10th anniversary of the formation of the Morning Special Brass Band passed with little fanfare.
0: Morning Special의 그 브라스 밴드 설립 10주년은 별 뭐별그 뭐라 그럴까요? 팡파르 없이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네, 근데 선생님 일부러 이렇게 브라스 밴드하고 팬페 같이 붙이신 거죠?
1: Of course.
0: 네. 자, 다음으로 rolling hills를 많이 쓰는데요.
1: Yeah, gently
0: 이제
1: going up and down.
0: 맞아요. 완만하게 경사진 그런 언덕들 아니면은 이제 기사 속에서는 초원 예문 보겠습니다.
1: I like the mountains of Korea, but I do miss the rolling hills of the UK.
0: 한국의 산도 너무나 좋지만 영국의 완만한 그런 언덕들이 그리울 때도 있어. 네. 자, 다음 표현은요. bells and whistles.
1: All the extra things.
0: Yep.
1: My new computer has all the bells and whistles. It should do for the price I paid for it.
0: 내 컴퓨터에는 굉장히 많은 부가적인 그런 기능들이 있어. 아, 내가 얼마를 냈는데 그 정도 기능은 있어야지 라는 것까지. 자, 그 다음에는 down in one go.
1: Yes, or down in one, meaning you drink it in one lift of the cup.
0: Yep. 자, 한 번에 그냥 마시는 거, 원샷 하는 거죠.
1: Yeah. 네. I stopped downing pints in... Excuse me, I'll start again. I stopped downing pints in one go soon after I started. A very unwise way of drinking.
0: 내가 한 파인트를 그냥 바로 원샷해서 마시려고 하는 순간 바로 멈췄어. 아, 그렇게 마시는 거는 현명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 네. 자, 마지막으로 파티를 열다. To throw a party.
1: Yeah, to put on a party, to have a party. I'm throwing a party and everyone's invited.
0: 나 파티를 열 건데 모두 다 환영해요. 모두 다 오세요. All right. Well, that's it for the main expressions. Now on to the quiz. Which is the closest to today?
1: Well, the answer is number one, the summer solstice.
0: Not Christmas?
1: No, that's in December.
0: Or Thanksgiving?
1: That's in November if we're talking about the American one.
0: Yeah. 그래요. Summer solstice. 하지가 그래도 제일 가깝죠. In the winter time, we have the winter solstice.
1: We do.
0: You referred to. Yes, that's right. 자, 하지, summer solstice 정확하게 맞춰주신 두 분입니다. 7990님, 시카크림과 앰플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이이정님, 곡물 라떼 파우더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주소와 연락처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선물 보내드릴게요. Let's listen to David Gates now with Goodbye Girl.

0: Carnegie, and so on and so forth.
1: Yeah, I mean, one of the most respected authors in Europe, certainly one of the top authors in German history, and yeah. I'm glad he gets attention here.
0: 김민혜님, 요즘 모스 듣기 전에 이 악물고 독서 산책을 나가요. 진도가 느려도 편안함의 습격 조금씩 읽어요. 불편함 액티비티로 초능력을 깨우고 싶어요. 후후후 하셨습니다.
1: Very good idea. And yeah, reading just a little by little is okay. Yeah. Just read.
0: It doesn't have to be a classic. I mean, no. Michael Easter's The Comfort Crisis, more of a modern book, but definitely...
1: Maybe a modern classic.
0: Yeah, there you go then. Yes. 자, 그리고 정미숙님, 읽을 수 있는 몸과 정신의 에너지가 있을 때 많이 읽고 싶어요. 언젠가는 한계가 오겠죠? 톨스토이의 이반 일리치의 죽음을 읽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1: Oh, very good. A fantastic book. But yeah, you need energy to read. I find when I'm stressed and tired, reading's the last thing on my mind. I have to actually have a good day to read, but when I do, it's the best thing ever.
0: 네. 자, 하아영님이 필사하다 영어로 뭐라고 해요? Write down이라고 하면 되나요? 아니면 다른 표현이 뭐가 있나요? 너무 더워요. 시원한 하루 보내세요. 하셨는데요.
1: Oh, you too. Rather than write down, I would say copy down.
0: Yeah.
1: Or copy out.
0: Copy out.
1: We don't really have this habit so much. Some people do something similar, but in Korea it's a national habit, so there's a specific term for it.
0: 그래요. Write down이라는 거는 이제 생각나는 것을 적는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write down이 필사의 의미는 좀 아닐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지금 뭐 copy down도 괜찮고 transcribe는 좀 다른가요?
1: Well, transcribe is what you're listening to and then you're writing it.
0: 그거는 또 이제 듣고 쓰는 거니까 그것도 좀 다르고 네, 필사하다. To write out.
1: Write out, copy out, copy down. I think all of those can work.
0: 그래요. So write out, copy down. 다 될 것 같습니다. All right. Well, thank you so much for your time this morning.
1: You're very welcome, Sue. I look forward to next Tuesday.
0: 네, 지금까지 폴 선생님이었고요. 저는 최수진이었습니다. Take That의 노래 들려드릴게요. Get ready for it. See you in 22 hours.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생활 속에서 나도 모르게 당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만든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인데요. 포털 검색창에 털린 내 정보 찾기라고 쳐보세요. 해당 사이트에 접속한 뒤 평소 인터넷할 때 사용하는 계정 정보를 입력하면 개인정보 유출 이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비밀번호로 바꾸거나 본인 인증 절차를 추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공통으로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카페인, 전기수, 출구상점, 무리하는, 미미, 제철, 로코코. 정답은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그리고 저녁 8시 오픈합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1882년에 시작돼 무려 144년이 걸린 공사가 마침내 끝났습니다. 핵심부에 있는 중앙탑 높이는 172.5m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성당이 됐고요. 올해는 이 거대한 건축물을 창조한 천재 건축가 가우디가 세상을 떠난 지 10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죠. 바로 스페인 바르셀로나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이야기입니다. 건축학적으로 최고의 경지를 보여준다는 평가 외에도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이 대단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신의 창조물인 자연보다 높아선 안 된다는 가우디의 뜻에 따라 몬주익 언덕보다 낮게 설계됐다는 점, 그리고 입장료와 기부금만으로 건축비를 충당했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이 위대한 예술 작품에 경의를 표하게 됩니다.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린 곡은 스페인 카탈루냐의 미녀 얼로이 달라마로 성모의 아들이었습니다. 장 펠릭스 란나누와 뮤젤 앤더슨의 기타 듀엣 연주로 들려드렸습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의 지하 봉당 안엔 가우디가 잠들어 있습니다. 평생 건축밖에 몰랐던 그는 명성을 얻은 뒤에도 늘 낡은 옷과 검소한 식사로 생활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전처에 치였을 때 노숙인으로 취급받아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건축물 외에는 세상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가우디. 가장 예술가답게 살다간 인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누고 싶은 이야기, 오늘도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보내실 번호는 샵10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 어플 반디로는 무료로 사연 보내실 수 있습니다. 2부 첫 곡으로 나갈 즉석 신청곡도 보내주세요. 작곡가와 공명, 짧은 한 줄의 사연이면 충분합니다. 문득 듣고 싶은 곡 있지 않습니까? 바로 신청해 주세요. 지금 유튜브에서 EBS 라디오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이전 방송 영상도 보실 수 있습니다. 전혁표님, 사그라다 파밀리아 드디어 공식적으로 완공되었군요. 물론 실질적인 완공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완공되었다는 사실이 놀랍네요. 그렇습니다. 144년. 아, 정말 긴 시간인데 놀랍고도 놀랍습니다. 최병기님, 사그리다가 아니라 사그라다 파밀리아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선 카탈루냐어로 또 사그리다로 표기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오늘 사그리다로 읽었는데 최병기님이 또 사그라다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들을 음악은 멘데스존의 교향곡 4번 작품으로 90, 이탈리아 중 1악장 알레그로 비바체입니다. 헤르베르트 폰 카라인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카라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의 연주로 맨델스는 교향곡 4번 작모노 90 이탈리아 종 희락장 알레그로 피바체 감상하셨습니다. 박형규님, 성당에 갔던 때가 기억나네요.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눈을 깜빡할 사이 없이 바라보는 벽이며 천장에 붙은 장식 하나하나 너무나도 아름다웠어요. 내부의 나무 장식 지금도 잊을 수가 없네요. 와, 박형규님 부럽습니다. 메시지만 봐도 그때 감동이 느껴지는데요. 정숙님, 저는 신자도 아닌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까탈로냐 미녀도 참 정겨웠어요. 보내주셨습니다. 이 뭔가 거대한 아름다움을 우리가 눈앞에서 마주할 때 감동과 함께 눈물이 왈칵 쏟아지죠. 김구라님, 레오 교향님의 축성식 미사를 유튜브로 매일 봅니다. 우와, 그나님 매일 보시는군요. 대단합니다. 전혁표님, 재미있는 사실 하나 더. 건축 당시 산마르티 시청의 실수로 건축 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건축을 시작했다고 하네요. 즉, 약 100년 넘게 불법 건축물이었던 거죠. 이 뭔가 이 에피소드 하나하나가 더 흥미롭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와, 전혀 몰랐던 사실인데 전혁표님 덕분에 알게 됐습니다. 김민혜님, 가우디 성당 이야기를 들으면 신기하게도 오래전 나라를 되찾아주신 독립군이 생각나요. 지금의 한국은 독립군들이 설계하고 후손들이 계속 지어가는 거대한 건축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습니다. 독립군 분들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 수 없었겠죠. 가우디의 건축물을 보고서도 우리를 생각하는 김민혜님 대단합니다. 오늘의 클래식 퀴즈 시간입니다. 리스트의 유명한 피아노 곡인데요. 음악 들어보시죠.

사랑할 수 있는 한 사랑하라. 이 시에 곡을 붙여 가곡으로 작곡한 뒤 다시 피아노 곡으로 편곡한 곡인데요. 보기 드립니다. 1번 리스트 헝가리 광시곡, 2번 리스트 사랑의 꿈, 3번. 문자 샵1045나 EBS 라디오 앱 반디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어떤 악기를 연주해도 예쁜 선율, 고색의 가보트 전해드립니다. 정경화의 바이올린, 필립몰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음악이 있는 풍경.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청취자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함께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3776님의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회사원 청취자입니다. 부서 이동에 성공해서 7월부터 새로운 부서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기대와 설렘이 가득이네요. 신청곡은 에드워드 헬가의 위풍당당 행진곡 1번입니다. 메시지를 보니까 다른 부서로 이동하는 걸 오랫동안 준비해오셨나 봅니다.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고 축하드립니다. 새로운 부서로 첫 출근하는 날, 이 당당하게 들어가셔서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시길 바랍니다. 일하다가 분명히 또 힘든 일이 생기겠죠. 그럴 때마다 이 음악을 3776님의 BG음악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곡 보내드립니다. 엘가의 위풍당당 행진곡 1번, 희망과 영광의 땅. 앤드류 데이비스가 지휘하는 BBC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정경희 클래식 클래식에서는 매일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이 있으시면 홈페이지나 문자 반디로 신청해 주세요. 2부 첫 곡으로 나갈 즉석 신청곡은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좋습니다. 오늘의 클래식 퀴즈 다시 한번 드릴게요.

이 곡은 리스트가 운명적인 사랑의 상대였던 비트겐슈타인 공작 부인에게 바친 곡이기도 한데요. 보기 드립니다. 1번 리스트 헝가리 광시고, 2번 리스트 사랑의 꿈, 3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샵 1045, EBS 라디오 앱 반대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8737님, 주상절리 같은 아파트 숲에서 클래식 음악은 마음을 뻥 뚫리게 합니다. 음악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 더 좋은 아침이에요. 보내주셨습니다. 주상절리 같은 아파트 숲에서 사시는군요. 8737님, 부럽습니다. 클래식 음악을 크게 틀어놓으면 왠지 더 잘 울릴 것 같은 느낌인데요. 잘 감상하고 계시죠? 앞으로도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우진희님, 자칭 정클클 광팬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직도 2부 신청곡을 보낼 정도로 클래식의 조회가 없어서 속상합니다. 힝 보내주었습니다. 아닙니다. 우진희님, 속상하지 마십시오. 많은 곡들을 알고 계신데 그게 곡 제목이 아직 연동이 안 되는 것뿐입니다. 하나하나씩 분명히 정리가 잘 되실 겁니다. 또 이 클래식 퀴즈가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하나씩만 기억해 주시면 얼마나 많이 쌓이겠습니까? 우진희 님이 보내주신 곡을 2부 첫 곡으로 하는 날을 저는 기쁘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네리 님, 오랜만에 들으러 왔습니다. 여전히 힘있고 따스한 목소리가 기분 좋습니다. 여기는 에콰도르 키토입니다. 퇴근하고 저녁 8시에 들어도 어울리는 청클클이네요. 와, 에콰도르에 계시는군요. 그곳에 계셔도 이렇게 반가운 메시지를 보내주시니 감동입니다. 거기 날씨는 어떤가요? 일로 가셨겠죠? 혹은 여행입니까?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그리네리님, 다음에도 메시지 좀 보내주세요. 고맙습니다. 4798님, 라디오 틀어놓고 집 대청소 중인데요. 퀴즈만 풀기 못해서 장갑 벗어놓고 문자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그 바쁜 와중에서도 4798님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어떻게 방 청소는 잘 되십니까? 집 대청소니까 방 구석구석 다 하실 것 같은데요. 힘내십시오. 2113님, 기말고사 공부하면서 들어요. 공부가 너무 잘 돼요. 고맙습니다. 다행입니다. 이번 기말고사 잘 보실 것 같은데요. 저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공부 파이팅 하십시오. 자, 이어서 들어볼 곡은 쇼스타코비치의 피아노 협주 2번 F장조입니다. 작품으로 102 중 2악장 안단테인데요. 크리스티나 오르티츠의 피아노, 블라드미르 아슈케나즈가 지휘하는 로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쇼스타코비치의 피아노 협주곡 2번의 부장조 적분호 102종 2악장 안단테 크리스티나 오르티스의 피아노와 블라디미르 아시케나지가 지휘하는 로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어느새 여름 휴가 계획을 세울 때가 됐는데요. 올해는 유류비가 올라서 해외보다는 국내로 많이들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름 휴가 시원한 바다 어디로 갈까 찾으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국립 휴양림 신청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산과 바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신가요? 이 노래 들으면서 여름휴가 세워보시는 거 어떨까요?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부릅니다. 바다로 가자.

칼리파노의 비에니스 마르, 바다로 가자.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목소리로 감상하셨습니다. 오늘의 클래식 퀴즈 정답 알아볼까요? 차우진님, 만난 지 2년. 서로에게 줄 편지를 쓰고 있는 중이었는데 리스트에 사랑의 꿈이 나오네요. 결혼을 앞두고 서로에게 응원이 되는 음악입니다. 마음이 몽글몽글해져요. 와, 차우진님, 축하드립니다. 2년 연애 끝에 이제 결혼을 하시는군요. 이렇게 귀한 소식을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운이 좋았습니다. 편지를 쓰실 타이밍에 리스트의 사랑의 꿈을 들려드렸군요.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행복한 시간 앞으로 쭉 이어지실 겁니다. 자, 오늘의 퀴즈 정답. 차우진님이 말씀해 주셨죠? 2번, 리스트 사랑의 꿈 3번입니다. 선물 받으실 분은 당첨 선물방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당첨자 주소방에 주소와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리스트에게 이 곡의 영감을 준 시인은 독일의 혁명 시인 페르디난트 프라이그라트의 시인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오, 사랑하라. 그대가 사랑할 수 있는 한 사랑하라. 그대가 무덤가에 서서 슬퍼할 시간이 오리니.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 보낼 수도 있고 다시는 못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사랑하십시오. 리스트의 사랑의 꿈 3번, 카티아 부니아티브 시빌리의 피아노 연주로 들어보겠습니다.

피아니스트 카티아 브니아티시빌리가 연주한 리스트의 사랑의 꿈 3번이었습니다. 바이올린 중 최고의 명기 역시 스트라디바리우스죠. 특히 1700년에서 1720년 사이에 제작된 스트라디바리우스가 높은 평가를 받는데요. 딱그 시기인 1715년산 스트라디바리우스의 음색이 오늘 저녁 부천 아트센터에서 울려 퍼집니다. 드레스덴 필하모닉과 함께 무대 오르는 제임스 에네스는 스트라디바리우스를 직접 소유하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인데요. 300년이 넘은 어마어마한 가격의 스트라디바리우스. 소리가 과연 어떻게 다를까요? 제임스 에네스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뚜렷한 개성은 없다. 대신 매우 순수한 음색을 지녔다. 그래서 깊고 거친 음색, 천사 같은 맑은 음색을 모두 만들어낸다. 혹시 오늘 이 공연 가시는 분 있으실까요? 공연 후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1부 끝곡은 오늘 공연에서 연주될 브루흐의 바이올린 협주곡 1번 G단조 작품으로 26중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입니다. 제임스 NS의 바이올린과 샤를 뒤따오가 지휘하는 몬트리올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리면서 1부 마무리하고요. 2부 정태양의 오페라 인사이드로 돌아오겠습니다.

0: 아직 좋아하는 이유를 다알수 없는 그림책을 좋아합니다. 에세이 우리가 모르는 낙원에 쓴 대로 아직이라는 부사엔 한 번도 좋아한 적 없는 걸 앞으로 좋아하게 되리라는 기대가 담겨 있거든요. 글과 그림으로 엮은 수수께끼 같아서 알쏭달쏭했던 게 점점 재미 나지는 거죠. 그 속엔 언제나 느껴보지 못한 기쁨, 닿아보지 못한 아름다움, 가져보지 못한 이해가 숨어 있고, 나를 한칸 넓혀보는 즐거움도 있고요. 결국 책이란 건 낯선 숲에서 자기만의 오솔길을 찾아보라는 다정한 권유이자 초대가 아닐까요? 책을 읽으며 모른다는 감각을 기꺼이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모호하고 불확실한 것들 속에서 분명 어떤 진실 하나를 발견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1: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이 공개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민요 클래식 재즈 그룹 휴명 삼각, 포크 듀오 여유와 설빈, 싱어송라이터 민수, 팝 펑크 밴드 까치산의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집니다. EBS 창사 특집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 공개방송은 6월 22일 월요일 오후 2시, 밤 12시에 방송됩니다. 음악을 들으며 더 나은 세상을 꿈꿉니다.

정경희 클래식 2부 첫 곡은 홍은심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농산일에 바쁘던 동네 친구 명아 씨, 오늘은 밭에 안 가고 쉬고 있다는데 아마 정클클 들으면서 냥이와 집에 있을 듯요. 고양이 관련한 음악도 있나요? 들려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고양이에 관한 클래식 있습니다. 로로이 핸더슨의 춤추는 고양이, 아서 피들러가 지휘하는 보스턴 팝스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렸는데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작곡가 공명 없이 이렇게만 신청

0: 그동안 몰랐던 오페라의 진짜 속 이야기.
1: 정태양의 오페라 인사이드.
0: 피아니스트 정태양 선생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정태양입니다.
0: 더운 날이 계속되는데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1: 저 드디어 종강했어요. 아직 한 학교는 종강하지 못했는데요. 네. 이제 목요일 날 기말고사 시험 볼 거고요.
0: 아니, 빨리빨리 좀 하시지.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1: 학생들이 저보다 더 원하겠죠?
0: 아, 물론이죠. 어째... 학생 때 기억 안 나십니까?
1: 아, 그랬죠. 어쨌든 이렇게 한 학기 동안 잘 지나갔고요. 네. 그리고 오늘 이 마술필이 전해드릴 생각에 들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그 태양 선생님에게 수업반 학생으로 정말 좋을 것 같아요.
1: 왜요?
0: 왜냐하면 이 물어봤을 때 모든 걸 다 대답해준 선생님 만나기 쉽지 않아요.
1: 아, 아니에요. 모든 것은 당연히 아니고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0: 예, 다시 겸손 모드 잘 알겠습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모차르트 오페라 마술필이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1막을 끝내면서 2막은 많이 다르다.
1: 네, 여러분 1막에서 길을 잃은 타미노 왕자의 이야기가 시작됐고요. 네. 파미나 공주의 사진을 보면서 사진만 보고 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파미나 공주는 자라스트로의 성에 붙잡혀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요. 그리고 빠빠게노라는 이제 길에서 만난 친구인 거죠. 그 빠빠게노와 함께 길을 동행하게 되는데 빠빠게노가 뭐 이렇게 자물쇠로 입이 채워지는 벌도 받으면서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동화적 이고 환상적이다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2막은 통과 의례를 거치는 계몽주의적 성장의 스토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그렇습니까?
1: 네.
0: 자, 예상을 뒤엎는 반전도 있다고 예고를 하셨는데요.
1: 네, 1막에서 밤의 여왕의 말에 따르면 네. 이 자라스트로는 파미나를 납치해간 악당이자 잔인한 폭군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2막에서 타미노가 직접 만난 그 자라스트로의 정체는요, 지혜와 이성의 세계를 다스리는 태양의 사제장입니다. 그러니까 복수와 증오 대신에 용서와 박해를 베푸는 존재. 바로 우리가 알고 있던 밤의 왕의 말과는 전혀 다른 스토리가 펼쳐지게 되는 거죠.
0: 그렇군요. 이 자라스트로 이름도 여러분 어디서 좀 들어보셨죠? 니체의 자라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그 자라스트라드 아닙니까? 고대 페르시아의 예언자죠. 그런데 자라스트로의 실제 모델이 된 인물도 있다면서요.
1: 네, 많은 음악학자들이 추론하기로는요. 이그나츠 폰 본 백작을 실제 모델로 꼽는다고 합니다.
0: 그렇군요.
1: 당시에 오스트리아의 그 아주 저명한 과학자이기도 했으면서 계몽주의 사상가였다고 합니다. 온화하고 지혜로운 성품으로 존경을 받았던 인물이라고 하고요. 무엇보다 모차르트가 속해 있던 프리메이슨 지부의 회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차르트가 많은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0: 모차르트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게 이 말씀하신 프리메이슨인데 프리메이슨 어떤 조직입니까?
1: 네,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16세기 말 그리고 17세기 초에 영국에서 시작된 모임이고요. 지식인, 정치인 그리고 많은 예술가들이 계몽주의 사상을 나누는 교류의 장이었습니다. 자유, 평등, 박애를 핵심 이념으로 지혜와 덕을 쌓아서 완벽한 인간으로 나아가자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한 당시 엘리트들의 모임이었고요. 그리고 이 모차르트와 대본 작가 슈카네더가 프리메이슨의 열성 회원이었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0: 그렇군요. 그런데 모차르트가 프리메이슨이었다는 사실이 이 모차르트의 음악과 뭔가 연관이 있을까요?
1: 사실 음악가들, 특히 모든 예술가들은 자신의 작품에 자신이 현재 하고 있는 생각을 넣기 마련이잖아요. 모차르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모차르트 후기의 음악 세계를 관통하고 있는 이 주제가 프리메이슨의 사상이었거든요. 특히 프리메이슨 장송음악도 작곡을 했고 그리고 칸타타도 썼습니다.

0: 그리고 특히 이 마술피리에는 이 프리메이슨의 여러 가지 사상들 그리고 가르침들이 거의 집약체로 들어가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 자라스트로의 성은 이 프리메이슨의 성전을 뜻하고요. 그리고 숫자 3이 계속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밤의 왕의 시녀들도 3명이고요. 계속 이 3을 사용하는데 삼위일체와 이 완벽함을 상징한다고 해요. 그리고 서곡의 첫 머리에도 처음에 빰빰빰 하는 이 3개의 화음이 등장하고 이런 코드들을 많이 모차르트가 숨겨놓게 되죠.
1: 그렇군요. 그러면 이 프리메이슨 사상이 음악으로도 표현이 된 거로 생각하시나요?
0: 네, 지금 이제 들어볼 곡인데요. 바로
1: 어허.
0: O Isis unt Osiris라는 곡입니다.
1: 네.
0: 정말 이 제목을 제가 독어로 읽어드렸지만 간단해요. O Isis와 오시리스 신이시여라는 노래거든요. 이 자라스트로가 타미노 왕자와 그 파파게노가 지혜 성전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집트의 그 신들에게 기도를 올리는 노래입니다. 이 프리메이슨은 고대 이집트에서 많은 영감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1: 그렇군요.
0: 그래서 그 이집트의 어떤 종교 의식이라든지 그 당시 관습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라스트로라는 배역이 이 부르는 목소리가 사실은 베이스 중에서 가장 깊고 낮은 음역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낮은 음역이다 보니까 그 사제장의 위엄이 있고 또 장대한 그 목소리를 표현하기에 적합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1: 그렇군요. 아, 흥미진진한데요.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모차르트 오페라 마술피리 중에서 오 이지스 운트 오즈리스. 오 이시스와 오시리스 신이요. 지금 말씀해주신 바로 그 곡입니다. 베이스 크루트몰의 음성과 볼프강 자발리시가 지휘하는 바이에른 국립 오페라와 오케스트라 합창단이 함께합니다.

0: 마술피리 중에서 오이지스 운트 오즈리스, 오이시스와 오시리스 신이시여, 베이스 쿠르트몰과 볼프강 자발리시가 지휘하는 바이에른 국립 오페라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였습니다. 이 아리아를 듣고 나니까 밤의 여왕과 짜라스트라가 확연하게 대비가 되는 게 느껴지는데요. 지난 시간에 빛과 어둠의 대비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밤의 여왕의 어둠. 그럼 짜라스트라가 빛인 걸까요?
1: 일단 이름에서부터 밤의 여왕이 착한 척을 조금 했지만 사실 밤의 여왕이잖아요.
0: 네.
1: 뭔가 어둠이 있을 것만 같았잖아요, 사실. 이게 단순한 선악 구도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것 같고, 이게 빛과 어둠, 그러니까 계속 대비를 이야기하거든요. 감성과 이성, 그리고 무지와 계몽의 대립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밤의 여왕은 계속 어둠이나 감성, 그리고 복수, 혼돈 뭐 이런 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소프라노의 아주 높은 고음으로 마치 계속 싸우는 듯한 스타일의 노래를 부른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딸을 이용하고 있는 어머니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권력을 차지하는 것이 목표고요. 그리고 방금 들으셨던 아리아의 주인공 자라스트로는 빛, 이성, 지혜, 그리고 질서. 그렇다 보니까 이 장중하면서도 사실 따뜻한 목소리의 베이스 음성, 그리고 밤의 여왕의 딸인 이 파미나의 성장을 돕는 보호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상적인 인간, 그리고 세계의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죠.
0: 자, 드디어 밤의 여왕이 본색을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1: 네.
0: 어떻게 드러냅니까?
1: 가장 유명한 시간이거든요. 파미나에게 칼을 주면서 자라스트로를 죽여라. 안 그러면 너는 더 이상 내 딸이 아니다 하면서 딸에게 위협하면서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 이때 부르는 노래가 여러분 모두 알고 계신 그 곡. 그 유명한 밤의 여왕의 아리아입니다. 지옥의 복수심이 내 마음속에 끓어오르고라는 제목입니다.
0: 자, 우리가 그 너무나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그 극강의 고음 구간이 있죠.
1: 네.
0: 노래 어느 부분에서 나올까요?
1: 노래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고음이 막 나오는 건 아니에요. 물론 네. 처음부터 이 밤의 여왕은 굉장히 환한 듯한 목소리로 노래를 하거든요. 가사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지옥의 복수심이 내 마음에 끓어오르고 죽음과 절망이 내 주변에서 불타오르는구나. 만약 너희 손으로 자라스트로가 죽음의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면 너는 더 이상 내 딸이 아니다 라고 부르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 알고 계시는 그 고음들로 자신의 분노와 마음 상태를 막 표현하게 됩니다. 이게 사실은 현실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아무리 화가 났다 하더라도 이렇게 고음을 내면서 화내는 사람 잘 없잖아요. 특히 막 짧게 막 음정을
0: 그렇죠. 화가 났을 때는 고함을 내더라도 와 크게 내고
1: 그렇죠.
0: 벌어지게 내지만 이 고음은 정말
1: 이게 사실 이 바로크 시대부터 해서 이제 모차르트로 넘어오면서
0: 예.
1: 어떤 이렇게 음정의 모양, 그러니까 이렇게 고음에서 막 빠르게 움직이고 이런 모양이 어떤 감정적인 동요를 상징한다고 여겼습니다. 모차르트도 그런 효과를 잘 사용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어요.
0: 그렇군요.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많은 이제 평가를 받는 네. 이야기 중 하나가, 아니 인간의 목소리가 아니라 악기 같다.
1: 그렇죠.
0: 야, 무슨 현악기 같다.
1: 네,
0: 어떻게
1: 네.
0: 이렇게 소리가 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좀 더 우리가 이 전공자로서 구체적으로 네. 분석을 해보면, 소프라노의 이 고음은 우리가 보통 채, 한마디로
1: 네.
0: 도나, C샵,
1: 네.
0: 반음 높고 레 정도
1: 네.
0: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1: 네.
0: 이 밤의 여왕아리아는 어디까지 나는 겁니까?
1: 이제 파, 그 F까지 난다고 할 수 있겠어요. 도레미
0: 예.
1: 파까지 난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은 여러분 주변에서 이 곡을 많이 들으실 수 있는 이유가, 우리 한국 소프라노

0: 들이 이 곡을 잘 부르는 사람이 많아서 그렇거든요. 이게 그런데 전 세계 토탈로 보자면 한국만 이렇게 저는 잘 부른다고 솔직히 생각합니다. 예, 네, 이게 한국에 많이 집중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1: 네.
0: 그렇지만 사실상은 저 부르기가 굉장히 힘든 곡이고 이게 돌고래 소리 그 주파수로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 직전의 영역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준돌고래 정도 되는데 이게 한번딱 소리 낸 다음에 길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근처에서 계속 기교적으로 노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숨을 정교하게 끊었다가 붙였다가 뭔가 이런 소프라노들의 테크닉이 있겠죠. 그리고 기계처럼 정확해야지 깔끔하게 들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표현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단순히 고음만 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밤의 왕 자체가 화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노의 연기까지 보여줘야 되는 아주 어려운 장면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1: 자, 모차르트는 어떤 생각으로 이런 극한의 고음으로 작곡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0: 초연에서 이 밤의 여왕을 맡았던 가수가 모차르트의 처형인 요제파 호퍼라는 가수였습니다. 이 요제파 호퍼의 독보적인 고음 능력과 기교를 모차르트가 잘 알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시험해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맞춤형으로 작곡을 했다고 하거든요. 이 요제파는 이 까다로운 배역을 10년 동안이나 완벽하게 무대에서 노래했다고 합니다.

0: 와, 한마디로 소프라노 요제파 호퍼가 없었다면
1: 네.
0: 이렇게 극한까지 작곡을 안 했을 수도
1: 안
0: 있겠네요.
1: 했을 수도 있겠죠, 당연히. 네.
0: 그래서 이 작곡가가 그 시기에 어떤 생각을 하는지, 누구를 만나는지가 중요합니다.
1: 그러게, 당시에 다른 오페라들 기록을 봐도 이 정도 고음은 이 모차르트만 계속 썼거든요. 모차르트가 이 밤의 왕뿐만 아니라 후궁탈출이라는 오페라에서도
0: 네.
1: 굉장히 고음들을 써요. 그걸 생각하면 이 요제파 호퍼라는 가수의 그런 영향력, 영감이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0: 아, 정말 궁금해요. 이때 뭐 음원을 우리가 당연히 없겠지만, 과연 호퍼는 어떻게 노래했을까?
1: 그렇죠.
0: 자, 그런 면에서 현대 요제파 호퍼는 소프라노 조수미가 아닐까도 생각해 보는데요. 이 밤의 왕 아리아가 소프라노 조수미의 트레이드마크 아닙니까?
1: 네, 그렇죠. 이 조수미 선생님을 나타내는 그리고 가장 아이코닉한 배역이 밤의 여왕일 것 같은데요. 이 다른 소프라노들은 실수를 당연히 하실 때도 있겠죠. 그런데 조수미 선생님은 이 라이브에서 정말 실수가 없으시다고 해요. 그리고 음정이 무척 정확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많은 오페라 팬들 사이에서는 이 조수미 선생님의 밤의 여왕이 단순히 화가 난게 아니라 굉장히 냉정하고 차가운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평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0: 들어보겠습니다. 소프라노 조수미의 밤의 왕 아리아. 자, 하이라이트 부분만 잠시 들어볼 텐데요. 게요르기 솔트가 지휘하는 빈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함께합니다.

0: 와, 저 정말 예전에 많이 들었는데
1: 네.
0: 오랜만에 다시 들으니까 또 신기하기도 하네요. 자, 다음 타자로 우리 태영세님이 소프라노 에다 모저를 음원을 가져왔습니다.
1: 그렇죠.
0: 왠지 모저가 좀 긴장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긴장하고 계실 것 같아요.
0: 여러분 바로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Der Herrlacher kocht in meinem Herzen. 지옥의 복수심이 내 마음속에 불타오르고 소프라노 에다 모저의 음성 볼프강 자발리 씨가 지시하는 바이에른 국립오페라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0: 마술 피리 중 밤의 여왕의 아리아, 소프라노 에다 모저의 음성, 볼프강 자발리치가 지휘한 바이에른 국립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에스터 158호님, 밤의 여왕, 화가 많이 나셨네요. 확실히 조수미가 더 낫네요. 팔은 안으로 굽는 법. 조수미는 깔끔하고 아름답고, 에다 모저는 카리스마가 있네요. 조수미 쌤도 이 노래 부를 때, 때론 이탈이 날까봐 걱정이 되었다고 해요. 보내주셨습니다. 어떻게 감상하셨습니까?
1: 정말 확연하게 두 분이 이렇게
0: 차이가 나죠?
1: 개성이 있는 것
0: 예.
1: 같아요. 그 에다 모저는 뭐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화가 많이 난것 같은 느낌. 근데 조수미 선생님은 딱그 화를 한 단계 넘어서서 뭔가 탁 차갑게 이야기하는 느낌.
0: 예.
1: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역시 모차르트의 같은 배역이지만
1: 그렇죠.
0: 또이 가수마다 다르게 해석하는 그렇게 우리가 또 감상을 하면서 듣는 묘미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에다모저를 들으면서 너무 놀래가지고 태연쌤이랑 저랑 살아계신가 검색도 해봤습니다.
1: 맞아요.
0: 예, 1938년생.
1: 네, 거의 90세에 가까우시더라고요.
0: 야,
1: 아직 살아계십니다.
0: 이렇게 노래를 하셨는데 얼마나 발성이 좋으면
1: 그러니까
0: 장수를 하실까 생각도 해봅니다.
1: 그 압력을 견디면서 세월을
0: 그러니까요. 이 압력을 계속 견디면서 정말 대단합니다. 자, 다시 오페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동안 타미나 왕자와 파파게노는 뭐라고 있었을까요? 지혜의 성전에 들어가려면 세 가지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데 여기서 숫자 3이 나오네요. 어떤 관문 거쳐야 합니까?
1: 네, 침묵의 시험, 그리고 불의 시험, 물의 시험이 있습니다. 이 프리메이슨에 입단할 때 신입 회원이 거쳐야 되는 비밀 의식을 극화해서 이제 오페라 속에 녹여낸 건데요. 이 여러분 딱 들으시면 어떤 시험이겠구나라는 것을 상상하셨을 거예요. 침묵은요, 말 없이 인내하면서 감정과 충돌을 억제할 수 있는가? 그리고 불은 뜨거운 불길 속을 걷는데 용기와 희생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물은 통과해서 건너면서 죽음과 재탄생,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세 가지 통과 의례를 거쳐서 계몽의 빛에 이르는, 사실 지금 이세 가지 목록을 보니까요. 이세 가지가 되는 사람 같으면 정말 인품이 좋은 사람일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이 자라스트로의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빛에 이르는 서사를 완성하게 되는 거죠.
0: 자, 그렇군요. 마술피리 이 작품 외에도 모차르트의 다른 오페라에서 사회 비판적인 장면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계몽주의의 영향이라 볼수 있을까요?
1: 사실은 이 마술피리가 그 프리메이슨적 상징, 계몽주의의 어떤 사상들을 많이 담고 있는 거고요. 물론 그 전의 모차르트는 짧은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0: 예.
1: 그 시기를 다른 작곡가처럼 막 너무 세분화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0: 예.
1: 그렇지만 이전에 뭐 피가로의 결혼, 돈조반니 이런 오페라들을 작곡하던 모차르트를 보면 끊임없이 당시 사회에 대한 어떤 비판 의식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뭐 이제 여성에 대해서 그리고 귀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오페라 속에서 비추면서 사회적인 비판도 많이 했고, 그만큼 이슈도 되었었고, 제재도.

0: 많이 받았던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그렇군요. 자, 과연 타미너가 세계의 시련을 무사히 이겨내고 빛의 신전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하지만 첫 번째 관문부터 만만치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말을 하면 안 되는 무건수행 아닙니까?
0: 그렇죠. 참 이 오페라 특이한 게 오페라는 노래하고 말하라고 만들어진 극이잖아요. 그런데 주인공이 말을 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주는 거거든요.
1: 예.
0: 이 타미노가 침묵의 서약을 잘 지켜나갑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인 파미나를 만났을 때도 한마디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줄도 모르고 이 파미나 공주는요, 타미노 왕자가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절망에 빠져서 아주 슬퍼하게 되죠.
1: 내용이 벌써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자, 근데 그러고 보니 그동안 우리 파미나의 노래는 한 곡도 안 들었어요.
0: 이 파미나가 사실은 솔로로 혼자서 부르는 곡이 이 오페라에서 제일 적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나오는데요. 바로 파미나의 아리아. 아, 이 모든 것이 사라지고. 아흐, 이 feels as if the fashion then 이라는 노래인데요. 타미노 왕자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오해한 이 파미나 공주가 절망에 빠져서 부르는 슬픈 아리아입니다. 화려한 비교, 아까 밤의 여왕, 그러니까 엄마보다 조금 약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강하신 탓도 있지만 이 파미나 공주의 아리아는 굉장히 서정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슬픔과 고독을 이 절제된 아름다움으로 표현하는 매력이 있는 곡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제 준비한 음원의 소프라노는 아넬리제 로텐베르거라고 이분 또한 정말 한 40년 정도 커리어를 하시면서 많이 사랑받았고 특히 우리나라에는 이 파미나 공주 역할로 클래식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소프라노입니다.
1: 어서 들어보고 싶습니다. 소프라노 아넬리제 로텐베르거의 음성인데요. 아흐 이슈필스 에시스트 페르시분덴. 볼프강 자발리시가 지휘하는 바이에른 국립오페라 오케스트라가 함께합니다.

0: 소프라노 아넬리제 로텐베르거가 노래한 파미나의 아리아 아흐이쉬 필스 에시스트 페르시 분덴. 아, 이 모든 것이 사라지고 여러분 감상하셨습니다. 볼프강 자발리치가 지휘하는 바이에른 국립 오페라 오케스트라가 함께했습니다. 자, 타민 왕자는 시련도 무사히 통과했고 사랑도 완성했는데요. 그런데 파파게노는 어떻게 된 겁니까? 궁금합니다.
1: 이 파파게노는 이게 타미노는 이 침묵의 그 시련을 묵묵하게 견뎌내서 이 파미나의 이 슬픈 아리아까지 이끌어냈잖아요. 그런데 이 파파게노는 배고픔과 갈증을 참지 못해서 투덜투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막에서도 입이 자물쇠 채워지는 벌을 받은 거죠. 그런데 이때 노파로 변장한 파파게나라는 인물이 등장해서 나와 결혼하지 않으면 너는 평생 여기 갇혀서 빵과 물만 먹고 살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2막에서 등장하는 굉장히 동화적인 요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충성을 이 파파게노가 맹세하는 순간에 파파게나의 그 노파 분장을 한 파파게나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침묵의 서약을 깬 탓에 눈앞에서 이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0: 제 생각에 파파게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뭐 이렇게 소속에 살면 되지. 무슨 큰 영광을 보겠다고. 파민 왕자처럼 고생하면 사냐. 나는 그냥 소확행이면 충분해. 뭐 이런 마인드 아니었을까요?
1: 그렇겠죠. 그런데 이 타미노 왕자와 파파게노의 이 대비가 이 오페라 속에서 굉장히 재미가 있거든요.
0: 네.
1: 이 사제가 달콤한 와인 한 잔을 건네주니까 이 파파게노가 기분이 굉장히 좋았던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진심 어린 소망을 담아서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내가 무슨 지혜를 바랍니까? 그저 시원한 와인 한 잔과 나를 사랑해줄 예쁜 아내 한 명만 있으면 만족합니다. 하면서 I'm matching order. 바이피엔이라는 노래를 부르는데 아가씨나 귀여운 아내가 좀 있었다면이라는 노래를 부르는데 아주 동화적이고 귀여운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아, 어쩌면 우리 시대에 또 던지는 철학적 메시지가 있는 곡이네요.
1: 그렇죠.
0: 들어보겠습니다. 오페라 마술피리 중 파파게노의 아리아입니다. I met an old boyfriend. 아가씨나 귀여운 아내가 있다면. 바리톤 발터 베리의 음성, 볼프강 자발리치가 지휘하는 바이에른 국립 오페라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0: 바리톤 발터 베리의 노래, 볼프강 자발리시가 지휘하는 바이에른 국립 오페라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어본 I met Queen of Fifen. 아가씨나 귀여운 아내가 있다면 여러분 감상하셨습니다. 오수미님, 저도 파파게노의 마인드로 살아가고 싶어요. 노래에서 밝고 해맑은 수수함이 느껴지네요. 물 흐르는 대로 조용히 소확행하며 살고프네요. 돈이 있으면 더 좋고요. 보내주셨습니다. 아까 우리가 대화 나눈 대로 참 이 곡이 요즘 우리 시대에 느끼게 하는 바가 적지 않아요?
1: 네. 저에게도 그렇네요.
0: 오수미님 분명히 그렇게 행복하게 사실 겁니다.
1: 그럼요. 이 빡빡에도 그리고 특히 막 중간에 약간 정말 동화처럼 막 네. 이런 벨소리 같은 거 들렸잖아요. 그런 것도 이 빡빡에는 어떤 약간 동심의 마음을 보여주는 도구였던 것 같습니다.
0: 자, 이제 막을 내려야 할 시간입니다. 결말은 어떻게 됩니까?
1: 네, 이 밤의 왕은 아직도 나쁜 마음을 먹은 중이거든요.
0: 네.
1: 이 파메나, 그러니까 자기 딸을 모노스타토스라는 인물에게 주기로 하고 모노스타토스를 앞세워서 사원에 쳐들어가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성공할 수는 없겠죠. 이 자라스트로가 밤의 여왕을 이기면서 오페라가 끝이 나거든요. 이 타미노와 파메나 커플은 모든 시험을 통과해서 빛의 세계로 입성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전 파파게노도 파파게나를 만나서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타미노와 파미나가 이 시련을 통한 이성적 인간의 완성을 보여준다면 상대적으로 파파게노와 파파게나는 평범한 삶 속에서 이룰 수 있는 행복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0: 자, 마술 피리를 그저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화로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프리메이슨, 계몽주의, 로맨스, 코미디, 그야말로 다 섞여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엮을 수 있고 연결할 수 있는 모차르트, 역시 천재군요.
1: 네, 이 철학적인 상징들과 그리고 대중적인 오락성을 결합할 때 모차르트가 사실 우리가 분석하듯이 그렇게 고민을 많이 했을까요? 저는 아닐 것 같거든요. 정말 물 흐르듯이 써내려간 것이 바로 이 모차르트의 천재성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오페라에 어떤 요소를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무겁고 진중하게 풀어낼 수도 있고요. 또 동화적인 측면을 강조하면 어린이들이 좋아할 만한 이 어린이 오페라로도 풀어낼 수 있는 게 이 오페라의 특이한 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리와 철학, 그리고 현대사회 비판, 정치적 해석까지 그 정말 다양한 수용성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네, 김인수님, 파파게노 아리아에서 구슬 굴러가듯 종소리 나는 악기 이름이 궁금해요. 실로폰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어떤 악기죠, 선생님?
1: 네, 바로 글로켄슈필이라는 악기거든요. 검색 사이트에서 검색해 보시면 딱 모습을 보면 아, 이런 악기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실 텐데 다음에 오페라 속에 나오는 이런 특수 효과 악기들을 한번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0: 오페라 실제로 마술필 할 때 글로켄슈필 쓰나요?
1: 글로켄슈필 씁니다. 쓰고 또 저는 뭐도 봤냐면 다른 타악기 종류들로 막 대체하는 것도 봤어요.
0: 예.
1: 조금 더 큰 막 마림바로 대체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봤습니다.
0: 좋습니다. 자, 모차르트의 그야말로 마술과 같은 작품 마술필이 2주 동안 함께했습니다. 어떤 곡으로 마무리할까요?
1: 마지막으로 함께 들으실 곡은 이 파파게나와 파파게노가 행복하게 부르는 노래입니다. 일명 빠빠빠라고 하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둘이서 너무 좋아서 또는 너무 감격적인 순간이고 당황스럽기도 해서 말을 이어나가지 못하는 그런 유머를 담고 있는 곡이고 아주 행복한 결말로 이끌어주게 되겠습니다.
0: 자, 이 곡은 오늘 끝곡으로 남겨놓겠습니다. 정태형의 오페라 인사이드. 다음 주 어떤 작품이죠?
1: 다음 주는 이제 독일 작품 들려드렸으니까 다시 이탈리아 작품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예, 어떤 작품인지는 안 알려주시고 이탈리아 작품이다 까지만 오픈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 동안 건강히 지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빛나는 피부 아로셀에서 슈퍼콜라겐 마스크팩, 다시제 한방병원에서 소화에 도움을 주는 다시제 위쾌한, 당신을 빛나게 할 아이웨어 스파클 리서치에서 안경과 선글라스, 국립합창단의 보이스 오브 솔라스 CD, 바리톤 정경의 스위치온 도서를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0: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오늘 끝곡은 모차르트 오페라 마술피리 중 파파게나 파파게나 클링언 클링헨 클링언 울려라 종아 울려라 그리고 말씀드린 파파파 이중창입니다. 바리톤 발터베리와 출연자들이 함께하고요. 볼프강 자발리시가 지시하는 바이에른 국립오페라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이 곡 전해드리면서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클래식 있는 풍경 정경이었습니다.

0: 잠시 지구에 왔다 사라지는 우리, 신비하지? 우린 무엇 때문에 여기 왔을까? 말하기 위해서? 침묵하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잘 모르겠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난 그녀를 위해 왔다는 거지. 지붕 위엔 하늘이, 그리고 그녀가 있어. 맞아, 난 별의 지붕 아래 무도회에 온 거야. 음악이 신비와 어우러지니 모든 게 분명해졌어. 내가 여기 온 건 그녀를 위해서라는 것. 프랑스 아티스트 로랑 울지의 노래 Je suis venu pour elle, 난 그녀를 위해 왔어, 에서 한 대목 읽어봅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에선 세계인의 애창곡을 노랫말과 함께 감상합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자정에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
1: 마유, when are you coming down? I've been waiting forever.
2: I'm so sorry. Work is running a little late. Maybe 15 more minutes?
1: 15 minutes? I'm getting hangry over here.
2: Hangry? 그게 무슨 말이지? 세리나가 스펠링을 틀릴 리는 없는데.
1: 선생님, hangry는 hungry와 angry를 합친 말이에요. 요즘은 몇몇 사전에도 나오는 단어예요.
2: 오, 신기하네요. 오, 이제 알겠어요. 역시 일상에서도 라이팅이 중요하네요.
1: 맞아요. 일상 대화나 여행할 때도 영어는 라이팅에서 시작됩니다.
2: 맞아요. 라이팅이 쌓이면 스피킹도 쉬워집니다.
1: That's right. So let us help make your English learning easier.
2: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Easy Writing에서 만나요.

신은 미지의 것에 깃든 힘을 드러내준다. 그런데 미지의 것이란 욕망의 대상이 아닐 경우 별 볼 일 없는 공허에 지나지 않는다. 신은 하나의 절충 아니며 미지의 것으로 기지의 것을 은닉한다. 신은 태양의 외관과 눈부신 색채로 치장된 미지의 세계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지기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캐스 블룸의 Come Here 띄워드렸습니다. 이 음악은 영화 속에서 영화 비포 선라이즈 그 비포 시리즈 첫 번째 이야기죠. 비포 선라이즈에서 이 제시와 셀린이 처음 만난 날 그들이 함께 이렇게

읽고 있었던 거죠. 줄리 델피가 이 책을 읽고 있을 때, 그때 이제 다른 책을 읽고 있던 그 제시와 이제 처음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그들의 인연이 시작이 된 겁니다. 사실 이 조르주 바타이유의 바로 오늘 이 책, 불가능은 아니었고, 그 영화에 등장한 책은 다른 책인데요. 저는 그 책은 아직 읽어보지 못했고, 불가능을 읽었습니다. 이 조금 어렵긴 한데, 그래도 이 뭔가 영화 속에서,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영화 속두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인연을 시작하게 된 계기, 책이기도 하잖아요. 무슨 책을 읽느냐 하면서 시작이 된 거니까, 그런 것들을 좀 떠올리게 하는 그런 책이기도 해서 좀 각별하게 읽었습니다. 그 중에서 또 시에 관한 부분이 있길래 그것을 문장 카펫으로 깔아드렸어요. 그리고 영화 속 음악도 이렇게 깔아봤습니다. 이들이 바로 이렇게 처음 만난 날이 6월 16일 오늘인 거예요. 참 집요하죠? 별것까지 다. 좋아하는 영화나 드라마 이런 거 있으면 소설도 그렇고요. 그 배경 가보고 싶고, 그리고 거기 나왔던 음식 먹어보고 싶고, 거기 등장했던 카페에 가고 싶고, 거기 나온 음악 듣고 싶고, 요런 게. 이제 그 감상자의 보편적인 그 심리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6월 16일 맞춰서 한번 이 영화를 좀 불러일으키는 그 문장 카펫 좀 깔아봤습니다. 음악까지요. 카페인님들 어떻게 지금 북카페 듣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김복희 시인님이 오 사연 주셨습니다. 오랜만에 시작부터 듣네요. 종강이 코앞이라 기쁩니다. 호호 모두들 싱그러운 여름을 맞이하시길이라고 하셨어요. 아, 이 반가운 편지를 보내주신 것 같은 느낌. 시인님, 종강이 코앞이니까 힘내세요. 네. 아, 우리 얼마 전에 여기 오셔서 들려주셨던 어떤 그 이야기들 막 새록새록 떠오르기도 하는데, 학생들이 졸면 부럽다고 하셨던 거, 난졸수 없으니까라고 하셨는데, 조금만 기다리시면 종강입니다. 아, 배나리님, 아, 그 장면 생각나네요. 책으로 연결된 사이라고 하셨습니다. 맞아요. 이런 거 있죠. 우리 카페인 분들도 영화 보고 그 영화 배경 찾아간다거나 거기 등장한 것들, 뭐 책, 음식, 뭐 옷, 뭐 여러 가지들 좀 따라해보거나 한 경험들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정슬기님이 홈페이지에 길게 남겨주신 사연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주 제천 여행 중에 우연히 들은 라디오 채널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사연 주셨어요. 토요일 밤 8시에서 9시경이었는데 책의 한 부분을 읽어주고 어울리는 음악을 틀어주시더라고요. 존경하는 수학자에 대한 이야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가장 유력한 채널이 여기인데요 하면서 북카페 홈페이지에 글을 남겨주신 겁니다. 주말엔 재방송이고 다시 듣기 게시판에 올려진 게 없어서 문의 남깁니다. 혹시 6월 13일 토요일 방송이 위와 같은 내용이었는지 알수 있을까요? 아, 이렇게 지금 보내주셨는데요. 지금 6월 13일 토요일, 그러니까 지난주, 맞습니다. 네, 지난주 맞아요. 우리 그때 수요일 방송을 들으신 거죠. 그러니까 토요일 날 저녁 방송은 수요일 방송이 이제 제 방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찾고 계신 그 라디오 채널이 여기 맞아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고요. 이걸 듣는 애청자들을 우리는 카페인이라고 부릅니다. 정세기 님도 지금 방금 카페인이 되신 거예요. 아, 이렇게 애타게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날 우리가 수요일은 초대석이 있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1부 방송을 들으신 것 같은데, 1부에서 그날 2부에 오실 수학자, 송용진 수학자를 기다리면서 제가 질문을 드렸었죠. 카페인 분들께. 좋아하는 수학자 누구 있나요? 존경하는 수학자 알려주세요. 이렇게 질문을 던졌고, 카페인님들이 아는 수학자, 모르는 수학자 다 끌어모아서 사연을 보내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읽었던 책은 한성윤 스포츠 기자예요. 한성윤 작가의 야구장의 피아노맨이었습니다. 야구장의 피아노맨으로 그날 관련 음악도 스포츠 세계에서 음악을 뗄래야 뗄수 없는 그 인연인데 그 등장한 음악들을 그때 띄워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와, 너무 좋습니다. 바로 여기에요. 이제 기억하시고 자주자주 오시죠. 정슬기님, 반갑고요. 9749 쓰시는 카페인님, 남양주의 운길산의 수종사를 새벽 7시에 수원에서 출발해서 왔는데 이곳에 고은님이 며칠 전 보라 달개비 꽃 자주 달개비 그쵸?

달개비꽃, 그걸 얘기하신 게 있어서 반가워서 사진을 보내요. 오늘 덥네요. 하산하고 방송 들으며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셔서 지금 보라로 보내주신 사진까지 함께 이렇게 띄우고 있습니다. 와, 우리 했던 얘기들 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이렇게 일상에서 또 발견해주시고, 사연으로 보내주시고, 또 사진도 첨부해주시고, 이러는 카페이님 너무너무 다정합니다. 좋습니다. 저도 어제 제가 보라색 옷 입고 와서 우리 카페이님 어제 누구셨지? 우리 카페이님 한 분이 라벤더 축제 고성에서 열린다. 지금 하고 있다. 이 소식을 지난해에 이어서 알려주셨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 주에 고성에 가려고 합니다. 이번 주 주말에 가서 우리 카페이님들이 지금 이렇게 거의 2년째 이렇게 알려주시는 그런 축제들도 좀 가서 보고 놀러 가려고요. 보라색 라벤더 좋아하니까요. 하미경님, 저는 클레어 키건 책을 쌓아두고 읽으면서 아일랜드 가고 싶어 하고 있어요. 아일랜드의 푸른 들판을 걷고 싶어요라고 하셨습니다. 와, 아일랜드 진짜 이 뭐, 더블린 이런 곳은 정말 문학의 도시라고 하잖아요. 저도 못 가봤는데 언젠가 꼭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전 가면 이제 진짜 행인의 절반이 문학 작가다, 이런 얘기가 들릴 정도로 문학, 책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도시라고 하니까요. 예전에 아일랜드에서 온 시인과 함께 대담을 나눈 적이, 행사를 같이 한 적이 있는데 정말 그게 뚝뚝뚝 묻어나더라고요. 그 시의 고장에서 온것 같은 느낌. 그러나 우리는 북카페가 또 시의 고장이기도 합니다. 오늘 무리하는 시인들 시간도 즐겨주시죠. Kings of Convenience의 홈시, 그리고 에이머스 리의 스윗피까지 두곡 듣고 갈게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미경 님이 아참 이제 밤하늘에 여름 대삼각형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밤 11시가 지나면 머리 위에 보여요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 천문 지도사 공부하신다고 하셨죠. 기억이 나는데 지금 하미경 님이 고성 가시면 저 고성에 지금 가는 걸로 네. 갈 건데요. 네, 지금 너무나 가는 것이 된것 같아가지고, 원래 갈 건데 너무 가는 것이 소문난 것 같아가지고, 재밌습니다. 카페님도 지금 함께 가는 느낌? 고성에서 지금 제가 해야 될 것들을 많이 알려주고 계셔서, 아까 고성 라벤더 축제 가면, 소식을 알려주셨던 김주희님이셨군요. 주희님이 꼭 라벤더 아이스크림 4,000원짜리까지 먹고 오라고 하셨고요. 사진 많이 찍고 오라고 하셨고, 하미경님은 지금 고성 가시면 베가와 드네브와 알타이를 꼭 만나고 오세요. 이 여름밤에 그 대삼각형 별자리 이렇게 밤 11시 지나면 머리 위에 보인다고 하셨으니까요. 제가 다 해볼게요. 지금 주신 것들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우리 북카페 기술 감독님이 만두 감독님이 또 추천해 주신 맛집들도 몇개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바쁠 것 같아요. 전또 옹심이도 먹어야 되니까 바쁘게 다녀오겠습니다. 9908 쓰시는 카페인님. 반짝반짝 저는 짝꿍과 건강검진을 하러 왔어요. 저는 다행히 조금 전에 마무리가 되어 북카페에 들어왔어요. 건강검진 하시고 북카페 오신 거예요. 검사 시간이 더 걸리는 짝꿍을 기다리면서 평화롭게 들어요. 무리하는 시간을 기다리면서요. 라고 하셨습니다. 와, 건강검진 병원에서 지금 이렇게 이어폰으로 듣고 계신 거죠? 아, 다 마무리를 하신 거예요? 이제 그러면 유동식 식사하시겠네요. 건강하게 나온 거죠? 지금? 이 건강검진은 약간 이상하게 긴장을 하게 돼요. 이게 꼬박꼬박 받는다고 하더라도 뭔가 이렇게 부담스럽고 미루고 싶고 이렇게 긴장을 하게 되는데 9908 쓰시는 카페님이 거기서 또 북카페 들으신 얘기를 보내주시니까 그 병원이 좋은 곳으로 좋은 기억으로 이렇게 덮어씌워지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좋습니다. 아, 일간 카페인 만나볼게요. 이번 주 주제는 당신의 밤입니다. 카페인님들 잠을 어떻게든 너무너무 피곤한데 밀어보신 경험들 있죠. 딱히 할게 없어도 이상하게 자기 싫었던 그 마음들 떠올리시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폰 화면을 넘기고 있는 밤. 누구나 한 번쯤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딱히 흥미로운 영상을 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정보를 찾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의미 없는 스크롤을 반복하며 시계바늘이 새벽을 향해 훌쩍 넘어가는 것을 빤히 지켜보기만 하죠. 다음날 아침이면 울리지 않는 알람을 원망하며 지독한 피곤함에 후회할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왜 밤이 깊어질수록 좀처럼 불을 끄지 못하는 걸까요? 심리학에서는 이처럼 뚜렷한 이유 없이 수면을 미루는 행동을 두고 보복성 취침 미루기라는 애틋하고도 서글픈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것은 생리적인 불면증과는 다릅니다. 잠이 오지 않아서 못 자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잠을 거부하는 일종의 시위이자 투쟁에 가깝습니다. 그 묵묵한 시위의 대상은 다름 아닌 통제권을 빼앗겨버린 나의 낮 시간입니다. 출근길 만원 지하철에 몸을 싣는 순간부터 우리는 철저히 타인이 정해놓은 시간표에 맞춰 움직입니다. 직장에서 쏟아지는 업무를 감당하고 누군가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며 쉴 새 없이 에너지를 소모하죠. 하루라는 무대 위에서 정작 주인공인 나 자신을 위해 쓴 시간이 단 1분도 없었다는 허탈함이 밤이 되어서야 일종의 보복 심리로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입니다. 하루의 일과가 모두 끝나고 세상이 잠든 고요하고 서늘한 심야의 시간. 이 깊은 어둠 속에서만큼은 그 누구도 나에게 역할이나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타인의 시선과 팍팍한 사회의 잣대에서 비로소 해방되어 오직 내 의지대로만 굴러가는 이 완벽한 자유의 시간을 단지 수면이라는 무의식의 세계로 넘겨버리는 것이 못내 억울한 것이죠. 그러니 피곤한 눈을 비벼가며 시청하는 영상들이나 목적 없는 새벽의 웹서핑은 단순한 스마트폰 중독이나 게으름의 결과가 아닙니다. 이대로 나의 하루를 끝낼 수는 없다는, 하루의 끝자락에서라도 어떻게든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아보려는 현대인들의 속 깊고 치열한 몸부림인 셈입니다. 혹시 어젯밤에도 늦게까지 잠들지 못해 오늘 하루 종일 피곤함에 시달리셨나요? 그렇다면 미련하게 잠을 참았다며 스스로를 탓하기보다는 낮 동안 내 몫의 시간을 온전히 갖지 못해 방황했던 나의 고단한 하루를 조금 너그러운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면 어떨까요? 나를 지치게 만드는 것은 늦은 수면 시간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지워져버린 무거운 일상 그 자체일지도 모르니까요.

너드 커넥션의 좋은 밤 좋은 꿈 띄워드렸습니다. 제니님이요. 안녕하세요. 노래 좋네요. 감정적 허기. 자유시간 만끽하고 싶은 마음이 아닐지라고 이렇게 또 공감을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간 카페인 들으시면서 정말 많은 카페인님들이 이거 내 얘긴데요 하시는 사연을 보내주고 계시네요. 장정숙님, 제 얘기 같네요. 라고 하셨고요. 최현서님은 저녁 시간은 너무 급하게 흐릅니다. 곁에 붙잡아 두려고 무진 애를 쓰곤 하죠. 더 1분 1분 다 꼬꼭 씹어 먹고 싶어서 이게 다내 것으로 하고 싶어서 애를 쓰게 되는 그 밤의 시간들. 신영아님, 딱 지금의 저의 모습이네요. 너무 공감되는 글입니다. 위로받아요. 라고 하셨어요. 아, 또 이게 위로가 된다고 하니까, 북카페 일간 카페인 통해서 지금 많은 카페인들이 마음 어루만져진 느낌을 이렇게 받으시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0688 쓰시는 카페인님. 그래서 못 잤던 거군요. 나를 잠시라도 찾고 싶어서. 그러고 보니 바쁘게 여러 일정들을 소화하고 나면 몸은 피곤한데도 더못 자고 의미 없는 핸드폰 영상에 주의도 기울이지 않으면서도 한 시간을 훌쩍 넘겨버리기가 일쑤였어요. 그쵸? 갈피를 못 잡으면서도 이대로 잠들 순 없는 거죠. 손에 만져지는 시간 좀 누리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4972 쓰시는 카페이님.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고 싶고 보복 심리로 고요하고 서늘한 그 시간을 참 붙잡고 싶은데 아침이면 늘 후회해요. 일찍 잘 걸. 그런데 밤이 되면 또또 또 반복이에요. 그 시간이 어찌 보면 참 외로운 시간이기도 한데 말이죠. 오늘은 꼭 심야 시간을 놓아줄 것. 다짐해야지라고 하셨어요. 심야 시간을 놓아준다라는 이 말도 밑줄을 긋게 됩니다. 이 아침마다 일어나서 일찍 일어나서 명상하신다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우리 카페인 분들 중에서도 이 5분이어도 좋고 10분이어도 좋고 심야에 뭐한 조각이어도 좋고 아침도 좋고 하루 중 어느 때 라든지 우리 카페인님들이 나를 좀 이렇게 보듬을 수 있는 나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 꼭 들여놓으시길 바랍니다. 저에게 하는 얘기기도 해요. 우리 모두 그런 시간을 꼭 들여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악 두곡 듣고 많이 기다리시던 무리하는 시인들 만나러 갈 건데요. 음악 나가는 사이에 보라에 우리 카페인 하늘곰님이 또 보내주신 지난주에 흔적이 있습니다. 지난주 제가 또 잘못 들어가지고 물회하는 시인들로 살짝 이렇게 잘못 들었던 그게 있었죠. 그걸 또 재미나게 만들어주셔서 또 제가 꿈꾸던 참새까지 거기에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그림을 이미지를 띄워드리면서 음악을 듣고 그리고 이제 무리하는 시인들 시간에는 오늘 또 이제 다른 우리 원래의 화면을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또 분위기가 있어서요. 검정 치마의 Love is All 그리고 델리 스파이스의 항상 엔진을 켜둘게 들으면서 무리하는 시인들 만나러 가시죠. 보라 화면도 집중해 주시고요.

0: 여기 뭔가 달라졌는데?
1: 뭐가 달라요?
2: 좋은 냄새가 나는데요.
1: 상혁씨님 때문인가 보다.
0: 맞아요.
1: 아, 이럴 수가. 무리하시네요. 네.
0: 계속 무리하려고요.
1: 가시죠, 그럼 무리하러.
0: 땡.
1: 윤고은의 EBS 북카페 무리하는 시인들 나오셨습니다. 김소연 시인, 김상혁 시인,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오늘 오시는 그 길에 저렇게 그 아까 음악 두 곡 나가는 사이에 보라 화면을 또 이렇게 카페님이 만들어주신 걸 올렸는데 소연 시인님이 지금 잠깐 다시 띄우고 있습니다. 소연 시인님이 저 진짜 기분 좋을 때 저렇게 웃는 것 같아요 라고.
2: 네, 저랑 너무 닮은 것 같아요.
1: 너무 놀라고 네. 계십니다. 그리고 계속 물회가 먹고 싶다고.
0: 네. 아니, 회 표현이 너무 네. 좋아요.
1: 회 표현이 좋다고요? 네. 아. 김미성님, 그림을 보니 당장 동해안으로 달려가고 싶어져요. 홍은심님은 이렇게 사연 주셨습니다. 네.
0: 하하하, 물회하는 시인들 보기만 해도 시원합니다. 바다가 보이는 시원한 원두막에서 물회 한 젓가락. 우리 동네 딱 저런 것이 있어요. 물에 포장해서 가야겠어요.
1: 그리고 김우주님도 막 엄청 웃으시면서 오랜만에 빵빵 터졌습니다 하고 지금 사연을 저기 있는 그 그림에 있었던 참새가 전 거예요. 아. 저도 거기 끼워주셔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 아무튼 이렇게 지금 무례하는 시인들 지금 이 이미지를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덕분에 지금 물회 관련 사연이 자꾸 오고 있습니다. 이서우님, 지난 주말에 고군산군도 다녀왔는데 너무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물회 파티를 하고 왔어요. 와. 이번 휴가도 섬으로 가려고요. 이 물회 파티라니. 그쵸.
0: 그러니까요. 저희 집에서도 맨날 물회를 먹고 싶어하는 가족들이 있는데 이제 제가 별로 안 좋아하고 아기가 네. 별로 안 좋아하니까 잘 못 먹어요. 아. 그래서 오늘은 나도 한번 물에 도전해봐야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1: 그렇군요. 자, 오늘 두 분이 가지고 오신 이 작품들이 또 있습니다. 오늘 어떤 마음으로 작품을 고르셨는지부터 살짝 들려주시죠.
0: 아, 저는 이번에 허수경 시인 팔주기가 있었고 그 유고 시집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유고 시집이 나왔는데 그 시집을 그냥 한 몇 번 읽으면서 계속 한 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유고 시집에 푹 빠져서 거기에서 두 편을 골라가지고 와봤습니다.
1: 좋습니다. 소연 시인님은요?
2: 네, 저는 지난주에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두 권의 시집을 발견을 하고 정말 푹 빠져서 읽고 그중에서 과거에 낸 시집 제가 안 갖고 있는 거 주문해서 사서 보기까지 하면서

0: 계속 따라 추적해서 역추적해서 읽고
1: 네.
0: 그렇게 그냥 탐구하면서 지냈습니다.
1: 그러게 너무
0: 그쵸?
1: 신나잖아요. 좋은
0: 네.
1: 발견을 해서 계속 역추적하는 거. 아, 그러면 그 작품들 바로 만나볼게요. 먼저 상혁 시인님이 골라오신 것부터 볼게요.
2: 네, 우선은 조금 아주 짧은 시는 아니고 그냥 보통 길이의 시와 좀 너무 긴 시를 가져와서 한 편을
1: 네.
2: 상대적으로 지금 읽을 시가 좀 짧게 보이는 것 같아요. 적당한 길이의 시를 가져왔는데 이 뭔가 독특해서 별로 해석하고 싶지 않지만 또 이제 가지고 오면 뭐라도 말을 더해야 되니까
1: 네.
2: 억지로 해석을 해보고 감상을 말하기는 할 건데 그냥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작가가 배치해둔 요 그냥 어떤 반복이 그냥 마음을 울리는 면이 있어서 같이 감상하고 싶었습니다.
1: 네, 듣고 가시죠.

동화책 시절, 허수경. 도시에는 펄은 제복을 입은 군인들이 살았던 시절, 마을에는 아직 아이였던 군인들이 동화책을 읽던 시절, 따뜻한 시절, 지나간 시절, 좋은 시절. 오래된 집이 헐리자 빌딩이 솟아나던 시절, 처마가 무너지자 새 집에서 잠든 새끼 새들이 마루로 떨어지던 시절, 오디로 물든 보랏빛 입술로 아주 심심해서 햇살을 뚝뚝 끊어먹던 시절, 동화책 울지마 우리는 동무잖아, 검은 잉크 우물에서 나오던 머리 잘린 금빛 잉어의 시절, 남매가 달이 되고 해가 되는 시절, 과자로 만든 집의 시절, 굶는 아이들이 숲을 헤매다 포클레인에 깔리던 시절, 가족들이 슬픈 눈을 가졌던 시절, 가족이 침침한 전등 밑에서 잘고 잔 밤을 깎던 시절, 동화책 울지마 우리는 동무잖아. 군인들은 용감해서 모든 화산과 대양에다 찢어진 치마를 꽂던 시절, 총 맞아 죽은 독재자를 위한 장례식의 시절, 모든 학교 마당에 우렁찬 구령이 울리던 우국결사의 시절, 라면을 끓이다가 나가서 죽은 자를 보내던 시절, 염전으로 목장으로 하루품을 팔러 다니던 시절, 검은 안경을 쓴 아버지들이 목욕탕에서 때를 밀던 시절, 동화책 울지마 우리는 동무잖아, 섣달 금음의 잡귀가 문에 걸린 채의 구멍을 세다가 날이 밝아와서 화다닥 도망치던 시절.

0: 난다에서 펴낸 허수경 시인의 유고시집 만일 그대가 나보다 먼저 간다면에 담긴 시 동화책 시절 들려드렸습니다. 이어서 영화 괴물 OST에서 류이치 사카모토의 음악 아쿠아 들려드렸어요. 신수아님이 그 시절 어린이가 바라본 그대로의 시절이 열거되어 있는 시로 들립니다라고 하셨고요. 많은 카페인들이 지금 어떤 좀 제니님도 잊었던 시절과 기억을 되살리게 한다라고 하셨고요. 뭔가 우리가 아는 시절이 이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느낌?
1: 네, 그러니까 동화책 울지 마, 우리는 동무잖아. 이렇게 달래는 듯한 말이잖아요.
0: 네.
1: 동화책이 울고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울지 마, 내가 동무니까 같이 있으니까라고 말하는 이걸 반복하고 있는데, 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리고 이 반복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예를 들면은 동화책 안에는 인간에 대한 여러 가지 면이 담겨 있잖아요. 뭐
0: 그렇죠.
1: 나쁜 면을 좋게 말하기도 하고, 어느 면은 미화되기도 하고, 악한 사람이 구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그려내기도 하는데, 어떻게 쓰든 동화책이 바꿀 수 없는 비극이 있을 것이고, 동화책이 어떻게 쓰더라도 구할 수 없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0: 네.
1: 근데 거기에 대해서 동화책이 울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울지 마라고 달래주는 어떤 화자를 상상해 보기도 했습니다.
0: 울지만 우리는 동무잖아. 이 말도 덧붙여주네요.
1: 네.
0: 그렇죠. 정말 다독이는 느낌? 이 소연 시인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2: 허수경 시인이 아마 자신의 유년 시절을 회상했던 것 같고, 여기에는 허수경 시인이 독일의

0: 민스터에서 아마 적어도 우리 이 한국에서는 쓰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걸 생각했을 때그 어떤 고향에 대한 그리움, 그것이 저절로 묻어나오는 건데, 허수경이 그리워하는 그 고향의 윤영기의 모습은 이렇게나 현실적이구나. 그게 좀 저는 무척 놀라웠어요. 그래서 허수경다운 느낌이 이 뭔가 노스텔지아 속에 완벽하게 스며 있어서 맞아. 우리가 그때 그 시절을 이런 이랬지라고 생각했을 때 되게 예쁜 것만 기억하지 않게 하는 그 힘도 대단한 것 같아요.
1: 맞아요. 지금 여기 보면 되게 일상적인 경험들, 라면을 끓인다거나, 목욕탕에 가서 때를 민다거나, 뭐 이런 경험들과 여기 보면, 죽음이라든지, 폭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아주 멀리 떨어뜨려 놓지 않잖아요.
0: 그렇죠. 군부 독재 시절의
1: 맞아요.
0: 이야기라든가 다 있죠.
1: 그러니까 이게 좀 놀랍게 느껴지기도
2: 그러니까
1: 하고.
2: 동화책이라는 어떤 거에 되게 잘 어울리는 장면들도 많아요. 뭐 남매가 달이 되고 해가 되는 시절, 과자로 만든 집의 시절. 근데 그렇게 아름답게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굶는 아이들, 과자도 못 먹는 아이들이 포크레인에 깔리던 시절로 이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라면 먹는 부분 말씀하셨는데, 라면을 끓이다가 나가서 죽은 자를 보내던 시절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는데, 또 아주 일상적인 장면이 그냥 드러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는 이거 너무 재밌었는데, 검은 안경을 쓴 아버지들이 목욕탕에서 때를 밀던 시절. 왠지 진짜 이 아버지는 안경을 쓴 채로 목욕을 하고
1: 그랬을 것
2: 있을 것
1: 같은.
2: 같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면모를 보여주는데, 말씀하신 대로 정말 현실, 하지만 또 아름다운 면만 기억하는 건 아닌 그런 현실들이었습니다.
1: 3323 쓰시는 카페이님은 허수경 시인의 글을 참 좋아해서 10월 3일이면 시인을 추모하곤 하죠. 광화문 광장에서 윈스터에서 온 관광객에게 나도 그곳에 가고 싶다고 내가 좋아하는 시인의 무덤이 그곳에 있다고 말했죠. 굉장히 좋아하시는 그 마음이 큰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또 사연을 주셨네요.
2: 우리가 허수경 시인을 좋아하는 이유가, 허수경 시인이 진짜 시를 한 번도 놓지 않았다, 그리고 한국어로 계속 시를 쓰면서 한국을 그리워했다라는 감정을 또 저희가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시인의 말에 이런 게 있어요. 좀 짧긴 한데, 시를 쓰는 삼엄함 속에 지구 반바퀴를 돌아 외국에서 살면서 공부하고 시를 썼습니다. 즐거움 속에서 벗들을 만나고 시를 나누었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시를 쓸 것인가? 이 모든 시간을 다 합하여 누군가 나에게 묻는다면, 예 하고 저는 답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예에 느낌표가 되게 발랄하게 딱 하나가 찍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이 발랄함, 그러면서도 어떤 죽음을 항상 생각하고 어떤 슬픔 안에 있으면서도 요 느낌표 하나를 넣을 수 있는 이 시인의 마음가짐이 또 되게 더욱더 시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1: 지금 상혁씨님이 그 부분을 소리내서 읽어주시기도 했지만 어쩐지 그 허수경 시인이 대답하는 그 목소리가 느껴지는 것처럼도
2: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시인이 남긴 마지막 산문을 시인의 말로 유고시집에 넣었는데, 이것도 울림이 있었습니다.
1: 저이 지금 읽어주신 동화책 시절이라는 시에서 두 번째 줄에 두 번째 행이 마을에는 아직 아이였던 군인들이 동화책을 읽던 시절 나오잖아요. 이 아직 아이였던 군인들이라는 이 문장이 오랫동안 저에게 좀 남을 것 같아요.
0: 그죠.
1: 우리가 막 세상에 너무 어렵고 힘들고 너무 폭력적이고 이런 것들 많지만 가끔 그들을 되게 작게 만들면 어떻게 되나 이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건 진짜 나이 다 어린 아이가 돼서 동화책을 읽던 시절이 누구나에게 있었을 수 있고, 그죠? 그런 상상이 여기 들어갔다는 게좀
2: 그러니까
1: 반가웠거든요.
2: 군인들이 보통은 조금 나쁜, 특히 이 시대에는 나쁜 이미지로 그려지곤 하는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군인, 어떤 악인에게 어떤 서사를 부여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요게 그냥 현실 그대로, 그들에게 그런 시절이 있었어, 그들도 동화책을 다 가지고 읽고 있었지라는 장면을 오히려 솔직하게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1: 자, 지금 허수경 시인의 시로 문을 열었고요. 우리 프리실라 안의 I am not alone 들으면서 2부로 건너가서 다른 또새 작품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 높은 산들로 빙 둘러싸인 강원도 화천. 아이들이 학교 가는 길마저 산 넘어 산인 이곳에 뜨문뜨문 오가는 대중교통 대신 어린이의 발이 되어주는 콜버스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호출하면 곧바로 달려오는 스마트 안심 셔틀. 학교와 돌봄시설, 집 근처 어디든 원하는 곳까지 데려다 주는데요. 여러 대가 동시에 운행되고 있어 여기저기서 호출이 와도 기다릴 걱정 전혀 할 필요 없다고 합니다. 동승 보호자가 있는 데다 셔틀의 실시간 위치도 확인할 수 있어 부모들의 호응이 높은 건 물론이고요. 더 많은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걱정 없이 돌아다니도록 돕는 일. 우리 모두의 세상이 한 뼘 더 넓어지는 일 아닐까요? EBS 저출생 캠페인 지금까지 박슬기였습니다.
1: A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2: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무리하는 시인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상혁 시인, 김소연 시인. 오늘 네 편의 작품 골라오셨고요. 이번에는 소연 시인님이 가지고 오신 작품 보겠습니다.
1: 네, 변윤재 시인이 다들 시를 뭐라고 생각하는 걸까? 라는 제목의 시집을 출간을 했길래 읽어봤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거는 내 정서하고 너무 잘 붙는다, 이런 느낌의 시가 하나 있어서 챙겨와 봤습니다.
0: 이 시집 제목이 재밌어서
1: 그죠?
0: 다들 시를 뭐라고 생각하는 걸까? 이 물음에 우리 카페인 분들도 그냥 툭 떠오르는 거 있으면 답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1: 그쵸.
0: 난 시를 뭐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1: 네. 그리고 사실, 시를 뭐라고 생각하는 걸까라는 질문 자체가, 이게 매일매일 갱신될 수 있는 질문이거든요.
0: 그렇죠.
1: 예. 만약에 변윤재 시인이 시는 뭐, 부드럽고 어두운 곡물 숲이야 라고 생각을 해도, 내일은 또 다른 걸 생각할 거란 말이죠.
0: 그러네요.
1: 예.
0: 내일은 마라탕이 될 수도 있는
1: 아,
0: 거잖아요.
1: 그렇죠. 네.
0: 아, 이거 재밌네요. 매일매일 오늘의 시는 무엇인지 정의하면서도
1: 네.
0: 날씨처럼
1: 아,
0: 바뀔 수
1: 네.
0: 있는 거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넘어올 때 상혁 시인님은 나에게 시는 도파민이다라고 하셨어요.
2: 네, 맞아요.
0: 그쵸?
2: 저는 맨날, 아, 독서량 너무 부족해서 좀 부끄럽다라는 말을 주변에 많이 하는데, 그 이유가 실제로 책을 적게 읽는다고 스스로 느껴요. 왜냐면 시집은 재밌어가지고, 약간 저한테는 유튜브 보는 거랑 별로 다를 바가 없어서, 그냥 읽고 계속 보고 있어서요. 그거
0: 네.
2: 빼면은 정말 적게 읽는 편인 것 같아요, 책은.
0: 그러니까 시집은 그 독서량에
2: 안
0: 굳이 넣지
2: 들어갑니다.
0: 않는다는 거죠. 너무 즐거운 공기인 거잖아요.
2: 네, 그리고
0: 상혁 시인님한테.
2: 시집은 약간 한 권을 통으로 읽는 일이 있기도 하지만 이걸 내가 읽었다고 해도 되는지 모를 정도로 한반 정도 읽고 그만두는 경우도 많아서
0: 네.
2: 그냥 제가 양심상 한권 읽었다라고 거기에 끼워 넣지 않습니다.
0: 그렇군요. 재밌습니다. 아무튼 요 다들 시를 뭐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수록된 시 그러면 소연 시님 낭독으로 만나보시죠.

부드럽고 어두운 곡물 수프 변윤재. 죽음은 언제 일을 그만두나. 마지막 병상 종양이 뇌에 퍼진 엄마는 인간의 말을 잃었다. 아무런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은 향기로만 존재한다. 링거의 냄새, 그녀가 누워있는 침대의 냄새, 깨끗하게 정돈된 소독의 냄새. 아버지는 그녀가 자신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라 했고, 누나는 그녀가 할 말이 있는 것 같다고 했고, 나는 그녀가 인간이 아닌 향기의 일종이 되어간다 생각했다. 그건 부드럽고 깊고 어두운 곡물 수프, 죽음과의 기나긴 대화. 가겠다도 아니요, 안 가겠다도 아니고, 다만 전 생애를 차근차근 헤아리는 세상에서 가장 긴 보름. 그녀는 스스로 식사를 하지 못했고, 복부에 달린 곡물팩으로 끼니를 대신했다. 간혹 그녀가 인간의 숨을 뱉었으나 거기엔 맑고 고운 곡물 냄새만 가득했다. 애도는 떠난 사람의 냄새를 달래는 일이라는 생각. 홀연히 떠난 그 냄새의 주인, 그녀가 세상에 남긴 많고 많은 냄새는 어리둥절해지고, 나는 그녀의 상속인으로 죽음의 부드러운 냄새를 안아주는 사람. 나는 궁금하다. 아주 머나먼 하늘의 향기가, 내가 닿지 못한 죽음, 우주 어딘가의 냄새가. 그건 세상에 도착하지 않은 어느 보리싹. 죽음은 떠나는 일이 아니라 도착하는 일 같다. 없어지는 일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일 같다.

0: 지미 예르딘의 데스 왈츠 듣고 왔습니다. 타이피스트에서 펴낸 변윤재 시인의 시집, 다들 시를 뭐라고 생각하는 걸까에 담긴 시, 부드럽고 어두운 곡물 숲 낭독으로 만나봤습니다. 아, 이좀 스며드는 느낌이
1: 그죠.
0: 있어서 여운이 너무 강해서요.
1: 네. 너무 선연하고, 그리고 사실 시가 이 냄새를 포착하기 시작하면은 너무너무 잊히지 않은 시로 이렇게 변한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0: 반칙이에요.
1: 예.
0: 냄새까지.
1: 맞아요. 근데 이 곡물팩, 복부에 달렸던 그 곡물팩으로 맴도는 이 곡물수프의 냄새는 아마도 죽음을 생각하거나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을 생각했을 때 잊히지 않은 어떤 장면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0: 맞아요.
1: 들어요.
0: 맞아요.
1: 예.
2: 저는 그 냄새 말씀하셨는데, 그 냄새를 잘 표현한 시가 정말 기억에 많이 남거든요. 나중에 다 읽고 나서도 그 이유가 어려워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0: 어려워서.
2: 시로 냄새를 이렇게 하기가
0: 그죠.
2: 그냥 뭐 어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냄새 아니면 일부러 되게 그로테스크하게 만들어내는 어떤 이미지를 통해서 냄새를 주장하는 시들은
0: 네.
2: 그냥 그거 보고 으하고 말거든요.
0: 네.
2: 근데 정말 이거를 잘 이끌어 가다가 또이 냄새가 어떻게 이미지로 이어지냐면 마지막에 세상은 신이 내온 한 그릇 곡물 수프라는 이 이미지로 되게 눈에 선명하게 보이는 듯한 그 이미지로 바뀌고 또난 언젠가 거기에 망설임 없이 뛰어드는 향신료라고 다시
0: 네.
2: 한번 향을 첨가해 주잖아요.
0: 그쵸.
1: 그래서
2: 그러니까요. 이렇게 냄새로 시작해서 아주 선명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그거를 마지막에도 잘 마무리하는 이렇게 성공했기 때문에 이 냄새가 더
0: 그죠.
2: 강렬하게 남을 것
0: 네.
2: 같아요.
0: 맞아요. 그리고 왜이 냄새가 등장해야 하는지가 너무너무 잘 자연의 섭리처럼 여기 있는
1: 그렇죠.
0: 거예요.
1: 예.
0: 인간의 말을, 그러니까 아무런 말을 할수 없는 사람은 향기로만 존재한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그 곡물 냄새, 간혹 이제 엄마가 그녀가 인간의 숨을 뱉었으나 맑고 고운 곡물 냄새만 가득했다. 그리고 애도가 이제 냄새를 달래는
1: 그렇죠.
0: 힘이다라고 하는
1: 네.
0: 정리까지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2: 시가 너무 신기한 게, 요 문장, 두 문장이 요 자체로 만약에 맨 앞에 나왔거나 아니면 요것만 똑 떼서 시로 만든

0: 만들었으면 설득이 안 됐을 것 같은 문장이 있어요.
1: 네.
0: 죽음은 떠나는 일이 아니라 도착하는 일 같고, 없어지는 일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일 같다. 요게 되게 어떤 그냥 깨달음의 말 같이 만약에 다른 시에 쓰였다면 에이 뭐야 하고 넘어갔을 텐데, 이
1: 그렇죠.
0: 어머니의 병상에 누운 어머니의 사연과 곡물 수프를 이렇게 거쳐서 이걸 읽으니까 그렇지 이거지.
1: 맞아요.
0: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네. 지금 최준호님은 엄마에게서 나는 곡물 스프 냄새, 이 냄새라는 게 깊숙이 스미고 느껴지는 이미지가 있어서 좀더 저릿한 것 같아요. 저릿하다는 말이
2: 네.
1: 정확하네요.
2: 그쵸.
1: 진짜.
2: 그 수많은 냄새 중에서도 오렌지 냄새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살려고 먹은 이 곡물의 그 곡물 스프 냄새는, 그리고 이 냄새 은근 구수하잖아요.
1: 그쵸.
2: 예, 그래서 이 냄새 자체가 그냥, 어떤 완전히 다르게 해석되면서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1: 그리고 그냥 곡물 스프라고 하지 않고 부드럽고 어두운이 들어가니까
2: 네.
1: 이것도 그러니까 삶에 대해 생에 대한 얘기처럼
2: 그쵸, 그쵸,
1: 느껴지고요.
2: 맞아요.
0: 저는 요거 읽으면서, 아, 빨리 시집 전체를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너무 좋기도 했고, 그리고 이 변윤재 시인이 기존에 냈던 그 시집 제목에 약간의 장난기가 있었기 때문에,
1: 맞아요.
0: 요것도 제목이 다들 시를 뭐라고 생각하는 걸까라고 예쁘게 묻는 느낌이 아니라,
2: 네.
0: 아, 다들 시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는 읽기도 해서, 아, 이
1: 네.
0: 뉘앙스를 시집 안에서 잡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합니다.
1: 우리 조급하게 만드는 시네요. 빨리
2: 그쵸.
1: 더 읽고 싶게 만드는.
2: 맞아요. 이 시집 전체가 이런 이야기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다채롭게 우리 생애에 치고 지나가는 것들이 이렇게 시라는 형상으로 약간 보듬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 그래서
1: 네.
2: 거기서 변윤재 시인이 갖고 있는 위트가 너무 뭔가 새봄의 새싹처럼 푸릇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이전에 출간하셨던 시집에 간과한 시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막 사서 읽어보고 변윤재 주간으로
1: 아, 변윤재 주간. 아, 이 시인님이 우리 방송 듣고 계실까요? 아셔야 되는데. 네, 널리 널리 알려주세요. 변윤재 주간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서은님은 평범한 순간에 숨어있는 마음을 포착하고 오래오래 바라보고 간직하고픈 그 마음. 그 마음이 시의 마음 아닐까요?
2: 그쵸, 그쵸. 네.
1: 평범함 속에 그냥 묻혀서 사라지지 않게 하는 거죠?
2: 네. 근데 뭐, 여기 이용성님이 김남주 시인 시에서 시가
1: 네.
2: 혁명의 무기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고, 시는, 그쵸, 이렇게, 정말 이렇게나 다양하기 때문에,
1: 네.
2: 다들 시라고, 시는 뭐라고 생각하는 걸까라는
1: 그쵸.
2: 질문이 가능해지는
1: 사람마다
2: 거죠.
1: 다르고, 아까 소현 씨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날마다 다를 수도
2: 맞아요. 아침,
1: 있고.
2: 저녁으로도 또 다를 수 있고요.
1: 배나리님은 고등학교 때 문학 선생님은 시집 한 권의 가격보다 비싼 밥은 안 드신다고 하셨어요. 저에게 시는 참 멀고 어려운 당신인데, 시 얘기하면 그 시절 문학쌤이 생각이 나요. 20년도 전의 일인데.
0: 아, 저는 너무 신기한 게 이런 문학 선생님에 대한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1: 한 분은 아닐 텐데,
0: 네네
1: 그쵸?
0: 한 분이 아닌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아 나는 왜 이런 문학생 못 만나봤지 하고 너무 안타까워요. 저도 저는 되게 문학 선생님 다 무서웠기 때문에 뭐
1: 네.
0: 외워 김희동 립선언서 외워 이런 문학 선생님밖에 없어서 시집 한 권의 가격으로 밥값을 좀 가늠해보는 이런 선생님 되게 만나고 싶어요.
1: 시집 지수 같은
0: 네.
1: 거예요. 그렇죠? 재밌습니다. 이찬혁의 장래희망 듣고 다음 작품도 볼게요.

0: 울타 오렁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서명희님이 일기와 다르게 시는 왠지 누군가와 내 생각과 느낌을 나누고 싶은 글인 것 같아요. 시를 통해서 공감도 하고 새로운 세계도 경험하고 이해받고 공감 통해서 소통하는 느낌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이것도 사실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예를 들면 정말 공개하지 않고서 오로지 쓰는 것만 했던 시인들도 있잖아요.
1: 그렇죠.
0: 네. 그렇죠. 네. 에밀리
1: 디킨스
0: 맞아요. 그 시인도
1: 네. 그리고 뭐 페소아도 보여주기용 글을 시는 쓰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했을 때 그 시는 근데 출간하지 않겠다라는 정도지 저는 누군가에겐 보여줬을 것 같아요. 곁에 있는 누군가한테
0: 정말 나 혼자만 계속 이렇게 감추지는 네. 못했을 것이다. 네.
1: 선물로도 주기도 하고 뭐 편지를 쓰다가 시로 가기도 하고

0: 뭐,
1: 그렇죠.
0: 어쨌든 읽어주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쓰는 시가 가능할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1: 어쨌거나 한 사람이라도 독자는 있을 수밖에 없다.
0: 그렇죠. 네.
2: 저는 일기조차도 거의 그렇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0: 네.
2: 시도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일기조차도 독자를 필요로 해요?
2: 필요로 한다기보다는 염두에 두고 쓴다. 그러니까
1: 와,
2: 들킬
1: 오.
2: 것을 알고 쓴다.
1: 진짜요?
2: 언젠가 누가 이걸 볼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완전히 그냥 쓰는 글은 잘 상상이 안 가긴 해요.
0: 근데 제가 젊었을 때 일기 쓸 때는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거를 오래 간직할 거다. 그래서 일기장을 좋은 걸 샀고요. 그거는 내가, 나이든 내가 이걸 읽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1: 그 누군가가 정말 어디로도, 아무도 내 일기에 관심이 없어서 아무도 훔쳐오지 않고 들킬 리가 없어도 나중에 내가 가지고
0: 그쵸.
1: 있을 수도 있으니까.
0: 네.
1: 아, 재밌네요. 시와 일기에 대한 이야기. 자, 그 다음 작품 보겠습니다. 이번엔 상혁 시인님.
2: 네, 허수경 시집에서 표제작이죠. 만일 그대가 나보다 먼저 간다면. 시집 제목하고 똑같은 시를 가져왔는데, 이걸 가져올 때 길이에 비해서는 그렇게 오래 망설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되게 긴 시인데, 그래도 이건 한번 내가 읽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 내용이 꼭 허수경 시인이 이제 우리 곁을 떠났기 때문에 되게 저에게 슬펐다기보다는, 그냥 저의 제가 되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읽었기 때문에 더 감정이입이 많이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요게 그냥 간단하게 내용은 사랑하는 이가 나를 떠나면 그에 대한 사랑 이야기, 연가를 내가 언제 쓸까? 90 넘어서 써야지. 약간 이런 다짐을 담고 있는 시입니다.
1: 네, 낭독 통해서 만나보시죠.

만일 그대가 나보다 먼저 간다면, 허수경. 가끔 생각하지. 만일 그대가 나보다 먼저 간다면, 나는 90이 넘어 연가 한 편을 꼭 쓸 거라고. 글쎄, 그 하루하루, 그대와의 시간을 어떻게 나는 시로 쓸 수 있을까? 눈부시게 담담하게 지워져간 그 시간, 낡은 일기를 들여다보며 하루 먹어야 할 통증의 알약을 넘기며 아마도 기억나는 만큼만, 이침에 새겨진 일렁이는 무늬만큼만 나는 쓸 수 있겠지. 나를 일으켜주던 간병인은 말할지도 몰라. 오늘 얼굴 환하세요. 꼭 새색시 같으세요. 나는 웃으며 대답하겠지. 오늘은 90년 동안 기다려온 연가를 쓰는 날이라오. 언젠가 그대가 그대의 가난 속에 있던 가장 아름다운 추억을 나에게 보여주었을 때, 혹은 가난의 굴욕을 보여주며 슬며 짧게 미안해요 라고 말했을 때, 낯선 도시 좁은 골목에서 여관에 갈 돈이 없어 껴안고 최소한만 서로를 만지고 있었던, 부끄러움을 알던 연인들, 그들을 안아주었던 눈, 그때 그 눈, 마치 그 연인들만을 위해서 내리는 것 같다고 내가 말할 때, 우리 더 불우해지지는 말자고 그대가 어깨를 내어주던 순간이 있었다고. 계절이 지나가면서 색깔을 나에게 가르쳐줄 때, 그대는 하얀 빛이었다가 푸른 빛이었다가 붉은 빛이었다가, 아니면 그 모든 색깔을 사유하던 시간의 첫머리였다고. 내가 지워지면서 그대가 스며들어오고, 그대가 지워지면서 내가 스며들던 그 시간 동안, 우리가 같이 올라갔던 산과 같이 서 있던 정거장과 먼 사원이 전쟁터였다고, 아니면 별이 탄생하던 산부인과였다고, 해가 지던 풍경이 우리 발을 건드려 이곳에서도 저곳에서도 살 수 없이 만들었다고. 만일 그대가 나보다 먼저 간다면, 90살이 된 연가에는 이런 문장이 들어있을 수도 있을 거야. 우리는 끌려간 시인을 위해 술을 마셨어요. 우리는 굶어 죽은 소들을 떠올렸어요. 감옥과 철거된 옛집, 수돗물이 들어오지 않던 고지대와 전기가 끊긴 문명의 골목을 안으며, 우리는 삶의 주인이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는지 모르지만, 그대가 내 옆에 있을 때 길거리에서 심장마비로 죽은 이방의 건축가가 건설한 도시가 보고 싶어서 우리는 자주 그곳 날씨를 그리워했다고. 그대가 내 옆에 있을 때 우리가 했던 모든 착각 그리고 창란만은 우리의 것이었다고. 인간이 만든 제도 속에 살아낼 수 없었던 우리와 배가 고픈 생활인인 우리가 태양 속에서 방랑을 계속하는 중이어서 밥벌이의 골목에서 만난 시든 채소들은 아렸다고. 고요하게 썩어가던 조개에서 나던 냄새는 상주 없는 제사처럼 쓸쓸했다고. 늦은 밤까지 불을 밝힌 과일가게 앞에서 100년 전에 사랑에 빠졌던 어느 시인의 시를 생각하며 우리는 장님이 되었노라고. 만일 그대가 나보다 먼저 간다면, 아직 뭔가를 쓸 수 있는 90이라는 나이가 나에게 있다면, 나는 그대의 무엇을 가장 마지막에 쓸까? 어느 순간에는 영원 같은 어긋남의 빛이 있어 그림들 속에 숨겨진 웃음과 울음은 서로 안아주었다고. 헐거운 노래를 허밍하며 이 정거장에서 저 정거장으로 우리는 우리의 심장을 보낸 적도 있었다고. 나는 나의 늙은 안경을 벗으면서 바깥을 바라볼 거다. 천천히 멈추었던 가을의 탱고가 눈이 되어 흩날리면서 내 늙은 이마에도 떨어질 때,
너무나 감상적이어서 오늘 적었던 연가를 내일 읽으면 얼굴은 붉어지겠지. 그러니 아주 마지막 날에 이 연가를 써야겠다. 쉿! 아직 봄이 오지 않았어요. 깨어나지 마세요. 이 세기에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사랑할 때 사랑을 지켜주던 신은 도둑을 지켜주던 신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아, 나는 모르겠네. 90이 되어 나는 그대가 먼저 간 길을 아주 오래 보다가 이렇게 쓸지도 몰라. 저녁은 갑자기 오더니 어둠은 천천히 오시네 라고. 아직 한 번도 제대로 만난 적이 없는데 세월은 이만큼 가서 뒤돌아보니 갑자기 저녁은 도착했고 밤은 그대의 고요한 손처럼 그렇게 천천히. 오늘의 바람은 그다지 거칠지 않았다. 우리는 사람이라는 단수가 되고 싶었으나 우리는 사람들이라는 복수였다고. 그리고 끝내 사람이라는 단수 유랑자였다고. 그 시간 동안 나에게 천년이는 배가 고팠다. 그리고 나는 떠난 사람을 죽은 사람으로 착각하며 하루를 보냈다. 라고.

0: 셀린 디옹의 사랑의 찬가 띄워드렸습니다. 난다에서 펴낸 허수경 시인의 유고 시집 만일 그대가 나보다 먼저 간다면에 담긴 표제 시 만나봤습니다. 아, 긴 호흡의 시를 쭉 읽어주시는데 와, 그냥 계속 듣고 싶기도 했어요.
1: 이 시를 이제 집에서 낭독 연습을 특히 많이 한 이유는 자꾸 눈물이 나가지고 이거를 조금 이제 많이 읽어서 익숙해지려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냥 읽을 수 있게 됐어요. 그만큼 오래 읽었고, 요 어떤 이야기에는 그렇죠. 이제 그대가 나보다 먼저 갔는데 나는 90이 넘어서 꼭 연가 한 편을 쓸 거다. 그리고 그 90이 넘어서 쓰는 이유는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쓸 때는 어쩔 수 없이 감상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끄러우니까 내가 혼자 몰래 그때 써야지 이런 마음가짐이거든요. 이 마음가짐 자체가 너무 아름다웠고 사랑에 대한 어떤 마음이어서, 그리고 이 시를 썼던 이제 시인이 그 90을 다못 채우고 우리 곁을 떠났다는 것도 이제 같이 또 독자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 슬프게 읽힐 수밖에 없는 시 아니었나 싶고요. 그리고 이게 중간중간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시를 쓸 때는 어쨌든 좀 많이 독자를 염두에 두고 이게 어떻게 읽힐까를 조금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빠지는 게 감상적인 표현, 익숙한 표현, 혹은 조금 어떤 사람을 불편하게 할수 있는 표현들을 빼거나 삭제하는데, 이거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뭐 가을의 탱고 이런 거 그냥 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 당시의 감정에 충실해서 시인이 자기 생각을 써내려 갔고, 그 중간중간에 너무나 아름다운 문장들이 자연스럽게 삐져나오고
0: 맞아요.
1: 튀어나오는 그런 느낌을 주는 시였습니다.
0: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압도돼가지고.
1: 그리고 이 좋은 부분도 있었는데, 낯선 도시 좁은 골목에서 여관에 갈 돈이 없어. 이런 문장도 너무 좋았어요. 너무 솔직한 문장인데, 껴안고 최소한만 서로를 만지고 있었던 연인들을 보고 있는데, 부끄러움을 알던 연인들이라고 말하고, 그들을 안아주었던 눈,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 눈이기도 하고, 아마도 이 눈은 그들을 바라보는 눈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때 그 눈, 마치 연인들을 위해서 내리는 것 같다고 말하니까, 그때 날 떠난 그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 더 불우해지지는 말자라고 말하거든요. 그 연인들을 보고. 이런 부분도 그냥 쓱 넣었는데 너무나 딱 절묘하게 절묘한 자리에 잘 들어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 소연 시인님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2: 허수경 시인이 자기 인생의 한쪽 측면, 특히 사랑과 관련된 측면을 어떻게 회상했는지 병상에 누워서 약간 미리 본인이 만들어내는 주마등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완전 흠뻑 빠져서 그 상혁 시인님 목소리를 들었고요.
0: 눈가가 촉촉해요, 지금 소연 시인님도.
2: 예, 그냥 저 별, 그냥 푹 빠져서 들었는데 그냥 눈물이 또르르 흐르더라고요. 그리고 아, 좋았던 구절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0: 맞아요. 뭐 이게 뭐콕 집어 얘기할 수가 없고.
2: 그냥 처음에 오늘은 90년 동안 기다려온 연가를 쓰는 날이라오. 이
0: 맞아요.
2: 말 자체가 상혁 시인이 목소리로 딱 전달했을 때그 느낌은 너무 오래 기억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자랑만 늘어놓지 않은 면이 또 허수경 시인한테 그 묘한 그 매력이거든요. 허수경 시인은 자랑을 거의 하지 않는데 그런데 되게 위대한 영혼을 가졌구나 하는 걸 느끼게 하는 시를 써요. 주로 자신의 궁핍함과 결여된 면 그런 걸 이야기하는데도 그러니까 우리는 삶의 주인이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는지 모르지만 이런 표현도 진심 어리게 썼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인생이 이제 저물는구나라고 생각했을 때이 생각을 만약에 결론처럼 하게 되면 좋지만은 않을 텐데.
0: 그쵸.
2: 근데 그게 상관없는 이 영혼이 느껴지기도 하고, 특히 마지막에 그 시간 동안 나의 개 천년이는 배가 고팠다 하고 갑자기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개 이야기를 마지막에 남기고, 그리고 나는 떠난 사람을 죽은 사람으로 착각하며 하루를 보냈다 라고 했을 때 어쩐지 천년이가 그랬을 것 같은 거예요.
0: 그럴 수도 있겠네요,
2: 예, 그
0: 진짜.
2: 느낌도 너무 좋았습니다.
0: 그 윗부분에 이 세기에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사랑할 때 사랑을 지켜주던 신은 도둑을 지켜주던 신이라는 거
2: 맞아요.
0: 잊지
2: 잊지 마세요.
0: 마세요. 이것도 아
2: 예.
0: 이게 가만히 들여다보고 곰곰이 생각하면 이게 말이 된다 싶거든요.
1: 그러니까요. 이거 너무 절묘했는데, 사랑에 대해서 어떤 속성 중에 그 도둑질 같은 그런 느낌이
0: 그렇죠.
1: 있잖아요. 이거,
0: 훔치는 거죠.
1: 이걸
0: 네.
1: 너무 잘 넣고,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그 푸념 같은 말투들이 있거든요. 나는 90이 넘어 연가 한 편을 꼭쓸 거라고 자기가 딱 말하고 나서, 근데 글쎄 그 하루하루를 어떻게 담지? 이렇게 고민하는 부분도 있고,
0: 네.
1: 방금 말씀하신 사랑을 지켜주던 신은 도둑을 지켜주던 신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라고 말하고, 나는 모르겠네.
2: 맞아요.
1: 90이 되어 나는 그대가 먼저 간 길을 아주 쳐다본다. 그리고 이시 뒷편에도 적혀 있는, 표사에도 적혀 있는, 저녁은 갑자기 오더니 어둠은 천천히 오시네라고 적을지도
0: 네.
1: 모른다 라는 부분도 자꾸 들여다보게 됩니다.
0: 자, 조동화님이 저도 듣는 내내 눈물이 나더군요. 제 눈물을 완벽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굳이 이해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아, 내 눈물을 완벽히 이해하지 못해도, 지금 이
2: 그쵸,
0: 눈물 났다는
2: 맞아요.
0: 사실
2: 예.
0: 자체가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고요. 김미성님은 인간의 삶이 무리한 욕심이나 인위로 흐름을 깨지 않고 자연의 순리를 받아들이면서 요즘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감사하면서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에 하루의 일상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요 하셨고요. 이나라님은 아, 뭐라 말할 수 없는 무언가가 슬픔이 차오르는데 아름다운 이 느낌. 아, 이 부분에 밑줄 그으셨는데 아직 뭔가를 쓸수 있는 90이라는 나이가 나에게 있다면 저도 이 부분이 들어오더라고요.
2: 그죠.
0: 예.
2: 예.
0: 이 구절처럼 허수경 시인에게 이 시간이 허락되었더라면 하는 마음에 더 안타깝게
1: 예,
0: 들었다고.
1: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고, 저도 당연히 이 구절이 더 들어왔던 이유가 또 시인이 떠올라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0: 자, 우리를 모두 이렇게 다른 세계로 이동시킨 것 같은 하승성님은 지금 이게 백번송처럼, 백번시, 백번 반복해서 읽고 싶은 그런 시로 남을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요. 이제 그 다음 작품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소연시님이 가지고 오셨죠?
2: 네, 하재연 시인이 새 시집을 출간을 했어요. 이 시집도 지난주에 제가 끼고 살았는데, 인간이라는 환상처럼이라는 제목의 시집이고, 시가 읽기에

0: 언뜻 쉬워요.
1: 예?
0: 근데
1: 언뜻 쉽다. 네.
0: 네, 언뜻 쉬워서 되게 편안한 마음으로 시를 소화해요.
1: 오.
0: 근데 다 읽고 났을 때그 뭔가 밀려오는 그 두께와 저 멀리서부터 우주 저 멀리서부터 무언가가 밀려오는 그 기분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와, 하지원 시인이 여기까지 왔구나 했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전 시집도 찾아서
1: 또
0: 예,
1: 거슬러서,
0: 읽어봤습니다.
1: 네. 네, 글씨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낭독 통해서 만나보시죠.

새 하재연. 흔한 아름다움이 날아들었다. 이 건물의 모든 출구는 투명하다. 너는 무의미하게 부딪힌다. 삶을 이루는 고통이 거기 있었던 것처럼. 너를 발견했으므로 나는 이쪽의 문을 연다. 더욱 견고하게 사라지는 문을 찾아 너는 날아간다. 그 문은 열리지 않을 것이다. 이 봄이 끝나도록 나는 너를 뒤쫓을 수 없게 되고 아름다움이라 여겼던 것이 변색된 장미꽃잎 되어 뒹군다. 무연한 파닥임이 건물 복도에 울려 퍼지고 있다. 이제 너의 창 너머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내리는 비의 사이는 영원하게 좁아지고 있다. 들어설 수 없는 세계와 같이 내가 젖지 않는 이 건물의 복도 안에서 이 봄이 끝나도록 나는 비를 맞고 있다. 무한처럼 확장되는 빗방울들이 땅에 떨어진다.

0: 문학과 지성사에서 펴낸 하재현 시인의 시집 인간이라는 환상처럼에 담긴 시세 낭독으로 만나봤고요. 이어서 닉 드레이크의 플라이까지 띄워드렸습니다. 네, 이 새라는 시, 와, 소연 씨님이 왜 여기 매료되셨는지 좀 느껴져요. 되게
1: 네.
0: 신비하게도
1: 그죠.
0: 느껴지고.
1: 네. 사실, 그냥 새가 날아들었고, 그리고 조금 뭐 세월이 흘러서 비가 왔다라는 건데, 이게 저는 묘하게 시인이 감지한 인과성처럼도 느껴지면서 너무
0: 네.
1: 신비로웠고요. 신비롭다라는 말이 이 시를 다 담을 수는 없지만, 되게 그 논리적으로 신비로운 느낌? 그런
0: 네.
1: 거를 하재현 시인이 예전부터 참 잘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영위하고 있는 이 신비가 분명히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세계인데 왜 우리 눈에 이렇게 잘안 보여? 하는 걸 이렇게 계속 보여주려고 했구나. 그런 걸 이렇게 계속 붙잡고 두면서 더 멀리, 더 멀리까지 가는구나. 그게
0: 네.
1: 느껴졌습니다.
0: 그러니까 시집 제목이 인간이라는 환상처럼 이어서 이 시집에 담긴 다른 시들이 또 어떨지도 또 궁금해지는 거예요.
1: 그죠, 그죠. 예.
0: 자연스럽게. 네.
1: 이 시집에서 사실 이 시가 조금 더 편안하게 쉽게 읽히는 시에 속하고 좀 어려운 시들도 굉장히 많지만 아주 흥미롭습니다. 정말 인간이라는 환상이라는 걸 비유처럼 뭐 여기서는 말하고 있지만
0: 네.
1: 설득해낸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0: 진짜. 오늘 어쩐지 두 분이 가지고 오신 네 편의 시가 모두 다 우리 인간의 삶에 대해서
1: 그쵸.
0: 얘기를, 나름의 방식으로 다들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원래 시가,
1: 그런
0: 그런
1: 거지만,
0: 장르긴 하지만 유독 또 오늘 좀 이어지는 면이 있는
2: 네,
0: 것
2: 유독
0: 같아요.
2: 쓸쓸하고, 그리고 이 새를 보니까, 아, 그냥 개인적으로는 지금 죽지 않고 잘 날아간 것 같거든요, 밖으로. 그래서 그것도 너무 다행이라고 느끼는데, 시인은 거기에서 또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도 그 소리를 계속 기억하고, 그간 방향을 계속 가늠해 보고,
0: 네.
2: 그러고 있는 장면 같아요. 이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시집 다 한번 읽었는데, 그런 시집 있어요. 이렇게 읽고 나면, 아, 내가 읽긴 읽었는데, 지금 많은 걸 건너뛰었을지도 몰라서, 한번더 읽어봐야지라는
1: 아,
2: 생각이
1: 그렇죠.
2: 드는.
1: 네.
2: 그래서 단단하게 엮여 있는 듯한, 아주 그냥 인과라고 말씀하셨는데, 대단히 문장과 문장 사이가 그냥 읽기에는 그냥 쓱 아무렇지 않게 배치한 것 같지만,
0: 네.
2: 많은 생각을 거쳐서 배치되어 있는 문장들이고, 혹은 많은 인과를 숨겨놓은 그런 문장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아주 천천히 읽을수록 더 맛을 느낄 수 있는 시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0: 이첫 시작이 이제 새를 흔한 아름다움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흔한 아름다움이 날아들었다 하면서 시작되고 되게 흔하다라는 이 표현이 눈에 들어왔는데, 근데 마지막은 이제 무한처럼 확장되는 빗방울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1: 그렇죠, 흔하죠.
0: 예, 네, 흔한데 이게 처음의 흔함과 이 시를 다 읽고 나서 끝에 도달하는 그 흔함이 좀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1: 그렇죠.
0: 예, 네, 다시 좀 보게 되는.
2: 저는 이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 영화 같은 장면 보면 처음에는 밖에 비가 조금씩 내리다가 그게 갑자기 쏴 하고 되게 굵은 빗방울로 바뀌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0: 있죠.
2: 보여주잖아요.
0: 네.
2: 그 거기에 있는 인물의 쓸쓸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여기서 이걸 너무 잘 표현한 게 이제 너의 창 너머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다음에 내리는 비의 사이는 영원하게 좁아지고 있고 라는 부분이 비가 더막 세차게 내려서 그게 점점 간격이 좁아지는 느낌.
0: 맞아. 이거 너무 정교한 표현인
1: 그쵸.
0: 거예요.
1: 거의 벽을
0: 재밌었어요.
1: 이루고 있는
0: 맞아요.
1: 거예요.
2: 그래서 그 장면을 오래 붙잡아 두면은 무한처럼 확장되는 빗방울들이 땅에 떨어진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 것
0: 네.
2: 같아가지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이 부분.
0: 그리고 이 시의 이 화자가, 너를 발견했으므로 이제 건물에서 나는 이쪽의 문을 여는 존재라고 하는 것도

0: 또 오랫동안 머리에 남을 것 같기도
1: 그쵸,
0: 하고요.
1: 예.
0: 예.
1: 네, 그래서 사람에 대한 얘기인가 계속 싶기도 해요. 누군가 이렇게 뭔가 어디에 갇히거나 내 안으로 들어왔는데 내가 그걸 내 안에서 막 파닥거리고 그 생명이 내 안에서 못 견뎌하면은 그래 너 나가서 살아야지 하고 문을 열어줘서 보내버리는
0: 아,
1: 그런 느낌도 들었습니다.
0: 관계에서도?
1: 네.
0: 아, 출구를 봉쇄하고 싶은 사람들로서는 이거는
1: 봉쇄 타입이시죠?
0: 왜 나가? 왜? 여기
1: 여기
0: 왜?
1: 좋아.
0: 여기 좋아. 근데 좀 문을 슬쩍 열어준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아름다움이라 여겼던 것이 변색된 장미꽃잎 되어 뒹군다. 이것도 너무 쓸쓸하잖아요.
1: 그러니까요. 새는
0: 이것도.
1: 이미 떠나, 저는 새는 이미 떠나갔는데 그
0: 네.
1: 안에 갇혀 있는 것은 그럼 어떻게 되었을까를 보여주는 계속 밖에다 내놓지 않고 놔둔 것은 떨어져서 이렇게 변색되는구나
0: 네.
1: 라고 생각하는 부분으로 읽히기도 했습니다.
2: 예, 그 자리에 이제 파닥이는 그 울려 퍼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고, 그 다음에 비가 들어오는 거니까,
0: 그쵸.
2: 예, 저는 와, 이렇게, 뭔가 아름다움이라 여겼던 것들이 다시 이렇게 확장되고 순환된다고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간직할 필요 없는 느낌. 또 주기도 하고요.
0: 그렇죠. 오늘 이 곡물수프 냄새로 시작해서 지금 이 파닥이고 이 빗방울 떨어지는 그 촉감까지,
2: 네.
0: 예, 그러니까 굉장히 감각적으로 우리를 계속 이렇게 이동시켜 주는 것 같아요. 오늘의 시의
1: 그러니까요.
0: 흐름이.
1: 시가 좋은 시들은 다, 보통은 이제 시의 이미지라는 게 시각에 집중되어 있어가지고
0: 네.
1: 장면 풍경 그리다가 많은데, 그 촉감, 아니면 이렇게 후각, 이렇게 좀
0: 그렇죠.
1: 자극하는 시들 귀한 것 같습니다.
2: 그렇죠. 그건 사실은 보이는 거 아니니까
0: 네.
2: 보이는 것도 언어가 재현하기 힘든데 안 보이는 걸 언어가 재현한다? 이건 거의 불가능이잖아요. 근데
0: 그렇죠.
2: 그 불가능을 가끔 가다가 시들이 할 때가 있는데 오늘의 시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0: 마치 우리 그 보라 화면에 나오는 그 잠자리 채로 책을 잡는 것 같은 그걸 해낸 것 같은 느낌.
1: 그렇죠, 해냈죠.
0: 네. 최준호님, 오늘은 죽음의 이미지가 많은 것 같아요라고 하셨어요. 예, 그쵸. 삶과 죽음, 뭐, 완벽히 분리할 순 없지만, 오늘 유독 좀 그렇게 흘러간 것 같고요. 김미성님, 오늘 방송 많은 것을 느끼고 생각하게 하네요라고 하셨습니다. 아까 준호님은 지하철에서 약간 눈가가 촉촉해지셨다고도 했고요. 오늘 카페인님들도 정말 한 계절을 겪은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아마 방송 듣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두 분과 함께해서 좋았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좋은 작품들 가지고 오시길 기다리고 있을게요.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오늘 끝곡 루 리드의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퍼펙트 데이. 이곡 들으시면서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0: EBS 캠페인 함께 걷는 한국의 세계 문화유산.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는 거대한 무덤 고인돌. 그런데 아시나요? 유네스코가 세계 문화유산으로 인정한 건 우리나라 고인돌이 유일합니다. 전 세계 고인돌의 70% 이상이 한반도에 모여 있는 데다 크기와 형태도 다양하기 때문인데요. 저와 함께 시간 여행을 떠나볼 곳은 전북 고창입니다. 고창의 고인돌은 매산 기슭을 따라 사방 1.5km에 걸쳐 곳곳에 놓여 있는데요.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바위에 남아있는 이 희미한 구멍 자국들. 에이, 그냥 어쩌다 생긴 게 아니에요. 구멍들을 선으로 연결하면 놀랍게도 궁수자리가 나타납니다. 뿐인가요? 밝은 별은 구멍을 크게, 희미한 별은 구멍을 작게 뚫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따로 있는데요.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고인돌들을 선으로 이어보면 북두칠성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고인돌 하나하나가 북두칠성을 이루는 별들인 거죠. 고대 천문학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는 고창의 고인돌. 저랑 같이 고인돌의 별 보러 가실래요?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파키스탄은 독자적인 승마 전통을 가진 나라입니다. 네자바지라 불리는 전통 승마 게임, 지금도 그 나라 전역에서 즐기는 스포츠랍니다. 네자바지는 이 기수가 말을 타고 전속력으로 달리며 창이나 검을 사용해서 땅에 박힌 말뚝을 찍어 올리는 특이한 경기인데요.

5대 군사 훈련에서 시작돼서 이제는 지역 축제에서 빠지지 않는 그야말로 국민 스포츠로 자리 잡았습니다. 터번을 쓴 남자들의 전유물이었지만 이제는 여자 기수들의 참여가 획기적으로 늘어났답니다. 이런 변화, 갈등도 불러왔죠. 여자 기수들은 이 경기장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이방인 취급을 받는데요. 특히 그 전통적인 상징, 남자 기수의 전유물처럼 여겨지는 터번 착용을 둘러싸고 여자 기수의 참여 자체를 금지하라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네자 바지에 출전해온 여자 기수 아눔 샤쿠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남자보다 우월함을 증명하려는 게 아닙니다. 동등한 존중을 원할 뿐입니다. 라고요. 안녕하세요. 세계음악여행 이승열입니다.

6월 16일 화요일입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오늘 첫 곡. 여러 아티스트의 앙상블이었는데요. 파키스탄의 여성 싱어송라이터 미샤 샤피의 주도로 파키스탄 전역 출신의 여러 아티스트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 총 6명의 협업이었습니다. 나뚜떼야 왜 나는 꺾이지 않았다. 2020년 발표 곡이었습니다. 뭐 들으시면 전통과 현대 모던함 뭐 이런 게 섞여 있는 그런 느낌 확실히 나죠. 그리고 모두 여성이라는 점. 오늘 스토리와 관계가 있죠. 예. 얼마 전 그 영희 페스티벌도 지난 주말이었죠. 있었지만 말입니다. 아, 파키스탄 남부 지역 신드라는 지역의 최대 도시, 그리고 파키스탄 자체로 최대 도시인 카라치, 이곳이 그 인더스 문명의 발상지군요. 파키스탄 핵 보유국이기도 하고 경제면에서는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는 그닥 성적은 좋지 못했다. 하여간 있는 지식 총동원해서 파키스탄의 이미지를 그려보고 있는데요. 오래된 나라, 고대부터 출발해서 켜켜이 쌓인 이 전통 깨기가 쉽지 않겠죠. 그런데 변화에 대한 자연스러운 수용, 대부분은 그렇게 잘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그 저항은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강하게 얘기하자면 이것도 일종의 남성 우월주의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 왜냐하면 이 전통 스포츠 네자바디의 그 시조 같은 그 분의 주도로 10년 전부터 여성에게도 이 스포츠를 열어줬어요. 그래서 그 여성 선수 육성, 참여 이런 거를 예,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 분이 네자바지에서 거목이라고 추앙받는 그런 분입니다. 저항이 이런 데서 일어나는 건 아니고 주변부에서 특히 언론이 호들갑을 떨기 시작하면은 사람들 여론도 그렇게 또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여성 선수의 증언에 따르면은 집에서 가족들로부터 그건 그냥 취미로 해. 공부 열심히 해야지. 너 그런 말 타고 창 들고 그런 거 하면 결혼하기 힘들다. 이런 클리셰 이런 것도 만만치 않다고 하네요. 근데 뭐 영상을 보니까 뭐 천천히 그러나 자연스럽게 변화가 수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국가대항 스포츠이기도 한가 봐요. 이게 파키스탄과 비슷한 전통의 그 뭐 이슬람권이라고 추정해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국제대회에도 혼성팀이 이 출전을 하는데 파키스탄 대표 혼성 청소년 대표팀 그의 경우 그 출전했는데 뭐 성적도 좋았답니다. 국내 대회에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예 아무튼 와 보라로 보니까 대단하네요. 말을 달리며 창으로 손바닥만한 조각을 찍어 올리다니 양궁을 해도 백발백중일 것 같은데요. 3829 님께서 문자 주셨고요. 내자바지 자꾸 아재개그 하고 싶어져요. 내자치마.

라고 쓰셨습니다. 7108님 재밌습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이죠.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유료 문자 샵1045 또는 EBS 반디 앱 통해서 사연 신청곡 주십시오. 생방송 실시간 시청 유튜브 EBS 공식 채널 반디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십시오. 산레모 가요제 올해 2위 입상곡이죠. 세이 F가 부르는 Tu mi piaci tanto, 널 정말 좋아해. 그리고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우승곡 마무드가 부르는 솔디 돈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산레모가 이제 입상곡 두 곡이었습니다. 애증에 관한 노래 두 곡이네요. 가족보다 돈을 택한 아버지에 관한 솔디 돈 마무드 2019년 산레모가 이제 우승곡이었고요. 먼저 들으신 곡 올해 2위를 차지한 세이에프의 두미 비아지 단토 널 정말 좋아해 결함투성이지만 나의 조국 이탈리아 널 정말 좋아해 였습니다. 6월 16일 화요일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의 음악인을 만나는 곳이죠. 세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이제 오늘 선정한 음악인 만나보죠.

1965년 11월 21일 프랑스 국영 방송사가 주최하는 신인 발굴 오디션 프로그램 Jeu de la Chance 행운의 게임 이 무대에 당시 19살이었던 한 소녀가 올랐습니다. 소녀는 잔뜩 위축되어 있었죠. 이 경연대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고향 아비뇽을 떠나 처음 파리에 온 지 얼마 안 돼서만은 아니었습니다. 방송국 오디션에서 이 소녀는 강한 억양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늘어놓았다네요. 강한 억양은 프로방스 사투리 때문이었고 두서없는 말은 난독증 때문이었다죠. 이 면접관들은 아이 촌스럽다 말도 제대로 못하냐 라며 비웃었고 소녀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음악이 흐르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자 모든 게 완전히 바뀌었죠. 소녀가 고른 곡은 에디트 피아프의 제제벨이었습니다. 대담하고도 정교한 비브라토.

R 발음을 강하게 굴려 떠는 특징, 당당하면서도 고아한 음색까지. 에디트 피아프의 범접하기 힘든 창법을 이 촌뜨기인 줄만 알았던 19살 소녀가 완벽하게 재현하자 방송국 현장의 모두가 경악했답니다. TV로 이 무대를 보던 프랑스 전역의 시청자도 다르지 않았죠. 방송 이튿날 거의 모든 프랑스 주요 일간지가 일면 기사로 다루며 오, 에디트 피아프의 재림을 알렸습니다. 그 소녀의 이름은 레이 매튜입니다.

미레이 마티유에게 에디트 피아프는 오랜 꿈의 화신이었죠. 1946년 아비뇽의 빈민굴에서 14남매의 장녀로 태어나서 이 TV에서 에디트 피아프의 공연을 본 어린 시절부터 가수가 되기를 꿈꿨습니다. 난독증 때문에 14살에 학업을 중단한 후 공장 노동자가 된 시절에도 어렵게 번 돈을 아껴 보컬 레슨을 받을 정도로 부단히 꿈을 향해 나아갔죠. TV 경연대회를 계기로 단박에 레코드 레이블과 계약을 맺고 이듬해 발표한 데뷔 앨범이 이 몇 달 만에 100만 장을 웃도는 경이로운 판매고를 기록할 즈음 그녀에게 붙여진 별명은 르 모아노 다비뇽, 아비뇽의 참새였답니다. 참새는 이 작은 체구에도 불구하고 폭발적인 성량을 자랑했던 에디트 피아프에게서 물려받은 칭호였습니다. 데뷔 앨범부터 볼모리아 같은 거장들이 참여한 것도 에디트 피아프의 후광이 아니었다면 마냥 쉽게 이루어지진 않았을 겁니다.

미레이 마티우는 1970년대 그녀 이력의 중반기부터 에디트 피아프로 귀결하는 정통 샹송 계보의 밖으로 나섭니다. 샹송에 유로팝 스타일을 도입했고 클래식 아리아에 도전하는 가운데 초창기 극적인 감정 표현을 내세웠던 창법에서 절제하는 테크닉도 선보였고요. 치열한 노력 끝에 난독증을 극복한 후 11개의 언어로 레코딩한 이 다국적 디스코그래피를 구축하면서 프랑스 문화와 언어를 번역하고 널리 전파했습니다.

글로벌 팝 역사의 빛나는 세계 음악인을 만나는 곳이죠. 세어맹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은 에디트 피아프의 정통 샹송 지키 후손에서 크로스오버 샹송을 거쳐 프랑스의 이 음악 역사를 세계에 전파한 미레이 마티우를 만나봤고요. 초창기에서 한 곡, 중후반기 대표곡 한 곡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근데 이게 R자 발음이 이게 호불호가 상당히 있겠는데요. 이 근데 기억이 나네요. 조르주 브라생의 곡들을 들을 때도 이 R 발음이 상당히 독특했고요. 레오 페레, 이브 몽땅 뭐 이런 사람들. 그리고 당연히 에디트 피아프의 그 발음, 미레이 마티우의 발음도 사랑을 받았다 이거네요. 첫 곡 몽크레도, 나의 신조라는 곡, 당시 발표 당시 19살이었죠. 말씀드렸다시피 경음악의 그 아이콘이죠. Love is Blue 뭐 이런 곡으로 유명한 폴 모리아트와의 협업으로 또 힘을 얻은 사례. 두 번째 곡, 30대의 나이에 발표한 윈위다모와 필생의 사랑이었습니다. 원곡자는 샤를 아즈나브르라는데요. 이 필생의 사랑 이런 뉘앙스가 굉장히 아즈나브르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러면서도 에디트 피아프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 곡 같은 경우는 러시아어, 중국어 등으로 번안 발표가 되기도 했고요. 뭐 아비뇽의 참새였다가 나중에는 아비뇽의 숙녀라고 불렸다고 하네요. 그리고 샹송계의 거목 한 사람의 말이 인상적이네요. 작은 삐아프는 삶의 그늘진 곳을 걸었지만 미래유 당신은 밝은 쪽을 걸을 것이다. 예언처럼. 볼모리아 이외에도 프란시스 레 엔니오 모리코네와의 협업도 70년대 중반부터 후반까지 활발했다고 하네요. 자, 오늘 세우맹 아티스트 라이브러리는 여기까지고요. 내일 또 다른 아티스트 기대해 주십시오. 브라질 음악 두 곡입니다. 가이타노 벨로주, 그리고 발표 당시 10살이었던 그의 아들 모레누 벨로주가 함께 했네요. 웅깡 뚜지아 포시에 빠라 우 블로코 지 이에 아예, 이에 아예를 위한 아포시에 찬가. 이게 그러니까 서아프리카 요르바 신앙, 브라질의 깐돈블레 신앙 의식의 음악이죠. 카니발 행진으로도 구현된 그 문화와 음악 아포시에. 이어지는 곡 역시 전통 문화와 전통 음악 전통과 브라질의 음악 전통과 관련이 있군요. 브라질 북동부 전통 포호 음악 형태라는데요. 1973년 지웰드 지우가 발표한 에우스 게로 웅 쇼두, 나는 그저 내 사람을 갖고 싶어요 까지. 이 곡 같은 경우는 브라질식 아코디언인 삼포니아 소리, 그리고 우리 초등학교 때 쓰는 트라이앵글 있죠. 브라질에서는 트라이앙글루라고 부른다는데요. 이 연주가 항상 특징적으로 들어간답니다. 두 곡 듣고 세우맹이 전한 노래 함께 하시죠.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스페인의 알레한드로 산스가 부르는 Como te echo de menos, 네가 얼마나 그리운지 몰라 입니다. 1993년에 발표했네요. 알레한드로 산스가 직접 만든 이 곡. 뭐 사랑 노래 클리셰의 종합 세트죠. 철부지 시절의 사랑 그런 걸 노래하고 있는데요. 기억의 회색지대에 스스로 갇힌 채 늘어놓는 혼잣말 낭독하겠습니다. 내 안에 아이 하나가 살고 있다. 널 차지하려고 싸우고 있어. 이미 멀어진 순간들을 되살리느라 이 현실은 흐릿해지고 있지. 그 애는 내게 강요하고 있다. 아득히 저 먼 곳에서 네가 말하고 있다고. 네가 내게 보고 싶어 라고 말하는 그 목소리를 좀 들으라고. 아, 난 견딜 수 없어. 넌 멀어져만 가고 있는데, 넌 과거가 되어버렸는데, 지금 내 품 안에 네가 있는 것 같은 요상한 이 느낌. 뭐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지? 힘들다. 지금 서로 볼 수 없는 이 상황에서 네가 얼마나 그리운지 몰라. 너의 입맞춤을 느끼면 난 깊이 가라앉지. 아무도 모른다. 우리가 왜 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건지.

매 순간 더 많이 나는 무너지고 있는데 나는 널 한사코 붙잡고 있어.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 세 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은 스페인의 알레한드로 산스의 1993년 음반에서 Como te echo de menos 네가 얼마나 그리운지 몰라 노랫말과 함께했습니다. 통킹 8996 실시간 채팅 아이디 이걸로 글 써주셨습니다. 승열님 오늘 옷 약간 그 패터슨 생각나네요 라고 하셨는데 짐 자무시 영화 패터슨 그렇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입으려는 생각은 아니었지만 우주의 기운이 이렇게 저 안에 들어왔나 봐요. 그 패터슨

주인공의 동거인 그 디자인 본능의 그분이 좋아하는 패턴 아닌가요, 이거? 아무튼 시 쓰는 버스 기사 얘기 패터슨과 딱 부합하는 선곡 테마로 잠시 후 2부에서 음악 저널리스트 임희윤이 선곡한 곡들 버스라는 주제와 연관이 깊죠. 이 공개 방송 생각도 납니다. 새음의 애청자 한 분도 또 생각이 나는데요. 지금 버스 안에서 이 방송을 함께 듣고 계신다면은 잠시 후 임희윤 씨의 선곡에도 기뻐하실 거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버스는 개그린 버스입니다. 자, 1부 마무리 곡 베냉의 아티스트 안젤리크 기조가 부르는 아골로 제발 이 노래 듣고요. 2부로 이어갑니다.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둡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여러분, 영어로 말하려고 하는데 머릿속에 있는 말이 입에서 안 나와 답답하셨죠?
1: 라이팅을 해보면 말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When you write, speaking gets easier.
0: 이제 Easy Writing에서 부담 없이 라이팅 시작해보세요. 라이팅이 쌓이면 말하기도 스무드하게 나와요.
1: Just like peanut butter. Writing is the building block for speaking.
0: 아는 영어가 아니라 하는 영어로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Easy Writing에서 만나요.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비행 오늘 2부 첫 곡은요. 새음악 라운지에서 또 멋진 기타 연주를 들려주신 적이 있는 한국의 기타리스트 찰리 정의 새로운 싱글 함께 들어봤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밴드 카일라시 밴드의 연주로 오 글로리아였습니다. 2026년 월드컵을 응원하는 그런 기원을 담아서 발표한 최신 싱글이라고 하네요. 대한민국을 하나로 오 글로리아라는 소개 정보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 티베트 히말라야에 있는 홀리 마운틴, 힌두나 불교 이런 종교에서 신성시하는 성산의 이름이 바로 카일라시라고 하는데요. 산을 오르듯이 그렇게 노력하다 보면 연관의 순간을

하나님과 싸워 비기는 이변을 연출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 카보베르데가 어디 있는 나라인지 잘 모르지만 세음행 애청자들은 저처럼 카보베르데 마음속으로 응원했을 것 같습니다. 카보베르데의 선전 축하하면서 신청합니다라고 써주셨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저도 오늘 오전에 그요 바로 전 시합이었죠. 우루과이하고 사우디 경기를 봤는데 그 경기에서도 또 비겼죠. 그런데 그리고 이어지는 소식에 카보베르데가 스페인과 경기를 한다 그래가지고 저도 비슷한 마음이었습니다. 자, 세자리아 에보라가 부릅니다. 카르나바우 지 상 비생지 상 비생테의 축제 이 노래 듣고요. 오늘 2부 순서 이미훈의 뮤직 설레로 이어가겠습니다.

0: 3-4보도 저널리스트처럼 팝음악에 다가갑니다. 음악의 겉과 속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후에 재기 번뜩이는 테마 열전을 펼칩니다. 문화평론계의 앙팡테 드립을 말과 글에 미친 드립을 임희윤 음악 저널리스트의 뮤직 설레 시작합니다. 어서오세요. 임희윤 네. 기자.
1: 안녕하십니까.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오늘은 해외 원정 떠난다는 얘기부터 묻고 싶네요. 또 해외 원정 갈 일이 또 있나요?
1: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제가 국가대표도 아닌데, 네. 우리나라 대표 음악 저널리스트.
0: 까보베르데 이런 데로로서 가나요?
1: 그런데 어디로 가요? 가고 싶네요. 신기한 데 가고 싶은데, 나름 헝가리.
0: 헝가리?
1: 헝가리랑 오스트리아를 좀 가게 됐습니다.
0: 헝가리가 지금 전 헝가리 국민적으로 약간 축제 이런 느낌인가요?
1: 아, 참 얼마
0: 오랜
1: 전에
0: 정치 환경이 좀 변했으니까
1: 선거 있었죠. 네, 지금 가봐야 알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영상 뉴스 영상으로 보면은 또 많이들 즐거워하고 그러시더라고요.
0: 그러니까 음악 관련이겠지만 이런 상황과도 약간 연관이 있나 그런 일로 가시나 좀 궁금해가지고
1: 이게 이제 매년 열리는 축제라서 이제 재즈 축제라서
0: 재즈 페스티벌이에요.
1: 특별한 일회성 이벤트는 아닌데 보니까 또 라인업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또 인접해서 또 오스트리아도 있는데 마침 오스트리아에도 좀 취재할 거리가 있어서
0: 취재차
1: 이렇게 조금 오스트리아 헝가리 합스부르크 왕가 느낌으로 한번 가봤는데
0: 그렇군요. 네. 까부베르데는 안 가시는 거예요.
1: 아, 가고 싶네요.
0: 까부베르데에 또 나름 매년 열리는 축제가 있더라고요.
1: 아, 그래요?
0: 네, 월드뮤직 글로벌 뮤직 페스티벌이 있고 바로 이어서 재즈 페스티벌로 그날 또 이렇게 막 바톤 터치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1: 그래서 너무 좋겠는데.
0: 하루 출연진들 음악을 소개하기도 했는데 까부베르데도. 시간 나시면 가시기 바랍니다.
1: 아, 저 진짜
0: 알려주세요. 분위기 어떤지.
1: 몇 군데 가고 싶은 데가 있거든요. 좀 평소에 가기 어려운 데들. 까보베르데도 그렇고, 페로제도에서도 또 뮤직 페스티벌이 있는데, 페로제도는 진짜 비행기 자체를 환승을 한두세 번 해야 되더라고요.
0: 그래서 그린란드 연안에 연안은 아니고
1: 그렇죠.
0: 북극권이죠.
1: 북해 쪽이죠. 북해. 덴마크령이고 또 이제 하나 꼭 보고 싶은 건 노르웨이에. 큰 도시, 대도시 아니고 되게 작은 데서 열리는 중간계 페스티벌이라는 게 있어요.
0: 중간계?
1: 중간계, 중간계라고 하면 이제 판타지
0: 매니아. 퍼가토리 이런 거 아니에요?
1: 예?
0: 퍼가토리 페스티벌 이런 거.
1: 약간 거예요. 그런 느낌인데. 이제 판타지나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아실 겁니다. 톨킨의 반지의 제왕 이런 거 보면 중간계에 나오잖아요.
0: 미들 어스?
1: 그렇죠. 실제로 그 중간계 컨셉으로 해가지고 거기는 음악 공연만 하는 게 아니고 중세 바이킹 분들이 했던 사가 같은 거 이제 대서사시 같은 거 읊기도 하고 관람
0: 의식이 있군요.
1: 거기도. 그런 컨셉이라서 예전에 한번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좀 타이밍이 안 맞아서 못 가가지고 다음에 한번 묶어서 가고 싶네요.
0: 묶어서
1: 노르웨이 중간계 페로제도 카보베르데
0: 이것도 취재차 누가 보내주면 제일 좋은 시나리오잖아요, 사실.
1: 네, 카보베르데 및 노르웨이 페로제도 관광청 직원분들 계시면 부탁드립니다.
0: 여기 있습니다.
1: 네,
0: 뮤직 저널리스트 임희윤이 있습니다.
1: 조명하겠습니다.
0: 오늘 테마는 버스 드라이버 스페셜인가요?
1: 그러게요.
0: 오늘 테마 소개해 주세요. 선곡 테마.
1: 오늘 선곡 테마는 버스에서 완성된 노래들. 버스. 버스 많이들 타시죠. 저도 많이 타는데.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이제 저희 공개 방송 있었잖아요.
0: 네, 세우면 공개방송 때 이 언급이 있었나? 우리끼리 한 얘기였나?
1: 아니 여기 와주신 애청자분 중에서 버스 운전사분께서 계셔가지고
0: 맞아요. 그게 아주
1: 정용재님으로 제가 기억을
0: 맞아요,
1: 하고.
0: 맞아요.
1: 제가 버스 번호까지 외웠었는데 지금 까먹었어요.
0: 노선 어느 지역이었지? 서울 근교 수도권이었나?
1: 수도권이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판교 쪽이었었던가?
0: 성남이었었나?
1: 근데 항상 운행하실 때마다 요 새음행을 틀어놓고 운행을 하셔서
0: 맞습니다.
1: 그 버스 승객분들이 되게 반가워도 하시고 이 버스는 너무 고급져요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런다고
0: 그러니까 칭찬도 들으신다고
1: 그래서 너무 좀 저도 울컥했어요. 감동 많이 받았고 약간 영화 패틴슨 같은 것도 좀 생각이 났고
0: 패터슨이죠.
1: 패틴슨은 로버트 패터슨이군요. 영화 패터슨.
0: 패터슨.
1: 네, 패터슨도 좀 생각이 나고. 그래서 한번 우리 정용재님 비롯한 전국에 계신 버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운행하시면서 새음행 그 들으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트리뷰트로 한번

0: 네.
1: 여름 특집으로
0: 이게
1: 준비해봤어요.
0: 가능할까 싶었는데 해내셨네요. 버스에서, 버스와
1: 네.
0: 연관지어서 테마가, 선곡 테마가 될까 싶었는데.
1: 그렇죠. 이제 주로 뭐 제가 다뤘던 팝스타들은 버스 잘안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잖아요.
0: 투어 버스 같은 거좀
1: 뭐
0: 럭셔리하게.
1: 가끔 투어 버스는 탈
0: 예.
1: 수 있어도 뭐 전용 뭐
0: 시내
1: 자가용
0: 버스. 예.
1: 비행기라든지
0: 그런 건안 타겠지. 시내
1: 네.
0: 버스 이런 거.
1: 보통 이제 큰
0: 예.
1: 승합차라든지 이런 걸 많이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버스와 연관된 곡이 많진 않지만 캐곡해서 캐왔습니다.
0: 그걸 또 다섯 곡이나 캐,
1: 네.
0: 아, 네 곡이나
1: 네.
0: 캐오셨어요. 예. 산상 같은 선곡으로. 정영재님한테 저희가 나에게 새 음행이라는 그 공통 질문을 드렸었죠. 나에게 새 음행은 버스 승객들에게 무한 칭찬받아서 아주 행복한 인생의 하이라이트라고까지 이렇게 극찬을 해주셨죠.
1: 야,
0: 예.
1: 맞습니다.
0: 그 버스와 관련된 사연들이 이런 감동이 있어야 할 텐데. 정영재님 사연처럼.
1: 아, 이건 못 이길 것 같아요. 근데 뭐,
0: 그쵸?
1: 네,
0: 예.
1: 나름대로.
0: 재밌게 엮어주시기 바랍니다.
1: 네.
0: 정영재님은 혹시 지금 오늘도 그 운행 중이신 가운데 새 음행의 다이어리 맞춰져 있다면
1: 네.
0: 예, 저희는 행복합니다.
1: 그렇죠. 정영재님 비롯한 우리 많은 그 기사님들.
0: 네.
1: 아마 오늘 사연들이 주로 이 버스에서 완성된 노래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0: 네.
1: 이 지금은 뭐 대단한 팝스타 전설이 된 분들이지만 버스를 타고 가면서 갑자기 가사가 떠올랐어. 갑자기 멜로디가 떠올랐어. 이렇게
0: 아,
1: 완성한 곡들이기 때문에
0: 예.
1: 지금 아마 운행 주신 운행 중이신 뒤편으로 앉아 계신 승객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0: 그렇구나.
1: 뭔가 위대한,
0: 싱어송라이터, 지망생, 예.
1: 뭐 비단 음악뿐 아니라
0: 예.
1: 위대한 문호가 앞으로 되실 분도
0: 문호,
1: 있고 뭔가
0: 영화
1: 차천가를
0: 감독,
1: 바라보면서
0: 예.
1: 영화 감독이 될 수도 있고 뭐 AI 크리에이터가 되실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뭔가 엄청난 영감을 떠올리실 수가
0: 음악
1: 있다.
0: 저널리스트가 될 수도
1: 그래서
0: 있고,
1: 저도 뭐
0: 예.
1: 사실 버스 타고 음악 들으면서 쌓여온 게 지금 여기까지 온
0: 아,
1: 거거든요.
0: 그러니까요.
1: 버스 많이 탔기 때문에.
0: 뒷자리가 항상 그런 영감의
1: 네.
0: 수신율이 좀 높더라고요.
1: 아, 맞아요. 380번 버스 우리 정영재님. 네.
0: 380번이네요.
1: 380번 번호도 너무
0: 궁금했는데.
1: 좋네.
0: 380.
1: 네.
0: 지금 정영재님이 사연을 주셨네요.
1: 네.
0: 당연히 듣고 있습니다. 와우, 이미유님이 버스에 대한 주제로 선곡해 주셨다니 너무 행복합니다. 한 시간 특별히 더 집중해서 들을게요. 버스 번호 380번입니다. 라고 친절하게 자상하게 주셨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첫 곡부터 오늘 버스에서 완성된 노래들 이 테마로 고른 첫곡 만나보죠. 소개해 주세요.
1: 네. 빌리 조엘입니다. 뭐 불세출의 싱어송라이터고. 이분의 뭐 대표곡이 너무나 많지만 뭐 피아노 맨부터 시작해서 뉴욕 스테이트 오브 마인드라는 곡 준비해 봤어요.
0: 이번은 약간 슈퍼카 마니아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1: 그쵸,
0: 버스를
1: 뭐
0: 타던 시절이 있었구나.
1: 그러니까요.
0: 네.
1: 비행기 타고 많이 다니실 것
0: 예.
1: 같은데 이분도 버스를 타던 시절이 뭐 당연히 있었고요. 뭐
0: 그렇구나.
1: 피아노 맨도 사실은 정말 피아노 바에서 막 팁받아 가면서 정말 아무도 못 알아보는데 피아노 연주하고 이제 이런 시절 얘기잖아요.
0: 그렇죠.
1: 이제 빌리 조엘이 원래는 이 뉴욕에서 살다가
0: 네.
1: 이 풍운의 꿈을 안고 LA로 넘어갑니다.
0: 그렇죠.
1: 예, 그렇게 해서 야, 사람은 뭐 우리나라는 좀 마른 제주로 보내고 뭐 사람 한양 보낸다고 그 시절만 해도 LA 가야 성공한다 너. LA 가서 진짜 그 스타들하고
0: 네.
1: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경쟁하고
0: 랄라랜드로 가야 돼.
1: 라라랜드 가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라라랜드로 그미 대륙을 횡단해서 가서 실제로 자기만의 어떤 음악 세계를 일구고 엄청난 성공을 거두게 되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말 수많은 환멸을 느낍니다. 뭐
0: 그랬나요? 그렇군요.
1: 예, 스타 시스템에 대한 뭐 이런 것들이라든지 이 무한 경쟁 또 음반사들의 어떤 그런 자본 중심의 어떤 시스템 같은 것들 거기서 지치고 지칠 대로 지쳐서 다시 뉴욕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0: 네네.
1: 그 뉴욕으로 돌아오는 버스에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 이거지. 아무리 LA가 좋고 할리우드 사인이 멋있고 거기에 슈퍼스타들을 매일 보고 이래도 나는 뉴욕 살아야 돼. 뉴욕에서 싸구려 길거리 음식 먹고 뉴욕 타임스 보고 그리고 뉴욕 타블로이드 신문 뉴욕 데일리 뉴스 이런 거 보면서 이게 뉴욕의 삶이고 나의 삶이지라고 얘기하는 그런 곡입니다.
0: 아무리 칙칙하고 그래도 이게 좋구나.
1: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가사의 첫 줄부터 이런 얘기가 나와요. 뭐 많은 사람들은 어딘가로 떠나기

0: 원하지. 휴가 내서 어디 뭐 마이애미 해변으로 뭐 놀러 가고 또 화려한 할리우드로 놀러 가고 그러고 싶어 하지만은 나는 지금 그레이하운드 버스에 올라 있어. 그리고 허드슨 리버 라인을 타고 달리고 있지. 나는 지금 뉴욕 마인드야.
1: 그레이하운드 타보셨어요? 미국에서 혹시?
0: 타봤습니다.
1: 이거 정말 무서운 버스예요.
0: 왜죠?
1: 저는
0: 많이 타셨나요?
1: 그레이하운드를 딱한번 타봤는데
0: 네.
1: 완행을 타가지고
0: 아, 그레이하운드 완행이 있어요?
1: 네, 있어요. 난 없는 줄 알고 탔는데
0: 완행은
1: 이게
0: 어떻게?
1: 1시간, 2시간이면 갈 그런
0: 네.
1: 거리를 거의 한 3, 4시간이 걸려서 저는 이 그레이하운드
0: 3, 4시간?
1: 네,
0: 그렇게 오래 걸려요?
1: 속칭
0: 네.
1: 개그린 버스라고 또 어느 개그린
0: 아니,
1: 싫어하긴 하는데
0: 그레이하운드 버스 개가 막 미친 듯이 달리는 그 로고로 유명하잖아요. 되게 빠른 경주견 아닌가요?
1: 그러니까 그게 좀
0: 다람쥐 버스 타신 거 아니에요?
1: 빠른 그게 있나 봐요. 저는
0: 아,
1: 짝퉁을 탔는지
0: 좀싼 걸, 저렴한 걸.
1: 그 악몽 같은 그레이하운드를 빌리 조엘은 직행을 탔겠죠. 설마.
0: 근데 뭐 이미 제가 알기로는 뉴욕에서 LA로 갈 때도 자기 자가용 타고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운전해가지고. 근데 이거는 시적인 표현 아닐까.
1: 스토리텔링이죠.
0: 심지어 LA 가서 그렇게 큰 성공을 거뒀는데 그레이하운드 버스 타고 다시 돌아왔을 리는 없을 것 같고.
1: 그렇구나. 상징적인 어떤 시적인 장치로.
0: 네.
1: 그레이하운드가 그 폐업했다는 소식을 누가 전했는데, 실제로
0: 진짜요?
1: 그런가?
0: 오, 충격인데요.
1: 믿을 수 있는 소식은 아닌 것 같아요. 정보는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오늘 첫 곡, 빌리 조엘의 76년 발표곡, 메가 히트곡이죠. New York State of Mind. 들어보겠습니다.

0: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입니다. 테마로 듣는 음악 꾸러미 임희윤의 뮤직설레 오늘의 선곡 테마 버스에서 완성된 노래들 첫 번째 곡 빌리 조엘의 뉴욕 스테이트 오브 마인드 들으셨습니다. 뉴욕의 모든 것을 섬기는 종교가 있다면 약간 이게 그 넘버원 가스펠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이 스테이트 오브 마인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를 놓고 좀 얘기를 하다가 AI한테 한번 물어보세요라고 제가 그랬죠. 물어보셨어요?
1: 물어봤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정말 저희 자존심을 위해서 물어보지 않는데, 물어보라고 제가
0: 제가 그런
1: 말씀을
0: 거니까.
1: 듣고, 거기에 이제 들었기 때문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0: 뭐래요? 정신 상태 뭐 이런 얘기 하나요?
1: 네, 참고로 제가 유료 구독을 하고 있어서 조금 더 정교한 게 나왔을 것 같은데
0: 네네네.
1: 여러 가지를 제시했어요. 뉴욕의 마음가짐
0: 마음가짐. 오,
1: 또는
0: 역시.
1: 뉴욕의 감성, 뉴욕적인 기분 그리고 조금 더 해석된 표현은 내 마음은 언제나 뉴욕, 뉴욕을 그리는 마음 그리고 마지막은 저랑 똑같이 했어요. 뉴욕 마인드.
0: 뉴욕 마인드?
1: 네.
0: 그러네. 마음가짐이 제일 와닿긴 하는데.
1: 그러게요. 네. 근데 이제 뭐 의미적으로 따지면은 내 마음은 언제나 뉴욕에. 이게 맞을 것 같아요.
0: 그러면 저거랑 비슷한 개념이구나. 내 마음을 샌프란시스코에 두고 왔다라는 그 스탠다드 있잖아요.
1: 아, 그렇죠. I left my heart in San Francisco.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안동역 뭐 이런 거죠.
0: 안동역. 누구 어느 분이 부르셨죠?
1: 진성 씨 아닌가요?
0: 김아리님께서 빌리 조엘 다큐멘터리 보니까 성공해서 공연을 엄청나게 해서 그 돈을 그렇게 벌었을 때도 매니저가 횡령하는 바람에

0: 무일 뿐이었다. 한때는 이렇게 또 정보를 주셨습니다. 매니저 관련한 횡령 이 사고가 정말 많았었나 봐요.
1: 그렇죠. 예전에는 과거에는. 또 인터넷도 없고 이러니까는 그냥 대충 해가지고 뭐.
0: 그러니까. 네. 순진했었나? 뮤지션들이 훨씬 요즘보다는?
1: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럴 수도 있고 예전에는 또 그런 뭐 어떤 권리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잘 안 돼 있고 심지어 뭐 인터넷 뱅킹도 없었잖아요. 인터넷 뭐 그냥 현금 뭉치로 막 주고 받고.
0: 예전에 방송국에서 뭐 한국의 뭐 유명 가수 분께서 출연료 이렇게 줄 서가지고 타던 시절도 있었다 그러던데. 송금 받는 게 아니라
1: 은행 창구에 같이
0: 방송국에서 출연료 이렇게 주는 창구가 있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네. 아무튼 오늘은 버스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죠.
1: 맞아요. 네. 네.
0: 다음 곡도 버스에서 완성된 곡이군요.
1: 네, 음악, 영화 여러 가지 장르가 있습니다. 뭐 마이클이나 보헤미안 랩소디 같은 바이오픽이라고 하죠. 전기 영화도 있고 뭐 다큐멘터리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뮤지컬 영화도 있고 한데 이 로드무비 이게 또 약간 꿀잼이에요. 이 음악 영화 중에서 이 대표적인 음악 영화 로드무비 당연히 꼽을 수밖에 없는 Almost Famous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0: 아, 이거 약간 그 주인공 소년이 그 실존 인물의 살짝
1: 맞아요.
0: 그 롤링스톤즈지에
1: 맞아요. 예. 롤링스톤즈의
0: 기자
1: 수습 기자로 해서 너 그렇게 음악 좋아하고 글 쓰는 거 좋아하면은 스틸 워터라는 그 밴드를
0: 그 밴드는 가상의 밴드죠.
1: 가상의 밴드죠. 거기 쫓아다니면서 기사 하나 써와. 그래서 그 팀과 함께 투어 버스를 정말 타고 같이 다니면서 벌어지는 온갖 일들.
0: 맞아요.
1: 그 투어 뒤에 뭐 여러 가지 환멸도 느끼고 와 락스타의 삶이란 게 이런 거구나.
0: 그러니까. 그 참 그럼 괜찮은 청년이었는데.
1: 맞아요.
0: 그 소년이 참. 그 노래, 그러니까 그 영화 사운드트랙에서 한 곡 고르셨다.
1: 맞아요. Almost Famous의 정말 많은 곡들이 나오고 심지어 Still Water라는 가상의 밴드 이름으로 이제 만들어진 곡들도 많이 등장을 하는데 네네네. 거의 피날레죠. 마지막 장면에서 이제 모든 그 혈기 넘치는 밴드가 그렇듯이 이제 거의 멱살잡이까지 가고 이제 대판 싸웁니다. 그러고 나서 어쩔 수 없이 같이 한 투어 버스에 타죠. 그리고 나서 바로 차에서 이 곡이 흘러나오는데 마치 뭐인가에라도 홀린 것처럼 하나 둘 따라 부르기 시작하죠.
0: 합창을 하기 시작하는.
1: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노래가 흘러나오는 동안만큼은 모두가 하나가 돼서 목이 터져라 이 곡을 이제 합창하는 장면 이게 이제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인데요. 네네. 엘튼 존의 타이니 댄서라는 곡이에요. 네. 이 곡은 실제로 이 로드무비 같은 형식을 갖고 있는 곡이고요. 이 곡의 이제 주인공은 밴드를 따라다니면서 일하는 의상 담당. 소녀를 사랑하는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버니토핀이라고 하는 엘튼 존의 작사가죠. 버니토핀이 실제로 엘튼 존 밴드의 의상 담당과 한동안 교제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바치는 노래였습니다.
0: 자, 오늘 이미윤의 뮤직 설레 두 번째 선곡 엘튼 존이 부릅니다. 타이니 댄서 듣고 오죠.

0: 방금 들으신 곡 영화 Almost Famous 사운드트랙에서요. 엘튼 존의 Tiny Dancer 골라주셨고요.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음악을 함께 부르면서 서로 화해하는 그런 버스 장면이 참 예쁘게 예, 기억나네요. 3922님께서 Almost Famous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으로 기억하신다고. 마크 코슬렉, 레드하우스 페인터스 출신의 마크 코슬렉이 밴드 멤버로 찬조 카메오 네, 출연했다고요? 전 몰랐네요.
1: 네.
0: 그랬구나.
1: 꽃미남 시절에 밴드 멤버였죠. 네.
0: 그런 또 영화 배우 시절도 있었군요.
1: 네.
0: 자, 오늘 버스에서 완성된 노래들 세 번째 곡도 만나보죠.
1: 네, 이 곡은 버스랑은 좀 이게 연관이 잘 연상이 잘 안 되실 수도 있는데요.
0: 네.
1: 이 곡이랑 버스랑 어울리나 싶을 수도 있는데.
0: 네네.
1: 조지 마이클의 Careless Whisper라는 곡입니다.
0: 좀 약간 그 뭐 이게 이 곡의 분위기가 초반부터
1: 네.
0: 약간 좀 로맨틱
1: 네.
0: 내지는 에로틱 뭐 이런 이런 분위기잖아요.
1: 끈적끈적하잖아요.
0: 예예예. 예. 그런 어떤 버스와 그러니까요. 어떤 연관이 있지? 좀 의아하긴 한데.
1: 그러니까 공공 운송 서비스랑은 잘 이렇게 매치가 안 되는 이미지예요. 이 곡의 이미지 자체는 뭔가
0: 그러면
1: 좀
0: 대절 버스라도
1: 아 이렇게 조명 좀 꺼놓고 가시는 버스
0: 관광 예.
1: 관버 네 그러게요. 이 곡은 이제 조지 마이클이 17살 때 만든 곡인데
0: 네네네.
1: 이게 조숙한 곡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0: 아.
1: 되게 27금 같은 그런 곡처럼 느껴지기도 27. 하는데
0: 네, 27금.
1: 버스 타고 17세 때
0: 네네.
1: 아르바이트 하러 다니던 그런 뭐 일종의 통근 버스
0: 네.
1: 안에서 이 정말 유명한 이 색소폰 멜로디 있잖아요.
0: 네.
1: 계속 반복되는
0: 예.
1: 이 부분을 이제 구상을 했다고 해요.
0: 그게 이제 딱 떠올랐군요. 머리 안에
1: 차창 밖을 그냥 보면서 네. 뭔가 흥얼흥얼 거리다가 바라라라 바라라 이거를 17살 때 버스 안에서 아르바이트 하러 가면서 떠올렸는데 아 이거 뭔가 여기에 어울리는 가사라든지 멜로디가 네. 전개가 안 돼서 네. 계속 묵혀놓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웸의 동료죠 앤드류 리즐리가 또 기가 막힌 코드 진행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두 개를 겹쳐 보니까 너무 찰떡같이 딱 맞아 떨어져서
0: 기적적으로
1: 예 기적적으로 각자 생각했던 코드 진행과 멜로디가 너무 찰떡같이
0: 맞아 떨어져서 한 곡도 안 틀리고
1: 네, 네. 그래서 앤드류 리즐리도 이제 나중에 수레를 합니다. 이 곡은 정말 마법 같은 곡이었다. 웸의 역사상. 그런데 이제 조지 마이클의 이름으로 처음 발표하게 되는 싱글이 되기도 하고요.
0: 네네네.
1: 하지만 또 미국 시장에서는 조지 마이클보다 웸이라는 존재감이 더 컸기 때문에 웸의 Make It Big이라는 또 앨범에 수록을 해서 웸의 곡인 것처럼 또 발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0: 네네.
1: 어쨌든 이 조지 마이클 17살 때 버스 타고 가면서 떠올렸던 이 색소폰 멜로디 이게 사실 17살 때 이미 몇 년 전에 떠올린 거기 때문에 명확하진 않았다고 해요. 어떤 이미지와 흐름 정도로 남아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색소포니스트들을 고용을 해서
0: 네.
1: 이 재현을 시켰는데 아무리 해도 이제 안 돼서 서너 명을 교체를 하다가 결국엔 지금 현재 우리가 듣고 있는 스티브 그레고리라는 분이 조지 마이클의 그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이걸 뽑아내서 완성이 된
0: 거의 100%에 근접한 그렇죠. 그런 네. 걸로 멜로디를 연주를 했군요.
1: 네, 맞습니다.
0: 빌 클린턴이 이거 연주한 적이 없잖아요.
1: 근데 빌 클린턴 제가, 전
0: 예,
1: 대통령.
0: 예, 미 합중국 대통령.
1: 네, 네.
0: 근데 색소폰 부는 연주 장면은 꽤 있었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오늘 오전에 이거 찾다가
1: 네.
0: 빌 클린턴 연주하는 모습이랑 합성이 돼가지고
1: 아 진짜요?
0: 이거를 한참 보다가 이거 연주한 적이 없는데 하면서
1: 아, 합성이 된 거예요?
0: 네, 그 색소폰 연주를 딴 곡을 했는데
1: 아~
0: 그 영상에 요즘 뭐 AI 기술을 이렇게 응용해가지고 이 노래를 연주하는 것처럼
1: 기가 막히네요. 아니 이 곡이 그 네. 부주의한 속삭임이잖아요. 노래 제목이 그리고 약간 불륜에 대한 노래잖아요.
0: 아 그래서 이게 약간 패러디였나 봐요.
1: 기가 막히네요. 빌 클린턴 보다.
0: 빌 클린턴과 예. 언밸런스 하지는 않고요.
1: 네. 예. 야 속삭이는 건 정말 주의 깊게 해야 되는데 이게 부주의하게 속삭이면 예. 큰일 납니다. 정말.
0: 오늘은 원곡자의 버전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조지 마이클의 Careless Whisper 부주의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 여행, 음악 저널리스트 임희훈 씨와 함께하는 뮤직 설레. 오늘 선곡 테마는 버스에서 완성된 노래들.

0: 조지 마이클의 Careless Whisper. 오늘 버스에서 완성된 노래들이란 테마로 임희윤 음악 저널리스트가 고른 곡 들어봤습니다. 임희윤의 뮤직 설레 오늘 2부 순서 함께하고 계시고요. 말씀드린 대로 버스에서 완성된 노래란 테마로 고른 이제 마지막 곡 소개해 주십시오.
1: 네, 언더월드의 Bone Sleepy Nux라는 곡이고요. 네. 이 곡은 뭐 96년 영화죠. 세기말을 상징하는 영화인데 트레인스포팅 네. 보신 분들은 잊을 수가 없는 그런 강렬한 사운드 트랙이고요. 이 노래의 사연은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이 언더월드 멤버인 칼 하이드, 보컬이자 작사가죠. 네네. 이분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이 당연히 본 슬리피 넉스라는 곡에 대해서 물어볼 수밖에 없었고, 이 곡은 이제 자기가 쓴 가장 리얼리티가 살아있는 곡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사실 30대 중후반에 심각한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어서, 그 웨스트엔드의 소호 지역에 이제 클럽을 전전하면서 막 술을 진창 먹은 거예요. 네. 그리고 집에 빨리 가야 되는데 집이 또 멀어요. 롬포드라고 저쪽 런던 외곽에 네. 서울에서 기준으로 치면은 거의
0: 하주 뭐이 정도고요.
1: 그렇죠. 구리 남양주나 네. 뭐 거의 하남 미사지구 정도가 집이었는데 네. 이제 클럽에서 늦게까지 놀다 보니까는 전철이랑 기차 다 끊기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가사에도 뭐 터트넘 로드 스테이션 뭐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끊기고 막 주저앉아 있다가 결국에는 심야 버스 타고 네. 가면서 네. 이 버스 타고 아까 그레이하운드 완행 얘기하셨는데 네, 네, 네, 네. 기차 타면 4, 50분 걸리는 거리를 1시간 반, 2시간 걸리면서 타고 가면서 네. 생각나는 그 단어들을 자동기술법처럼 막 메모를 했다고 해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계속 뭔가 이제 단어
0: 파편적으로
1: 파편적으로 그냥, 막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런 것들 이제 본인 얘기로는 샘 셰퍼드라는 극작가의 그런 기법 같은 것에서도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네, 하는데 네. 이제 나중에 막 라거 라거 라거 이렇게 외치는 장면이 있어요. 계속.
0: 라거 맥주 얘기하는 거예요?
1: 맥주를 외치는 장면이 있는데 이게 의도된 게 아니고 실제로 이 보컬을 원테이크로 끝냈습니다.
0: 근데 한 번 하고 만.
1: 네. 예, 가사를 그대로 보고 읽은 게 아니고 거의 녹음 자체도 자동 기술법처럼 했는데. 순간적으로 생각이 안 나서 락을 계속 외친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정말 전설적인 그 반복구가 됐죠, 이 노래.
0: 아, 이 스테이트 오브 마인드. 그러니까 락어 스테이트 오브 마인드네요. 그렇죠. 칼 하이드.
1: 웨스트엔드 소호에서 롬퍼드까지 가는 심야 버스. 이걸 상상하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0: 오늘 버스에서 완성된 노래들도 흥미롭고 재밌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도 기대할게요.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영국의 언더월드의 Bone Sleepy Nux 전하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내일에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우리는 무엇이 되고 있을까? 가만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가능하다면 시가 되고 싶어. 가능하다면 노래가 되고 싶어. 그런 대답도 담아봅니다. 그렇게 한 권의 책에 담긴 우리, 서로라는 책을 펴고 넘기고 읽는 시간. 매일 낮 12시, 매일 밤 8시.

0: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1: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1: 아이돌 한국어는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 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2: 오, 여기도 있다.
3: 와, 저기도 있다. 와, 대박, 계속 나와.
2: 아니, 캔디 씨,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무섭게 뭐가 자꾸 보인다는 거예요. 귀신?
4: 아니요, 요즘 풍선에 관심을 가졌더니 눈에 들어와서요. 이렇게 어떤 걸 한번 알게 되면 계속해서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걸 바더 마인호프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요, 운전면허 따는 순간부터 내 눈엔 온통 차만 보이고요. 다이어트 시작하면 그렇게 음식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2: 오, 저 그거 알아요. 신기한 한국어를 배운 날. 하루 종일 계속 제 귀에 그 한국어만 쏙쏙 들리더라고요. 구간 반복 해놓은 것처럼 말이에요.
4: 그렇죠.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의 뇌가 뭔가 한번 의식하면 온 세상이 갑자기 그걸 계속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2: 맞아요. 근데 캥린 씨, 제가 요즘 치킨 생각을 많이 해서 모든 것이 치킨으로 보이는 것도 같은 현상인가요? 캠리 씨도 하얗고 귀여운 닭으로 보여요.
5: 꼬끼요. 꼬꼬꼬꼬.
4: 그건 그냥 배고픈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저는 기왕이면 멋지고 시크한 상남자 닭 할래요. 꼬끼요. Hello, I'm DJ Camden, and I'm always thinking about you.
6: Hello, I'm DJ Micaiah, and I hope to stay a part of your world.

0: 둘, 셋, We go on and on!
1: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돌 한국어의 DJ 마카야.
0: DJ 나캠든입니다. 네, 오늘 아이돌 한국의 문을 연 곡은 김범수의 나타나였습니다.
1: 항공이들 앞에 나타나.
0: 예, 예.
1: 라디오 하러 왔잖아.
0: 예, 예. 네, 마카야 씨. 오늘 오프닝에서는 바더 마인호프 현상에 대한 게 나왔잖아요. 내가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되거나 관심이 생기고 난 후 계속 보인 적이 있으십니까?
1: 아, 네. 있습니다.
0: 뭐죠?
1: 저는 그 막 버스나 뭐 지하철에 광고 같은 게 있잖아요.
0: 네.
1: 저는 그 광고 중에서 무슨 음료수 광고를 한번 봤거든요.
0: 네.
1: 그 광고를 보고 나서 뭐 지나가는 버스들이나 뭐 예를 들면 편의점에 갈 때 그
0: 네.
1: 음료수가 계속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더 뭔가 네. 마시고 싶은 느낌이 들었는데
0: 네.
1: 뭐 그 마인호프 현상도 생각이 나지만 뭔가 광고의 효과도 약간 느꼈던 것 같아요.
0: 네.
1: 아, 광고가 이래서 하는구나.
0: 저도 그 어떤 신발이 있었는데요. 그 색깔이 약간 아 뭐 샌드 색깔이라고 해야 되나? 모래 색깔?
1: 베이지?
0: 약간 베이지인데요. 베이지인데 약간 황토 색깔?
1: 어, 황토.
0: 네. 근데 그런 색깔의 신발을 요즘 갖고 싶었어가지고
1: 네.
0: 이제 그때가 또 미국이었어요. 근데 이제 황토색 신발을 신는 사람들도 많이 보이기 시작했고
1: 아,
0: 갑자기
1: 무슨 신발인지 알 것 같아요.
0: 갑자기

0: 나요. 그
1: 무슨 노래?
0: 코르티스의
1: 네.
0: Red Red.
1: 아, 레드.
0: 너무
1: 아.
0: 그 이제 와 노래를 너무 잘 맞는 게 초록색이랑 빨간색이 되게 많잖아요 이 세상에.
1: 네.
0: 근데 이제 빨간색이 보이면 Red Red 이러고 초록색이 보이면 Green Green 이래요. 뭔지 알죠?
1: 그럼 진짜 성공한 거다. 그 노래를 만들 때 의도? 네,
0: 그러니까요.
1: 이게 뭔가 잘.
0: 맴돌아요.
1: 그리고 심지어 마카야 씨 그린을 좋아하잖아요.
0: 아 그린 그린 아저 그린 너무 좋아하죠. 캠린 씨도 뭐 노래 있어요? 약간 계속
1: 한번
0: 맴도는
1: 듣고
0: 노래.
1: 머릿속에
0: 예.
1: 맴도는 노래요? 아, 저 항상 어디 가서나 이 얘기 하는데요.
0: 네.
1: 보드카 크랜베리.
0: 아 그거는 맴도는 게 아니라 계속 듣는 거 아니에요 캠린 씨가?
1: 아, 그쵸. 계속 듣기도 한데요. 노래가 안 틀어도,
0: 계속 재생되는구나.
1: 네, 저는 그, 혼자 그 세상에 갇혀 있어요. 그 정도로 그, 노래만이 갖고 있는 그 무드 있잖아요.
0: 알죠.
1: 예, 네, 그 세상 속에 빠지고 있습니다.
0: 좋아요. 그러면 뮤직 말고
1: 네.
0: 땡큐브
1: 아,
0: 있잖아요.
1: 있죠,
0: 이
1: 있죠.
0: 알고리즘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친구인데 혹시 알고리즘에 아 이거 뭐 이걸 몇개 봤더니 계속
1: 네.
0: 뜬다
1: 아,
0: 그런 거 있나요?
1: 사실 몇번 보기보다도요,
0: 네.
1: 그, 야호!
0: 아 야호. 아하.
1: 그 뭐지, 리셋은,
0: 예.
1: 네.
0: 요즘 완전
1: 네, 완전 진짜 알고리즘 장악하고,
0: 유행이죠. 알고리즘
1: 네,
0: 장악했어요.
1: 사실 그, 야, 그 유행어 말고도 이제 노래도 뜨기 시작하고,
0: 아,
1: 그,
0: 뭐 약간
1: love me, love me,
0: 아,
1: love me.
0: Love Attack.
1: 네, love attack.
0: 아, 그 노래
1: 네,
0: 좋죠.
1: 그 노래도 뜨거웠고요.
0: 그뭐 예를 들면 뭐 아이돌 한국어 야호.
1: 네, 저 심지어 팬사인회에서도
0: 네.
1: 팬분들이 몇명 시켰어요,
0: 아,
1: 저한테.
0: 요청했군요.
1: 네, 되게 이게 유행이더라고요.
0: 아, 근데 진짜 저도 이거 계속 뜨고, 전 그것도 계속 떠요. 요즘 그 요리 쇼츠를 제가 몇개 봤었는데, 계속 뜨더라고요.
1: 요리 쇼츠?
0: 예, 요리하는 쇼츠들이 이제 계속 떠요. 뭐 예를 들면,
1: 네.
0: 뭐 스테이크 30일 드라이 에이징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면서 뭐 그런 비교하는 영상들이 있는데,
1: 네.
0: 그런 거저 되게 재밌게 보거든요.
1: 저도, 아, 근데 저 비슷한 거 있어요.
0: 뭔지 알죠?
1: 어떤 피자 만드는 그 틱땡커가 있어요.
0: 네.
1: 네, 근데 그분이 막 양념치킨 피자,
0: 오!
1: 뭐 되게 막뭐 스테이크 치즈 피자,
0: 오이!
1: 뭐 시나몬 롤 피자, 뭐 이렇게까지 진짜
0: 우와,
1: 되게
0: 신기하다.
1: 다양한 피자를 만드세요.
0: 그분에게 연락 한번
1: 네, 근데
0: 돌려야겠네요.
1: 그분이 피자를 굉장히 먹음직스럽게 만드는데 한번 보세요. 네.
0: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1: 오케이. 아이돌 한국어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0: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1045 문자나 반디앱으로 메시지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1: Need help translating K-pop lyrics? Need someone to listen to how your day went? Your friend is right here.
0: Yes, sir. Visit the idol 한국어 social media and leave a message. Any story is welcome. 네, 그러면 노래 듣고 와서 라디오 드라마 극장 미스터리 K No. 2 함께 할게요.
1: 네, 웬디 슬기 너만 보여. 그리고 산들 마음을 삼킨다까지 이어집니다.

0: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자, 언제 봐도 반가운 분들. 드라마 극장 미스터리 K 넘버 2의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1: 성우 강영호 박지현님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2: Yes, sir.
1: 네, 오늘은 또 저희가 앞에서 바더 마인호프 현상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혹시 이 현상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두 분은?
3: 아니요, 처음 들어봤어요.
1: 네. 오케이.
4: 이렇게 어려운 말은 몰라요.
1: 아, 저는 원래부터 알고 있었는데요.
0: 바더 마인호프를 알고 있었다고요?
1: 네,
4: 역시.
1: 아, 이게 이건... 사실 어떤 사실 오늘 저도 처음 알았고요. 이게 어떤 자기가 관심 있는 물건이나 네. 대상이 있으면 그게 계속 내 눈앞에 나타나고 막 이게 반복해서 일어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혹시 두 분도 네? 한번 알게 된 후 계속 눈에 띄었던 경험 있으신가요?
3: 네. 저는 최근에 저희 동기들 덕분에 네. 그 빌려 타는 전기 자전거를 네. 처음으로 입문을 하게 됐는데요.
0: 네. 네. 네.
3: 사실 그 전에는 별로 자전거들이 눈에 안 띄었었거든요. 근데 한번 타고 나니까 고를 때마다 저기 자전거 있다. 저기 땡땡 자전거 맞아. 있네. 약간 그렇게 좀 눈에 그치. 자꾸 보이더라고요.
0: 맞아요. 근데 그거 기억해두는 거 좋아요. 왜냐면 가끔 그 주차하는 지정 곳들이 있어가지고
3: 맞아요.
0: 네, 그게 저도 한번 그 뭐지 전기 자전거를 타봤는데 네. 산책하러 갔어요. 그 한강 쪽에 이렇게 딱 혼자서 이렇게 타고 있었는데 아 오케이 이제 그만 타야겠다. 네. 주차하려 했는데 여기는 주차구역이 아닙니다. 맞죠 아시죠? 그래가지고
4: 맞아요.
0: 한 1km, 2km인가 더 가가지고
3: 맞아요.
0: 주차했는데
1: 자전거 이렇게 들고
0: 아니 타고.
3: 아 근데 그게 은근히 돈이 좀 아깝더라고요.
0: 아 맞아. 이제는 안 타고 싶은데.
3: 아,
0: 네 여기서 돈을
3: 빨리 반납하고 싶은데.
0: 맞아.
1: 그래도 잘 안 타요 그럼. 저는 그런 거 잘 안 타요.
0: 그러면 영호님은
4: 네, 저는 진짜 로드바이크
0: 네,
4: 자전거에 입문을 하게 됐는데 우연한 기회에 하고 나니까 엄청 잘 보여요. 로드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 특히 아웃핏. 헬멧부터 고글 뭐 착장까지 다 눈에 보이고 와 저 사람은 되게 비싼 거 탄다 멋있다
0: 이거 뭔지 알아요
1: 이 등급
4: 그런 게 엄청 막 눈에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0: 네. 맞아요
4: 그런
0: 맞아요.
4: 경험이 많습니다
0: 네. 이것도 많은 것 같아요 진짜 막 뭐
1: 비교하게 돼
0: 바이크도 그렇고 예를 들면 뭐 신발이나 뭐 옷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 또 이게 브랜드마다 가격이 다 다르잖아요
3: 네.
0: 그래서 내가 갖고 싶은 신발 모델은 이거다. 그래서 난 이거를 위해서 뭐,
1: 그치.
0: 뭐 돈을 모으겠다 했는데 갑자기 이제 더 비싼 모델을 신고 오시는 분들이 딱 보이고
1: 이제 근데 신기한 게 다른 사람들도 저를 그렇게 생각했죠 그럼?
0: 그렇죠.
3: 맞아요. 네.
0: 나도 이 생각한 적이 있어.
1: 그게
0: 누가 내 옷을 보고 갖고 싶어 한 적이 있을까?
1: 약간 야, 근데 미국에서 전 많이
0: 물어봤군요.
1: 네,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3: 네.
0: 확실히 네. 미국이 되게 그런 걸 자유롭게 물어보는 것 같아요.
1: 완전
3: 프리하니까.
0: 네, 맞아요.
3: 많이 하니까.
1: 프리하니까.
0: 진짜 길을 걸어가다가 모르는 분이 바지 어디 거예요?
1: 어디가?
0: 와,
1: 너 안 알려줘 이렇게.
0: 비밀.
4: 오, 신기하다.
0: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바더 마인호프 현상 얘기를 했으니까
4: 어려워 바더 마인호프
1: 이름이.
0: 이제는 저희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4: 네.
0: 지금부터 드라마 극장 미스터리 K 넘버 2 시작할게요.
5: 지난 시간 신입사원 강회장 세계를 탈출해 차원의 문을 통과한 K. 눈을 떠보니 밀리터리 룩을 입은 무서운 남자들이 보이는 곳이다.
6: 이야, 강성재 이등병 어머니께서 푸드트럭을 하시네. 어머니께서는 어떤 스타일의 메뉴를 메이드하시지? 중대장이 물어보는데 바로바로 대답이 안 나오네.
7: 여기 또 어디야? 설마 군내? 이병 강성재, 네, 그렇습니다.
6: 아메리칸 웨스트 스타일의 차이니즈 푸드 아니면 멕시코 타코랑 브리또?
7: 네, 그렇습니다. 떡볶이를 파십니다. 튀김이랑 순대도.
6: 아하, 떡순튀. 오케이, 넌 지금부터 강림소추 취사병 당첨. Thank you for service.
7: 취사병이라면 여기는 취사병 전설이 되다 드라마? Yes, I can!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5: 그렇다. 이등병 강성재가 요리에

0: 전설로 거듭난다는 드라마 취사병 전설이 되다에 소환된 K. 과연 군대에서 벗어나 원래 있던 세계로 돌아갈 수 있을까?
1: 저런 대기, 오늘 메뉴는 명태조림 300인분이다. 특별히 의원님이 오시기 때문에 30분 안에 만들어낸다. 실시!
2: 3인분도 아니고 300인분을 30분 안에? 탈출하기도 전에 칼질만 하다가 끝나겠어. 마카에 살려! K 살려!
0: 그렇게 예상치 못한 미션에 당황한 K의 눈앞에 갑자기 노란 상태창이 뜨기 시작했다.
3: 용사님, 요리사의 길 튜토리얼이 시작됐습니다. 지금부터 전설의 요리사가 되기 위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너희의 레벨은 현재 레벨 1, 요리생 초보라는 소리지. 당장 레벨을 올리세요. 비상, 비상.
2: 그래. 시사병에게는 상태창이라는 비밀 무기가 있었지. 좋아. 신기한 상태창의 도움을 받아 요리 실력을 올려서 의원님과 선임들의 입맛에 사로잡는다면 이 세계를 빠져나갈 수 있는 차원의 문이 열릴지도 몰라. 여기 있다. 명태조림. 삐비비.
1: 저거 지금 혼자 파닥거리면서 누구랑 얘기하는 거야? 항의병, 연병장 돌기 싫으면 빨리 칼질 시작한다. 실시.
2: 취사병 강성재. 네, 알겠습니다. 요리 실시.
0: 상태창의 도움으로 현란한 요리 실력을 뽐낸 K. 그리고 30분 후 낙캠된 의원이 비장한 얼굴로 식당에 들어섰다.
4: 나 의원님 오셨습니까? 충성.
1: 자자, 식사들 하지. 오늘 메뉴는 명태조림이군.
4: 도둑이야. 도둑. 의원님 괜찮으십니까? 도둑이 어디?
1: 이게 흰쌀밥이 자꾸만 들어가는 게, 이 명태조림은 진짜 도둑이구만. 밥도둑 말이야.
0: 그렇게 취사병의 요리 실력에 모두가 감탄한 그 순간 찬란한 빛과 함께 상태창을 밀치고 차원의 문이 열렸다.
2: 라면에 제육볶음까지. 아직도 못해준 요리가 한가득인데 아쉽네요. 대신 제 레벨업된 레시피북 두고 갈 테니 꼭 전설로 남으세요. 안녕.
5: 야.
6: 삐용 삐용. 어떻게 하실지 되게 궁금했는데. 정말 사이렌 소리 같았어요.
4: 도둑이야.
6: 도둑이야.
5: 근데 캠 씨가 이걸 또 재밌게 보셔가지고 잘하는 것 같아요.
1: 근데 맞아, 제가 진짜 여기에 되게 미국에 있을 때 밥 먹으면서 항상 이거 봤는데요.
6: 친구였군요.
1: 네, 사실 아직 끝내진 못했는데요. 그래도 되게 재밌게 본 기억이 있어가지고 하면서 되게 이게 몰입이 잘 됐던 것 같아요.
5: 확실히 봤으니까.
1: 그니까요. 아니, 상태창도 진짜 똑같은데.
7: 상태창이?
5: 맞아요.
1: 그냥 상태창이.
3: 레벨 1.
1: 그러니까.
3: 레벨 1 하세요.
1: 와, 진짜.
5: 오케이. 근데 오늘 진짜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미스터리 K 오늘은요. 군대 취사병으로 입대한 이등병 강성재가 전설이 되어가는 밀리터리 쿡방 판타지 드라마 취사병 전설이 되다에 다녀왔죠.
1: 네, 취사병 전설이 되다는 인기 웹소설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인데요. 군대와 요리라는 신기한 조합에 상태창으로 성장을 할 수 있다는 판타지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나는 요리를 잘하는 편이다, 아니면 남이 해주는 걸 잘 먹는 편이다. 한번 여기서 네, 다들 어떠신가요?
8: 저부터 할까요?
1: 네. 네.
8: 일단 제가 제 배불릴 음식은 잘 만들어 먹는 편이죠.
1: 예를 들어서 어떤 거?
8: 일단은 제일 자신 있는 거는 있는 재료 없는 재료 다 집어 넣어서 볶는 거.
1: 야, 볶는 거. 아, 네.
5: 볶는 스킬.
8: 네.
1: Oh yes.
8: Mixed fried rice.
1: 예. Yeah. 밥이랑 같이.
8: 네. 예, 네, 뭐 아무튼 그렇게 볶아서 다 섞어서 먹는 거를 많이 하고, 좀 특이한? 아니, 나만의 레시피는 네. 된장찌개.
1: 오.
5: 된장찌개.
8: 네, 된장찌개를 끓일 때 꼭 고추장을 한 반 스푼 정도 섞어서 네. 넣어 먹는 편입니다.
1: 맛있겠죠. 네. 된장찌개 조금 매콤해야 돼.
5: 맞아. 이거야.
1: 청양고추를 넣어도 되고
8: 약간 킥이 있어야 돼.
5: 맞아요. 아, 좋아요. 약간 고기 먹을 때 진짜 중요해요.
1: 상상했나 봐. 저도 잘 먹는 편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남이 해준 거를.
5: 남이 해준 걸.
1: 하지만 챙겨주면 그 사람이 먹었을 때 그 행복함을 보여주잖아요.
5: 네.
1: 아, 그럼 진짜 너무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인데요.
5: 요리해줄 때.
1: 네. 근데 요즘은 그런지가.
5: 아, 요즘 없지만. 네. 지은님은 또 어떻게?
6: 저는 요리 곧잘 하는데

0: 남이 해준 요리를 먹고 싶은 편이긴 하죠.
1: 맞아, 맞아, 근데, 맞아.
0: 근데 뭔가 이제 다른 사람한테 해준 제 요리 중에서
1: 네.
0: 가장 평이 좋은 요리가
1: 오, 네네.
0: 있다면
1: 오.
0: 순살 감자탕이랑
1: 오.
0: 투움바 파스타? 카레
1: 오. 오.
0: 이런 거.
1: 되게 메뉴가 되게, 와우, 스페셜한. 순살
0: 근데
1: 감자.
0: 생각보다 만들기 쉬워요.
1: 잠깐만.
0: 생각보다 이제 만들기가 쉬워요.
1: 순살 감자탕이요?
0: 네, 이제
1: 뼈가
0: 보통은
1: 있잖아요.
0: 네, 사 먹으면 뼈가 있잖아요.
1: 네.
0: 근데 집에서는 그렇게 먹으면 좀 불편하니까
1: 네네네.
0: 이제 순살인 부위를 써가지고 만드는
1: 우와!
0: 감자탕.
1: 너무 좋다. 와, 너무 좋다, 진짜.
0: 근데 또 의외로 김치찌개는 제가 만들면 어머니가 해주시는 그
1: 안
0: 맛이 안
1: 나요?
0: 나더라고요. 아무리
1: 혹시 무슨
0: 해봐도.
1: 맛이 나나요, 그러면?
0: 저희 어머니가 해주시면 되게 그 밸런스가 좋고 뭔가
1: 네.
0: 깊은 그 맛이 나는데
1: 네.
0: 제가 하면 간이 염도는 맞는데
1: 네.
0: 뭔가 그 특유의 깊은 맛이
1: 아,
0: 안
1: 깊은
0: 나요.
1: 맛이 안 나고.
2: 저는 요리할 때 약간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요리를 해서 살짝 약간 애매하면, 약간, 아, 그래도 맛있긴 해요. 그러면, 어우, 야, 이거 맛있네. 잘 만들었다 하는데, 이 요리를 남이 나한테 줬을 때를 생각하면, 안 먹을 것 같은 거예요. 약간, 이런 거 뭔지 아세요? 약간, 내가 이렇게 열심히 만들어서 먹어봤는데, 오, 괜찮네. 괜찮다 했는데, 예를 들면, 엄마가 이걸 요리해서 나한테 맛있게 먹어 했는데, 줬다. 내가 한 입을 이렇게 먹었는데,
1: 아,
2: 이거 좀 애매한데, 엄마. 이거,
1: 그냥 놀아서 가는
2: 근데 이게,
1: 거구나.
2: 약간 그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저는 요리는 해주지는 않고, 남이 해주는 걸 먹도록 하겠습니다.
1: 아, 네. 자, 또이 드라마 속 설정에 대해 좀더 얘기를 해볼 텐데요.
3: 네.
1: 이 취사병에게 능력 시스템인 상태창이 생겼잖아요.
3: 오.
1: 만약에 내 눈앞에 상태창이 생긴다면 어떤 능력을 보고 싶으신지.
2: 꿈만 같은
1: 굳이
2: 이런 거
1: 요리가
2: 너무
1: 아니어도
2: 좋다.
1: 돼요. 네, 요리가 아니어도 돼요.
2: Anything.
1: 네, anything.
3: 상태창.
1: 네, 어떤
2: 상태창 요즘
1: 능력.
2: 약간 유행이죠. 약간 요즘 웹소설이나 이런 데서.
0: 맞아요. 워낙 이런
3: 아,
0: 작품이
3: 네. 되게,
0: 많아가지고.
1: 진짜 현실로 됐으면 좋겠네요.
2: 그러니까요.
3: 보여줬으면
2: 그런 상상
3: 진짜.
2: 많이 해요. 그냥 갑자기 여기서 막 몬스터가 들어와가지고, 약간 여기서 무기를 고르시오. 그래서 제가 읽은 웹소설 정보에 따르면
0: 네.
2: 진짜 빨리 골라야 돼요. 왜냐면 좋은 게 빨리 없어질
1: 아,
2: 수
1: 도움이
2: 있어요.
1: 되는구나.
2: 아니면 제일 밑으로 가서,
3: 어.
2: 거기 스페셜 뭐 직업이 있을 거예요. 그걸 골라야 되기 때문에.
1: 만화를 너무 많이 봤다.
2: 근데 제가 상대창 스킬을 고를 수 있다면 저는 약간 사람의 감정을 알수 있는
1: 아.
2: 상대창. 예를 들면
1: 네.
2: 뭐 이제 놀러 나가고 싶어요. 근데 엄마라는 벽을 넘어야 되죠. 그러면 딱 거실에
1: 아,
2: 딱
1: 엄마가
2: 가요.
1: 좋은 무드를
2: 그래서 여기에
1: 선택했는지.
2: 상대창 확인. 띠딩 해내. 지금 약간 뭐 스트레스 30%.
1: 아, 그거 건들지 않는 게 좋겠다. 뭐
2: 약간
1: 이런 거,
2: 뭐
1: 이런 거.
2: 배고픔 20%. 주의. 지금은 건들지 않는 게
1: 아,
2: 좋다.
1: 오,
2: 이러면
1: 그런 거, 그런 거.
2: 오케이. 나중에
1: 아무튼 그
2: 물어봐야겠다.
1: 유용하게 쓸수 있긴
2: 그죠,
0: 진짜
2: 그죠.
0: 유용하네요.
2: 좋을 것 같아요.
0: 저는 옛날 게임 중에서 그 공주를 만드는 게임이 있었거든요.
1: 아, 네, 알죠.
0: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되게 자세하게 나의 상태를 알수 있는 그런 창들이 나오잖아요.
1: 네.
0: 뭔가 그런 게 있으면, 아, 내가 지금 이런 게 부족하니까 이걸 좀더 키워볼까라든지, 그렇게 좀 스스로를 육성할 수 있지
2: 오, 좋다.
0: 않을까.
2: 나를 레벨업하는
0: 네,
2: 상태창.
0: 나를 레벨업하는 상태창.
2: 오,
1: 어, 근데 저도 그거 갖고 싶네요.
0: 오.
1: 오히려 뭐내 피부 상태가 요즘 어떤지
0: 아.
1: 뭐 이런 거. 내가 살을 지금 내가 지금 제일 예쁜 모습일까? 약간 이런 거를 딱딱 거기서 밸런스를 정해주는 거죠.
0: 오, 맞아요. 그런
1: 네.
0: 거 진짜 유용할 것
1: 그리고 뭐
0: 같아요.
1: 쇼핑할 때도 내가 이 모자를 살 건데 이게
0: 오.
1: 어울릴까 나한테?
2: 야,
1: 좋다, 그래서
2: 좋다.
1: 뭐안 어울린다 그러면 오케이.
2: 최고의 미남 미녀가 될수
1: 네, 최고의 미남.
2: 오, 좋다.
1: 네. 자, 근데 만약에 내가 취사병이라면
3: 네.
1: 어떤 메뉴를 만들어 주고 싶으신가요? 보통 군대는 또그 대량의 음식을
2: 아,
1: 만들어야 되잖아요.
2: 맞아요.
3: 그렇죠. 힘들죠, 사실. 네, 여기서, 네, 군 경험이 있는 사람 저도 나오기 때문에. 네,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일단 무조건 제육볶음입니다. 네. 대량 생산과 그 만족도를 쉽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메뉴 중에
1: 메뉴.
3: 하나고, 밥이랑도 잘 어울리고,
2: 맞아요.
3: 네, 아주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2: 진짜. 두 마리 토끼 다 잡을 수 있네요.
0: 저는 군대를 가보진 않았지만
1: 네.
0: 이제 대규모의 인원이 모이는 파티 같은 걸 해봤을 때는
1: 네.
0: 토마토 파스타가 제일 무난합니다. 왜냐하면
1: 오.
0: 소면처럼 면이 부는 게 아니고 그 파스타 면은 되게 오래 유지가 되거든요.
2: 네.
0: 소스도 만들기가 되게 편해가지고 저라면 토마토 파스타.
1: 오, 파스타. 되게 요리를 많이 해보시는 거예요. 방금을.
2: 왜냐면 그냥 파스타가 아니라 토마토.

0: 파스타예요. 이게 그냥 파스타랑 좀 달라요. 저는 그러면 짬뽕 가겠습니다.
1: 오,
2: 네,
1: 너무
2: 짬뽕.
1: 좋네.
0: 아, 그런가? 약간 전 약간 그걸 상상했어요. 큰 팥.
3: 아, 한 번에 끓여낼 수
0: 한 번에
3: 있는.
0: 그냥 다 넣고 오래 끓이면 맛있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하고 한번 짬뽕을 고르고 있습니다.
2: 저 계란말이.
0: 계란말이
2: 어려울 텐데요. 어려울 게할
0: 300인분?
2: 텐데요. 어렵게 할 텐데요. 아니, 어쨌든 뭐 취사병 이제, 아, 아니구나. 이건 시스템이 없는 거구나, 지금. 아, 그냥 내가 일반 취사병이라면.
0: 자, 계란말이 당첨되셨습니다. 네.
3: 계란말이.
0: 캣는 씨좀
2: 네.
0: 고생하시겠네요.
2: 알겠습니다. 자, 우리 또 음식
1: 언제 다
2: 관련.
1: 말고 있어?
2: 자, 우리 또 음식 관련된 얘기를 하니까 배가 고파지는 것 같은데요.
0: 진짜.
2: 우리 잠시 노래 듣고 와서 오늘의 한국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취사병 전설이 되다의 OST, 안유진의 슬픈 짠맛, 그리고 강남의 전설의 시작까지 이어집니다.

0: 하루에 하나씩 배우는 오늘의 한국어 시간입니다. 앞서 미스터리 케이 넘버 2에 이런 표현이 나왔죠. 신기한 상태 창에 도움을 받아.
1: The Korean expression we're going to learn today is 신기하다. It has several meanings, but it is most commonly used to mean something so unusual and surprising that it's hard to believe. In English, it's similar to fascinating or amazing.
0: 네, 오늘의 한국어 신기하다. Shall we listen to the exact pronunciation?
2: 신기하다.
3: 신기하다.
1: 예시도 한번 들어볼까요?
2: 오늘 학교에서 신기한 일이 있었어.
0: Something interesting happened at school today.
3: 와, 우연히 만나다니 정말 신기하다.
0: It's amazing that we ran into each other by chance.
4: 네, 신기하다.
2: 신기하다.
4: 얘기를 더 해볼게요.
5: 신기하다.
4: 최근에 경험했던 신기한 일 있으십니까?
3: 두 분 혹시 네. 있어요? 궁금합니다.
0: 오, 신기한 일.
4: 저는요, 이게 되게 복잡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3: 네.
4: 예전에 저를 가르치던 댄스 선생님이 있었어요.
0: 네. 맞아요. 한 분이 계셨어요.
4: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저희는 아쉽게도 빠이빠이를 하게 됐는데,
0: 네.
4: 제가 최근에 어떤 네. 안무 영상을 보고 있는데, 너무 닮은 거예요, 그분이랑. 진짜 그 춤 스타일부터 제스처까지 옷 입는 것도 그렇고, 그냥 일단 그
0: 체형
4: 모든 게 누가 봐도 그 쌤인 거예요.
0: 맞아요.
4: 그래서 제가 당장 그때 전화를 했어요. 혹시 쌤 이때 뭐 이 영상을 찍으셨나요? 아니다. 아니다.
0: 저희는 캠든 씨가 저희 그룹 멤버들한테 보여줬어요. 다 아는 선생님이라서 보셨는데 저희는 의견이 되게 갈렸어요.
4: 맞다? 아니다.
0: 아니 근데 저는 무조건 맞다였거든요.
4: 그러니까
0: 너무 그 쌤.
4: 저도 무조건 맞다파요.
3: 아, 두 분은 무조건 맞다파요.
0: 네, 맞아요.
4: 근데 무조건
0: 모자를 쓰고 계셔가지고 얼굴이 살짝 안 보이긴 했는데.
4: 맞아요.
0: 아니, 학원도 똑같은 거예요.
4: 아니 일단 그리고 그 제스처 특유의 제스처가 있어요.
0: 맞아요.
4: 막 이런 제스처가 있는데 진짜 딱 그 쌤만이 하실 만한 제스처인데 그 영상에 그게 너무 잘 담긴 거예요. 전화를 했어요. 사실 되게 연락을 드린 지 되게
0: 오래됐는데
4: 그래서 너무 오랜만에 연락을 드린 거기도 한데 전화를 해가지고 선생님 잘 지내시죠? 그래서 근데 제가 다름이 아니라 최근에 영상 하나 봤는데 쌤 맞죠? 네 이거 무조건 쌤 맞는 것 같은데 이랬더니 쌤이 아 나 아니요. 이러면서 아 내가 아 이 사람 근데 내가 친한 동생이다. 아마 나랑 같이

0: 연습을 해가지고 좀 나랑 비슷한 면도 있을 거야. 라고 해서 그렇게 결론이 났는데요. 아, 그래서 되게 진짜 너무 아쉬웠습니다.
1: 오, 근데
0: 하지만
1: 진짜 신기하네요.
0: 진짜 신기했어요. 난 무조건 100% 장담을 했는데.
2: 야. 그 정도면 제 생각에 클론 기술이 완성된 걸 수도 있어요,
3: 아,
2: 지금.
3: 그 진짜 너무 닮아가지고.
4: 그 정도로 닮았구나.
0: 네, 너무 신기했습니다. 우와.
2: 너무 재밌었어요. 저희끼리 약간 토론도 하고.
0: 이걸로.
1: 맞다니까? 아니라니까?
2: 맞아요. 여기 이 제스처는 무조건 쌤이야.
0: 아, 이거 진짜 쌤이야. 맞아, 맞아.
2: 아, 진짜 웃겼는데. 아, 진짜 신기했어요. 이렇게 사람이 닮을 수도 있구나.
0: 그쵸. 네.
2: 혹시 두 분도 신기한 일 최근에 있으셨나요?
1: 저는 최근에 이제 회사에서 촬영을 할 일이 있었어요.
0: 네네.
1: 근데 이제 그때 딱히 동기들끼리, 그럼 옷을 좀 맞춰 입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0: 오,
1: 근데
0: 아, 맞춰요.
1: 그 사진을 찍어주신 걸 이렇게 딱 보고 나니까, 셋다 청바지 입었네? 약간 이렇게 돼서 약간 맞춰 입은 것처럼 돼서 사진이 되게 그럴싸하게 나왔었어요.
2: 되게 귀엽게 나왔겠네요, 뭔가.
1: 맞아요.
2: 예상치 못하게.
1: 네네.
0: 자, 그럼 이쯤에서 오늘의 한국어 퀴즈 한번 넘어가 볼게요.
5: 어떤 일을 하려는데 뜻하지 않은 일이 일어난 적 많이 있는데요. 다음 중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났을 때 뜻하는 속담은 무엇일까요? 1번, 가는 날이 생일날이다.
6: Happy birthday.
5: 2번, 가는 날이 병원 가는 날이다.
6: 아, 가기 싫어.
5: 3번, 가는 날이 가게 휴업날이다.
7: 왜?
5: 4번, 가는 날이 장날이다.
6: I think this one's right.
0: 정답을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 문자나 반대 메시지로 바로 남겨주세요.
2: 추첨을 통해 화장품 보내드립니다.
4: 이런 날 많죠.
1: 그렇죠. 네. 많죠, 많죠.
4: 맞아요, 진짜.
2: 저는 여기서 그 가게 휴업이 참
4: 식당. 가슴이 많이 아프실 것 같아요.
2: 많이 아파요.
1: 진짜 아프죠.
7: 왜?
2: 진짜 방금 리액션을 너무 잘하셔서 전 진짜 여기 앞에 가게가 있는 줄 알았어요.
1: 저는 특히나 뭔가 먹고 싶은 음식이 이렇게 갑자기 게시가 내려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날은 꼭 그걸 먹고 싶은데 하필이면 휴무 날이어서 그러면 너무 슬퍼요.
2: 너무 아쉽죠. 그래서 여기서는 4번이 좀 눈이 가네요.
1: 오.
4: 그렇게 대놓고 하시기 있어요? 네.
2: 눈이 가네요. 네.
1: 눈이 간다.
2: 네, 그럼 항공이들이 퀴즈 푸는 동안 노래를 듣고 오겠습니다. 시크릿의 Magic 듣고 올게요. Hey, listen up.

0: 오늘 하루 나를 제일 잘 챙기는 방법은 바로 칭찬받기.
1: This is the time when we are exclusively on your side. Here, you only hear praise.
2: 마음을 활짝 열고 들어오세요.
3: 모두 칭찬받을 준비됐나요?
0: 쓰담쓰담
4: 칭찬타임!
1: 쓰담쓰담 칭찬타임은 항공이들이 보내주신 사연을 읽고 칭찬을 선물하는 시간입니다.
0: Even small things are fine. Please send us your stories and you can submit them to EBS FM Korean on social media.
1: Yes, sir. Yeah. 그러면 메시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0: 스키찡이 보내주셨습니다.
5: 두 달 동안 10kg 감량에 성공했어요. 식사량 줄이고 만보 걷기 챌린지 하고 있어요.
6: I lost 10 kilograms within the last 2 months. I've been cutting down on food and have been doing a 10K step walking challenge.
1: 와우. 이게 다이어트. 아, 또 저희가 가끔 다이어트 얘기 여기서 하는 약간 네. 팀인 것 같은데요.
7: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0: 네, 진짜 많이 하죠.
1: 다이어트 얘기를 네. 많이 하는 것 같은데.
0: 매번 나옵니다.
1: 이미 네. 많이. 최근에 또 지음님께서 다이어트 성공하셨다고 네. 말씀해 주셨잖아요.
7: 반 정도 성공했어요.
0: 가고 있다.
7: 가고 있다.
1: 가고 있다.
7: 네.
1: 그럼 혹시 다이어트 꿀팁? 있으실까요?
7: 아, 저는 가장 효과를 본 거는 간헐적 단식. 특히 저녁을 안 먹는 간헐적 진짜 단식이 진짜
0: 맞아요.
7: 효과가 좋았어요.
0: 진짜 안 먹는 게 최고의 다이어트 방법인 것 같아요.
7: 맞아요. 좀 괴롭긴 없어요. 하지만.
1: 네. 진짜 간헐적 단식. 제가 저녁을 안 먹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어젯밤에 먹은 저녁이 떠올랐는데요.
7: 뭐 드셨어요?
1: 피자요.
0: 피자를
7: 저희가 맛있는 거 드셨네요.
1: 세 판이나 시켜가지고 약간 이런 마인드였어요. 남으면 내일 또 먹자.
0: 드셨어요 오늘 아침?
1: 오늘 아침 못 먹었어요.
0: 저도.
1: 근데 저희가 갑자기 피자가 먹고 싶더라고요.
0: 맞아요. 그래서 맛있게 먹었어요.
1: 다이어트 리버스 다이어트를 해버렸네요. 영호님께서도 다이어트 한번 네. 멋있게 해보시잖아요.
8: 그렇죠. 네. 네. 근데 아 진짜 너무 이런 말씀 들으면 얄미울 것 같아서 제가 진짜 그 먹는 거에 대한 영향이 정말 없어요. 스위치 온오프가 너무 잘 돼서 다이어트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매번 부럽다는 얘기를 들어요. 네. 그래서 먹으면은 또 먹는 대로 잘 흡수하고 먹는 것도 곧잘 먹고 좋아하는데요. 뭐 빼야 되겠다 싶으면은 또 탁 끊어버린다.
1: 이야. 네. 당을 끊으면 뭐 막 계속 원하지 않아요?
8: 단 것도 별로 안 좋아해요.
1: 오, 진짜. 네.
8: 저랑 약간 뭐 타고났다.
1: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 태어났다.
0: 오늘 우리 영호님 칭찬하는 타입으로.
1: 칭찬. 와, 진짜 꿀팁. 그러면 간헐적 단식이랑 타고난 몸을 가지고 태어나라.
9: 네. 아 정말 죄송해요.
7: 이러려고 하는 너무
9: 이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1: 죄송해요. 네. 케빈 씨 뭐 꿀팁 하나 더 있을까요?
0: 저요? 저는 항상 하루의 마무리를 일단 아까 저녁 안 드시는 것도 추천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마무리를 딱 런닝으로 끝내면 그리고 자면 다음 날 아침에 엄청 빠져 있어요. 네.
1: 아, 저 그것도 봤어요. 밥 먹고 나서 바로 스쿼트. 바로 스쿼트를 하면 음식이 뭐라 했지?
0: 내려가나요?
1: 네, 이게 내려간대요. 그러니까 여기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바로 내려가고 이게 바로 약간 몸을 움직이다 보니까 몸이 아 빨리 이걸 에너지로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하나 봐요.
7: 맞아요. 네. 그 혈당을 조절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걸 밥 먹고 30분 이내에 몸을 좀 가볍게 움직여주면
0: right.
7: 그게 혈당이 안 올라서 몸에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1: 그래서 항상 어렸을 때 엄마가 밥 먹고 눕지 마.
7: 아 맞아요.
1: 밥 먹고 눕지 마.
7: 바로 눕지 마. 이 얘기 진짜 그래요. 많이 하셨죠.
1: 항상 걸렸죠 누워 있는 거.
7: 그럼 이것도 좀 꿀팁이네요. 먹고 나서 바로 눕지
1: 마. 맞아요. 맞아요. 왜냐면 그러면 소화가 안 돼요. 네, 누우면 안 돼.
0: 좋습니다. 그러면 슬슬 저희가 또 수담수담 칭찬해드려야죠.
1: 네. 네.
0: 좋습니다. 그럼 다들 준비되셨나요?
7: 네.
0: 오케이. 오케이. 가겠습니다. 둘, 셋.
4: 잘한다 스키징 잘한다 쌈쌈
1: 근데 진짜 10kg 와 쉽지 않아요.
8: 두 달 동안 10kg 진짜.
7: 너무 대단하세요. 그리고 정말 좋은 방향으로 다이어트를 하시는 게 식사도 조금 줄이면서 만보 걷기.
0: 야 이거 쉽지 않았을 텐데.
7: 와, 대단하십니다.
1: 네, 진짜 칭찬해요.
10: 네. 자, 이렇게 쓰담쓰담 칭찬 타임 코너까지 함께 했고요. 헤어지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죠?
0: 맞습니다. 바로 퀴즈 정답을 발표할 시간입니다.
3: 네.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났을 때를 뜻하는 속담은 무엇일까요?
10: 오, 정답은 바로바로바로.
3: 바로바로바로.
8: 4번. 가는 날이 장날이다 였습니다. 퀴즈 당첨자는 방송 후 홈페이지에 공지하겠습니다. 선물 받으실 주소 남겨주세요.
0: Yeah. 네,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Yeah.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영호님, 지은님 감사드려요.
11: Yeah. 감사합니다.
10: Thank you. 그러면 끝곡으로 에이턴의 Close to Me 들으면서 저희도 함께 인사드릴게요.
0: 항공이들아, 오늘도 내일도 잘 먹고 잘 살자.
11: 안녕.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생활 속에서 나도 모르게 당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만든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인데요. 포털 검색창에 털린 내 정보 찾기라고 쳐보세요. 해당 사이트에 접속한 뒤 평소 인터넷 할 때 사용하는 계정 정보를 입력하면 개인정보 유출 이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비밀번호로 바꾸거나 본인 인증 절차를 추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이 공개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민요 클래식 재즈 그룹 휴명 삼각, 포크 듀오 여유와 설빈, 싱어송라이터 민수, 팝펑크 밴드 까치산의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집니다. EBS 창사 특집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공개방송은 6월 22일 월요일 오후 2시, 밤 12시에 방송됩니다. 음악을 들으며 더 나은 세상을 꿈꿉니다.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마스터 유진입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공인구의 이름 아시나요? 바로 트리온다인데요. The name Trionda comes from Spanish meaning three waves. 스페인어로 세 개의 물결이라는 뜻인데요. 공동 개최국인 캐나다, 멕시코, 미국 이 세 나라의 화합을 담아 공예는 물결 무늬와 함께 캐나다의 단풍잎, 멕시코의 독수리, 미국의 별 문양이 새겨졌다고 하죠. 그런데요, 이 세 가지의 조화하면 또 우리 이브닝 스페셜 빠질 수 없지 않나요? 영어, 노래, 그리고 재미. 이 세 가지가 딱 알맞게 어우러지는 시간. 오늘도 기분 좋은 물결 따라 두 시간 함께 하시죠. 자, 그럼 뉴스로 오늘을 읽고 영어로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EBS FM Evening Special. 오늘의 첫 곡입니다. The Buggles, Video Killed the Radio Star.

0: 6월 16일 화요일 EBS FM 이브닝 스페셜 문 열었습니다. 자, 트리온다공이 첨단 센서를 탑재한 스마트 축구공이래요. 그러니까 공 내부에 초당 500번씩 막 움직임을 감지하는 첨단 센서를 탑재하고 있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진짜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축구에도 다양한 기술이 이제 들어가는 거. 그런 좀 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 대한민국 그리고 멕시코 경기도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요. 3723님이요. 좋아요. 영어 노래 재미 다 잡아볼게요 하셨습니다. 같이 잡아보시죠. 네. 자, 그래서 웬지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다. 웬지? 웬지? 남들이 축구 보며 치맥하고 있을 때 혼자 셀식, 샐러드에 식혜 드시고 있을 것 같은 크리스틴 쌤입니다.
1: Oh, that was good!
0: 힘들었어요.
1: Good evening, everyone. That was good, Sam.
0: 셀식 하신다고
1: oh,
0: 들었습니다.
1: Yeah. How did you know? I love 식혜 and 저도. I love salads. Mm-hmm. You know, you are, wow.
0: 네.
1: I'm impressed.
0: 근데 제 스타일 아니에요. 저는 치맥 먹어야 됩니다.
1: Of course.
0: 그렇습니다. 네. 자, EBS FM Evening Special 라디오와 인터넷 라디오 반디로 들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로 EBS 라디오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 화면 바로 이렇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브닝 스페셜 1부는 국내외 뉴스를 만나보는 이브닝 헤드라인 함께하고요. 6시부터 시작되는 2부에서는 뉴욕타임스 기사를 깊게 들여다보는 딥다이브 데일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딥다이브 데일리 관련해서 배워보는 하루 한 문장도 놓치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의 이브닝 헤드라인 만나볼까요?
2: The United States and Iran have reached a ceasefire after 106 days of conflict, but American experts say the deal falls short. Key issues, including Iran's nuclear program and sanctions relief, remain up in the air. Critics are calling the war a strategic misstep for President Donald Trump.
0: 미국과 이란이 106일간의 분쟁 끝에 휴전에 합의했지만 미국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가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제재 완화 등 핵심 쟁점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로 남아 있으며 일각에서는 이번 전쟁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적 실패로 보고 있습니다.
2: A UNESCO World Heritage Site is among the casualties of Russia's latest assault on Kyiv. The Pechersk Lavra, Kyiv's iconic cave monastery, has sustained serious damage following a large-scale Russian missile and drone attack. Russia's defense minister, however, is denying any responsibility for the strike.
0: 러시아가 최근 키이우를 공격한 가운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키이우의 상징적인 동굴 수도

0: 인도군이 제복 개편을 통해 식민지 시대의 흔적을 지워가고 있습니다. 영국 식민지 시대부터 이어져온 복장 규정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면서 장교들은 앞으로 공식 행사에서 목을 감싸는 형태의 재킷을 입고 여기에 바지와 신발을 갖춰 착용하게 됩니다. 이번 제복 개편은 군 복장의 뚜렷한 인도적 정체성을 담아내기 위한 변화로 풀이됩니다.
1: 스위스랜드 has voted down a proposal to cap its population at 10 million, a measure aimed at curbing foreign immigration. Final results showed nearly 55% of voters rejecting the initiative, with just over 45% in favor.
0: 스위스에서 외국인 이민 억제를 위해 인구를 1천만 명으로 제한하자는 안건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됐습니다. 최종 개표 결과 유권자의 약 55%가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찬성은 45%를 조금 넘는 데 그쳤습니다. 네, 오늘의 이브닝 헤드라인스 소개해드렸는데요. 자, 첫 번째 뉴스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1: The United States and Iran have reached a ceasefire after 106 days of conflict, but American experts say the deal falls short. Key issues, including Iran's nuclear program and sanctions relief, remain up in the air. Critics are calling the war a strategic misstep for President Donald Trump.
0: 미국과 이란이 106일간의 분쟁 끝에 휴전에 합의했지만 미국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가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제재 완화 등 핵심 쟁점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로 남아 있으며 일각에서는 이번 전쟁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적 실패로 보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미국과 이란이 종전 합의 타결을 발표를 했지만 또 미국 전문가들의 반응은 좀 부정적이라 그래요.
1: Yes, absolutely. There's been a lot of news on this. So when the U.S. entered the war with Israel, their whole goal, the main goal of this war was a regime change.
0: Right.
1: But what happened was it actually strengthened the extremists, the hardliners inside Iran.
0: 반대가 돼버렸네요.
1: Yeah, so instead of a regime change, the current government got stronger.
0: 그러니까 원래는 그 목표로 했었던 것이 이 정권 교체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달성하지 못했고 오히려 이란 내 강경파 그 입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1: Yeah.
0: 이렇게 돼 버렸네요.
1: Yeah. Okay. So that's why a lot of people are saying that this is really a bit of a failure in terms of strategy. And so the whole idea is that we're going to open up the Strait of Hormuz. It was open before the war.
0: Right.
1: No penalty, nothing. Well, what did you do? That's what they're saying.
0: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호르무즈 해협 봉쇄 그리고 개방하는 거에 대해서 그쪽에 뭔가 힘이 실리게 됐다. 그쪽에서라는 또 우려도 오히려 만들게 돼버린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거 지금 뭐 앞으로도 강력한 무기로 이거 지금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거 관련해가지고 그쪽에서 무기로 사용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해요. 네, 자, 어떤 표현 나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The United States and Iran have reached a ceasefire after 106 days of conflict, but American experts say the deal falls short.
0: 네. 미국과 이란이 106일간의 분쟁 끝에 휴전에 합의했지만 미국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가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라는 문장이 여기 완성이 돼 있어요. Ceasefire, 그렇죠? 뭐 이것도 천 번 나왔던 단어긴 하지만 이제 휴전에 reach를 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106일간의 그런 conflict 후에. 하지만 이제 미국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The deal falls short. 짧게 떨어진다고요?
1: Okay. So fall short means that it fails to reach the desired goal or plan.
0: Okay.
1: So basically, you have a goal that's up here.
0: Okay.
1: And if it falls short, you're below it.
0: Okay.
1: So it doesn't meet that goal.
0: 좀 짧아가지고 거기까지 닿지를 못한 거네요.
1: That's it.
0: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가 있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한 것, 약간 부족한 것을 falls short 한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할까요?
1: That's right. So

0: Usually we use this with expressions like it falls short of mm-hmm. our expectations.
1: Mm.
0: Our expectations were up here,
1: right?
0: But it was it only went down here,
1: right?
0: Right? Or it falls short of the requirement,
1: uh-huh.
0: or it falls short of the goal.
1: Uh-huh.
0: So you have some target, you have some level, expected level,
1: mm-hmm.
0: and it doesn't meet that level.
1: Right. So it didn't quite meet. The expectations
0: yes,
1: right there.
0: Yes.
1: 아, 그런 의미를 좀 갖고 있을 수 있겠네요. 우리가 이제 왠지 short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 나 얼마 모자란데 I'm $5 short.
0: 막
1: 이런 말을
0: yeah.
1: 많이 쓰게 되는데
0: sure.
1: 그거에서 fall이라는 걸 씀으로써 좀 동작을 강조를 했네요. 그렇죠?
0: Mm-hmm.
1: So falls short 한다는 건 부족하다 혹은 기대에 못 미치다, 목표에 못 미치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연결해 볼게요.
0: Key issues, including Iran's nuclear program and sanctions relief, remain up in the air.
1: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제재 완화 등 핵심 쟁점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키 이슈들이 이란의 그런 핵 프로그램 그리고 이제 sanctions relief라고 하는 게 sanctions는 이제 제재를 얘기를 하겠죠. 제재 완화 이거였는데 그게 여전히 남아 있는데 그냥 남아 있는 게 아니네요. 어딘가 저기에 up in the air.
0: Up in the air. That's
1: 어딥니까,
0: right.
1: 여기?
0: Oh, this is a great idiom.
1: Uh-huh.
0: And if anything mm-hmm. is up in the air, it means that it has not been decided.
1: Okay.
0: That it is still floating around
1: mm-hmm.
0: and it can't land on a solution
1: mm-hmm.
0: or a plan
1: mm-hmm.
0: or whatever it is that you want to do.
1: 아, 뭔가 확실하게 딱 이 앞에 떨어진 게 아니라 약간 비슷한 게 지금 저 약간 혼자 소름 돋았는데 공중에 붕 떠버렸다. 이런 느낌이 될 수 있겠네요.
0: Kind of.
1: 애매하게 떠버렸다.
0: Kind of, yes.
1: Alright, so up in the air 이러면은 뭔가 확실하게 해결이 안 되고 미결인 상태,
0: yeah.
1: 불확실한 상태를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0: So, I mean, you know, we're making summer plans, maybe, mm-hmm. summer vacations.
1: Mm-hmm.
0: It's that time.
1: Mm-hmm.
0: So, like, where are you going? Are you going to, you know, travel in Korea or are you going to go abroad? Well, you know, everything's kind of up in the air
1: mm-hmm.
0: because of, you know, everything is so expensive.
1: Wow. Up in the air에 있다.
0: Yeah.
1: 정해진 게 없고
0: mm-hmm.
1: 결론이 난 게 없다.
0: That's right.
1: 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영화에서 보면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love is in the air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거랑은 관련이 없는 거네요. 그쵸?
0: That's right.
1: Love is in the air는 약간 사랑의 기운이 막 충만하다,
0: uh-huh.
1: 퍼져 있다. 그거는 좀 아름다운 표현인
0: That's
1: 거고.
0: Right. That's right.
1: 여기서는 그것과 상관없이 약간 불확실하다.
0: That's right.
1: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0: That's right. If things are up in the air, you just don't know what is going to happen.
1: Right. Okay. 자, 그리고 연결해 보겠습니다.
0: All right. There's actually one more expression, strategic misstep.
1: Right.
0: Yeah.
1: Which?
0: Oh, okay. Let me read it. Critics are calling the war a strategic misstep for President Donald Trump.
1: 네, 일부 비판적인 시각에서는 이번 전쟁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적 실패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Critic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화 movie critics라고도 많이 쓰잖아요. 보통 그런 쪽에서는
0: mm-hmm.
1: 그래서 이런 비판하는 사람, 비평하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 전쟁은 President Donald Trump에게는 strategic misstep이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요.
0: This is a very serious comment
1: mm-hmm.
0: because they're talking about his war strategy.
1: Okay.
0: And that misstep, think about it, a step, we know we take steps when
1: mm-hmm.
0: we walk.
1: Mm-hmm.
0: But if it's a misstep, maybe you kind of fall,
1: mm-hmm.
0: right? So basically, it is he made a mistake.
1: Mm-hmm.
0: He made the wrong move.
1: Okay.
0: So what they're saying is that strategically,
1: mm-hmm.
0: He did a bad job.
1: Yeah. 아, 이거 뭔가 깔끔한 결론이 나오기를 우리는 기대를 했는데 스텝을 걷다가 삐끗한 거네요. 그러니까 실책한 거네요. 오케이. So, misstep은 걷다가 잘못 걸은 거. 그러니까 잘못된 발걸음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실책을 얘기를 하는 거. 뭔가 다 우리가 원하는 걸 얻어내지 못한 거.
0: That's right.
1: 아, 전략적으로 mm-hmm. 봤을 때. 오케이. 할 수 있겠고요. 참고로 strategic이 아니라 strategic 해서 te에 강세를 주고 발음을 하시는 게 맞겠죠. Alright.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0: The United States and Iran have reached a ceasefire after 106 days of conflict, but American experts say the deal falls short. Key issues, including Iran's nuclear program and sanctions relief, remain up in the air. Critics are calling the war

0: EBS FM Evening Special. 저는 마스터 유진이고요.
1: And I'm Kristen Cho.
0: 네, 계속해서 다음 뉴스 이어가 볼게요.
1: A UNESCO World Heritage Site is among the casualties of Russia's latest assault on Kyiv. The Pechersk Lavra, Kyiv's iconic cave monastery, has sustained serious damage following a large-scale Russian missile and drone attack. Russia's defense ministry, however, is denying any responsibility for the strike.
0: 러시아가 최근 키이우를 공격한 가운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키이우의 상징적인 동굴 수도원인 페체르스크 라브라는 러시아의 대규모 미사일 드론 공격 이후 심각한 손상을 입었는데요. 러시아 국방부는 이번 공격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272님이요. 그렇게 오래 우크라이나 소식을 들으면서도 수도가

0: 티우인 줄 오늘 알았네요. 하하 하셨습니다. 대부분 근데 어렵죠. 어디 나라 뭐 어디 수도 하는 거가.
1: Well, you know, the old way, the English pronunciation of Kyiv was Kiev.
0: Right.
1: So a lot of people used to say Kiev, Kiev.
0: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곳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1: So basically, at some point when the war, there was a lot of debate about how do we say this capital? How do we say pronounce this? So right now it is Kiev. So
0: Kiev.
1: if you say it faster, if you say it fast, it's like Kiev.
0: Kiev.
1: Kiev, yeah.
0: Alright. So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이제 드론 미사일 공습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공격으로 세계 문화유산에 불이 나고 또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하네요.
1: Yeah,
0: Right?
1: so basically, Zelensky is saying that Russian drones had deliberately targeted the area. And this is a famous UNESCO World Heritage Site. And it's the Cave Monastery. And we'll talk about it in just a bit. And as well as the Arts and Culture Museum. And this is quite significant because this is a very old, site,
0: 박물관과 이런
1: right?
0: 곳이고.
1: And so, you're basically getting rid of, an very, very precious historical,
0: 약간
1: building.
0: 역사적인 유산 같은 것인데 이거를 어떻게 너희들은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한 것이다 이거 의도적으로 파괴하려고 한 것이다라고 이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러시아 국방부 같은 경우에서는 키이우 하르키우 등의 이제 방산 시설이 이번 공습의 표적이었다. 그리고 민간 기반 시설 공격을 계획하거나 실행한 게 아니다.
1: 아니다.
0: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요. 그죠? 양쪽에서 이제
1: They're
0: 얘기해요.
1: denying the allegations.
0: That's right. 페체르스크 라브라는 11세기부터 이어져 온 오래된 수도원이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정교회에서 중요한 또 의미를 지닌 곳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또 지정되어 있죠. 자, 뉴스 속 표현 볼게요.
1: A UNESCO World Heritage Site is among the casualties of Russia's latest assault on Kyiv.
0: 러시아가 최근 키이우를 공격한 가운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Casualties among the casualties of Russia's latest assault on Kyiv라고 되어 있는데요. Casualty라고 하면 사람만 얘기를 하는 줄 알았는데 사상자라고 하는 꼭 그럴 필요는 없나 봐요. 그렇죠?
1: So a building could be a part of a casualty.
0: 어떤 건물이나 그런 사이트 같은 데도 뭔가를 데미지를
1: Damage.
0: 당하면 그게 casualty라고 할 수가 있나 봐요. 그렇죠? Of Russia's latest assault라고 했는데요. assault라고 하는 게 어택이랑 좀 다른 느낌인가요?
1: Okay, that's a very good question. And so, an attack is basically a very broad word. So we can have a military attack, or someone can attack a person, however, but the assault is a little bit more specific. We use this word when there is violence that is put on or is targeted against a person or a place. So it's kind of a legal term, right? It's really kind of the same thing, but if you want to make a difference, there is that. So one is more, it's a general, more broader term, and the other one is a little bit more specific. So especially in police language, there was an assault, it means there was an attack.
0: So assault랑 attack이랑 공격이라는 면에서는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들으니까 assault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계획적이고 더 violent하고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겠네요.
1: Yeah, I mean, sometimes it doesn't always have to be more violent, but it is a specific thing that happens that often includes violence.
0: 그러면 그냥 지나가다가 갑자기 발생한 거라기보다는 좀 플랜드가 돼 있다고 볼수 있겠고 타겟을 확실하게 삼을 수가 있겠고.
1: So yeah, you can say like he attacked or the stranger attacked me, but assaulted is the more legal term.
0: 조금 더 법적인 용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So latest assault라고 얘기를 하면 최근의 공격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연결해 볼게요.
1: The Pechersk Lavra, Kyiv's iconic cave monastery, has sustained serious damage.

0: damage following a large-scale Russian missile and drone attack.
1: 키이우의 상징적인 동굴 수도원인 페체르스크 라브라는 러시아의 대규모 미사일 드론 공격 이후 심각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라고 얘기가 나와 있어요. 지금 수도원이 sustained serious damage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Sustain 하는 거는 그게 뭔가를 지속한다 이런
0: Maintain.
1: 뜻 아닌가요?
0: Right. Yeah, yeah. And you know, when we talk about the environment and animals, we're always talking about sustainability and stuff like that. It has another meaning. It means to suffer or receive major damage.
1: Okay.
0: So it's a more formal way of saying that they had suffered serious damage.
1: 아, okay. So sustain이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의 의미로는 뭔가 지속하다라는 뜻으로 sustainable energy라든가 이런 식으로 썼는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어떤 damage 같은 것을 입다, 당하다라고 쓰인 게 되겠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suffer이라는 동사랑 비슷한 의미로 쓰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Following a large scale Russian missile or missile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Large scale Russian missile 무슨 뜻일까요?
0: So we often talk about large scale, small scale, and everybody knows large. The scale is the amount, right? So in this case, it's very specifically a lot of people, a large area, or a great amount of something.
1: Okay.
0: So large scale means that it's happening on a very big, in a big way.
1: Okay. 대규모로 벌어지는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0: Yes.
1: Okay. So large scale Russian missile, 여러분 발음은 괜찮습니다. Okay. So 그것을 따라 이런 serious damage를 입었다. 이렇게 완성이 될 수가 있겠네요. Right? Following something, 그거 후에 벌어진 거니까요. Alright, 이어가 볼게요.
0: Russia's defense ministry, however, is denying any responsibility for the strike.
1: 하지만 러시아 국방부는 이번 공격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deny 한다는 게 아 우리가 안 그랬다라고 이제 부인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any responsibility 그 어떤 책임도 for the strike 그 공격에 대한 책임도 말이죠.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0: A UNESCO World Heritage site is among the casualties of Russia's latest assault on Kyiv. The Pechersk Lavra, Kyiv's iconic cave monastery, has sustained serious damage following a large-scale Russian missile and drone attack. Russia's defense ministry, however, is denying any responsibility for the strike.
1: 네, 다음 뉴스 만나볼게요.
0: The Indian Army is shedding its colonial past, one uniform at a time. In a significant overhaul of dress codes inherited from the British era, officers will now wear a closed-necked jacket for formal occasions, paired with matching trousers and footwear. The redesign marks a deliberate move to forge a distinctly Indian identity in military attire.
1: 인도군이 제복 개편을 통해 식민지 시대의 흔적을 지워가고 있습니다. 영국 식민지 시대부터 이어져온 복장 규정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면서 장교들은 앞으로 공식 행사에서 목을 감싸는 형태의 재킷을 입고 여기에 바지와 신발을 갖춰 착용하게 됩니다. 이번 제복 개편은 군 복장의 뚜렷한 인도적 정체성을 담아내기 위한 변화로 풀이됩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 인도 매체에 따르면요. 최근 인도군이 영국 식민지배 시절 복장 그리고 관행을 대폭 개편한 2026 군복 규정집을 발간했다고 하는데요. 장교의 재킷 말고도 또 다른 게 바뀐 게 있나요?
0: So basically they had these pouch belts and that was removed with certain uniforms. Also, they do not use the term royal because it's reference to the kings and queens.
1: Okay.
0: And also, it was very commonplace to have swords in ceremonies.
1: All right, right.
0: And they are scaled that back. And some are no longer to even carry a sword. So these are some examples of how they're trying to kind of design and, you know, kind of like throw away the old past.
1: Okay. 예전에 이제 과거에 했던 방식은 좀 없애고
0: The colonial past,
1: right.
0: yes.
1: So 많은 것들이 이제 바뀐 게 있겠는데 대표적으로는 지금 특정 만찬복에 매는 그런 주머니 달린 벨트가 있는데 그게

0: 없어졌고 제외됐고요. 그리고 royal이라는 단어,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 더 이상 쓰지 말자.
1: 야.
0: 그리고 이제 보통 행사 같은 데서는 검을 활용을 하는 거, sword를 활용하는 게 많았는데 그것도 이제 거의 쓰지 않는다. 이 정도가 될 수가 있겠네요. 자, 어떤 표현들 나왔는지 살펴볼게요.
1: The Indian Army is shedding its colonial past one uniform at a time.
0: 인도군이 제복 개편을 통해 식민지 시대의 흔적을 지워가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The Indian Army is shedding its colonial past 라고 나와 있는데요. Shed 하면 왠지 shed your tears.
1: Oh, you can,
0: Mama,
1: yeah, you
0: you
1: can shed your
0: know.
1: tear.
0: 눈물
1: Oh, that's
0: 흘리잖아요.
1: right. But this shedding, think about if you have a pet, a cat or a dog, around spring or I believe
0: Oh,
1: like around
0: my.
1: fall, they shed. And that means they lose the old hair.
0: 털이 빠지죠.
1: Yes.
0: 네.
1: So that is the shed that we're talking about here. What they're trying to do is shed its colonial past. And remember, India was a colony of
0: Right.
1: Britain, right?
0: Yes.
1: And so they had colonial rule in India. So what they want to do is they want to just kind of like, you know, get rid of that.
0: 털을 이렇게 빼듯이
1: Yeah,
0: 무슨
1: just
0: 느낌인지 확올것 같습니다.
1: throw it away.
0: 아, 오케이.
1: Yeah.
0: So shed는 이제 눈물을 흘리다라는 뜻도 되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아지나 뭐 이렇게 동물들이 털이 빠지는 거 이렇게 흘려서 없애는 것도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 강아지가 shedding을 하면은요 한 마리가 더 나와요. 그만큼
1: Because
0: 많이 하는데,
1: you have a Pomeranian.
0: Pomeranian,
1: Oh,
0: yes. You
1: Pomeranians.
0: know. 아무튼, so
1: Oh,
0: 여기서는
1: yes.
0: colonial한 그런 aspects들이 있는데 그걸 좀 없애고 싶은 거죠.
1: That's right.
0: 그래서 그런 과거를 shed한다는 건 없애려고 한다라는 느낌이 되겠네요. 오, 오케이, very nice. 오, 갑자기 강아지 털 얘기하니까 확 들어오네요.
1: Now you understand.
0: Right. So shedding its colonial past, one uniform at a time. 이건 조금 위트 있게 쓴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 번에 한 유니폼씩 이런 식으로요. 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1: In a significant overhaul of dress codes inherited from the British era, officers will now wear a close-neck jacket for formal occasions, paired with matching trousers and footwear.
0: 영국 식민지 시대부터 이어져온 복장 규정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면서 장교들은 앞으로 공식 행사에서 목을 감싸는 형태의 재킷을 입고 여기에 바지와 신발을 갖춰 착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In a significant overhaul of dress codes. 이렇게 일단은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Overhaul이라고 하는 거 왠지 예전에 한번 나왔던 것 같기도 한데요.
1: I
0: Right?
1: think we talked about engines having an overhaul.
0: Yes, yes.
1: Okay. So here, though, we are not overhauling engines, but we are overhauling dress codes
0: Okay.
1: for the military, to be specific. So if you overhaul something, it means to completely change or to completely repair. It's like a new you.
0: Okay. 완전히 바꾸는 거네요.
1: 완전.
0: 완전. 오케이. Okay. So 예전에는 뭐 검정색 옷만 입게 돼 있었다. 예를 들면 그러면 흰색으로 바꾼다든가 이런 식으로 dress codes들을 overhaul 한다는 거. overhaul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조금 이렇게 수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대대적으로 바꾸는 것을 overhaul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1: That's
0: engine overhaul이라고 하는 거가 엔진을 정말 완전히 뜯어 고친다는 얘기거든요. So 여기서는 복장 규정의 전면 개편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 Yeah.
0: 그렇죠?
1: So if maybe like, I don't think this is going to happen, but this is an example. If
0: Right.
1: EBS Radio decides to overhaul all the shows, it means they are completely going to change all of the shows.
0: 그러면
1: But that's a bad
0: 야.
1: example. Okay. I
0: 지금
1: should.
0: 뭔가 받아칠 게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Okay, so 여기서 overhaul of dress codes inherited from the British era 했기 때문에 그런 British 그런 시대에서 이렇게 물려받았던 그렇죠?
1: Right.
0: Inherited then 그런 것들을
1: That's
0: 바꾸겠다라는
1: right.
0: 뜻이 되겠네요.
1: Yeah.
0: 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1: The redesign marks a deliberate move to forge a distinctly Indian identity in military attire.
0: 네. 이번 제복 개편은 군 복장의 뚜렷한 인도적 정체성을 담아내기 위한 변화로 풀이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The redesign marks, 이거는 딱 이렇게 기념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딱 표시를 하는 거예요. A deliberate move라고 했는데요. Deliberate 한 거는 굉장히 의도적인, 계획적인 move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있습니다. 근데 뭐 하기 위한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To forge a distinctly Indian identity in military attire. 이라고 돼 있네요.
1: So the literal meaning of the word forge, you know those blacksmith, uh-huh. you know, when they make the swords, speaking right. of swords, mm-hmm. what they do is to make a sword, right, you got to heat it up right. and bang yeah, on yeah. the thing, that is forging.
0: Forging, okay.
1: So here, forge a distinctly Indian identity mm-hmm. is basically they are shaping or creating mm-hmm. their own identity as an independent India and nothing of the any take away all the influence of the British colony.
0: 아,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만의 아이덴티티를 만들어 낼 것이다. 전에 이렇게 뭔가 British era에서 나왔던 것은 우리 더 이상 원치 않는다. 그래서 distinctly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뭔가 뚜렷한, 뭐 분명하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 distinctly Indian한 identity를 정체성을 만들어낸다는데 만들어내다를 forge를 썼네요. Mm-hmm.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mm-hmm. 뭔가를 이렇게 두들겨서 만드는 거죠.
1: They're shaping 예전에. it. Yeah, they're 그렇죠? making it. Yeah.
0: 대장장 옹이가 yeah. 뭐 이렇게 만드는 것처럼. 오케이. Okay. 자, 뉴스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1: The Indian Army is shedding its colonial past, one uniform at a time. In a significant overhaul of dress codes inherited from the British era, officers will now wear a closed-neck jacket for formal occasions, paired with matching trousers and footwear. The redesign marks a deliberate move to forge a distinctly Indian identity in military attire.
0: All right. 자, 여기서 퀴즈 하나 내볼게요. 두 번째 뉴스로 우크라이나의 유네스코 유산이 손상됐다는 뉴스를 전해드렸는데요. 이 유네스코 무엇의 줄임말일까요?
1: Oh, number on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Number two,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Children's Emergency Fund. Number three,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
0: 네, 자 다시 한번 퀴즈 드리도록 할게요. UNESCO 이거 무엇의 줄임말일까요?
1: Number on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Number two,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Children's Emergency Fund. Number three,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
0: 굉장히 길었습니다. Alright.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반디, 유튜브 댓글로 퀴즈 정답 보내주세요. 담테라 크림 앰플 세트 보내드립니다. 자, 노래 듣고 올게요.
1: How did our CP님 know our favorite, one of our favorite songs? Oh. It's by Richard Marx. What is it? Now.

0: Real World, Real News. Evening Special.
1: Evening Special, Evening Headlines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유네스코는 무엇의 줄임말일까요?
2: The answer would be number on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1: 네, 어후, 읽느라 수고하셨어, 쌤. 담테라 크림 앰플 세트는 라엘 킴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2: Congrats.
1: 6727님이요. 쌤들을 보지는 못했지만 오늘 아이들과 EBS 견학 갔다가 집에 가는 길입니다 하셨습니다. 오?
2: What?
1: 저 아까 여기 있었을 때 아이들 한 팀이 이렇게 지나갔었거든요.
2: Really?
1: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방에 있다가 슉 하고 지나갔는데
2: We missed you. But thank you for coming.
1: 아유, 많이 많이 자주 와주세요. 8234님이요. 지금 출산하고 휴가 중입니다. 오, 근무할 때 유네스코에서 운영하는 각 나라 학교들과 함께하는 사진 촬영 행사를 호주 멜버른에 있는 학교와 진행하면서 유네스코 의미를 알게 됐습니다. 하셨어요.
2: Wow, what a great memory and experience.
1: 어, 진짜로 이제 뭔가 경험을 하신 거네요.
2: Yeah.
1: Okay, very nice.
2: Nice, thank you.
1: 자, 그럼 마지막 뉴스 만나볼게요.
2: Switzerland has voted down a proposal to cap its population at 10 million, a measure aimed at curbing foreign immigration. Final results showed nearly 55% of voters rejecting the initiative, with just over 45% in favor.
1: 스위스에서 외국인 이민 억제를 위해 인구를 천만 명으로 제한하자는 안건이 국민 투표에서 부결됐습니다. 최종 개표 결과 유권자의 약 55%가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찬성은 45%를 조금 넘는 데 그쳤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스위스에서 실시된 국민투표에서요. 2050년까지 전체 인구를 1000만 명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발의안이 찬성이 45% 그리고 이제 반대가 55%로 부결됐다고 하네요.
2: So surprisingly, I mean it's still of course it was voted down, but 45% were in favor.
1: Right.
2: And most of the people who were in favor came from rural areas like the countryside.
1: Right.
2: They said yes. And the no votes came from major cities like Geneva or Lausanne.
1: Right.
2: And so basically they tried. And it's interesting that to legally cap the size of a population is very, very rare. Around the world.
1: 인구 제한을 뭔가 투표를 해가지고 정하는 건 거의 없는 일인데.
2: That's right.
1: 근데 농촌 지역에서 이제 찬성 의견이 굉장히 우세했다고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서부 대도시 같은 경우에서는 반대표가 막 쏟아지면서 부결이 됐다. 이렇게 얘기 나오네요. 그렇죠. 인구는 이만큼 해야 됩니다. 저는 찬성 반대. 좀 특이하긴 해요.
2: It is very unique, isn't it? Yeah.
1: Right.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2: Switzerland has voted down a proposal to cap its population at 10 million, a measure aimed at

0: curbing foreign immigration.
1: 네, 스위스에서 외국인 이민 억제를 위해 인구를 1천만 명으로 제한하자는 안건이 국민 투표에서 부결됐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나저나 Switzerland 이게 명사입니다. 네, 스위스는 Switzerland의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Switzerland라고 나라를 불러야 되고요. 근데 Switzerland가 has voted down a proposal to cap its population at 10 million이라고 돼 있는데 일단은 vote down 시킨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Vote는 투표하는 거잖아요.
0: That's right. So you might have never heard this expression, but it does exist.
1: Right.
0: If you vote down something, mm-hmm. obviously it's not so obvious, but it means mm-hmm. that you reject the bill mm-hmm. or a proposal.
1: 아, 반대를 하는 거네요.
0: You're voting against it.
1: 아, okay. So 반대를 하는 투표를 하게 된 거. 결국에는 투표로 부결시킨다라고 할 때 vote down이라고 할 수 있겠고, 뭐 반대로는 vote up or up vote라고 하면 찬성하는 투표를 하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proposal을 vote down 했는데요. 뭐 하겠다는 proposal이냐면 to cap its population이라고 했습니다. 인구를 cap 한다고요?
0: Okay, so we may think, okay, cap, there are many definitions. Mm-hmm. There's a hat that's a cap, and there's like a bottle that has a cap, right? But think of more the bottle, mm-hmm. because what this means, to cap something means to put a limit, to mm-hmm. limit something.
1: Okay.
0: So it's kind of like, you can go up to here, but that's the maximum.
1: 아, 그게 상한선인 거네요.
0: Yeah,
1: 그 이상 못 가네요.
0: You can't go more than that.
1: 정말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그런 뚜껑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baseball cap을 얘기하는 게 될 수도 있겠네요.
0: I guess, in some ways.
1: Right?
0: I guess,
1: okay.
0: yeah.
1: So, limit과 비슷하다는 얘기죠, 그쵸? Mm-hmm. All right, so.
0: Uh-huh. Mm-hmm. And one example that I'll give you is that when I lived in Santa Monica, mm-hmm. the city put a cap on the rent increase.
1: 아, 월세 올리는 거 캡을 달아놨군요.
0: Yeah, so this is how it's often used. They cap it so that people don't raise it dramatically.
1: 그 이상은 확 못 올리게. Okay, so cap its population이라고 하면 인구를 제한하다. 그리고 여기서 cap이라고 하는 거가 상한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a measure 어떤 조치죠, 그렇죠?
0: Mm-hmm.
1: Aimed at 뭐 하기로 이제 목표로 하는 거냐면 curbing foreign immigra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Foreign immigration은 아무래도 외국인 이민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것보다 curb 시킨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0: The idea of curbing is to control or to restrain.
1: Mm-hmm.
0: So you can't completely get rid of it, but you're trying to keep it so that it doesn't go further. So say, for example, inflation. We have a problem with inflation, mm-hmm. energy prices. Mm-hmm. If we curb it, we're trying to bring it back.
1: Mm-hmm. 뭔가를 컨트롤한다는 느낌이 좀 강하네요.
0: I have to say, yeah.
1: Oh, okay. Mm-hmm. So foreign immigration을 curb한다는 게 외국인 이민을 뭔가 뭐 억제하다 아니면은 뭐 제한하다 이 정도 뜻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0: So that it doesn't grow too much.
1: Oh, okay. Mm-hmm. 저는 appetizer curb 해야 되는데.
0: I was going to give that example, but you beat me to the punch.
1: All right. 자, 다음으로 연결할게요.
0: Final results showed nearly 55% of voters rejecting the initiative with just over 45% in favor.
1: 최종 개표 결과 유권자의 약 55%가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찬성은 45%를 조금 넘는데 그쳤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In favor인 게 45%가 조금 넘었다고 했는데요. In favor 이렇게 하면은 뭔가 찬성하는, 좋아하는이라는 뜻이에요.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0: Switzerland has voted down a proposal to cap its population at 10 million, a measure aimed at curbing foreign immigration. Final results showed nearly 55% of voters rejecting the initiative, with just over 45% in favor.
1: 네, 자 이렇게 Evening Headlines 모두 만나봤는데요. 오늘 함께한 헤드라인은 Evening Special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표현들 정리해 볼게요. 자, fall short 한다는 거. 여기서 short는 키가 작은 게 아니라 조금 부족한 거죠. 그래서 기대에 못 미치다, 부족하다가 되겠습니다.
0: The new policy fell short of expectations.
1: 네, 새 정책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좀 모자랐어요. 그렇죠? 자, something is up in the air이라고 하면 그게 정말 공중에 붕 떠 있듯이 미결인 불확실한이 되겠죠?
0: The meeting schedule is still up in the air.
1: 회의 일정이 아직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0: Strategic misstep, 전략적 실책이죠.
1: The company's pricing policy turned out to be a strategic misstep.
0: 그 회사의 가격 정책은 결국 전략적 실책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Overhaul of dress codes라고 얘기를 하면 복제 규정의 전면 개편인 거죠.
1: The company announced a complete overhaul of its dress codes.
0: 네, 그 회사는 복장 규정의 전면 개편을 발표했습니다. 자, 그리고 뭐 하나만 더 하자면 vote down 하는 것은 투표로 부결시키는 거죠.
1: The parliament voted down the proposed tax increase.
0: 네, 의회는 제안된 세금 인상안을 투표로 부결시켰습니다. 정도가 될 수 있겠고요. 아까 curb 한다는 것은 억제하다, 뭐 control하다 이런 뜻으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So curb foreign immigration, 외국인 이민을 억제하다. 여기까지 마무리 접어보도록 할게요. Right, that's it for part 1. Coming up in part 2, New York Times 기사로 Deep Dive Daily 함께 할게요. 자, 어떤 곡 듣고 올까요?
1: We're going to leave part 1 with our final song. For part 1, it's John Parr's St. Elmo's Fire.
0: Stick around, 2부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Stay tuned.

0: 안녕하세요. 그림책을 읽고 번역하고 소개하는 작가 무루입니다. 저는 아직 좋아하는 이유를 다 알 수 없는 그림책을 좋아합니다. 에세이 우리가 모르는 낙원에 쓴 대로 아직이라는 부사엔 한 번도 좋아한 적 없는 걸 앞으로 좋아하게 되리라는 기대가 담겨 있거든요. 글과 그림으로 엮은 수수께끼 같아서 알쏭달쏭했던 게 점점 재미 나지는 거죠. 그 속엔 언제나 느껴보지 못한 기쁨, 닿아보지 못한 아름다움, 가져보지 못한 이해가 숨어 있고, 나를 한 칸 넓혀보는 즐거움도 있고요. 결국 책이란 건 낯선 숲에서 자기만의 오솔길을 찾아보라는 다정한 권유이자 초대가 아닐까요? 책을 읽으며 모른다는 감각을 기꺼이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모호하고 불확실한 것들 속에서 분명 어떤 진실 하나를 발견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1: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0: your window to the world. Evening Special.
1: EBS FM Evening Special 2부 시작됐습니다. 저는 마스터 유진이고요.
2: And I'm Kristen Cho.
1: 2부는 Deep Dive Daily, 매일 하나의 뉴욕타임스 기사를 깊이 있게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요, 지난달 23일에 일어났던 하와이 빅 아일랜드 코나 지역의 지진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우선 오늘의 미션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True or False 퀴즈인데요. 다음 문장을 듣고 맞으면 true, 틀리면 false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2: Listen carefully, everyone. The spelling of earthquake is E-A-R-T-H-Q-U-A-K-E. Earthquake.
1: Okay. 자, 다시 한번요. 이게 맞으면 true고 틀리면 false. 50% 확률이죠, 여러분들. 자, 다시 한번 주세요.
2: The spelling of earthquake is E-A-R-T-H-Q-U-A-K-E.
1: 네, 사전 찾아보시면 안 됩니다.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그리고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세요. 토익 스피킹 정기시험 응시권 보내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의 article 만나볼까요?
2: Deep Dive Daily.
1: 네, 오늘 기사 제목은요.
2: The Earth Shook. Tanks burst. Now Kona faces a water crisis.
1: 땅이 흔들렸다. 탱크가 터졌다. 이제 코나는 물 부족 사태에 직면했다. 입니다. 이 이야기의 일부를 발췌해서 네 개의 파트로 나눠서 들어볼 텐데요. 자, 지진이 얼마나 세게 왔을까요?
2: It was a 6.0 magnitude earthquake. And that's, have you ever experienced an earthquake, Sam?
1: I think once in California when I was living in San Diego.
2: Yeah, that's right. In California, it is very common, right?
1: Right.
2: Yeah. So 6.0 is pretty strong. And so what happened was that they had these tanks of water and that it just burst. And that water is very, very important to farming.
1: Okay.
2: Because, you know, Kona coffee. Have you ever had Kona coffee?
1: 저는 잘은 모르지만 커피에 대해서
2: Hawaii.
1: 좋아 잘 알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들어는
2: like
1: 봤습니다.
2: Oh, sure.
1: 그만큼 유명하죠.
2: Oh, of course. Kona coffee is very famous. I mean, and coffee in general is very famous from Hawaii.
1: Yes. Yeah. 아, 근데 이제 이 물 문제가 이제 벌어지게 된 거네요. 물 부족 때문에 지금 큰일 난 상황이 됐다. 그래서 코나 커피하면 이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커피 중에 하나라고 해요. 그래서 하와이 빅 아일랜드 곳곳에 퍼져 있는 소규모 농장 지역인 코나는 이제 비 덕분에 커피 농사가 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집과 농장에 물을 공급하는 탱크를 채우는데 빗물을 사용하고요. 근데 놀랍게도 이 지역 일부에는 군 상수도 시설 자체가 없다고 하네요. 자, 첫 번째 파트 들어볼게요.
2: But the stored water supplies of hundreds of farmers are now gone, dumped into the ground 10 days ago

0: when a 6.0 magnitude earthquake hit the island. The quake destroyed or damaged catchment tanks around the Kona district and left many people without ready access to water.
1: 그런데 수백 명의 농부들이 저장해 두었던 물이 지금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10일 전 빅 아일랜드의 규모 6.0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물이 땅속으로 쏟아져 버린 것입니다. 이 지진으로 코나 지역 곳곳에 빗물 저장 탱크가 파괴되거나 손상되었고 많은 주민이 물을 구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였습니다. 했습니다. 와, 이거는 정말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좀 이따가 나오긴 하겠지만 it's now gone 이라고 하는 거 완전히 이제 사라져 버려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0: But the stored water supplies of hundreds of farmers are now gone, dumped into the ground 10 days ago when a 6.0 magnitude earthquake hit the island.
1: 네. 그런데 수백 명의 농부들이 저장해 두었던 물이 지금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10일 전 빅 아일랜드에 규모 6.0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물이 땅속으로 쏟아져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So,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죠? The stored water supplies of hundreds of farmers are now gone. 전에도 gone for the day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완전 사라진 것을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된 거냐면 dumped into the ground라고 얘기가 나왔네요.
0: Yeah. So the idea of dumping something into the ground, dumping something means to kind of throw or drop like a large quantity.
1: Okay.
0: So we often talk about like dumping the trash, you know, or like a dumpster.
1: Right.
0: Right. So it is kind of like this big amount of something. So if you dump it into the ground, basically what happens is that they didn't do it on purpose, but the tanks broke and it just like woof, went right into the ground.
1: 그럼 막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0: Yes.
1: Right? 물이 한 번에 확 쏟아져 버린 거니까.
0: It just went out completely.
1: 그러니까 dump는 그냥 단순하게 뭔가를 버리다라는 그러니까 물론 버리다는 뜻이 있겠지만 굉장히 큰 amount라는 느낌이 있고 확 버린다라는 느낌이 있네요. 그래서 왜 사람이 사람을 덤프한다고 하잖아요. 차버린다고 하잖아요.
0: That is true. I didn't want to mention that.
1: 그게 굉장히 슬프지만.
0: There is a casual informal expression. 네. If you dump your girlfriend or your boyfriend, it means that you break up with them. But in a very, like, I don't need you anymore.
1: 차버리는 거죠. 네, 차버리는 거 킥 아닙니다, 여러분. 덤프예요. Dump someone 하는 건데 그것도 오늘부터 내일 한 3일 정도 나눠서 조금씩 버리지 않잖아요. 차버리지 않잖아요.
0: No.
1: 어떤 사람 한 번에 차듯이
0: sure.
1: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0: That's right.
1: 그래서 dumped into the ground 하면 땅속으로 쏟아져 버린 혹은 뭐 땅바닥에 완전히 버려진 정도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magnitude라고 나왔는데 그게 이제 규모나 진도를 얘기를 할 수 있겠죠. So 6.0 magnitude earthquake hit the island라고 얘기가 나왔네요.
0: Yeah. It's really interesting this word hit because we use it so often in so many different cases.
1: Right.
0: But the idea here is that it means, of course, to strike, right? So it kind of suddenly happens. So usually when we talk about natural disasters, a storm, earthquake, hurricane, usually we use the verb hit.
1: 아, 자연재해 같은 게 닥친다라고 할 때 그냥 뭐 come 이런 게 아니라 hit한다.
0: Because it comes with great force and oftentimes unexpectedly.
1: Right. 갑자기 큰 힘으로 오게 되는 거.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대하지 못하게 갑자기 등장을 하기 때문에 갑자기 탁 하고 hit한다. Or strike한다.
0: Strike라고
1: 쓸 수가 있겠네요. So earthquake이 hit the island 했다는 것은 지진이 섬을 강타했다. 이렇게 좀 강하게 나가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연결해 볼게요.
0: The quake destroyed or damaged catchment tanks around the Kona district and left many people without ready access to water.
1: 이 지진으로 코나 지역 곳곳에 빗물 저장 탱크가 파괴되거나 손상되었고 많은 주민이 물을 구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Quake이라고 하는 거는 earthquake을 그냥 줄여서 하는 것뿐이에요. 그렇죠? 그게 destroyed or damaged catchment tanks를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파괴를 했거나 아니면 손상시켰는데 catchment tanks가 무슨 탱크일까요?
0: Okay, so the idea of catchment is the

0: 이브닝 스페셜 2부 딥다이브 데일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사 제목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1: The Earth Shook, Tanks Burst, Now Kona Faces a Water Crisis.
0: 코나에서 커피와 마카다미아 너트를 재배하는 케일린 그리고 산타나 씨 부부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있을지 너무 궁금합니다. 지금 6060님이요. 퇴근할 때마다 잘 듣고 있습니다. 두 분 케미 덕분에 영어 실력이 더 쑥쑥 올라갈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1: Wonderful.
0: 감사합니다. 케미를 더 키워나가겠습니다.
1: Oh, yeah.
0: 신은재님이요. 오늘도 이브닝 스페셜과 함께 즐겁게 퇴근해요. 마유쌤 다이어트 하시나요? 좀 야위어 보여요 하셨는데요. 착시 현상입니다.
1: No, I think you did lose a little weight.
0: Not really. You don't know what's going on down here.
1: So. Okay, okay. Well, at least here it looks a little.
0: 여기는.
1: Yeah.
0: Alright, 자 두 번째 파트 들어보겠습니다.
1: Living without county water for decades, the Santanas have learned to conserve what they have and make do with what they can. After the quake, they started filling 5-gallon jugs at a public spigot at the Honaunau Rodeo Grounds. Then their nephew and some friends helped them install a makeshift pipe system to collect rainwater from the awnings on their house.
0: 수십 년간 상수도 없이 살아온 산타나 부부는 있는 물을 아껴 쓰고 주어진 환경에서 최대한 버텨나가는 법을 몸으로 익혀왔습니다. 지진 이후 부부는 호나우나우 로데오 경기장의 공용 수도꼭지에서 5갤런짜리 물통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조카와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집 차양에서 빗물을 모을 수 있는 임시 배관 시스템도 설치했습니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요? 뭔가는 조치를 취해야 되니까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가는 모습이 좀 많이 나와 있네요.
1: Yes. 그렇죠?

0: with what they can.
1: Alright. 수십 년간 상수도 없이 살아온 산타나 부부는 있는 물을 아껴 쓰고 주어진 환경에서 최대한 버텨나가는 법을 몸으로 익혀왔습니다. 라고 여기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저기 산타나라는 last name이 있고요. 그 뒤에 S가 붙어 있거든요. The Santanas, Santanas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last name 뒤에 S를 붙이고 앞에 더를 하면 그 집 가족을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족이 have learned to conserve 하는 게 아끼는 거죠. 아끼는 법을 이제 배우게 됐는데 뭘 아끼냐면 what they have 가지고 있는 거. 그리고 중요합니다. And make do with what they can.
0: Oh, I love this expression, yeah. make do. So basically, make do means to manage or cope with a situation. Mm-hmm. It's not ideal. It's not enough. But you get by.
1: Mm-hmm. 뭐 충분치 않고 계속 있는 건 아니지만 가지고 있는 것을 활용해서 어떻게든 버틴다는 느낌이네요.
0: Right. So the situation is like, oh gosh, you know, this is not good, but mm-hmm. okay, we'll just make do. Mm-hmm. Means, okay, we'll just kind of get by with what we have.
1: Okay.
0: Even though we need more.
1: 맞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당장 이렇게라도 해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실제로 make do with something 한다는 게 뭔가로 버텨나가다 혹은 뭔가로 때우다 정도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with what they can. So 가진 것으로 어떻게든 버텨나가다.
0: 라는
1: 뜻이 될 수가 있겠네요.
0: That's right. right. So if your air conditioner, hopefully not, the AC breaks down.
1: Oh no.
0: Then you're going to have to make do.
1: How though?
0: I know, that's the problem. So make sure you fix your air conditioning before the real summer comes.
1: Oh my, 그렇습니다.
0: Oh my.
1: 상상도 하고 싶지 않아요. Yeah. 자, 연결해 볼게요.
0: After the quake, they started filling 5-gallon jugs at a public spigot at the Honaunau Rodeo Grounds.
1: 네, 노래하신 줄 알았어요.
0: Honaunau.
1: 지진 이후 부부는 Honaunau Rodeo 경기장에 공용 수도꼭지에서 5갤런짜리 물통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얘기 나왔어요. So they started filling 5-gallon jugs라고 했는데 JUG, jug이라고 하는 건 물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하냐면 어디에 있냐면 at a public spigot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is that a spigot or a spigot?
0: It's actually spigot.
1: Spigot.
0: It's spelled S-P-I-G-O-T. Mm-hmm. It's kind of a hard word, not a word that we use often, but it is very specific. Right. It is that tap or the faucet.
1: Yes.
0: Will you turn it on, turn it off?
1: 수도꼭지.
0: Yeah, that's what it is.
1: 왜냐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수도꼭지 하면은 faucet, tap 이런 단어를 먼저 떠올리잖아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자주 쓰는 단어는 아닌 거죠. 그렇죠?
0: Right. No, it's not a word that we use very often. And so basically if it's a public spigot because that area doesn't have the piping system.
1: Okay.
0: There it's kind of a community place where they can get water. They can all get water. It's like it's not a well, but of course it's an area where the community comes and gets their water.
1: So 여기서 공용 수도꼭지 이러면은 이런 게 뭐지 싶을 수는 있는데 커뮤니티에 있는 누구나 와 가지고 수도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So 여기서 spigot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사실 그것보다 만약에 모르시면 faucet이라든가 tap이라든가 그런 단어도 아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연결해 볼게요.
0: Then their nephew and some friends helped them install a makeshift pipe system to collect rainwater from the awnings on their house.
1: 이후 조카와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집 차양에서 빗물을 모을 수 있는 임시 배관 시스템도 설치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의 뭐 조카 친구들이 와가지고 도와준 건데 설치하는 거, 인스톨하는 걸 도와줬어요. 근데 뭐를 인스톨하냐면 a makeshift pipe system. 이게 어떤 시스템이에요?
0: Okay, so first of all, we want to know what a makeshift is. It's one word. And basically, a makeshift something is something that's temporary and something that is put together with what you have. It's not, so say for example, if you have a makeshift tent, it's not really a tent, but you have some, you know, plastic covering and some sticks and you make a tent.
1: 뭔가 temporary하게 만든 것을 얘기를 하네요.
0: So here a pipe system, they don't really have a pipe system, but they made it temporarily to catch the water that drips down and

0: And makes it go, I don't know,
1: using how they whatever they have, right?
0: Yes, yes.
1: Okay. Mm. So 어떻게 보면 make do 뭐랑 뭐 좀 비슷한 느낌이 좀 들어가네요. 그렇죠?
0: Yes, that's true.
1: All right. So 여기서 makeshift는 one word고요. 임시 뭐 방편으로 만든 혹은 뭐 급조한 정도가 될 수가 있겠네요. 그런 파이프 시스템을 이제 만들 이렇게 설치하는 것을 친구들하고 네피가 도와줬다라고 나왔고요. To collect rain water from the awnings on their house라고 얘기를 했네요. 어, rainwater가 지금 어디서 나오고 있는 건가요?
0: Okay, so the awnings is basically like when you look at a store and they have this like cover this way. It covers the front of the main entrance.
1: Yes.
0: That is an awning. So an awning usually kind of goes this way. So water will come down and then fall to the ground.
1: Okay, and you can collect the...
0: The water.
1: There. Okay, so awning이라고 하는 것은 차양, 처마, 덮개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뭐 stores 같은 데 가면 앞에 이렇게 막 돌려가지고 열고 닫고도 하잖아요, 그렇죠?
0: Okay,
1: 자,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0: Living without county water for decades, the Santanas have learned to conserve what they have and make do with what they can. After the quake, they started filling 5-gallon jugs at a public spigot at the Honaunau Rodeo Grounds. Then their nephew and some friends helped them install a makeshift pipe system to collect rainwater from the awnings on their house.
1: 자, 오늘의 미션 다시 드리겠습니다. True or false로 답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0: All right. The spelling of earthquake is E-A-R-T-H-Q-U-A-K-E.
1: 네, 한 번 더 해주세요.
0: The spelling of earthquake is E-A-R-T-H-Q-U-A-K-E.
1: 네, 이게 맞으면 true 보내주시고 틀리면 false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그리고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세요. TOEIC speaking 정기시험 응시권 드리겠습니다. 노래 듣고 오죠?
0: Let's listen to In Excess with Beautiful Girl.

0: EBS FM Evening Special 2부 Deep Dive Daily. The Earth Shook. Tanks Burst. Now, Kona faces a water crisis. 이야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와이에서 이렇게 빗물을 모아서 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1: So they say about, according to a 2017 report, this is a while back, as many as 60,000 people across the state rely on rainwater catchment systems. So it's really interesting, Sam. I was once in Honolulu just for like a couple of days.
0: Okay.
1: And it like poured in the morning, and then like around 10 o'clock, it's like sunshine.
0: Oh.
1: That's the beauty of Hawaii.
0: 상상하네요.
1: It is the beauty of Hawaii. So that's why a lot of these residents use the rainwater because there's so much rain.
0: Right.
1: Uh-huh.
0: Is the water clean enough to drink? Or?
1: Well, it's they don't use it to drink necessarily.
0: Okay.
1: It's for farming or it's for like washing certain things, you know. So they collect that water, especially for farmers.
0: 와, 실제로 그러면은 비를 활용해서 그렇게 농작에 쓰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네요.
1: Yes.
0: 와, 대단합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파트 들어가 보겠습니다.
1: Coffee cultivation started on the Big Island in the 1820s, but government water infrastructure never reached the farms, which continue to use catchment systems for irrigation, drinking, cooking, and bathing. The area was already hit earlier this spring by powerful storms known as Kona lows that caused evacuations, emergency rescues, and extensive damage.
0: Big Island에서 커피 재배가 시작된 것은 1820년대지만 정부의 상수도 시설은 끝내 농장까지 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농장들은 농업 용수는 물론 식수, 조리, 목욕까지 모두 빗물 저장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올봄 이미 코나 저기압이라 불리는 강력한 폭풍으로 대피령과 긴급구조, 대규모 피해를 겪은 바 있습니다. 라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 So they do drink water.
0: I guess.
1: Yeah. Like, it's, well, you know, the environment is so clean.
0: Right. But there's got to be some sort of a filtering
1: filter.
0: system, right?
1: Yeah, yeah, I would think so. I would think so.
0: 근데 방금 그 가가지고 아침에 쫙 일어났는데 비가 한번 쫙 오고 그 상상해 버렸잖아요.
1: And so my friend, I asked my friend, is this often? It's like very often. Rains? Clear, like beautiful, like it never rained.
0: 가보고 싶습니다. Alright, 자 어떤 표현 나왔는지 살펴볼게요.
1: Coffee cultivation started on the Big Island in the 1820s, but government water infrastructure never reached the farms, which continue to use catchment systems for irrigation, drinking, cooking, and bathing.
0: 빅 아일랜드에서 커피 재배가 시작된 것은 1820년대지만 정부의 상수도 시설은 끝내 농장까지 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농장들은 농업 용수는 물론 식수, 조리, 목욕까지 모두 빗물 저장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Cultivation이라고 하는 거, cultivate 하는 게 재배하다 라는 뜻이죠. So coffee cultivation은 on the Big Island에서 시작이 됐는데 언제? In the 1820s. So 1820년대에 이제 시작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문제가 있나 봐요. But government water infrastructure가 never reached the farms.
1: Okay. So reaching the farm means it didn't go all the way to the farms.
0: Okay.
1: And it's because the farms are usually in remote areas.
0: Okay.
1: They're out in the countryside.
0: Mm.
1: So it doesn't go as far as to the farms.
0: 너무 멀리 있다 보니까.
1: Because they're far away.
0: Right. Yeah. So the farms 에 reach하지 못했다. 결국 닿지 않았다. 농장까지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which continue to use catchment systems 계속 활용을 한대요. For irrigation, 뭐,

0: 이 마스터 유진 앤 크리스틴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20년 넘게 커피와 과일, 채소를 재배해온 콜 하워 앤 멜러니 반데라 부부의 이야기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파트입니다.
1: Melanie Bondera, 58, said she was hoping that state or federal emergency funding would arrive to help farmers in her area, who now have to contend with destroyed water tanks on top of storm damage and insurance premiums that had gone up since the Maui fires of 2023. Some families in the area receive food stamps, she said, making them hard-pressed to cover additional damages.
0: 58세의 멜라니 본데라는 주 또는 연방 정부의 긴급 지원금이 이 지역 농부들에게 하루빨리 닿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지역 농부들은 폭풍 피해에 더해 물탱크 파손까지 겪고 있으며 2023년 마우이 산불 이후 오른 보험료 부담까지 안고 있습니다. 이 지역 일부 가정은 식품 구입 보조금을 받고 있어 추가적인 피해 비용을 감당하기가 더욱 어렵다고 본데라는 전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코나 커피가 비싼 가격에 팔리긴 하지만요. 이런저런 농사 비용을 생각을 하면 코나 커피로 실제로 돈 버는 사람 거의 없다고 해요. 네. Alright, 표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Melanie Bondera, 58, said she was hoping that state or federal emergency funding would arrive to help farmers in her area, who now have to contend with destroyed water tanks on top of storm damage and insurance premiums that had gone up since the Maui fires of 2023.
0: 58세의 멜라니 본데라는 주 또는 연방 정부의 긴급 지원금이 이 지역 농부들에게 하루빨리 닿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지역 농부들은 폭풍 피해에 더해 물탱크 파손까지 겪고 있으며 2023년 마우이 산불 이후 오른 보험료 부담까지 안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So she was hoping, 바라고 있었어요. That state or federal emergency funding would arrive라고 되어 있습니다.
1: One thing that you must know about the U.S. is that there is the state and there is the federal. So, because there are so many states, each state has their own laws, right? But the federal is talking about the entire United States. So, here we're talking emergency funding. So, usually, if there's a disaster, the state helps. And then also, they can get some money from the government. But it did not arrive.
0: So 미국이 워낙 크다 보니까 주마다 거의 나라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주 또는 연방 정부의 긴급 지원금 이게 빨리 그 농부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State or federal emergency funding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And they now have to contend with destroyed water tanks라고 돼 있는데, contend with something 한다는 게 우리 얼마 전에 grapple with something 하는 것처럼 뭔가를 가지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Destroyed water tanks를 가지고 씨름을 해야 된다. 그런데 on top of storm damage and insurance premiums라고 돼 있네요.
1: Okay, so here we have water tanks, destroyed water tanks on top of storm damage. So we already have storm damage insurance premiums, meaning high insurance rates. So in addition to that, they have the destruction of water tanks. So if it's on top of, it's kind of like you're already in a bad situation, and then you add more to that.
0: 와, 가뜩이나 문제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죠? Storm damage하고 insurance premiums. 아니, premium이라고 하는 게 할증료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있는데 그 위에다가, 탑에다가 또 destroyed water tanks를 contend with 해야 된다니, 결국에는 뭐뭐 외에도 뭐뭐에 더하여라는 뜻이 될 수가 있겠네요. 지금 쌤이 너무 좋은 표현을 하나 말씀해 주셨어요. In addition to something, 거의 비슷한 표현이 되겠죠. 연결해 볼게요.
1: Some families in the area receive food stamps, she said, making them hard pressed to cover additional damage.
0: 이 지역 일부 가정은 식품 구입 보조금을 받고 있어 추가적인 피해 비용을 감당하기가 더욱 어렵다고 본데라는 전했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Some families in this area receive food stamps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음식 스탬프가 뭘까요?
1: Right. That is a very... People are like, what is that? Okay. So food stamps...

0: 오늘의 Deep Dive Daily 관련해서 하루에 한 문장씩 만나보고 있죠. 우리말 대화 먼저 들어볼까요?
1: 아휴, 커나에서 지진이 났다는 기사 봤어? 많은 농부들이 물탱크를 잃었대.
0: 어떤 사람들은 빗물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
1: 하루아침에 물 공급이 끊긴다는 거 상상이 안 돼.
0: 나도 그래. 재난이 닥치면 우리가 가진 것들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 같아. 오늘은 진지합니다.
1: Oh,
0: 오늘은 진지해요.
1: we cannot laugh about this
0: I know.
1: situation.
0: 이거는 근데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게 그런 거 있잖아요. 가끔 가다가, you know, those things that we take kind of for granted,
1: Oh, we
0: right?
1: take for
0: The
1: granted things
0: air,
1: all the time.
0: the
1: All the
0: water that we
1: time.
0: drink, you know, the air that we breathe, 이런 거. 저는 그러니까 그 뉴욕시티에 굉장히 유명했었던 블랙아웃이 있었어요. 한몇 시간, 하루도 채안 됐을 거예요. 전기가 완전히 차단이 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그 잠깐 동안인데도 난리가
1: Of
0: 났었습니다.
1: course.
0: 네, 그래서 저희 어머니랑도 거의 48시간 정도
1: What?
0: 아예 연락이 끊긴 적이 있었는데요.
1: Really?
0: 와, 그때 이제 느꼈어요. 와, 이게 전기가 잠깐 끊겨도 정말 완전히
1: Oh, yeah.
0: 케이오스가
1: It is
0: 되는구나.
1: chaos, yeah.
0: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의 하루 한 문장. 어떤 사람들은 빗물에 전적으로 의존한데를 영어로 바꾼다면 어떤 표현을 쓰면 좋을까요?
1: We would use the expression rely on. So
0: Rely
1: some
0: on.
1: of them rely entirely on rainwater.
0: Okay, so rely on something 한다는 게 뭔가에 의존하다라는 뜻인데, 아, 이렇게 entirely를 중간에 넣어버리니까
1: Yeah.
0: 완전 여기에만
1: Totally.
0: 의존하다.
1: That's right.
0: Okay.
1: So, you know, rely on is a very useful everyday sort of expression. So you can rely on someone for emotional support. You know, maybe you need someone to talk to. So you rely on, I don't know, who do you rely on? I don't, do you have someone? I have my cousin. I speak with her every day. I rely on her. Or you can rely on coffee to wake you up.
0: 그러니까 사람한테만 의존할 수 있는 의지하는 게 아니라 커피에 의지할 수도 있는 거고,
1: We
0: 그죠?
1: all, come on.
0: 저
1: We
0: 무조건이에요.
1: all rely on coffee.
0: 근데 제 생각에 느낌이 많은 분들이 쌤한테 이렇게 emotionally rely on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1: You are
0: You know
1: right.
0: what I mean?
1: You are
0: Alright,
1: right. You are
0: 오케이.
1: right.
0: 자, 그러면은 추가 표현이 몇개더 있는데요. 마유가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1: This is an interesting expression because it's a tough break.
0: A tough
1: Yeah.
0: break.
1: So we often associate with the word break with like, oh, let's take a break.
0: 뭔가 휴식 시간 같은 거?
1: Yes, but in this case, if it's a tough break, it means it's an unfortunate situation and you have no control. Like, it's not your fault. It's just like a case of bad luck.
0: 아, 이거는 본인의 잘못이나 이런 건 아니지만 그냥 it just happened,
1: It just
0: right?
1: happened.
0: So, 아, 되게 안타깝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네. 할 때, that's a tough break. 이런 표현도 있을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크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루아침에 물 공급이 끊기는 거 상상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패턴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뭐 하는 거 상상이 안 돼. 어떻게 하면 될까요?
1: Okay, so the expression is can't imagine verb ing. So
0: 오.
1: I can't imagine that happening to me. I
0: 아.
1: can't imagine not
0: Doing
1: living
0: something.
1: without a dog.
0: 아, 걔 없이 사는 건 상상이 안 간다. 상상이 안 갑니다. Right. So, 이런 예문이 있을 수 있겠네요. I can't imagine losing your water supply overnight. 뭐 이런 식으로 문장이 또 나오게 되겠네요.
1: Well, and you just talked about losing electricity.
0: Right.
1: So I can't imagine having a blackout for 2 days.
0: For 2 days. It wasn't even 2 days, just one day.
1: Just one day.
0: Swear.
1: Yeah, that
0: 근데도
1: is true.
0: 충격적이었어요. 자, 그럼 영어로 정리한 대화문 들어보겠습니다.
1: Did you read about the earthquake in Kona? A lot of farmers lost their water tanks.
2: Yeah, and some of them rely entirely on rainwater. That's a tough break.
1: I can't imagine losing your water supply overnight.
2: Me neither. It really shows how fragile things can be when disaster strikes.
3: 이브닝 스페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YBN 한국토익위원회에서 취업과 승진을 위한 토익 및 토익 스피킹 정기시험 응시권, EBS 오디오 어학당에서 1개월 무료 구독권, 피부 영양제 담테라에서 시카크림과 부스티 앰플 세트를 드립니다.
0: 네, 오늘 방송 마칠 시간입니다. 두 시간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크리스틴 쌤 수고하셨습니다.
1: Likewise, thank you for hanging out with us. We're going to leave you with our final song. It's Glenn Medeiros with... Come on, sing it with me. Nothing's gonna change my love for you. 네. Classic, classic.
0: All right, 저희는 내일 저녁 5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EBS FM Evening Special Master 유진이었고요.
1: And I've been Kristen Cho.
0: Have a very special evening, you guys.
1: We hope to see you tomorrow. Bye-bye.
0: Yes, bye.

여러분, 번아웃 증후군이 직장 생활에만 해당되는 줄 아셨다면 오해입니다. 아이를 키울 때도 겪을 수 있는 일인데요. 독일에는 육아에 지친 부모를 위해 나라가 법적으로 보장하는 휴가가 있습니다. 4년마다 한 번, 약 3주. 진지하게 요양이 필요하단 의료 진단을 받은 부모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죠. 그러면 전문 클리닉에서 치료와 상담, 자녀와의 관계 개선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이 모든 서비스를 경제적인 걱정 없이 받을 수 있다는 사실. 휴가 비용 대부분은 공공의료보험이 지원하고 직장 급여도 그대로 보장된다고 합니다. 부모가 건강하고 행복해야 아이들의 내일, 또 우리 모두의 내일이 행복해진다는 것.

0: EBS 저출생 캠페인. 지금까지 박슬기였습니다.
1: 시사 영어 어렵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닝 스페셜과 함께라면요. 세계 주요 헤드라인과 뉴욕타임스 기사, 그리고 문화와 교양까지. 매일 아침을 모닝 스페셜과 함께 열어보세요. 세상을 읽는 눈과 영어를 듣는 귀가 달라집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영어 회화 Level 1
1: Start English.
0: Hello, everyone.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1: And I'm Zach. It's great to be with you today.
0: 물론 저희 첫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은 막 일어나셨겠죠. You just woke up, probably. 그런데 오늘은 밤에 쓰실 수 있는 표현을 미리 알려드릴게요. Mm-hmm. 그러면 또 하루 종일 연습했다가 밤에 딱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자,
1: right.
0: What is today's expression?
1: All of these expressions this week are things you can say in your bedtime routine.
0: Mm-hmm.
1: So today's expression is, I'm heading to bed.
0: I'm heading to bed. 이제 자러 가요 라는 말이죠. Mm-hmm. 자, I'm heading to bed. 여기서 이제 뭐 조금 이따가 더 알아보긴 하겠지만, head to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1: 네,
0: head는 머리잖아요.
1: 네.
0: 잠시만요. I'm heading? 내가 공을 이렇게 heading을 하면서 잠을 자러 침대로 가는 건가요? 아니죠. 네.
1: If I had to guess, I mm-hmm. think that word comes from naval situations. Mm. You give the boat a heading.
0: 맞아요.
1: And that's where you point the head of the boat.
0: 그쵸.
1: To go in that direction. So if you're heading somewhere,
0: mm-hmm.
1: that's the direction that you're traveling.
0: 아마 그런 것 같네요. 그렇죠? 배의 앞부분을 머리, head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 head가 가는 방향으로 간다라는 느낌으로 heading to 어디 어디가 어떤 방향으로 가다, 뭐 어디로 가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뭐 사람도 사실 if you're in a hurry, you're body leans forward, right? 사람도 몸이 약간 빨리 갈 때는 앞으로 가서 머리가 먼저 가잖아요. 그래서 약간 빨리 가는 느낌을 주는 것 같기도 하지만, 네. I'm heading to 어디 어디는 어디 어디로 가다라는 뜻이 있다는 거를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I'm heading to bed. 이 표현을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먼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1: Ready, start!
0: 자, 오늘의 미션 문장은 once again
1: I'm heading to bed.
0: I'm heading to bed. 이죠. 자, 나는 뭘 하고 있는 상태다 라고 얘기할 때는 보통 비동사 다음에 ing가 오죠. 그래서 I'm 이게 먼저 나와야 돼요. I am 이렇게 나눠서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I'm 이렇게 축약해서 쓰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나의 현재 상태나 진행, 뭘 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죠. 자,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가고 있는 거죠. 어디를 향해서? I'm heading. 네, 머리로 헤딩을 한다는 느낌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간다라는 느낌이죠. I'm heading. 자, ing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동 중인 거를 강조를 하는 거죠. 우리 현재 진행형 많이 기억나시죠? ing를 쓰는데 I'm heading. 자, 그러면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를 얘기해 줘야 되는데 방향을 나타낼 때 어떤 목적지를 나타낼 때 어디 어디로 라고 할 때는 보통 to를 씁니다. 그래서 to bed는 침대로 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준 거네요. 침대로 뭐 잠자리로 to bed라는 표현을 쓰죠. I'm heading to bed. I'm heading to bed 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물론 I'm going to bed 라고도 할 수 있겠죠. go to bed를 사용해서. 근데 go to bed는 진짜 자러 가는 그 행위 자체에 좀 집중한다면 나 지금 그 장소로 이동하고 있어 라는 뉘앙스를 더 줄 때는 I'm heading to bed를 더 씁니다. 사실 그 살짝 그 뉘앙스 차이가 있지만 생활 영어에서는 거의 뭐 똑같이 사용한다고 보셔도 과언은 아니죠. I'm heading to bed. 이 표현 잘 기억해 주시면서 우리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1: I'm heading to bed.
0: I'm heading to bed.
1: I'm heading to bed.
0: I'm heading to bed. Good job. 자, 그럼 이제 패턴 연습하러 가볼게요.
1: Pattern practice.
0: 자, 패턴 연습해 볼 텐데요. 오늘은 어떤 패턴을 사용해 볼까요?
1: Well, I'm heading to bed is our sentence. We're going to change bed. So I'm heading to 뭐뭐.
0: I'm heading to 뭐뭐라고 해서 어디 어디로 가고 있어요. 요 뭐뭐 자리에는 어떤 장소가 오면 되겠죠? 뭐 다양한 장소가 올수 있을 것
1: Sure.
0: 같아요.
1: But the most common 장소 is so common that we actually take off the two.
0: 그렇군요.
1: So we can just say, I'm heading home.
0: I'm heading home. 자, 여기는 to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넣었는데, home 자체가 집으로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to가 필요 없어요. to가 어디 어디로라는 의미인데, 이미 home 자체에 그게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to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I'm heading home. 집으로 가는 중이에요라는 뜻이죠.
1: I'm heading to the countryside.
0: 시골로 가는 중이에요라는 뜻인데, countryside가 이제 시골. 우리가 옛날에 시골지 도시지라는 이야기를 많이 읽었었죠. 듣고 그때 city mouse, country mouse라고 했었는데,
1: Right.
0: country mouse는 countryside에 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I'm heading to the countryside. 시골로 가는 중이에요라는 말이에요.
1: I'm heading to the gym after work.
0: 오, 정말요? 퇴근 후에 헬스장으로 가는 중이군요. 자, 헬스장, health club이라고 잘말안 하죠?
1: 네.
0: 네, 보통 그냥 the gym이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I'm heading to the gym. 헬스장으로 가는 중이에요. 언제? 영어에서는 맨 뒤에 나오죠. After work. 퇴근 후. 우리는 먼저 얘기하지만 영어는 이렇게 시간과 장소는 뒤에 오는 게 원래 좀더 관습이죠. I'm heading to the gym after work.
1: Okay, let's do a little dialogue.
0: Okay.
1: Okay, bye.
0: Zach, where are you going? 어디 가는 거예요?
1: I'm heading to the restaurant. 식당으로 가는
0: 그럼
1: 중이에요.
0: 저도 갈래요. 배고파요.
1: 같이 가다.
0: 네.
1: 같이 갑시다.
0: 자, I'm heading to the restaurant. 식당으로. 그런데 정해져 있는 그 식당으로 가는 중이에요라는 뜻이겠네요. I'm heading to the restaurant. 저 아파요. 약간 감기가 오는 것 같은데 약좀 사다 줄수 있어요?
1: Okay. I'm heading to the pharmacy.
0: The pharmacy가 약국이라는 표현이죠. Pharmacy. I'm heading to the pharmacy.
1: I'm heading to

0: A class.
1: 자, 클래스가 수업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수업인지는 명확하지 않아요. 하지만 나 그냥 뭐 수업 들으러 가라고 할 때는 I'm heading to a class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지만 어떤 수업인지 좀더 명확하게 얘기하고 싶다. I'm heading to my English class.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요. I'm heading to that class. 뭐그 수업.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What else can we use I'm heading to?
0: Well, common places you might go, you could say, I'm heading to work.
1: 그쵸? 또 흔히 우리가 가는 장소가 집 말고도 또 회사일 수도 있으니까 I'm heading to work.
0: Or
1: work만
0: running
1: 넣으면
0: some
1: 되죠.
0: errands, I'm heading to the hardware store.
1: 네, the hardware store. Hardware라고 하면 다양한 툴들을 살수 있는 그런 장소죠. 아마 철물점이라고 하면은 이해가 더잘될것 같은데, I'm heading to the hardware store.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네요.
0: You can also use this for bigger trips, like I'm heading to Malaysia.
1: 아, 어떤 나라, 국가도 올수 있겠네요. I'm heading to Malaysia. 말레이시아를 Malaysia라고 하죠.
0: And one more bonus one. You can also use actions at the end of this. I'm heading to pick up Maisie.
1: 그렇네요. 사실 to 다음에는 동사 원형이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I'm heading to pick up Maisie라고 하면

0: 원형이 올수 있다라는 bonus sentence 까지도 주셨네요.
1: 네.
0: 그렇죠? 네, 그래서 I'm heading to 어디 어디 요것도 많이 연습해 주세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연습했던 거 처음부터 다시 한번 쭉 복습해 볼까요?
1: I'm heading home.
0: I'm heading home.
1: I'm heading to the countryside.
0: I'm heading to the countryside.
1: I'm heading to the gym after work.
0: I'm heading to the gym after work.
1: I'm heading to the restaurant.
0: I'm heading to the restaurant.
1: I'm heading to the pharmacy.
0: I'm heading to the pharmacy.
1: I'm heading to a class.
0: I'm heading to a class.
1: I'm heading to work.
0: I'm heading to work.
1: I'm heading to the hardware store.
0: I'm heading to the hardware store.
1: I'm heading to Malaysia.
0: I'm heading to Malaysia.
1: I'm heading to pick up Maisie.
0: 'm heading to pick up Maisie. 네, 보너스 센텐스까지 열심히 연습해 봤습니다. 자, I'm heading to 어디 어디 연습 많이 해주시고요. 이제 오늘의 대화를 우리말로 들으면서 영어 표현 생각해 볼까요?
2: 벌써 밤 12시야.
3: 이렇게 시간이 늦었는지 몰랐네.
2: 나 이제 자러 간다. 잘 자.
3: 잘 자. 아침에 봐.
0: 네. 자러 가는 오빠와 여동생의 대화였습니다. 굉장히 현실 남매 같았네요. 자, 처음에 오빠가, 벌써 밤 12시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밤 12시를 뜻하는 단어가 따로 하나 있죠. 네, 있습니다, 여러분. 밤의 중간이라는 뜻의 단어인데요. 벌써라고 할 때는 이미라는 뜻의 already를 쓰시면 돼요. 이렇게 시간이 늦었는지 몰랐네. 자, 몰랐다는 거는 그걸 깨닫지 못했다는 말이죠. 나 그걸 깨닫지 못했어. 영어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고요. 시간이 늦었다라고 할 때도 late를 사용하죠. 나 이제 자러 간다. 여러분, 영어로 말씀하셨죠? 나 이제 자러 간다. 헤드가 들어가는 거 기억나시고, 잘 자라고 할 때는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요. 잘 자, 아침에 봐. 또 똑같이 얘기를 했는데, 자, 어떤 인사말을 쓰는지 기억해 주시고, 아침에 봐라고 할 때는 보다 see를 사용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영어로 이제 들어볼까요? 대화 전체 듣고 오겠습니다.
4: It's already midnight.
5: Oh, I didn't realize it was so late.
4: I'm heading to bed. Good night.
5: Good night. See you in the morning.
0: 벌써 밤 12시야.
4: It's already midnight.
0: 뭐라고 했죠?
1: It's already midnight.
0: 자, 시간을 말할 때도 it's로 우리가 보통 시작하죠. 그래서 12시입니다. 밤 12시는 midnight이니까 it's midnight라고 하면 되는데, 벌써 밤 12시야. It's already midnight.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it's already midnight라고 했더니 우리 여동생이 이렇게 시간이 늦었는지 몰랐네라고 했어요.
5: Oh, I didn't realize it was so late.
0: One more time.
1: Oh, I didn't realize it was so late.
0: Oh, 이렇게 놀라는 소리고요. I didn't realize. 나 깨닫지 못했어.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몰랐네. 라고 할때 보통 이렇게 말을 하고요. It was so late. 라고 하면 이렇게 시간이 늦은 줄이라는 표현이에요. I didn't realize it was so late.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it's midnight처럼 it's late. 늦었어. 시간을 나타낼 때 it을 쓰는데 이미 늦은 거니까 it was 이렇게 과거 형태로 씁니다. I didn't realize it was so late. 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나 이제 자러 간다. 잘 자.
4: I'm heading to bed. Good night.
0: 나 이제 자러 간다.
1: I'm heading to bed.
0: 네, I'm heading to bed. 이 표현은 많이 했으니까 알고 계시죠? 잘 자. 인사말 뭐라고 했죠?
1: Good night.
0: Good night. 네, 보통 good night, night를 조금 더 올려주는 good night라고 해도 되긴 하겠지만, 네, 그렇게 인사말 써보시면 되고요. 요렇게 good night라고 하니까 뭐라고 대받아쳤을까요? 자, 여동생도 잘 자, 아침에 봐라고 했는데,
5: Good night. See you in the morning.
0: 잘 자.
1: Good night.
0: 똑같이 그

0: night를 했네요. 아침에 봐.
1: See you in the morning.
0: See you라고 하면 나중에 봐, 뭐 이런 뜻이죠.
1: 네.
0: 그런데 see you in the morning, 좀더 구체적인 시간이 오면 그때 보자라는 뜻이 되거든요. See you in the morning, 아침에라는 표현이 in the morning이죠. 그래서 아침에 봐라고 할 때는 see you in the morning이라고 하면 됩니다. Good night, see you in the morning. 요거는 또 하나의 세트로 이렇게 외워서 사용해봐도 좋을 것 같네요. 우리 밤에 인사할 때 good night 말고도 쓸수 있는 표현들이 있잖아요. 뭐 sweet dreams, 좋은 꿈꿔 요런 뜻의 표현도 있고요. Can you think of anything else? Good night, sweet dreams. Sleep tight.
1: Sleep tight.
0: 네, 꼭잘 자. 뭐 약간 이런 느낌이고. 네, 그세 개가 아마 가장 흔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것도 잘 알아두세요. 자, 그럼 이제 대화를 다시 한번더 들어볼 텐데요. 우리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2: It's already midnight.
3: Oh, I didn't realize it was so late.
2: I'm heading to bed. Good night.
3: Good night. See you in the morning.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스타트 잉글리시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4: You're listening to EBS FM, Start English.
0: 자, 오늘의 미션 문장은 뭐였죠?
1: I'm heading to bed.
0: I'm heading to bed 이었습니다. 자, 일단 I'm 발음으로 해준 다음에 I'm heading. D 발음은 여기 모음 소리 사이에 껴 있기 때문에 리을처럼 발음이 돼요. 그래서 heading. heading이라고 하는데 그 뒤에 이제 to가 오잖아요. 근데 요 to는 사실 우리는 지금 천천히 발음하니까 I'm heading to라고 하지만 t가 여기서도 응 발음과 우 발음 사이에 있어서 모음 소리 사이에 끼게 되죠. 그래서 리을처럼 발음이 될 때도 있어요. 부드럽게 I'm heading to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건 빨리 발음할 때 그렇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bed, bed. 에 발음보다는 좀더 약간 눌러주는 느낌의 bad로 해주셔야 돼요. 요게 중요한 게 bad, 나쁜의 bad하고 발음이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쁜은 bad, 입을 좀더 크게 벌려주고 침대는 bed, 에 발음으로 좀더 눌러주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I'm heading to bed. I'm heading to bed. 이런 식으로 발음할 수 있겠네요. 그럼 같이 연습해 볼까요?
1: I'm heading to bed.
0: I'm heading to bed.
1: I'm heading to bed.
0: I'm heading to bed. 잘하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공부는 끝났지만 여러분, 복습 꼭 해주셔야 합니다. 복습해야 다 기억이 더잘 나겠죠? EBS 오디오 어학당 오시면 되고요.
1: Marvelous job, everyone.
0: 지금까지 케일린과
1: Zach이었습니다.
0: Speak now.
1: Start
0: English.
1: English.

0: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둡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1: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Talk about early morning deliveries. Talk about the types of bus stops. Talk about stress management.
2: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치영에서 함께하세요.
1: 매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0: 쉽고 확실하게
1: 영어 회화 레벨 2 Easy English.
0: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저는 이보영이고요.
1: Hello everyone. This is Juch.
0: 자, 이번 주 내내 식당이나 카페에서 벌어질 수 있는 상황. 자, 그때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라는 걸 알아보고 있는데 mm-hmm. 자, 어제는 주문하지 않은 게 나와서 다시 right. 그쪽에서 이제 만들어주겠다. I will remake it right away 라는 말이 있었고요.
1: Right.
0: 네. 그건 이제 그 바리스타 입장에서 하실 수 있는 말이었고 right. 자, 오늘은요. 86쪽에서 만나 뵙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주문한 음식이 너무 식은 채로 나온 거예요. 자, 이럴 때 영어로 어떻게 이런 불평사항을 말할 수 있을지 또 담당 직원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1: 저도 파스타를 이제 좋아하는 편인데
0: 네.
1: 완전히 식어서 나온 경우는 네. 솔직히 한 번도 없었거든요.
0: 아, 그래요? 네.
1: 근데 이건 좀 심했다.
0: 그렇죠.
1: completely cold.
0: 맞습니다.
1: 하게 나왔네요.
0: 네, completely cold. 얼마 전에 우리가 completely worn out 라는 말이
1: right.
0: 있었잖아요.
1: That's right.
0: My jeans are or these jeans are completely worn out. 이 청바지가 완전히 해졌어라는 말이 있었죠. 그때 나왔던 completely 이번에는 완전히 식었어라는 맥락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음식이 식었다고 할 때 뭐 이렇게 얼음장 같이 차갑게 식었지 않은 이상에는 cold까지는 안 갈 것 같은데
1: right.
0: 보통 뭐 cool 그러면 cool을 써야 되나요? 라고 질문했던 기억이 나요. 학교 다닐 때. 근데 네. 그게 아니라 이럴 때는 cold를 늘 쓴다는 거죠.
1: 음식에는 무조건 이렇게 따뜻하지만 않으면 cold라고 표현해요.
0: 아, 따뜻하지만 않으면 다 cold예요?
1: 미지근해도 cold라고 표현해요.
0: 네.
1: 원래 뜨겁게 나와야 되니까.
0: 네.
1: 그렇죠?
0: 아, 그렇구나. 네. 네, 자, 그래서 cold를 쓴다는 거. 자, my pasta is completely cold가 어느 쯤에 나오는가 한번 우리말로 들어보세요. 아, 저기요. 그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한데 제 파스타가 이거 완전히 식었네요.
1: 아이고, 사과드립니다. 다시 주방으로 가져가서 데워드릴까요?
0: 아, 네, 좀 그래주세요.
1: 물론이죠. 단 몇 분이면 될 것 같습니다. 매니저님에게도 말씀드려 놓겠습니다.
0: 네. 하여튼 여기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은 네. 불평을 할 때 하더라도 참 예의 바르게 아주 부드럽게.
1: 이 대사를 누가 썼을까요?
0: 아, 그러니까요.
1: 친절해라.
0: 아니, 우리 주치 선생님도 그러시잖아요. 뭔가 그때 이메일 같고 비즈니스 이메일 같은 걸 주고받을 적에도
1: that's right.
0: 뭔가 컴플레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혹은 야단을 쳐야 되는 상황이라던가
1: right.
0: 뭐 이런 상황일지라도 그래도 나이스하게 I'm sorry, but... if you don't mind, 뭐 이런 식으로 시작한다고 하셨잖아요.
1: If it's not too much trouble.
0: If it's not too much trouble, 크게 폐가 안 된다면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근데 그게 사람의 어떤 그 성향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나는 한국말로도 그런 말 안 한다. 내가 지금 그런 말 할 때냐? 봐가면서 해야지.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1: That's right.
0: 근데 이제 영어 외국어라고 해서 전혀 다른 자아가 발동하는 것도 좀 그것도 근데 실제 그게 좀 헷갈리기도 있어요.
1: Sometimes 퍼스나가. it can be confusing. Yes.
0: 네, 맞습니다. Yeah. 내가 한국말로 우리말로는 절대 이런 말을 안 할 사람인데 영어로는 조금 오글거리게 이런 말을 한다니 잘 안 익숙해진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1: 익숙해지면 좋을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1: 다른 나라, 다른 언어에서는 다른 문화가 있기 때문에
0: 네.
1: 특별히 뭐 북미 문화 같은 경우에서는
0: 네.
1: 일단 이런 문제를 제기할 때 친절하게, 나이스하게, 예의 바르게 먼저 던지는 게 좋아요.
0: 아.
1: I'm so sorry, but I apologize, but if it's not too much trouble.
0: 아, 그래요?
1: 일단 그렇게 시작하는 게 좋아요.
0: 아, 일단은?
1: 그래도 안 먹힌다 하면 다음 단계로 가야죠.
0: 아, 그러니까 무조건 나이스하게 시작하는 것은 나쁠 일이 없다라는
1: 그렇죠.
0: 말씀이시군요.
1: 우리말도 비슷하잖아요. 죄송하지만
0: 네네.
1: 죄송한데요.
0: 네네.
1: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렇죠. 그런 뉘앙스죠.
0: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한데 근데 직원에게 하는 말이에요.
1: 그렇죠.
0: 네,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한데 제 파스타가 완전히 식었거든요.
1: 맛없겠다.
0: Sorry
1: to bother you. But my pasta is completely cold.
0: 네, 좀 이거 오바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지금 음식이 식어서 나온 상태에서 화가 났다라고 할 때 뭘 번거롭게 해서 죄송하다는 말을 뭘 해?

0: 문제라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실제로는 이 상황에서 뭐 잘 아시겠지만 정말 많이 쓰긴 쓰더라고요.
1: Oh yeah. 네. All the time.
0: 네.
1: I'm sorry to bother you.
0: 네.
1: Sorry to bother you.
0: 그렇죠. 아무리 상대방이 실수라지라도 사실 또 이게 서버의 실수는 아닐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0: 주방에서의 네. 문제일 수도 있는 거고.
1: Right, right.
0: 자, 그래서 일단 바삐 움직이는 서버. 보통 우리가 웨이터, 웨이트러스라고 이내를 불렀던 분들을 사실 이제 서버라고 하게 되죠.
1: Server, that's right.
0: 네. 그러니까 이 서버에게 잠깐만 좀 할 말이 있는데 라고 멈춰 세울 때 sorry to bother you 라는 표현이 아주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sorry to bother you. 이 sorry는 너무너무 죄송해요 라는 것보다 조금 약간은 미안한데 뭐 요 정도가 되니까 가볍게 쓰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sorry to bother you, B-O-T-H-E-R, bother, 성가시게 한다는 말이 되는 거죠.
1: That's 네. right. When you say sorry to bother you, it actually means excuse me in a really nice way.
0: 아.
1: Oh, excuse me. 실례합니다만.
0: 네.
1: 이거를 좀 더 나이스하게 sorry to bother you.
0: Sorry to bother you.
1: 네.
0: But 뭐뭐뭐. 하지만 내가 이런
1: yes.
0: 걸 할 말이 있는데 라고 한다는 거죠.
1: Mm-hmm.
0: 자, 제가 먹어야 할 이 파스타가 my pasta is 어떤 상태냐 하면 완전히 식은 상태. Completely cold 라고 mm-hmm. 합니다.
1: Completely cold.
0: Completely cold.
1: 그냥 cold도 아니고 완전히 식었어요.
0: 아,
1: completely cold.
0: 어쩌다 그런 일이 있을까요?
1: 네. 냉장고에 그냥 꺼내서 그냥 서빙했나 봐요.
0: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자, my pasta is completely cold. 사실 이렇게 중요한 말을 할 부분 앞에서는 살짝 숨을 이렇게 멈춰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sorry to bother you, but my pasta is completely cold. Cold. 예를 들면 과장해서 하자면
1: sure.
0: 이렇게 앞에서 약간의 pause를 두어서 말하게 되면 뒤에 따라 나오는 단어에 바짝 상대방이 귀를 기울이게 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1: Right.
0: So my pasta is completely cold.
1: Right.
0: 좀 천천히. 네,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궁금하시죠? 자, 일단 이 문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1: Mm-hmm.
2: Sorry to bother you, but my pasta is completely cold.
0: 네, but my pasta is completely cold. 자, 그랬더니 우리가 어제는 I'm so sorry about that 이렇게 바리스타 분이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아 진짜 그 부분은 사과드립니다라고 합니다.
1: I apologize for that.
0: I apologize for that. 근데 이럴 때 정말요? 정말 식었어요? 하고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1: Right,
0: 식었다고
1: right.
0: 말을 하니까
1: right.
0: 그것에 대해서 아, 그 부분에 대해서 진심 사과드립니다. 우리말로도 미안하다라는 것과 사과하다는 것이 다른 단어인 것처럼 apologize를 쓰게 됩니다.
1: I apologize for that. I'm so sorry about that.
0: 그렇죠.
1: Same meaning.
0: 네.
1: But I like the word apologize. I apologize.
0: I apologize.
1: It sounds more sorry.
0: 그렇죠. More serious 한 것 같아요.
1: I apologize.
0: 네, 진정성을 담아서.
1: 네.
0: I apologize for that. Apologize. Apologize. 다음에 for that가 이어져서요. I apologize for that.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1: I apologize for that.
0: I apologize for that. 그러면서 저 어떻게 제가 주방으로 다시 가져가서 데우게 할까요?
1: Would you like me to take it back to the kitchen and have it warmed up?
0: 아, 네. 자, 두 가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연달아 오는 행동이 될 텐데
1: mm-hmm.
0: 일단 주방에 다시 그걸 가져가고 take it back to the kitchen 그리고 거기 있는 분들로 하여금 이걸 다시 이렇게 뭐 덮게 만든다, 데핀다, 덮인다라는 뜻으로
1: mm-hmm.
0: have it warmed up. 우리가 얼마 전에도 get it taken in, 바지 외 단 들여보낸다 혹은 뭐 사이즈를 줄인다라고 할 때 누군가에게 맡겨서 줄이게 한다는 뜻으로 get it taken in 했던 거 기억나시죠?
1: Right.
0: 여기서도 have it warmed up 이라고 해서 warmed up 따뜻하게 데펴진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뜻하게 덮이게끔 만들어 올까요? 라는 말이 have it warmed up 이거 되는군요.
1: Yes. Sometimes you can just ask them you know this pasta is cold.
0: Uh-huh.
1: Can you warm it up?
0: Can you warm it up?
1: Can you warm it up, please?
0: 그렇죠. 내가 부탁을 할 땐 이거 좀 데워 오시겠어요? Can
1: yeah.
0: you warm it up, please? 근데 이 사람은 sure. 내가 가서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 데우게 하겠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1: Mm-hmm.
0: So have it warmed up. 특히 여기에서 제가 그렇게 하기를 바라세요? 라는 뜻으로 would you like me to? 라고 시작하는 것도 좀 확실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1: right.
0: 같아요.
1: That's right. Would you like me to? Would you like me to?

0: So, should I do this for you? 이런 뜻이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Would you like me to take it back to the kitchen? 근데 이 표현 진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1: 네.
0: Take it back to the kitchen.
1: Take it back to the kitchen.
0: 특별히 식당에서, 그렇죠?
1: 네. 주방으로 다시 가져갈까요?
0: 잘못 나왔어.
1: 네.
0: 요리가 잘못됐어. I'll take it back to the kitchen.
1: 네. I'll take it back to the kitchen. 제가 주방으로 다시 가져가겠습니다. I will take it back to the kitchen. 여기서는 그 공을 상대방에게 넘기는 거죠. 자, 이렇게 하기를 바라시는 건가요? Would you like me to? 이런 경우에도 Do you want me to? 라고 하지 않고 Would you like me to? 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공손함을 더한 것이 되죠. Would you like me to take it back to the kitchen and have it warmed up? 네.
0: Have it warmed up?
1: Have it warmed up? 네, 그랬더니 네, 좀 그래 주세요.
0: Yes, please.
1: Yes, please. 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해드릴까요? 라고 할 때, 네, 그래 주세요. Yes. 에서 끝나시기보다는 please 하나 더 붙여주세요.
0: Yes, please.
1: Yes, please. 까지. 네, 자, 이 부분 들어보죠.
2: I apologize for that. Would you like me to take it back to the kitchen and have it warmed up?
3: Yes, please.
1: Yes, please. 네, 좀 그래 주세요. 라는 말이죠. 집에 놀러 온 친구가 있을 때, 이제 그 친구한테 어떻게 밥좀더 줄까? 뭐 그럴 때, Would you like some more rice? 라고 할 때,
0: Yes, please.
1: Yes, please. 그럴 수 있죠.
0: Yes, please.
1: 그래, 좀더 줘라, 좀. Yes, please. 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네. 자, 그랬더니, 물론이죠. 제가 그렇게 할 텐데, 단몇 분밖에 안 걸릴 겁니다.
0: Of course. It'll just take a few minutes.
1: Of course, it'll just take a few minutes 라고 해서 자, 그 모든 그 과정이 이만큼의 시간밖에는 걸리지 않을 거다. It will just take. It will just take. 다음에 얼마만큼의 시간을 가리키는 말이 올 텐데 It will just take를 쭉 이어 발음하게 되면
0: It'll just take.
1: It'll just take.
0: It'll just take.
1: It'll just take. It'll just take a few minutes. 단몇 분밖에는 걸리지 않을 겁니다. 단몇
0: A
1: 분이면
0: few
1: 될 거다.
0: minutes.
1: A few minutes.
0: I think a few minutes is maybe just 3, 4 minutes.
1: 그렇죠. 네, 금방. 더 걸릴 것 같은데. 네. It'll just take a few minutes. 단몇 분이면 될 거다. It should only take a few minutes.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군요.
0: Oh, I like that better. It
1: 네.
0: should only take a few minutes.
1: It should only take a few minutes. 이때 should가 쓰이는 이유는 여러 가지 정황상 틀림없이 이 정도밖에 안될 거다. 거의 확신에 가득 차서 확신하는 말로 쓰는 것이 바로 it should가 되는 거거든요.
0: So when somebody says it should, it means it's only going to take a few minutes.
1: Right. 네.
0: It should just take a few
1: 네.
0: minutes.
1: Almost for sure. 거의 확실히 그럴 것이다라는 말이죠. 자, it'll just take a few minutes라고 말한 다음에 제가 또 매니저님께도 말씀을 드려놓겠습니다.
0: I'll also let the manager know.
1: I'll also let the manager know. 자, 이건 어떤 뜻으로 한 말일까요?
0: So this was a problem. You were, you know, this is inconvenient for you.
1: Yes.
0: I'll let the manager know. Maybe you can get some other benefits.
1: 그렇습니다. Maybe 네.
0: a free salad.
1: 그렇죠. 뭔가 베네핏이 있을 수 있고 뭐 가격을 뭐좀 디스카운트를 해준다던가 다른 음식을 더 드린다거나 일단 불편을 끼친 건 사실이기 때문에 자 그런 조치가 있게끔 하기 위해서 I will also let the manager know. 자 I'll tell the manager about this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 직설적으로 들리죠.
0: Right.
1: 네.
0: 그 누구한테 뭐 이렇게 일르는
1: 잃는 것
0: 것처럼
1: 같이.
0: I'll tell the manager
1: 네.
0: 보다는 I'll let the manager know.
1: 그렇죠. 주방에서 이랬대요. 라고 하는 것처럼 들리니까,
0: 진짜 그렇게 들을 수
1: 그거보다는,
0: 있겠다.
1: 그렇죠. 내가 그냥, 넌지시 우리 매니저도 알게끔 하겠다. I'll also let the manager know. 이런 말이군요.
0: That's right.
1: 그러니까, let me know. 그러면, 저도 좀 알게 해주세요.
0: 나한테 알려줘. 그렇죠?
1: 알려줘. Let me know. I'll let the manager know. 매니저분께 내가 이 얘기를 전하겠다가 되겠습니다. 자, 맨 끝에 두 줄이죠? 들어보세요.
2: Of course. It'll just take a few minutes. I'll also let the manager know.
1: 네, I'll also let the manager know. 이렇게 하다 보면 I'll also, I also에서 also가 은근히 많이 쓰이는 거 혹시 눈치채셨나요? 그러니까 또한 이거 이렇게 하겠다. I will also 다다다라고 할때 거의 100이면 100다 also가 이렇게 좀 이렇게 올라가서 발음하게 됩니다.
0: 따라.
1: 그렇죠? I'll also 이렇게 그러니까 I'll also라고 하는 경우는 없고요. I'll also라고 해서 또한 이것도 하겠다라는 말이 되죠.
0: That's right.
1: 네.
0: I'll also let the manager know.
1: I'll also let the manager

0: Janelle. 자,
1: Right.
0: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2: Sorry to bother you, but my pasta is completely cold.
3: I apologize for that. Would you like me to take it back to the kitchen and have it warmed up?
2: Yes, please.
3: Of course. It'll just take a few minutes. I'll also let the manager know.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Easy English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4: You're listening to Easy English on EBS FM.
0: 네, 어떠세요? 이 표현들 우리 입에 좀 착 붙여봐야죠?
4: Let's go!
0: 저 번거롭게 해서 죄송한데요.
2: Sorry to bother you.
4: Sorry to bother you.
0: 근데 제 파스타가 완전히 이거 식었네요.
2: But my pasta is completely cold.
4: But my pasta is completely cold.
0: 아이고, 그 부분 사과드립니다.
2: I apologize for that.
4: I apologize for that.
0: 그럼 제가 주방으로 다시 가져가서 데우게 할까요?
2: Would you like me to take it back to the kitchen and have it warmed up?
4: Would you like me to take it back to the kitchen and have it warmed up?
0: 네, 좀 그래주세요.
2: Yes, please.
4: Yes, please.
0: 네, 물론이죠. 단 몇 분이면 될 겁니다.
2: Of course, it'll just take a few minutes.
4: Of course, it'll just take a few minutes.
0: 그리고 제가 매니저님에게도 말씀드려놓겠습니다.
2: I'll also let the manager know.
4: I'll also let the manager know.
0: 여기까지입니다.
2: Yay!
4: Good job.
0: 네, 잘하셨어요. 특히 이제 중간쯤에 Would you like me to take it back to the kitchen and have it warmed up? 하면은 이제 어떤 상황인지 머릿속에서는 다 금방 쉽게 그려지는데 이게 말로 한 번에
1: right.
0: 쭉 이렇게 한 번에 문장이 이어지게 잘 안 나오죠. 그래서
1: right.
0: 뚝뚝 끊어서 따로따로 발음 연습하셨다가 나중에 이어붙여서 한꺼번에 발음을 해보는 연습하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4: That's right.
0: 네, 예를 들어서 have it warmed up, have it warmed up 부터 시작해서 take it back to the kitchen and have it warmed up 뭐 이런 식으로 점점
4: right.
0: 살을 붙여가면서 해보는 걸 전 많이 해봤어요.
4: Yeah, that's a very good point. Try to use this phrase, take it back to the kitchen, have it warmed up in a different context, different situation. Not
0: right.
4: just pasta.
0: Exactly. 그렇죠. 뭐 누룽지 뭐 이런 거.
4: That's right.
0: 네.
4: Or rice or
0: 네.
4: anything that needs to be hot, but it's cold.
0: 네, 맞습니다.
4: Right.
0: 자, 단 몇 분이면 될 겁니다 라고 하면서 It'll just take a few minutes. 단 몇 분만 걸릴 거다. It'll just
4: right.
0: take a few minutes가 있었는데 그 비슷한 뜻으로 a few minutes 말고도 a moment를 붙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4: Right. It'll just take a moment.
0: It'll just take a moment. 잠깐이면 될 거다. 혹은 5분이면 될 거다라고 한다면
4: It'll just take 5 minutes.
0: 그렇죠. It'll just take 5 minutes 라고 하시면 됩니다.
4: That's right.
0: 저희 교재 안에 그렇게 문장을 여러 가지 단어들만 바꿔서 여러 가지로 만들 수 있는 거 연습하실 수 있거든요.
4: Mm-hmm.
0: 함께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4: Yes.
0: 자, 전 지금까지 이보영이었고요.
4: And this was Juge.
0: 영어 회화 쉽고 확실하게
4: Easy English.

0: EBS 캠페인 직장생활.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입니다. 왠지 몰라도 찬바람 쌩쌩 부는 옆자리 동료에 하루 종일 눈치 봤던 적, 찌푸려진 상사 얼굴에 보고도 못하고 근처만 맴돌았던 적 혹시 없으신가요? 일만 잘하면 되는 거면 참 좋겠지만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지 않을 때도 많죠. 동료와 상사의 기분이 좋지 않다는 걸 알아챈 순간부터 나 때문은 아닐까? 괜히 불똥이 튀는 건 아닐까? 눈치 보고 어떻게 분위기를 풀어야 하나 고민하게 되죠. 여기엔 사람들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감정, 생각이란 건 어차피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신경 쓰면서 상처받거나 오해하지 말고 내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내 감정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의 싸늘한 분위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피해 입은 게 아닌지, 내가 원하는 건 뭔지, 내 마음, 감정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게 나를 잃지 않는 첫걸음이니까요.

0: Global News Expressions.
1: 본 프로그램은 AI 기술을 활용해 대본과 음성을 생성했습니다.
0: 오늘의 시사 영어 표현은 emphasize, 뜻은 강조하다, 중요성을 부여하다입니다. 이 표현은 뉴스 기사에서 이렇게 쓰였습니다.
2: Leaders from Korea and 25 other countries issued a joint statement calling to normalize transit in the Strait of Hormuz, emphasizing navigation must be free.
0: 여기서 emphasize라는 표현은 어떤 내용의 중요성을 특히 강하게 드러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예문으로 감각을 익혀볼게요.
2: Experts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safety.
0: 전문가들은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뉴스에서 emphasize the importance, strongly emphasize 이렇게 쓰인 경우를 보면 중요하게 강조했구나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Emphasize 꼭 기억하세요. Global News Expressions였습니다.

신은 미지의 것에 깃든 힘을 드러내준다. 그런데 미지의 것이란 욕망의 대상이 아닐 경우 별 볼 일 없는 공허에 지나지 않는다. 신은 하나의 절충안이며 미지의 것으로 기지의 것을 은닉한다. 신은 태양의 외관과 눈부신 색채로 치장된 미지의 세계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지기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캐스 블룸의 Come Here.

띄워드렸습니다. 이 음악은 영화 속에서 영화 비포 선라이즈 그 비포 시리즈 첫 번째 이야기죠. 비포 선라이즈에서 이 제시와 셀린이 처음 만난 날 그들이 함께 이렇게 헤드폰을 쓰고 청음실 안에서 나눴던 음악입니다. 그 음악을 일부러 오늘 이렇게 첫 곡으로 띄워드렸어요. 오늘 문장 카펫이 조르주 바타유의 책 불가능이었거든요. 성귀수 번역으로 만나게 된 책이고 워크룸 프레스에서 펴낸 책인데요. 이 조르주 바타유 프랑스의 사상가이자 또 소설도 쓰는 이 조르주 바타유의 책을 그 영화 속에서 영화 비포 선라이즈 기차 안에서 제시가 이렇게 셀린이죠. 셀린이 읽고 있었던 거죠. 줄리 델피가 이 책을 읽고 있을 때 그때 이제 다른 책을 읽고 있던 그 제시와 이제 처음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그들의 인연이 시작이 된 겁니다. 사실 이 조르주 바타유의 바로 오늘 이 책, 불가능은 아니었고, 그 영화에 등장한 책은 다른 책인데요. 저는 그 책은 아직 읽어보지 못했고, 불가능을 읽었습니다. 이 조금 어렵긴 한데, 그래도 이 뭔가 영화 속에서,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영화 속두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인연을 시작하게 된 계기, 책이기도 하잖아요. 무슨 책을 읽느냐 하면서 시작이 된 거니까, 그런 것들을 좀 떠올리게 하는 그런 책이기도 해서 좀 각별하게 읽었습니다. 그중에서 또 시에 관한 부분이 있길래 그것을 문장 카펫으로 깔아드렸어요. 그리고 영화 속 음악도 이렇게 깔아봤습니다. 이들이 바로 이렇게 처음 만난 날이 6월 16일 오늘인 거예요. 참 집요하죠? 별것까지 다. 좋아하는 영화나 드라마 이런 거 있으면 소설도 그렇고요. 그 배경 가보고 싶고 그리고 거기 나왔던 음식 먹어보고 싶고 거기 등장했던 카페에 가고 싶고 거기 나온 음악 듣고 싶고 요런 게 이제 그 감상자의 보편적인 그 심리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6월 16일 맞춰서 한번 이 영화를 좀 불러일으키는 그 문장 카펫 좀 깔아봤습니다. 음악까지요. 카페인님들 어떻게 지금 북카페 듣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김복희 시인님이 사연 주셨습니다. 오랜만에 시작부터 듣네요. 종강이 코앞이라 기쁩니다. 호호 모두들 싱그러운 여름을 맞이하시길이라고 하셨어요. 아, 이 반가운 편지를 보내주신 것 같은 느낌. 시인님, 종강이 코앞이니까 힘내세요. 네. 아, 우리 얼마 전에 여기 오셔서 들려주셨던 어떤 그 이야기들 막 새록새록 떠오르기도 하는데 학생들이 졸면 부럽다고 하셨던 거, 난졸수 없으니까 라고 하셨는데 조금만 기다리시면 종강입니다. 아, 배나리님, 아, 그 장면 생각나네요. 책으로 연결된 사이라고 하셨습니다. 맞아요. 이런 거 있죠. 우리 카페인 분들도 영화 보고 그 영화 배경 찾아간다거나 거기 등장한 것들 뭐 책, 음식, 뭐옷뭐 여러 가지들 좀 따라해 보거나 한 경험들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정슬기 님이 홈페이지에 길게 남겨주신 사연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주 제천 여행 중에 우연히 들은 라디오 채널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사연 주셨어요. 토요일 밤 8시에서 9시경이었는데 책의 한 부분을 읽어주고 어울리는 음악을 틀어주시더라고요. 존경하는 수학자에 대한 이야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가장 유력한 채널이 여기인데요 하면서 북카페 홈페이지에 글을 남겨주신 겁니다. 주말엔 재방송이고 다시 듣기 게시판에 올려진 게 없어서 문의 남깁니다. 혹시 6월 13일 토요일 방송이 위와 같은 내용이었는지 알수 있을까요? 아, 이렇게 지금 보내주셨는데요. 지금 6월 13일 토요일, 그러니까 지난주, 맞습니다. 네, 지난주 맞아요. 우리 그때 수요일 방송을 들으신 거죠. 그러니까, 토요일 날 저녁 방송은 수요일 방송이 이제 제 방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찾고 계신 그 라디오 채널이 여기 맞아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고요. 이걸 듣는 애청자들을 우리는 카페인이라고 부릅니다. 정슬기 님도 지금 방금 카페인이 되신 거예요. 아, 이렇게 애타게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날 우리가 수요일은 초대석이 있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1부 방송을 들으신 것 같은데 1부에서 그날 2부에 오실 수학자 송용진 수학자를 기다리면서 제가 질문을 드렸었죠. 카페인 분들께 좋아하는 수학자 누구 있나요? 존경하는 수학자 알려주세요. 이렇게 질문을 던졌고 카페

새벽 7시에 수원에서 출발해서 왔는데 이곳에 고은님이 며칠 전 보라 달개비꽃, 자주 달개비, 그쵸? 자주 달개비꽃, 그걸 얘기하신 게 있어서 반가워서 사진을 보내요. 오늘 덥네요. 하산하고 방송 들으며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셔서 지금 보라로 보내주신 사진까지 함께 이렇게 띄우고 있습니다. 와, 우리 했던 얘기들 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이렇게 일상에서 또 발견해주시고, 사연으로 보내주시고, 또 사진도 첨부해주시고, 이러는 카페이님 너무너무 다정합니다. 좋습니다. 저도 어제 제가 보라색 옷 입고 와서 우리 카페이님 어제 누구셨지? 우리 카페이님 한 분이 라벤더 축제 고성에서 열린다. 지금 하고 있다. 이 소식을 지난해에 이어서 알려주셨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 주에 고성에 가려고 합니다. 이번 주 주말에 가서 우리 카페이님들이 지금 이렇게 거의 2년째 이렇게 알려주시는 그런 축제들도 좀 가서 보고 놀러 가려고요. 보라색 라벤더 좋아하니까요. 하미경님, 저는 클레어 키건 책을 쌓아두고 읽으면서 아일랜드 가고 싶어 하고 있어요. 아일랜드의 푸른 들판을 걷고 싶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와, 아일랜드 진짜 뭐 더블린 이런 곳은 정말 문학의 도시라고 하잖아요. 저도 못 가봤는데 언젠가 꼭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전 가면 이제 진짜 행인의 절반이 문학 작가다 이런 얘기가 들릴 정도로 문학 책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도시라고 하니까요. 예전에 아일랜드에서 온 시인과 함께 대담을 나눈 적이 행사를 같이 한 적이 있는데 정말 그게 뚝뚝뚝 묻어나더라고요. 그 시의 고장에서 온것 같은 느낌. 그러나 우리는 북카페가 또 시의 고장이기도 합니다. 오늘 무리하는 시인들 시간도 즐겨주시죠. Kings of Convenience의 홈시 그리고 에이머스리의 스윗피까지 두곡 듣고 갈게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미경님이 아참 이제 밤하늘에 여름 대삼각형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밤 11시가 지나면 머리 위에 보여요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 천문 지도사 공부하신다고 하셨죠. 기억이 나는데 지금 하미경님이 고성 가시면 저 고성에 지금 가는 걸로 네. 갈 건데요. 네, 지금 너무나 가는 것이 된것 같아가지고, 원래 갈 건데 너무 가는 것이 소문난 것 같아가지고, 재밌습니다. 카페님도 지금 함께 가는 느낌? 고성에서 지금 제가 해야 될 것들을 많이 알려주고 계셔서, 아까 고성 라벤더 축제 가면, 소식을 알려주셨던 김주희님이셨군요. 주희님이 꼭 라벤더 아이스크림 4,000원짜리까지 먹고 오라고 하셨고요. 사진 많이 찍고 오라고 하셨고, 하미경님은 지금 고성 가시면 백아와 드네브와 알타이를 꼭 만나고 오세요. 이 여름밤의 그 대삼각형 별자리 이렇게 밤 11시 지나면 머리 위에 보인다고 하셨으니까요. 제가 다 해볼게요. 지금 주신 것들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우리 북카페 기술 감독님이, 만두 감독님이 또 추천해주신 맛집들도 몇개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바쁠 것 같아요. 전또 옹심이도 먹어야 되니까 바쁘게 다녀오겠습니다. 9908 쓰시는 카페인님. 반짝반짝 저는 짝꿍과 건강검진을 하러 왔어요. 저는 다행히 조금 전에 마무리가 되어 북카페에 들어왔어요. 건강검진 하시고 북카페 오신 거예요. 검사 시간이 더 걸리는 짝꿍을 기다리면서 평화롭게 들어요. 무리하는 시간을 기다리면서요. 라고 하셨습니다. 와, 건강검진 병원에서 지금 이렇게 이어폰으로 듣고 계신 거죠? 아, 다 마무리를 하신 거예요? 이제 그러면 유동식 식사하시겠네요. 건강하게 나온 거죠? 지금? 건강검진은 약간 이상하게 긴장을 하게 돼요. 이게 꼬박꼬박 받는다고 하더라도 뭔가 이렇게 부담스럽고 미루고 싶고 이렇게 긴장을 하게 되는데 9908 쓰시는 카페님이 거기서 또 북카페 들으시는 얘기를 보내주시니까 그 병원이 좋은 곳으로 좋은 기억으로 이렇게 덮어씌워지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좋습니다. 아, 일간 카페인 만나볼게요. 이번 주 주제는 당신의 밤입니다. 카페인님들 잠을 어떻게든 너무너무 피곤한데 밀어보신 경험들 있죠. 딱히 할게 없어도 이상하게 자기 싫었던 그 마음들 떠올리시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금방이라도 바닥으로 가라앉을 듯 무겁고 눈꺼풀이 뻑뻑한데도 억지로 잠을 밀어내며 스마트폰 화면을 넘기고 있는 밤. 누구나 한 번쯤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딱히 흥미로운 영상을 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정보를 찾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의미 없는 스크롤을 반복하며 시계바늘이 새벽을 향해 훌쩍 넘어가는 것을 빤히 지켜보기만 하죠. 다음날 아침이면 울리지 않는 알람을 원망하며 지독한 피곤함에 후회할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왜 밤이 깊어질수록 좀처럼 불을 끄지 못하는 걸까요? 심리학에서는 이처럼 뚜렷한 이유 없이 수면을 미루는 행동을 두고 보복성 취침 미루기라는 애틋하고도 서글픈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것은 생리적인 불면증과는 다릅니다. 잠이 오지 않아서 못 자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잠을 거부하는 일종의 시위이자 투쟁에 가깝습니다. 그 묵묵한 시위의 대상은 다름 아닌 통제권을 빼앗겨버린 나의 낮 시간입니다. 출근길 만원 지하철에 몸을 싣는 순간부터 우리는 철저히 타인이 정해놓은 시간표에 맞춰 움직입니다. 직장에서 쏟아지는 업무를 감당하고 누군가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며 쉴새 없이 에너지를 소모하죠. 하루라는 무대 위에서 정작 주인공인 나 자신을 위해 쓴 시간이 단 1분도 없었다는 허탈함이 밤이 되어서야 일종의 보복 심리로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입니다. 하루의 일과가 모두 끝나고 세상이 잠든 고요하고 서늘한 심야의 시간. 이 깊은 어둠 속에서만큼은 그 누구도 나에게 역할이나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타인의 시선과 팍팍한 사회의 잣대에서 비로소 해방되어 오직 내 의지대로만 굴러가는 이 완벽한 자유의 시간을 단지 수면이라는 무의식의 세계로 넘겨버리는 것이 못내 억울한 것이죠. 그러니 피곤한 눈을 비벼가며 시청하는 영상들이나 목적 없는 새벽의 웹서핑은 단순한 스마트폰 중독이나 게으름의 결과가 아닙니다. 이대로 나의 하루를 끝낼 수는 없다는, 하루의 끝자락에서라도 어떻게든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아보려는 현대인들의 속 깊고 치열한 몸부림인 셈입니다. 혹시 어젯밤에도 늦게까지 잠들지 못해 오늘 하루 종일 피곤함에 시달리셨나요? 그렇다면 미련하게 잠을 참았다며 스스로를 탓하기보다는 낮 동안 내 몫의 시간을 온전히 갖지 못해 방황했던 나의 고단한 하루를 조금 너그러운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면 어떨까요? 나를 지치게 만드는 것은 늦은 수면 시간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지워져버린 무거운 일상 그 자체일지도 모르니까요.

너드 커넥션의 좋은 밤 좋은 꿈 띄워드렸습니다. 제니님이요. 안녕하세요. 노래 좋네요. 감정적 허기. 자유시간 만끽하고 싶은 마음이 아닐지라고 이렇게 또 공감을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간 카페인 들으시면서 정말 많은 카페인님들이 이거 내 얘긴데요 하시는 사연을 보내주고 계시네요. 장정숙님, 제 얘기 같네요. 라고 하셨고요. 최현서님은 저녁 시간은 너무 급하게 흐릅니다. 곁에 붙잡아 두려고 무진 애를 쓰곤 하죠. 더 1분 1분 다 꼭꼭 씹어먹고 싶어서 이게 다내 것으로 하고 싶어서 애를 쓰게 되는 그 밤의 시간들. 신영아님, 딱 지금의 저의 모습이네요. 너무 공감되는 글입니다. 위로받아요. 라고 하셨어요. 아, 또 이게 위로가 된다고 하니까, 북카페 일간 카페인 통해서 지금 많은 카페인들이 마음 어루만져진 느낌을 이렇게 받으시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0688 쓰시는 카페인님. 그래서 못 잤던 거군요. 나를 잠시라도 찾고 싶어서. 그러고 보니 바쁘게 여러 일정들을 소화하고 나면 몸은 피곤한데도 더못 자고 의미 없는 핸드폰 영상에 주의도 기울이지 않으면서도 한 시간을 훌쩍 넘겨버리기가 일쑤였어요. 그쵸? 갈피를 못 잡으면서도 이대로 잠들 순 없는 거죠. 손에 만져지는 시간 좀 누리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4972 쓰시는 카페이님.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고 싶고 보복 심리로 고요하고 서늘한 그 시간을 참 붙잡고 싶은데 아침이면 늘 후회해요. 일찍 잘 걸. 그런데 밤이 되면 또또 또 반복이에요. 그 시간이 어찌 보면 참 외로운 시간이기도 한데 말이죠. 오늘은 꼭 심야 시간을 놓아줄 것. 다짐해야지라고 하셨어요. 심야 시간을 놓아준다라는 이 말도

밑줄 긋게 됩니다. 이 아침마다 일어나서 일찍 일어나서 명상하신다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우리 카페인 분들 중에서도 이 5분이어도 좋고 10분이어도 좋고 심야에 뭐한 조각이어도 좋고 아침도 좋고 하루 중 어느 때라든지 우리 카페인님들이 나를 좀 이렇게 보듬을 수 있는 나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 꼭 들여놓으시길 바랍니다. 저에게 하는 얘기기도 해요. 우리 모두 그런 시간을 꼭 들여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악 두곡 듣고 많이 기다리시던 무리하는 시인들 만나러 갈 건데요. 음악 나가는 사이에 보라에 우리 카페인 하늘곰님이 또 보내주신 지난주에 흔적이 있습니다. 지난주 제가 또 잘못 들어가지고 물회하는 시인들로 살짝 이렇게 잘못 들었던 그게 있었죠. 그걸 또 재미나게 만들어주셔서 또 제가 꿈꾸던 참새까지 거기에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그림을 이미지를 띄워드리면서 음악을 듣고 그리고 이제 무리하는 시인들 시간에는 오늘 또 이제 다른 우리 원래의 화면을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또 분위기가 있어서요. 검정 치마의 Love is all 그리고 델리 스파이스의 항상 엔진을 켜둘게 들으면서 무리하는 시인들 만나러 가시죠. 보라 화면도 집중해 주시고요.

0: 여기 뭔가 달라졌는데?
1: 뭐가 달라요?
2: 좋은 냄새가 나는데요?
1: 상혁씨님 때문인가 보다.
0: 맞아요.
1: 아, 이럴 수가. 무리하시네요.
0: 네. 계속 무리하려고요.
1: 가시죠, 그럼 무리하러.
0: 네.
1: 윤고은의 EBS 북카페 무리하는 시인들 나오셨습니다. 김소연 시인, 김상혁 시인,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오늘 오시는 그 길에 저렇게 그 아까 음악 두 곡 나가는 사이에 보라 화면을 또 이렇게 카페님이 만들어주신 걸 올렸는데 소연 시인님이 지금 잠깐 다시 띄우고 있습니다. 소연 시인님이 저 진짜 기분 좋을 때 저렇게 웃는 것 같아요 라고.
2: 네, 저랑 너무 닮은 것 같아요.
1: 너무 놀라고 네. 계십니다. 그리고 계속 물회가 먹고 싶다고.
0: 네. 아니, 회 표현이 너무 네. 좋아요.
1: 회 표현이 좋다고요? 네. 아. 김미성님, 그림을 보니 당장 동해안으로 달려가고 싶어져요. 홍은심님은 이렇게 사연 주셨습니다. 네.
0: 하하하, 물회하는 시인들 보기만 해도 시원합니다. 바다가 보이는 시원한 원두막에서 물회 한 젓가락. 우리 동네 딱 저런 것이 있어요. 물에 포장해서 가야겠어요.
1: 그리고 김우주님도 막 엄청 웃으시면서 오랜만에 빵빵 터졌습니다 하고 지금 사연을 저기 있는 그 그림에 있었던 참새가 전 거예요. 아. 저도 거기 끼워주셔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지금 무례하는 시인들 지금 이 이미지를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덕분에 지금 물회 관련 사연이 자꾸 오고 있습니다. 이서우님, 지난 주말에 고군산군도 다녀왔는데 너무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물회 파티를 하고 왔어요. 와. 이번 휴가도 섬으로 가려고요. 이 물회 파티라니. 그쵸.
0: 그러니까요. 저희 집에서도 맨날 물회를 먹고 싶어하는 가족들이 있는데 이제 제가 별로 안 좋아하고 아기가 네. 별로 안 좋아하니까 잘 못 먹어요. 그래서 오늘은 나도 한번 물회에 도전해봐야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1: 그렇군요. 자, 오늘 두 분이 가지고 오신 이 작품들이 또 있습니다. 오늘 어떤 마음으로 작품을 고르셨는지부터 살짝 들려주시죠.
0: 저는 이번에 허수경 시인 팔주기가 있었고 그 유고 시집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유고 시집이 나왔는데 그 시집을 그냥 한 몇 번 읽으면서 계속 한 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유고 시집에 푹 빠져서 거기에서 두 편을 골라가지고 와봤습니다.
1: 좋습니다. 소연 시인님은요?
2: 네, 저는 지난주에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두

0: 권의 시집을 발견을 하고 정말 푹 빠져서 읽고 그중에서 과거에 낸 시집 제가 안 갖고 있는 거 주문해서 사서 보기까지 하면서
1: 와.
0: 이렇게 계속 따라 추적해서 역추적해서 읽고
1: 네.
0: 그렇게 그냥 탐구하면서 지냈습니다.
1: 그러게 너무
0: 그죠?
1: 신나잖아요. 좋은
0: 네.
1: 발견을 해서 계속 역추적하는 거. 아, 그러면 그 작품들 바로 만나볼게요. 먼저 상혁 시인님이 골라오신 것부터 볼게요.
2: 네, 우선은 조금 아주 짧은 시는 아니고 그냥 보통 길이의 시와 좀 너무 긴 시를 가져와서 한 편을
1: 네.
2: 상대적으로 지금 읽을 시가 좀 짧게 보이는 것 같아요. 적당한 길이의 시를 가져왔는데 이 뭔가 독특해서 별로 해석하고 싶지 않지만 또 이제 가지고 오면 뭐라도 말을 더해야 되니까
1: 네.
2: 억지로 해석을 해보고 감상을 말하기는 할 건데. 그냥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작가가 배치해둔 요 그냥 어떤 반복이 그냥 마음을 울리는 면이 있어서 같이 감상하고 싶었습니다.
1: 네, 듣고 가시죠.

동화책 시절, 허수경. 도시에는 펄은 제복을 입은 군인들이 살았던 시절, 마을에는 아직 아이였던 군인들이 동화책을 읽던 시절, 따뜻한 시절, 지나간 시절, 좋은 시절. 오래된 집이 헐리자 빌딩이 솟아나던 시절, 처마가 무너지자 새 집에서 잠든 새끼 새들이 마루로 떨어지던 시절, 오디로 물든 보랏빛 입술로 아주 심심해서 햇살을 뚝뚝 끊어먹던 시절, 동화책 울지마 우리는 동무잖아, 검은 잉크 우물에서 나오던 머리 잘린 금빛 잉어의 시절, 남매가 달이 되고 해가 되는 시절, 과자로 만든 집의 시절, 굶는 아이들이 숲을 헤매다 포클레인에 깔리던 시절, 가족들이 슬픈 눈을 가졌던 시절, 가족이 침침한 전등 밑에서 잘고 잔 밤을 깎던 시절, 동화책 울지마 우리는 동무잖아, 군인들은 용감해서 모든 화산과 대양에다 찢어진 치마를 꽂던 시절, 총 맞아 죽은 독재자를 위한 장례식의 시절, 모든 학교 마당에 우렁찬 구령이 울리던 우국결사의 시절, 라면을 끓이다가 나가서 죽은 자를 보내던 시절, 염전으로, 목장으로, 하루품을 팔러 다니던 시절, 검은 안경을 쓴 아버지들이 목욕탕에서 때를 밀던 시절, 동화책 울지마 우리는 동무잖아, 섯달 금음의 잡귀가 문에 걸린 채의 구멍을 세다가 날이 밝아와서 화다닥 도망치던 시절.

0: 난다에서 펴낸 허수경 시인의 유고시집 만일 그대가 나보다 먼저 간다면에 담긴 시 동화책 시절 들려드렸습니다. 이어서 영화 괴물 OST에서 류이치 사카모토의 음악 아쿠아 들려드렸어요. 신수아님이 그 시절 어린이가 바라본 그대로의 시절이 열거되어 있는 시로 들립니다라고 하셨고요. 많은 카페인들이 지금 어떤 제니님도 잊었던 시절과 기억을 되살리게 한다라고 하셨고요. 뭔가 우리가 아는 시절이 이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느낌?
1: 네, 그러니까 동화책 울지 마. 우리는 동무잖아. 이렇게 달래는 듯한 말이잖아요.
0: 네.
1: 동화책이 울고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울지 마. 내가 동무니까 같이 있으니까라고 말하는 이걸 반복하고 있는데 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리고 요 반복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예를 들면은 동화책 안에는 인간에 대한 여러 가지 면이 담겨 있잖아요. 뭐
0: 그렇죠.
1: 나쁜 면을 좋게 말하기도 하고 어느 면은 미화되기도 하고 악한 사람이 구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그려내기도 하는데 어떻게 쓰든 동화책이 바꿀 수 없는 비극이 있을 것이고 동화책이 어떻게 쓰더라도 구할 수 없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0: 네.
1: 근데 거기에 대해서 동화책이 울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울지 마라고 달래주는 어떤 화자를 상상해 보기도 했습니다.
0: 울지만 우리는 동무잖아. 이 말도 덧붙여주네요.
1: 네.
0: 그렇죠. 정말 다독이는 느낌? 이 소연 시인님은 어떻게

0: 예, 들으셨어요?
1: 허수경 시인이 아마 자신의 유년 시절을 회상했던 것 같고, 여기에는 허수경 시인이 독일의 민스터에서
0: 네.
1: 아마 적어도 우리 이 한국에서는 쓰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걸 생각했을 때그 어떤 고향에 대한 그리움, 그것이 저절로 묻어나오는 건데,
0: 네.
1: 허수경이 그리워하는 그 고향의 유년기의 모습은 이렇게나 현실적이구나. 그게 좀 저는 무척 놀라웠어요. 그래서 허수경 다운 느낌이 이 뭔가 노스텔지아 속에 완벽하게 스며 있어서 맞아. 우리가 그때 그 시절을 이런 이랬지라고 생각했을 때 되게 예쁜 것만 기억하지 않게 하는 그 힘도 대단한 것 같아요.
0: 맞아요. 지금 여기 보면 되게 일상적인 경험들, 라면을 끓인다거나, 목욕탕에 가서 때를 민다거나, 뭐 이런 경험들, 과 여기 보면 죽음이라든지 폭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아주 멀리 떨어뜨려 놓지 않잖아요.
1: 그쵸. 군부 독재 시절의
0: 맞아요.
1: 이야기라든가 다 있죠.
0: 그러니까 이게 좀 놀랍게 느껴지기도
2: 그러니까
0: 하고.
2: 동화책이라는 어떤 거에 되게 잘 어울리는 장면들도 많아요. 뭐 남매가 달이 되고 해가 되는 시절, 과자로 만든 집의 시절. 근데 그렇게 아름답게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굶는 아이들, 과자도 못 먹는 아이들이 포크레인에 깔리던 시절로 이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라면 먹는 부분 말씀하셨는데, 라면을 끓이다가 나가서 죽은 자를
0: 네.
2: 보내던 시절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는데, 또 아주 일상적인 장면이 그냥 드러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는 이거 너무 재밌었는데, 검은 안경을 쓴 아버지들이 목욕탕에서 때를 밀던 시절. 왠지 진짜 이 아버지는 안경을 쓴 채로 목욕을 하고
0: 그랬을 것
2: 있을 것
0: 같은.
2: 같고.
0: 네.
2: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면모를 보여주는데, 말씀하신 대로 정말 현실, 하지만 또 아름다운 면만 기억하는 건 아닌 그런 현실들이었습니다.
0: 3323 쓰시는 카페이님은 허수경 시인의 글을 참 좋아해서 10월 3일이면 시인을 추모하곤 하죠. 광화문 광장에서 민스터에서 온 관광객에게 나도 그곳에 가고 싶다고 내가 좋아하는 시인의 무덤이 그곳에 있다고 말했죠. 굉장히 좋아하시는 그 마음이 큰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또 사연을 주셨네요.
2: 우리가 허수경 시인을 좋아하는 이유가 허수경 시인이 진짜 시를 한 번도 놓지 않았다. 그리고 한국어로 계속 시를 쓰면서 한국을
0: 네.
2: 그리워했다라는 감정을 또 저희가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시인의 말에 이런 게 있어요. 좀 짧긴 한데, 시를 쓰는 삼엄함 속에 지구 반바퀴를 돌아 외국에서 살면서 공부하고 시를 썼습니다. 즐거움 속에서 벗들을 만나고 시를 나누었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시를 쓸 것인가? 이 모든 시간을 다 합하여 누군가 나에게 묻는다면, 예! 하고 저는 답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예의 느낌표가 되게 발랄하게 탁 하나가 찍혀 있어요.
0: 네.
2: 그래서 이게 너무, 이 발랄함, 그러면서도, 어떤 죽음을 항상 생각하고, 어떤 슬픔 안에 있으면서도, 느낌표 하나를 넣을 수 있는 이 시인의 마음가짐이 또 되게 더욱더 시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0: 지금 상혁씨님이 그 부분을 소리내서 읽어주시기도 했지만 어쩐지 그 허수경 시인이 대답하는 그 목소리가 느껴지는 것처럼도
2: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시인이 남긴 마지막 산문을 시인의 말로 유고시집에 넣었는데,
0: 네.
2: 이것도 울림이 있었습니다.
0: 저이 지금 읽어주신 동화책 시절이란 시에서 두 번째 줄에 두 번째 행이 마을에는 아직 아이였던 군인들이 동화책을 읽던 시절 나오잖아요.
2: 네.
0: 이 아직 아이였던 군인들이라는 이 문장이 오랫동안 저에게 좀 남을 것 같아요.
1: 그죠.
0: 네, 우리가 막 세상에 너무 어렵고 힘들고 너무 폭력적이고 이런 것들 많지만 가끔 그들을 되게 작게 만들면 어떻게 되나 이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건 진짜 나이 다 어린 아이가 돼서 동화책을 읽던 시절이 누구나에게 있었을 수 있고, 그쵸? 그런 상상이 여기 들어갔다는 게 좀.
2: 네. 요게 그냥 현실 그대로. 아, 그들에게 그런 시절이 있었어. 그들도 동화책을 다 가지고 읽고 있었지라는 장면을 오히려 솔직하게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닌가
0: 네.
2: 싶습니다.
0: 자, 지금 허수경 시인의 시로 문을 열었고요. 우리 프리실라 안의 I am not alone 들으면서 2부로 건너가서 다른 또새 작품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줍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이 공개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민요 클래식 재즈 그룹 휴명삼각, 포크 듀오 여유와 설빈, 싱어송라이터 민수, 팝펑크 밴드 까치산의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집니다. EBS 창사 특집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공개방송은 6월 22일 월요일 오후 2시, 밤 12시에 방송됩니다. 음악을 들으며 더 나은 세상을 꿈꿉니다.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무리하는 시인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상혁 시인, 김소연 시인. 오늘 네 편의 작품 골라오셨고요. 이번에는 소연 시인님이 가지고 오신 작품 보겠습니다.
1: 네, 변윤재 시인이 다들 시를 뭐라고 생각하는 걸까? 라는 제목의 시집을 출간을 했길래 읽어봤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거는 내 정서하고 너무 잘 붙는다 이런 느낌의 시가 하나 있어서 챙겨와봤습니다.
0: 이 시집 제목이 재밌어서 네. 다들 시를 뭐라고 생각하는 걸까? 이 물음에 카페인 분들도 그냥 툭 떠오르는 거 있으면 답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1: 그쵸.
0: 난 시를 뭐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1: 네. 그리고 사실 시를 뭐라고 생각하는 걸까라는 질문 자체가 이게 매일매일 갱신될 수 있는 질문이거든요.
0: 그렇죠.
1: 예, 만약에 변윤재 시인이 시는 뭐 부드럽고 어두운 곡물수프야 라고 생각을 해도 내일은 또 다른 걸 생각을 하란 말이죠.
0: 그러네요. 예. 내일은 마라탕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네. 아, 이거 재밌네요. 매일매일 오늘의 시는 무엇인지 정의하면서도
1: 네.
0: 날씨처럼 바뀔 네. 수 있는 거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넘어올 때 상혁 시인님은 나에게 시는 도파민이다라고 하셨어요.
2: 네, 맞아요.
0: 그쵸?
2: 저는 맨날 독서량 너무 부족해서 좀 부끄럽다라는 말을 주변에 많이 하는데 그 이유가 실제로 책을 적게 읽는다고 스스로 느껴요. 왜냐하면 시집은 재밌어가지고 약간 저한테는 유튜브 보는 거랑 별로 다를 바가 없어서 그냥 읽고 계속 보고 있어서요. 그거
0: 네.
2: 빼면은 정말 적게 읽는 편인 것 같아요, 책은.
0: 그러니까 시집은 그 독서량에 굳이 넣지 않는다는
2: 네네.
0: 거죠. 너무 즐거운 공기인 거잖아요.
2: 네. 그리고 시집은 약간 한 권을 통으로 읽는 일이 있기도 하지만 이걸 내가 읽었다고 해도 되는지 모를 정도로 한 반 정도 읽고 그만두는 경우도 많아서
0: 네.
2: 그냥 제가 양심상 한 권 읽었다라고 거기에 끼워 넣지 않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재밌습니다. 아무튼 요 다들 시를 뭐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수록된 시 그러면 소연 시님 낭독으로 만나보시죠.

부드럽고 어두운 곡물 수프, 변윤재. 죽음은 언제 일을 그만두나? 마지막 병상, 종양이 뇌에 퍼진 엄마는 인간의 말을 잃었다. 아무런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은 향기로만 존재한다. 링거액 냄새, 그녀가 누워있는 침대의 냄새, 깨끗하게 정돈된 소독의 냄새. 아버지는 그녀가 자신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라 했고, 누나는 그녀가 할 말이 있는 것 같다고 했고, 나는 그녀가 인간이 아닌 향기의 일종이 되어간다 생각했다. 그건 부드럽고 깊고 어두운 곡물 수프, 죽음과의 기나긴 대화. 가겠다도 아니요, 안 가겠다도 아니고, 다만 전 생애를 차근차근 헤아리는 세상에서 가장 긴 보름. 그녀는 스스로 식사를 하지 못했고, 복부에 달린 곡물팩으로 끼니를 대신했다. 간혹 그녀가 인간의 숨을 뱉었으나 거기엔 맑고 고운 곡물 냄새만 가득했다. 애도는 떠난 사람의 냄새를 달래는 일이라는 생각. 홀연히 떠난 그 냄새의 주인, 그녀가 세상에 남긴 많고 많은 냄새는 어리둥절해지고, 나는 그녀의 상속인으로 죽음의 부드러운 냄새를 안아주는 사람. 나는 궁금하다. 아주 머나먼 하늘의 향기가, 내가 닿지 못한 죽음, 우주 어딘가의 냄새가. 그건 세상에 도착하지 않은 어느 보리싹,

죽음은 떠나는 일이 아니라 도착하는 일 같다. 없어지는 일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일 같다. 세상은 신이 내온 한 그릇 곡물 수프. 난 언젠가 거기에 망설임 없이 뛰어드는 향신료.

0: 지미 예르딘의 데스 왈츠 듣고 왔습니다. 타이피스트에서 펴낸 변윤재 시인의 시집, 다들 시를 뭐라고 생각하는 걸까에 담긴 시, 부드럽고 어두운 곡물 숲을 낭독으로 만나봤습니다. 아, 이좀 스며드는 느낌이
1: 그죠?
0: 있어서
1: 예.
0: 여운이 너무 강해서요.
1: 네. 너무 선연하고, 그리고 사실 시가 이 냄새를 포착하기 시작하면은 너무너무 잊히지 않은 시로 이렇게 변한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0: 반칙이에요.
1: 예.
0: 냄새까지.
1: 맞아요. 근데 이 곡물팩, 복부에 달렸던 그 곡물팩으로 맴도는 이 곡물수프의 냄새는 아마도 죽음을 생각하거나 병상에 누워 있는 사람을 생각했을 때 잊히지 않은 어떤 장면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0: 맞아요.
1: 들어요.
0: 맞아요.
1: 예.
2: 저는 그 냄새 말씀하셨는데 그 냄새를 잘 표현한 시가 정말 기억에 많이 남거든요. 나중에 다 읽고 나서도 그 이유가 어려워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0: 어려워서.
2: 시로 냄새를 이렇게 하기가
0: 그죠.
2: 그냥 뭐 어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냄새 아니면 일부러 되게 그로테스크하게 만들어내는 어떤 이미지를 통해서 냄새를 주장하는 시들은
0: 네.
2: 그냥 그거 보고 으 하고 말거든요. 근데
0: 네.
2: 정말 이거를 잘 이끌어 가다가 또이 냄새가 어떻게 이미지로 이어지냐면 마지막에 세상은 신이 내온 한 그릇 곡물 수프라는 이 이미지로 되게 눈에 선명한 게 보이는 듯한 그 이미지로 바뀌고 또 나는 언젠가 거기에 망설임 없이 뛰어드는 향신료라고 다시
0: 네.
2: 한번 향을 첨가해 주잖아요.

0: 정리까지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1: 시가 너무 신기한 게요 문장 두 문장이 요 자체로 만약에 맨 앞에 나왔거나 아니면 요것만 똑 떼서 시로 만들었으면 설득이 안 됐을 것 같은 문장이 있어요.
0: 네.
1: 죽음은 떠나는 일이 아니라 도착하는 일 같고 없어지는 일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일 같다. 요게 되게 어떤 그냥 깨달음의 말 같이 만약에 다른 시에 쓰였다면 에이 뭐야 하고 넘어갔을 텐데
0: 그렇죠.
1: 이 어머니의 병상에 누운 어머니의 사연과 곡물 숲을 이렇게 거쳐서 이걸 읽으니까 그렇지 이거지.
0: 맞아요.
1: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네. 지금 최준호님은 엄마에게서 나는 곡물스프 냄새, 이 냄새라는 게 깊숙이 스미고 느껴지는 이미지가 있어서 좀더 저릿한 것 같아요. 저릿하다는 말이
2: 네.
0: 정확하네요.
2: 그쵸.
0: 진짜.
2: 그 수많은 냄새 중에서도 오렌지 냄새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특히 살려고 먹은 이 곡물의 그 곡물 스프 냄새는, 그리고 이 냄새 은근 구수하잖아요.
0: 그쵸.
2: 예, 그래서 이 냄새 자체가 그냥, 어떤 완전히 다르게 해석되면서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0: 그리고 그냥 곡물 스프라고 하지 않고 부드럽고 어두운이 들어가니까
2: 네.
0: 이것도 그러니까 삶에 대해 생에 대한 얘기처럼
2: 그쵸, 그쵸,
0: 느껴지고요.
2: 맞아요.
1: 저는 요거 읽으면서, 아, 빨리 시집 전체를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너무 좋기도 했고, 그리고 이 변윤재 시인이 기존에 냈던 그 시집 제목에 약간의 장난기가 있었기 때문에,
0: 맞아요.
1: 요것도 제목이 다들 시를 뭐라고 생각하는 걸까라고 예쁘게 묻는 느낌이 아니라,
2: 네.
1: 아, 다들 시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는 읽기도 해서, 아, 이
0: 네.
1: 뉘앙스를 시집
0: 아.
1: 안에서 잡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합니다.
0: 우리 조급하게 만드는 시네요. 빨리
2: 그쵸.
0: 더 읽고 싶게
2: 예.
0: 만드는.
2: 맞아요. 그이 시집 전체가 이런 이야기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다채롭게 우리 생애에 치고 지나가는 것들이 이렇게 시라는 형상으로 약간 보듬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 그래서
0: 네.
2: 거기서 변윤재 시인이 갖고 있는 위트가 너무 뭔가 새봄의 새싹처럼 푸릇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이전에 출간하셨던 시집에 간과한 시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막 사서 읽어보고 변윤재 주간으로
0: 아, 변윤재 주간. 아, 이 시인님이 우리 방송 듣고 계실까요? 아셔야 되는데. 네, 널리 널리 알려주세요. 변윤재 주간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서은님은 평범한 순간에 숨어있는 마음을 포착하고 오래오래 바라보고 간직하고픈 그 마음. 그 마음이 시의 마음 아닐까요?
2: 그쵸, 그쵸. 네.
0: 평범함 속에 그냥 묻혀서 사라지지 않게 하는 거죠?
2: 네. 근데 뭐, 여기 이용성 님이 김남주 시인 시에서 시가
0: 네.
2: 혁명의 무기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고, 시는, 그쵸, 이렇게, 정말 이렇게나 다양하기 때문에,
0: 네.
2: 다들 시라고, 시는 뭐라고 생각하는
0: 그쵸.
2: 걸까라는 질문이 가능해지는
0: 사람마다
2: 거죠.
0: 다르고, 아까 소현 씨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날마다 다를 수도
2: 맞아요. 아침,
0: 있고.
2: 저녁으로도 또 다를 수 있고요.
0: 배나리님은 고등학교 때 문학 선생님은 시집 한 권의 가격보다 비싼 밥은 안 드신다고 하셨어요. 저에게 시는 참 멀고 어려운 당신인데, 시 얘기하면 그 시절 문학쌤이 생각이 나요. 20년도 전의 일인데.
2: 네.
1: 아, 저는 너무 신기한 게 이런 문학 선생님에 대한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0: 한
1: 이런
0: 분은 아닐 텐데,
1: 네네
0: 그쵸?
1: 한 분이 아닌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아 나는 왜 이런 문학생 못 만나봤지 하고 너무 안타까워요. 저도 저는 되게 문학 선생님 다 무서웠기 때문에 뭐
0: 네.
1: 외워 김희동립 선언서 외워 이런 문학 선생님밖에 없어서 시집 한 권의 가격으로 밥값을 좀 가늠해보는 이런 선생님 되게 만나고 싶어요.
0: 시집 지수 같은
1: 네.
0: 거예요. 그렇죠? 재밌습니다. 이찬혁의 장래희망 듣고 다음 작품도 볼게요.

0: 울트라 오랑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서명희님이 일기와 다르게 시는 왠지 누군가와 내 생각과 느낌을 나누고 싶은 글인 것 같아요. 시를 통해서 공감도 하고 새로운 세계도 경험하고 이해받고 공감 통해서 소통하는 느낌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이것도 사실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예를 들면 정말 공개하지 않고서 오로지 쓰는 것만 했던 시인들도 있잖아요.
1: 그렇죠.
0: 네. 그렇죠. 네. 에밀리
1: 디킨슨
0: 맞아요. 그 시인도
1: 네. 그리고 뭐 페소아도 보여주기용 글을 시는 쓰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했을 때 그 시는 근데 출간하지 않겠다라는 정도지 저는 누군가에겐 보여줬을 것 같아요. 곁에 있는 누군가한테.
0: 정...

0: 정말 나 혼자만 계속 이렇게
1: 네.
0: 감추지는 못했을
1: 예.
0: 것이다.
1: 선물로도 주기도 하고, 뭐, 편지를 쓰다가 시로 가기도 하고,
0: 그렇죠.
1: 어쨌든 읽어주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쓰는 시가 가능할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0: 어쨌거나 한 사람이라도 독자는 있을 수밖에 없다.
1: 그쵸. 네.
2: 저는 일기조차도 거의 그렇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 네.
2: 시도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0: 일기조차도 독자를 필요로 해요?
2: 필요로 한다기보다는 염두에 두고 쓴다. 그러니까
0: 와,
2: 들킬
0: 오.
2: 것을 알고 쓴다.
0: 진짜요?
2: 언젠가 누가 이걸 볼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완전히 그냥 쓰는 글은 잘 상상이 안 가긴 해요.
1: 근데 제가 젊었을 때 일기 쓸 때는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거를 오래 간직할 거다. 그래서 일기장을 좋은 걸 샀고요. 그거는 내가 나이든 내가 이걸 읽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0: 그 누군가가 정말 어디로도 아무도 내 일기에 관심이 없어서 아무도 훔쳐오지 않고 들킬 리가 없어도 나중에 내가 다시 볼
1: 그쵸.
0: 수도 있으니까. 아, 재밌네요. 시와 일기에 대한 이야기. 자, 그 다음 작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상혁 씨님.
2: 네, 허수경 시집에서 표제작이죠. 만일 그대가 나보다 먼저 간다면. 시집 제목하고 똑같은 시를 가져왔는데, 이걸 가져올 때 길이에 비해서는 그렇게 오래 망설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되게
0: 네.
2: 긴 시인데, 그래도 이건 한번 내가 읽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 내용이 꼭 허수경 시인이 이제 우리 곁을 떠났기 때문에 되게 저에게 슬펐다기보다는 그냥 제가 되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읽었기 때문에 더 감정이입이 많이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요게 그냥 간단하게 내용은 사랑하는 이가 나를 떠나면 그에 대한 사랑 이야기, 연가를 내가 언제 쓸까? 90 넘어서 써야지. 약간 이런 다짐을 담고 있는 시입니다.
0: 네, 낭독 통해서 만나보시죠.

만일 그대가 나보다 먼저 간다면, 허수경. 가끔 생각하지. 만일 그대가 나보다 먼저 간다면, 나는 90이 넘어 연가 한 편을 꼭 쓸 거라고. 글쎄, 그 하루하루, 그대와의 시간을 어떻게 나는 시로 쓸 수 있을까? 눈부시게 담담하게 지워져간 그 시간, 낡은 일기를 들여다보며 하루 먹어야 할 통증의 알약을 넘기며 아마도 기억나는 만큼만, 이침에 새겨진 일렁이는 무늬만큼만 나는 쓸 수 있겠지. 나를 일으켜주던 간병인은 말할지도 몰라. 오늘 얼굴 환하세요. 꼭 새색시 같으세요. 나는 웃으며 대답하겠지. 오늘은 90년 동안 기다려온 연가를 쓰는 날이라오. 언젠가 그대가 그대의 가난 속에 있던 가장 아름다운 추억을 나에게 보여주었을 때, 혹은 가난의 구력을 보여주며 슬며 짧게 미안해요 라고 말했을 때, 낯선 도시 좁은 골목에서 여간에 갈 돈이 없어 껴안고 최소한만 서로를 만지고 있었던, 부끄러움을 알던 연인들, 그들을 안아주었던 눈, 그때 그 눈, 마치 그 연인들만을 위해서 내리는 것 같다고 내가 말할 때, 우리 더 불우해지지는 말자고 그대가 어깨를 내어주던 순간이 있었다고. 계절이 지나가면서 색깔을 나에게 가르쳐줄 때, 그대는 하얀 빛이었다가 푸른 빛이었다가 붉은 빛이었다가, 아니면 그 모든 색깔을 사유하던 시간의 첫머리였다고. 내가 지워지면서 그대가 스며들어오고, 그대가 지워지면서 내가 스며들던 그 시간 동안, 우리가 같이 올라갔던 산과 같이 서 있던 정거장과 먼 사원이 전쟁터였다고, 아니면 별이 탄생하던 산부인과였다고, 해가 지던 풍경이 우리 발을 건드려 이곳에서도 저곳에서도 살 수 없이 만들었다고. 만일 그대가 나보다 먼저 간다면, 90살이 된 연가에는 이런 문장이 들어있을 수도 있을 거야. 우리는 끌려간 시인을 위해 술을 마셨어요. 우리는 굶어 죽은 소들을 떠올렸어요. 감옥과 철거된 옛집, 수돗물이 들어오지 않던 고지대와 전기가 끊긴 문명의 골목을 안으며, 우리는 삶의 주인이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는지 모르지만, 그대가 내 옆에 있을 때 길거리에서 심장마비로 죽은 이방의 건축가가 건설한 도시가 보고 싶어서 우리는 자주 그곳 날씨를 그리워했다고. 그대가 내 옆에 있을 때 우리가 했던 모든 착각 그리고 창란만은 우리의 것이었다고. 인간이 만든 제도 속에 살아낼 수 없었던 우리와 배가 고픈 생활인인 우리가 태양 속에서 방랑을 계속하는 중이어서 밥벌이의 골목에서 만난 시든 채소들은 아렸다고. 고요하게 썩어가던 조개에서 나던 냄새는 상주 없는 제사처럼 쓸쓸했다고. 늦은 밤까지 불을 밝힌 과일가게 앞에서 100년 전에 사랑에 빠졌던 어느 시인의 시를 생각하며 우리는 장님이 되었노라고. 만일 그대가 나보다 먼저 간다면, 아직 뭔가를 쓸 수 있는 90이라는 나이가 나에게 있다면, 나는 그대의 무엇을 가장 마지막에 쓸까? 어느 순간에는 영원 같은 어긋남의 빛이 있어 그림들 속에 숨겨진 웃음과 울음은 서로 안아주었다고. 헐거운 노래를 허밍하며 이 정거장에서 저 정거장으로 우리는 우리의 심장을 보낸 적도 있었다고. 나는 나의 늙은 안경을 벗으면서 바깥을 바라볼 거다. 천천히 멈추었던 가을의 탱고가 눈이 되어 흩날리면서 내 늙은 이마에도 떨어질 때,
감상적이어서, 너무나 감상적이어서 오늘 적었던 연가를 내일 읽으면 얼굴은 붉어지겠지. 그러니 아주 마지막 날에 이 연가를 써야겠다. 쉿! 아직 봄이 오지 않았어요. 깨어나지 마세요. 이 세기에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사랑할 때 사랑을 지켜주던 신은 도둑을 지켜주던 신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아, 나는 모르겠네. 90이 되어 나는 그대가 먼저 간 길을 아주 오래 보다가 이렇게 쓸지도 몰라. 저녁은 갑자기 오더니 어둠은 천천히 오시네 라고. 아직 한 번도 제대로 만난 적이 없는데 세월은 이만큼 가서 뒤돌아보니 갑자기 저녁은 도착했고 밤은 그대의 고요한 손처럼 그렇게 천천히. 오늘의 바람은 그다지 거칠지 않았다. 우리는 사람이라는 단수가 되고 싶었으나 우리는 사람들이라는 복수였다고. 그리고 끝내 사람이라는 단수 유랑자였다고. 그 시간 동안 나에게 천년이는 배가 고팠다. 그리고 나는 떠난 사람을 죽은 사람으로 착각하며 하루를 보냈다. 라고.

0: 셀린 디옹의 사랑의 찬가 띄워드렸습니다. 난다에서 펴낸 허수경 시인의 유고 시집 만일 그대가 나보다 먼저 간다면에 담긴 표제 시 만나봤습니다. 긴 호흡의 시를 쭉 읽어주시는데 그냥 계속 듣고 싶기도 했어요.
1: 이 시를 이제 집에서 낭독 연습을 특히 많이 한 이유는 자꾸 눈물이 나가지고 이거를 조금 이제 많이 읽어서 익숙해지려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냥 읽을 수 있게 됐어요. 그만큼 오래 읽었고, 요 어떤 이야기에는 그렇죠. 이제 그대가 나보다 먼저 갔는데 나는 90이 넘어서 꼭 연가 한 편을 쓸 거다. 그리고 그 90이 넘어서 쓰는 이유는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쓸 때는 어쩔 수 없이 감상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끄러우니까 내가 혼자 몰래 그때 써야지 이런 마음가짐이거든요. 이 마음가짐 자체가 너무 아름다웠고 사랑에 대한 어떤 마음이어서, 그리고 이 시를 썼던 이제 시인이 그 90을 다못 채우고 우리 곁을 떠났다는 것도 이제 같이 또 독자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 슬프게 읽힐 수밖에 없는 시 아니었나 싶고요. 그리고 이게 중간중간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시를 쓸 때는 어쨌든 좀 많이 독자를 염두에 두고 이게 어떻게 읽힐까를 조금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빠지는 게 감상적인 표현, 익숙한 표현, 혹은 조금 어떤 사람을 불편하게 할수 있는 표현들을 빼거나 삭제하는데, 이거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뭐 가을의 탱고 이런 거 그냥 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 당시의 감정에 충실해서 시인이 자기 생각을 써내려 갔고, 그 중간중간에 너무나 아름다운 문장들이 자연스럽게 삐져나오고
0: 맞아요.
1: 튀어나오는 그런 느낌을 주는 시였습니다.
0: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압도돼가지고.
1: 그리고 이 좋은 부분도 있었는데, 낯선 도시 좁은 골목에서 여관에 갈 돈이 없어. 이런 문장도 너무 좋았어요. 너무 솔직한 문장인데, 껴안고 최소한만 서로를 만지고 있었던 연인들을 보고 있는데, 부끄러움을 알던 연인들이라고 말하고, 그들을 안아주었던 눈,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기도 하고, 아마도 이 눈은 그들을 바라보고,

0: 보는 눈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때 그는 마치 연인들을 위해서 내리는 것 같다고 말하니까 그때 날 떠난 그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 더 불우해지지는 말자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
1: 그쵸.
0: 연인들을 보고 이런 부분도 그냥 쓱 넣었는데 너무나 딱 절묘하게 절묘한 자리에 잘 들어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소연 시인님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2: 허수경 시인이 자기 인생의 한쪽 측면, 특히 사랑과 관련된 측면을 어떻게 회상했는지 병상에 누워서 약간 미리 본인이 만들어내는 주마등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완전 흠뻑 빠져서 그 상혁 시인님 목소리를 들었고요.
1: 눈가가 촉촉해요, 지금 소연 시인님도.
2: 예, 그냥 저 별, 그냥 푹 빠져서 들었는데, 그냥 눈물이 또르르 흐르더라고요. 그리고,
1: 네.
2: 좋았던 구절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1: 맞아요. 뭐 이게 뭐콕 치면 얘기할 수가 없고.
2: 그냥 처음에, 오늘은 90년 동안 기다려온 연가를 쓰는 날이라오. 이
1: 맞아요.
2: 말 자체가 상혁 시인이 목소리로 딱 전달했을 때, 그 느낌은 너무 오래 기억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자랑만 늘어놓지 않은 면이 또 허수경 시인한테 그 묘한 그 매력이거든요. 허수경
1: 네.
2: 시인은 자랑을 거의 하지 않는데, 그런데 되게 위대한 영혼을 가졌구나 하는 걸 느끼게 하는 시를 써요. 주로 자신의 궁핍함과 결여된 면, 그런 걸 이야기하는데도.
1: 네.
2: 우리는 삶의 주인이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는지 모르지만, 이런 표현도 진심 어리게 썼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인생이 이제 저물는구나라고 생각했을 때, 이 생각을 만약에 결론처럼 하게 되면 좋지만은 않을 텐데.
1: 그쵸.
2: 근데 그게 상관없는 이 영혼이 느껴지기도 하고, 특히 마지막에, 그 시간 동안 나의 개 천년이는 배가 고팠다 하고 갑자기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개 이야기를 마지막에 남기고, 그리고
1: 네.
2: 나는 떠난 사람을 죽은 사람으로 착각하며 하루를 보냈다 라고 했을 때 어쩐지 천년이가 그랬을 것 같은 거예요.
1: 그럴 수도 있겠네요,
2: 예, 그
1: 진짜.
2: 느낌도 너무 좋았습니다.
1: 그 윗부분에 이 세기에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사랑할 때 사랑을 지켜주던 신은 도둑을 지켜주던 신이라는 거
2: 맞아요.
1: 잊지
2: 잊지 마세요.
1: 마세요. 이것도 아
2: 네.
1: 이게 가만히 들여다보고 곰곰이 생각하면 이게 말이 된다 싶거든요.
0: 그러니까요. 이거 너무 절묘했는데, 사랑에 대해서 어떤 속성 중에 그 도둑질 같은 그런 느낌이
1: 그렇죠.
0: 있잖아요.
1: 훔치는 거죠.
0: 이걸
1: 네.
0: 너무 잘 넣고,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그 푸념 같은 말투들이 있거든요. 나는 90이 넘어 연가 한 편을 꼭쓸 거라고 자기가 딱 말하고 나서, 근데 글쎄 그 하루하루를 어떻게 담지? 이렇게 고민하는 부분도 있고,
1: 네.
0: 방금 말씀하신 사랑을 지켜주던 신은 도둑을 지켜주던 신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라고 말하고, 나는 모르겠네.
2: 맞아요.
0: 90이 되어 나는 그대가 먼저 간 길을 아주 쳐다본다. 그리고 이시 뒷편에도 적혀 있는, 표사에도 적혀 있는, 저녁은 갑자기 오더니 어둠은 천천히 오시네라고 적을지도
1: 네.
0: 모른다라는 부분도 자꾸 들여다보게 됩니다.
1: 자, 조동환님이 저도 듣는 내내 눈물이 나더군요. 제 눈물을 완벽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굳이 이해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내 눈물을 완벽히 이해하지 못해도 지금 이
2: 그쵸,
1: 눈물 났다는
2: 맞아요.
1: 사실 자체가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고요. 김미성님은 인간의 삶이 무리한 욕심이나 인위로 흐름을 깨지 않고 자연의 순리를 받아들이면서 요즘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감사하면서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에 하루의 일상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요 하셨고요. 이나라님은 뭐라 말할 수 없는 무언가가 슬픔이 차오르는데 아름다운 이 느낌. 이 부분에 밑줄 그으셨는데 아직 뭔가를 쓸수 있는 90이라는 나이가 나에게 있다면 저도 이 부분이 들어오더라고요.
2: 그죠.
1: 예. 이 구절처럼 허수경 시인에게 이 시간이 허락되었더라면 하는 마음에 더 안타깝게
0: 예,
1: 들었다고.
0: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고, 저도 당연히 이 구절이 더 들어왔던 이유가 또 시인이 떠올라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1: 자, 우리를 모두 이렇게 다른 세계로 이동시킨 것 같은 하승성님은 지금 이게 백번송처럼, 백번시, 백번 반복해서 읽고 싶은 그런 시로 남을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요. 이제 그 다음 작품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2: 네.
1: 소연시님이 가지고 오셨죠?
2: 네. 하재연 시인이 새 시집을 출간을 했어요.

0: 시집도 지난주에 제가 끼고 살았는데, 인간이라는 환상처럼 이라는 제목의 시집이고, 시가 읽기에 언뜻 쉬워요.
1: 예?
0: 근데,
1: 언뜻 쉽다.
0: 언뜻,
1: 네.
0: 네, 언뜻 쉬워서, 되게 편안한 마음으로 시를 소화해요.
1: 오.
0: 근데 다 읽고 났을 때, 그 뭔가 밀려오는 그 두께와 저 멀리서부터, 우주 저 멀리서부터 무언가가 밀려오는 그 기분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와, 하지원 시인이 여기까지 왔구나 했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전 시집도 찾아서,
1: 또
0: 예,
1: 거슬러서
0: 읽어봤습니다.
1: 네. 네, 글씨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낭독 통해서 만나보시죠.

새 하재연. 흔한 아름다움이 날아들었다. 이 건물의 모든 출구는 투명하다. 너는 무의미하게 부딪힌다. 삶을 이루는 고통이 거기 있었던 것처럼. 너를 발견했으므로 나는 이쪽의 문을 연다. 더욱 견고하게 사라지는 문을 찾아 너는 날아간다. 그 문은 열리지 않을 것이다. 이 봄이 끝나도록 나는 너를 뒤쫓을 수 없게 되고 아름다움이라 여겼던 것이 변색된 장미꽃잎 되어 뒹군다. 무연한 파닥임이 건물 복도에 울려 퍼지고 있다. 이제 너의 창 너머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내리는 비의 사이는 영원하게 좁아지고 있다. 들어설 수 없는 세계와 같이 내가 젖지 않는 이 건물의 복도 안에서 이 봄이 끝나도록 나는 비를 맞고 있다. 무한처럼 확장되는 빗방울들이 땅에 떨어진다.

0: 문학과 지성사에서 펴낸 하재현 시인의 시집 인간이라는 환상처럼에 담긴 시세 낭독으로 만나봤고요. 이어서 닉 드레이크의 플라이까지 띄워드렸습니다. 네, 이 새라는 시, 와, 소연 씨님이 왜 여기 매료되셨는지 좀 느껴져요. 되게
1: 네,
0: 신비하게도
1: 그죠.
0: 느껴지고.
1: 네, 사실 그냥 새가 날아들었고, 그리고 조금 뭐 세월이 흘러서 비가 왔다라는 건데, 이게 저는 묘하게 시인이 감지한 인과성처럼도 느껴지면서 너무
0: 네.
1: 신비로웠고요. 이 시를 다 담을 수는 없지만, 되게 그 논리적으로 신비로운 느낌? 그런
0: 네.
1: 거를 하재현 시인이 예전부터 참 잘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영위하고 있는 이 신비가 분명히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세계인데 왜 우리 눈에 이렇게 잘안 보여? 하는 걸 이렇게 계속 보여주려고 했구나. 그런 걸 이렇게 계속 붙잡고 있으면서 더 멀리, 더 멀리까지 가는구나. 그게
0: 네.
1: 느껴졌습니다.
0: 그러니까 시집 제목이 인간이라는 환상처럼 이어서 이 시집에 담긴 다른 시들이 또 어떨지도 또 궁금해지는 거예요.
1: 그죠, 그죠. 예.
0: 자연스럽게. 네.
1: 이 시집에서, 사실 이 시가 조금 더 편안하게 쉽게 읽히는 시에 속하고, 좀 어려운 시들도 굉장히 많지만, 아주 흥미롭습니다. 정말 인간이라는 환상이라는 걸, 비유처럼 뭐 여기서는 말하고 있지만,
0: 네.
1: 설득해낸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0: 진짜. 오늘 어쩐지 두 분이 가지고 오신 네 편의 시가 모두 다 우리 인간의 삶에 대해서
1: 그쵸.
0: 얘기를, 나름의 방식으로 다들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원래 시가,
1: 그런
0: 그런
1: 거지만,
0: 장르긴 하지만 유독 또 오늘 좀 이어지는 면이 있는
2: 네,
0: 것
2: 유독
0: 같아요.
2: 쓸쓸하고, 그리고 이 새를 보니까, 아, 그냥 개인적으로는 지금 죽지 않고 잘 날아간 것 같거든요, 밖으로. 그래서 그것도 너무 다행이라고 느끼는데, 시인은 거기에서 또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도 그 소리를 계속 기억하고, 그간 방향을 계속 가늠해 보고,
0: 네.
2: 그러고 있는 장면 같아요. 이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시집 다 한번 읽었는데 그런 시집 있어요. 이렇게 읽고 나면 아 내가 읽긴 읽었는데 지금 많은 걸 건너뛰었을지도 몰라서 한번더 읽어봐야지라는
1: 아,
2: 생각이
1: 그렇죠.
2: 드는.
1: 네.
2: 그래서 단단하게 엮여 있는 듯한 아주 그냥 인과라고 말씀하셨는데 대단히 문장과 문장 사이가 그냥 읽기에는 그냥 쓱 아무렇지 않게 배치한 것 같지만
0: 네.
2: 많은 생각을 거쳐서 배치되어 있는 문장들이고 혹은 많은 인과를 숨겨놓은 그런 문장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아주 아주 천천히 읽을수록 더 맛을 느낄 수 있는 시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0: 이첫 시작이 이제 새를 흔한 아름다움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흔한 아름다움이 날아들었다 하면서 시작되고 되게 흔하다라는 이 표현이 눈에 들어왔는데, 근데 마지막은 이제 무한처럼 확장되는 빗방울들. 빗방울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1: 그렇죠, 흔하죠.
0: 예, 흔한데 이게 처음의 흔함과 이 시를 다 읽고 나서 끝에 도달하는 그 흔함이 좀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1: 그렇죠.
0: 예, 다시 좀 보게 되는.
2: 저는 이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 영화 같은 장면 보면 처음에는 밖에 비가 조금씩 내리다가 그게 갑자기 쏴 하고 되게 굵은 빗방울로 바뀌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0: 있죠.
2: 보여주잖아요.
0: 네.
2: 그 거기에 있는 인물의 쓸쓸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여기서 이걸 너무 잘 표현한 게 이제 너의 창 너머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다음에 내리는 비의 사이는 영원하게 좁아지고 있고 라는 부분이 비가 더막 세차게 내려서 그게 점점 간격이 좁아지는 느낌.
0: 맞아. 이거 너무 정교한 표현인
1: 그쵸.
0: 거예요.
1: 거의 벽을
0: 재밌었어요.
1: 이루고 있는
0: 맞아요.
1: 거예요.
2: 그래서 그 장면을 오래 붙잡아 두면은 무한처럼 확장되는 빗방울들이 땅에 떨어진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 것
0: 네.
2: 같아가지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이 부분.
0: 그리고 이 시의 이 화자가, 너를 발견했으므로 이제 건물에서 나는 이쪽의 문을 여는
2: 네.
0: 존재라고 하는 것도 또 오랫동안 머리에 남을 것 같기도
1: 그쵸,
0: 하고요.
1: 예.
2: 네. 네. 그래서 사람에 대한 얘기인가 계속 싶기도 해요. 누군가 이렇게 뭔가 어디에 갇히거나 내 안으로 들어왔는데 내가 그걸 내 안에서 막 파닥거리고 그 생명이 내 안에서 못 견뎌하면은 그래, 너 나가서 살아야지 하고 문을 열어줘서 보내버리는
0: 아,
2: 그런 느낌도
0: 관계에서도?
2: 들었습니다. 네.
0: 아, 출구를 봉쇄하고 싶은 사람들로서는 이거는
2: 봉쇄 타입이시죠?
0: 아니, 왜 나가? 왜? 여기
2: 여기
0: 왜?
2: 좋아.
0: 여기 좋아. 근데 좀 문을 슬쩍 열어준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아름다움이라 여겼던 것이 변색된 장미꽃잎 되어 뒹군다. 이것도 너무 쓸쓸하잖아요.
2: 그러니까요. 새는 이미 떠나, 저는 새는 이미 떠나갔는데 그
0: 네.
2: 안에 갇혀 있는 것은 그럼 어떻게 되었을까를 보여주는, 계속 밖에다 내놓지 않고 놔둔 것은 떨어져서 이렇게 변색되는구나라는,
0: 네.
2: 라고 생각하는 부분으로 읽히기도 했습니다.
1: 예, 그 자리에 이제 파다기는 그 울려 퍼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고, 그 다음에 비가 들어오는 거니까.
0: 그쵸.
1: 예, 저는 와, 이렇게, 뭔가 아름다움이라 여겼던 것들이 다시 이렇게 확장되고 순환된다고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간직할 필요 없는 느낌도 주기도 하고요.
0: 그렇죠. 오늘 이 곡물수프 냄새로 시작해서 지금 이 파닥이고 이 빗방울 떨어지는 그 촉감까지,
1: 네.
0: 예, 그러니까 굉장히 감각적으로 우리를 계속 이렇게 이동시켜 주는 것 같아요. 오늘의 시의
2: 그러니까요.
0: 흐름이.
2: 시가 좋은 시들은 다, 보통은 이제 시의 이미지라는 게 시각에 집중되어 있어가지고
0: 네.
2: 장면 풍경 그리다가 많은데, 이렇게 촉감, 아니면 이렇게 후각, 이렇게 좀
0: 그쵸.
2: 자극하는 시들 귀한 것 같습니다.
1: 그쵸. 그건 사실은 보이는 거 아니니까,
0: 네.
1: 보이는 것도 언어가 재현하기 힘든데, 안 보이는 걸 언어가 재현한다? 이건 거의 불가능이잖아요. 근데
0: 그렇죠.
1: 그 불가능을 가끔 가다가 시들이 할 때가 있는데, 오늘의 시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0: 마치 우리 그 보라 화면에 나오는 그 잠자리채로 책을 잡는 것 같은, 그걸 해낸 것 같은 느낌.
2: 그렇죠, 해냈죠.
0: 네. 최준호님, 오늘은 죽음의 이미지가 많은 것 같아요. 라고 하셨어요. 예, 네, 그쵸. 삶과 죽음, 뭐, 완벽히 분리할 순 없지만,
2: 네.
0: 오늘 유독 좀 그렇게 흘러간 것 같고요. 김미성님, 오늘 방송 많은 것을 느끼고 생각하게 하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까 준호님은 지하철에서 약간 눈가가 촉촉해지셨다고도 했고요. 오늘 카페인님들도 정말 한 계절을 겪은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아마 방송 듣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두 분과 함께해서 좋았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좋은 작품들 가지고 오시길 기다리고 있을게요.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오늘 끝곡 루 리드의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퍼펙트 데이. 이곡 들으시면서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Just a perfect day. Drink sangria in the park. And then later.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0: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유럽 북동쪽에 있는 나라 에스토니아 공화국. 그곳에 15세기부터 운영된 아주 오래된 약국이 있답니다. 그 약국의 명물이요, 바로 이거래요. 아픈 마음을 달래주는 묘약. 무슨 판타지 소설 같잖아요. 근데 그 정체가 뭔지 아세요? 아몬드와 설탕으로 만든 달콤한 과자라고 하네요. 아주 오래전에도 마음이 아플 땐 달달한 디저트 먹으면서 마음을 달랬었나 봅니다.

우리도 작은 디저트 하나 먹으면서 지친 마음을 풀어볼까요? 아픈 마음을 달콤하게 풀어보고 싶은 밤. 정승재의 경청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 경청. 안녕하세요. 저는 DJ 생선님 정승재입니다. 6월 16일 오늘의 첫 곡으로 치즈의 노래였어요. 무드 인디고 같이 들어봤습니다. 오늘 경청은요, 묘약 얘기로 시작했어요. 마음을 달래주는 묘약. 에스토니아 공화국의 유럽의 북동쪽에 있어요. 핀란드 바로 아래쪽에. 그 나라에 1420 2년 기록에도 존재한, 정말 오래됐잖아요. 아주 오래된 약국이 있는데, 그 약국에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팔고 있는 명물이 아픈 마음을 달래주는 묘약이래요. 그런데 그 정체가 아몬드와 설탕으로 만든 달콤한 과자라는 거죠. 우리 피곤할 때 뭐라 그래요? 아우, 당 떨어져 그러잖아요. 그럴 때 필요한 게 이런 묘약이 아닐까. 입안에 달콤함이 쫙 퍼지는 순간 기분이 좀 풀리잖아요. 힘도 좀 나는 것 같고, 그쵸?

우리 바다님들도 나를 위한 작은 당충전. 제가 또 여러분의 당충전 하는 좀 당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라라라 333님, 역시 과자는 만병통치약이에요. 언젠가 한번 먹어보고 싶은 요약이네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김민정님은 우리가 서로에게 치유의 존재가 되어준다면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워질까요? 그러게요. 서로가 상처를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아요. 포테이토 스피킹님, 요즘 일하느라 바빠가지고 이제서야 들어와 봅니다. 어우, 정말 너무 오랜만이에요. 잘 오셨습니다. 이향이님은 생선님, 오늘 경청 초대 손님 나오시는 날이에요. 이제 경청 듣는 게 습관이 되었네요. 내일 비 온대요. 감기 조심하세요. 이렇게 또 보내주셨어요. 기상 예보를 보니까요, 서울을 포함한 내륙 중심으로 소나기 또 내일 내릴 수 있다고 하니까 우산 좀 준비해서 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가우디가우스님은 오늘 음악계 아인슈타인님이 오시는 날이라. 와우. 맞습니다. 아인슈타인. 이름이 비슷한 분. 경청 초대석. 이름이 곧 장르인 분이죠. 개성 있는 음악을 들려주시는 뮤지션 원슈타인님과 함께합니다. 원슈타인님이 오늘 특함 좋아요. 이 늦은 시간에 라이브까지 들려주신다고 하니까 꼭 함께해 주시고요. 원슈타인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궁금한 질문들 해주시면 제가 물어봐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서 추가로 공지할 것. 우리 목요일에 해정승제 크로스. 윤혜정 선생님한테 고민도 털어놓고 응원도 받고 싶은 분들. 목요일에 하잖아요. 그 코너에 참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통화도 연결할 수 있으니까요. 신청하는 방법은 경청 인별그램 들어오시면 자세히 안내해 놨습니다. 오늘 경청도 보이는 라디오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유 되시는 분들은 유튜브와 반디 앱으로 들어오시면 저의 모습 확인하면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짧게 보내면 50원, 길게 보내면 100원이 드는 샵 1045 문자 메시지, 그리고 무료인 반디 앱, 유튜브, 뭐든 다 좋으니까요. 지금 남겨주십시오.

함께 나누면 좋은 양질의 재료만 엄선해드립니다. 우리 각자의 생각으로 잘 버무려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봐요. 생각의 재료. 오늘 도착한 재료는 청소년의 나이는 32살까지. 32살이면 한참 어른인데요. 32살까지 청소년이라고요. 이게 무슨 소린가 싶으시죠? 꼭 이런 조사는, 이런 연구는 영국에서 많이 해요. 그죠? 영국 케임브리지 대 연구진이 갓 태어난 아이부터 90살, 90살 노인까지 뇌를 연구를 한 거예요. 3,800명의 뇌 MRI. 그래서 분석을 했더니 사람의 뇌는요, 잘 들어보세요. 5번 변화가 있대요. 큰 변화가. 뇌가 발달하는 기준으로 그거를 얘기하자면 9살에 크게 변하고요. 32살에 변하고요. 66살에 변하고 83살에 변한답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9살까지는 유아동기이고요. 그 다음 9살부터 32살까지가 청소년기래요. 그러니까 우리 민법, 형법상으로는 20살부터 성인이잖아요. 뇌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뇌는 32살까지는 청소년, 33살부터 성인 이렇게 된대요. 언제까지? 66세 전까지, 65세까지가 성인의 뇌를 가지고 있다. 와... 법적 기준으로는 이제 뭐 20살 되면 이제 어른이다 그러지만 뇌를 기준으로 보면 우리의 성장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천천히 오랫동안 이루어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32살까지가 청소년이래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마음이 좀 편안해지십니까? 아니면 어? 그게 무슨 청소년이라고? 이런 느낌이 드세요?

0: 하지만 넌 자꾸 멀어져게 하는 점점 노래가 끝나면 너와의 기억 아주 잠시만 잊을래 잊혀져가 점점.
1: 정승재의 경청 아스트로의 노래 성장통 듣고 왔습니다. 라라라333님이 어쩐지 저는 22살에 멈춰있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보내주셨고, 김정원님은 내가 아직도 철이 없나 싶을 때 새길 수 있는 말 같아요. 뇌는 아직도 청소년기라니까. 그러니까 뇌는 한창 성장하고 있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32살까지는 얼마나 좋아요. 32살이면 올해 몇 년생까지 그이죠? 한 94년생이에요? 95년생이에요? 9495년생들까지는 아직까지 애기예요, 애기. 청소년이니까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32살 전후로 내가 한번 또 전환점을 맞아서 그때부터 66살, 65살까지 흔히 얘기하는 진짜 그 법적으로 거의 법적까지는 아니더라도 노인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게 우리 65세잖아요. 그때까지는 비교적 안정적인 성인기래요. 그러니까 66살까지는 괜찮다라는 얘기야. 뭐 물론 그 이후로도 괜찮겠죠 뭐. 20대 바다님들 또 가끔 이런 생각하잖아요. 나 이제 20살도 지난 어른인데 왜 아직까지 사춘기 같지? 이럴 때 생각해보면 뇌를 기준으로 하면 아직까지 청소년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551님은 생선님 저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숙제하다가 학원 마쳐서 집에 오는데 29문제 못 풀었어요. 어떻게? 29개나? 빨리 자야 되는데 초등학교 5학년이면. 오늘 경청 처음으로 방문해 주신 것 같은데, 글을 처음으로 쓴 것 같은데 뭐 좋아할래나, 치킨 좋아할래나, 햄버거 좋아할래나, 치킨 집으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양념으로 드세요. 이시윤님, 저 기말고사 D-14. 근데 저 역사랑 사회 공부를 안 해갔고요. 과학은 너무 어렵고 수학은 2차 방정식이랑 2차 함수 그래프가

나오는 이 참수가 너무 어렵다고. 딱요 말만 들으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라는 게 곧바로 보여지네요. 가장 중요해요. 2차 방정식이랑 2차 함수랑 미분에 연결되는 가장 중요한 파트니까 잘 공부해 두세요. 수달 닮으셨어요? 갑자기 ELT님. 제가요? 수달? 수달? 아닌데. 절대 아닌데. 우효님 아세요? 청춘이라는 노래는 아세요? 이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장르는 랜덤, 선물 받은 사람은 생선님 마음대로. 장르 불문 생선물. 앞에서요, 뇌 발달 과정으로 보면 32살까지도 청소년기로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거랑은 별개로 나이와 상관없이 문득 이럴 때 있지 않아요? 어? 방금 나 완전 어른 같았는데 나 좀 성숙한 것 같아, 철들었나? 이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장르불문 생선물의 주제 이걸로 정해봤습니다. 내가 어른이 되었다고 느끼는 순간. 평소에는 철없이 굴지만 이 순간만큼은 내가 좀 어른스러웠다. 아직 10대인 바다님들도 아직은 나이는 뭐 청소년이지만 좀 어른스럽게 행동하는 경우 많잖아요. 동생이랑 싸우는데 먼저 딱 가서 어른답게 미안하다고 얘기하던가, 아니면 부모님 마음을 좀 이해해가지고 이렇게 동생을 타이른다던가, 아니면 부모님이 시키기 전에 재활용 쓰레기 알아서 척척 치운다던가, 뭐 이런 것들. 내가 좀 어른이 된 듯한 느낌이 들면 그 느낌을 그대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른인지 아닌지 판명해드리면서 몇 분께는 선물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1045 문자, 무료인 반디 앱,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시고요. 기다리시는 동안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아이유의 노래입니다. 23.

아이유의 23, 제가 23살에 군대 갔었는데. 늦게 갔죠? 남들보다 한 2년 정도 늦게 갔어요. 노래 듣기 전에 우리 바다님들이 어른이 됐다고 느끼는 순간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요, 와, 이것도 먹는 얘기인데, 회 알죠? 회. 생선회가 맛있어진 다음부터, 아, 이거 나 어른이네라는 느낌. 그러니까 20대 초반에는 이거를 무슨 맛으로 먹지 그랬거든요. 맥맛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지금은 회 너무 좋아하죠. 회 좋아할 때부터. 그런데 아직까지 팥을 좀 싫어해요. 팥 싫어하고 당근 싫어하는 거 보니까 아직은 청소년기는 아닌데, 조금 있으면 이제 그래도 66살 되려면 멀었으니까, 응? 응. 언젠가는 좋아질 수도 있겠다.

있죠, 뭐. 우리 파다님들은 어떤 이야기를 나눠주셨을까요? 라라라333님, 엄마랑 밥 먹으러 가서 내가 계산할 때, 와, 잘하셨어요. 와, 잘하셨다, 정말. 진짜 잘했어요. 그랬구나. 진짜 어른이지, 뭐. 오지은님, 동생이 접시를 깨뜨렸는데 화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조심하라고 주의를 줬어요. 그때 생각하면 제가 어른스러웠던 것 같네요. 착해. 우리 지은 바다님에게 뭐 드릴까? 햄버거 집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OD817님, 저는 고등학생 고1이고, 제 사촌동생이 5살인데, 삼촌이 사촌동생을 저한테 맡기고 엄마랑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사촌동생 밥 해주고 씻겨줬다고 어른이라고 느껴요. 어우, 훌륭해요. 이분도 치킨 드려야죠. 집에서 치킨 단백질 보충 많이 해주세요. 6862님은 어린아이들이 언니가 아니고 이모라고 부르는데요. 맞아. 저도 지나가다가 저기 아저씨 이럴 때. 그런데 남자들은 군대 가면 아저씨라고 불러요. 안 느껴지죠? 되게 그 여성분들이나 군대 안 가신 분들은 깜짝 놀랬던데 서로 부대가 다르면 아저씨라고 불러요. 아저씨, 아저씨 이렇게. 되게 웃기죠? 그때 처음으로 듣는 소리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문석현님은 부모님 잔소리가 그렇게 듣기 싫었는데 그립다고. 아이고야. 맞아, 어른 된 거죠. 철든 거지 뭐. 민예원님은 저는 어른이 될것 같을 때가 어제처럼 친구랑 싸웠을 때 흥분하지 않고 차분하게 제 감정을 얘기할 때. 아이고 어른스럽네요. 약간 어른스러워졌다는 생각을 한다고. 더 어른스러워지라고 시카크림과 부스티 앰플 세트 집으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당첨되신 분들은 방송 끝난 다음에 경청 홈페이지에 들어오신 다음에 내 이름이랑 아이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주소와 연락처 꼭 남겨주세요. 노래 듣고 와서 여러분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그분이 오십니다. 이분의 음악 세계에 흠뻑 빠져보겠습니다. 뮤지션 원슈타인님 모시고 경청 초대석 시작합니다. 아이들의 노래 듣고 오죠. 어른, 어른.

0: 이분은요, 자신의 음악을 얘기할 때 장르보다는 삶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때그때 좋아했었던 음악, 자주 걸었었던 길, 그리고 그때 만났던 사람들, 이런 것들이 모여서 자신의 음악이 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오늘 경청 초대석은요, 장르에 갇히지 않고 자신의 삶을 노래로 표현하는 아티스트 원슈타인님과 함께합니다. 경청의 원슈타인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원슈타인입니다. 바다 여러분, 정국재 선생님 반갑습니다.
0: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우리가 9년이에요. 두 번째 만나요.
1: 네, 맞아요.
0: 한참 되고 언젠지 기억나세요? 그때가 위너스클럽 학생들 성적 많이 오른 친구들 앞에서 좀 네. 공연해 주시러 오셨어요.
1: 맞아요.
0: 그때가 언제일까? 2020년, 21년 이 정도였나요?
1: 맞아요. 몇 년이 되었다라는 감각만 지금
0: 그쵸?
1: 남아있는데.
0: 꽤 됐어요. 맞아요. 꽤 네. 됐었던 기억이 나고 네. 그때 뵙고 와 처음으로 뵙습니다.
1: 네. 너무 오랜만에 뵙습니다.
0: 반갑습니다. 정말. 네. 우리 바다님들도 원슈타인님 너무 반기고 계세요. 원슈타인 러브 러브 러브 러브 러브 기다렸어요. 마차 그린티 러버님. 민예원님은 와 스타일이 완전 힙하시다고. 원슈님 진짜 목소리가 예술이죠. 기대된다고. 5494님도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진짜 아인슈타인 음악계 아인슈타인이라는 네. 얘기를 조금 전에 바다님이 써주셨는데
1: 아 정말요.
0: 헤어스타일이 네. 아인슈타인님과 되게 비슷하네요.
1: 진짜 의도하지 않았 는데 예. 항상 뭔가 그 실험에 실패한 머리 스타일을 정신 차리고 나면 제가 그러니까. 그 머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0: 이거를 그러면 직접 만지신 거예요?
1: 오늘은 직접 만졌어요.
0: 그러면 안 만지면 어떻게 돼요?
1: 안 만져도 근데 예. 사실 비슷하긴 해요.
0: 이 느낌이에요? 네.
1: 그러니까 실험을 조금 망쳤냐 크게 망쳤냐만 차이 나는
0: 이거는 많이 망친 거고
1: 이거는 좀 많이 망쳤죠.
0: 네. 일어나면 조금 망친 상태고
1: 네. 거의 저는 머리가 예. 이렇게 막 만져도 되는 모양으로 웬만하면 만들어
0: 곱슬이네요 그러면.
1: 근데 이 부분 펌은
0: 했어요?
1: 이제 몇 달 전에 해놨는데 그게 안 빠져서 남아있는.
0: 아 네. 진짜요? 그러면 네. 그 호일 파마 한 거예요? 그런 아닌가?
1: 그런 류였던 것
0: 그런
1: 같아요.
0: 류예요? 네. 아, 네. 이렇게 막 이렇게 그런 느낌이시구나. 네.
1: 사실 머리를 그렇게 엄청 특이한 머리를 하는 거에 비해서 네. 엄청 깊게 신경 쓰진 않아서 항상 뭔가를 받고 까먹어요. 그냥 머리에 뭔가를 내가 했었지. 까먹어요.
0: 정말. 네. 크게 신경을 안 쓰시는구나. 네. 그래서. 근데 정말 중요한 이유가 오늘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신곡을 네. 발표하셨는데 이번 네. 신곡도 집에서 혼자서 작업하신 거예요?
1: 이번 프로젝트들 노래가 네. 이제 집에서 녹음을 했는데 사실 네. 그 신곡 홍보를 그 목적으로 나오기에는 제가 사실 몇 년 전부터 예. 년 단위로 두 달에 한 번은 무조건 노래를 내는 정도의 빈도로 살고 있어서 거의 뭘 해도 약간 신곡 홍보로 이어지긴 하는데
0: 아 그렇구나
1: 네 사실 이번 째도 거의 한 달 간격으로 낸 세 번째 곡이었어서 가지고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0: 와 그러면 지금 이번에 나온 노래가 제가 알기로는 뭐였더라? 백화점.
1: 맞아요.
0: 디파트먼트 네. 스토어. 그쵸?
1: 네.
0: 그러면 이 노래를 한 달 간격으로 내신다 그러면 이 노래를 처음 만드신 거는 몇 달 안 된 거네요. 지금 따끈따끈하네요, 그러면?
1: 그 비슷하긴 한데 한 반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체감상은.
0: 반년 정도. 네. 그러면 이렇게 좀 쌓아뒀고 있다가 이걸 지금 내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부터 순서대로 차곡차곡 이렇게 내는 거네요.
1: 이 세 번째 순서인 노래 백화점을 낼 때는 그랬던 것 같은데 예. 오히려 그 전까지의 이제 몇 년의 과정에서는 만들어

0: 놓고 조금 기간이 오래된 거여도 그냥
1: 응.
0: 이제 오히려 발표회 시기에 느낌이 올때 냈던 것 같아요. 만들어 놓기는
1: 오.
0: 좀 못했었고.
1: 아, 이게 느낌 안 오는데 좀 이렇게 묵혀놨다가
0: 네.
1: 언제쯤 익었다 싶으면 이렇게
0: 네,
1: 내놓고 막 이러는
0: 맞아요.
1: 거예요?
0: 요즘에는 거의
1: 오.
0: 마인드가 그냥, 아, 생각난 겸 푸시업을 할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1: 오.
0: 몇달 내로 딱 하고선, 이거는 다다음 달에 내기로 했으니까 이건 내고, 또 작업하고 내고 이런.
1: 저거 알려주세요.
0: 네.
1: 노래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맨 처음에 가사는 맨 마지막에 붙여요?
0: 순서가 그때그때 다른데요. 근데 항상 지금 맨투맨으로 하고 있는 프로듀서 형이랑도 되게 공감하면서 얘기하는 게 많은 작업 방식이 있고 순서가 있는데 항상 모두가 만족하는 방향은 이 멜로디가 태어나는 동시에 가사가 같이 태어나 있는 거인 것 같아요.
1: 멜로디와 가사가 거의 엇비슷하게 딱 들어가는 거구나.
0: 이게 이제 막그 드드드느느느느는 하고 나중에 거기다 멜로디 붙이는 게 아니고 그냥 머릿속에서 아직 그녀는 아직 그녀는 이 멜로디에 붙네 하면은 그냥 아직 그녀는 이렇게
1: 아,
0: 가는
1: 정말? 그럼 아직이라는 말을 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겠네요? 아직,
0: 그거를 위에서 토론을 할 때도 있고 그게
1: 오,
0: 이제
1: 정말.
0: 사실 각을 잡고 토론을 해서 가사가 나올 때가 있고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이제 막 오늘만 해도 영화 보고서 이제 막 무슨 생각을 하다가 이제 막 대화를 하다가 맞아 그런 게 삶에서 중요한 것 같아 이런 얘기 하다가 이 마음들이 이 안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1: 요.
0: 그게 작업으로 옮겨지면은 갑자기 그게
1: 와.
0: 맞아떨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1: 그러면 삶 자체가 노래에 다 음악의 재료들이네요,
0: 네, 맞아요.
1: 그러면.
0: 중요한
1: 그렇구나.
0: 거는 그거 같아요. 오히려 그 모두 다 그런 영감을 똑같이 뭐이 직업이 아니어도 다 갖고 사는데 내가 직업이 이거니까 그냥 틈이 날때 이거를 안 놓치고 계속 생각하는 거. 근데 이게 노래로서의 가치가 있나? 이런 이걸 노래로 옮길 수 있나? 약간 이런 틈새가 계속해서 있는 거가 다른
1: 와,
0: 것
1: 정말 음악계 아인슈타인. 아니,
0: 같아요.
1: 그러면, 아니, 이렇게 한 달, 두달 만에 한 곡씩 계속 발표를 하시잖아요.
0: 네.
1: 그런데 이게 악상이 막 떠오르고, 아, 이거 막 가사 잘 붙고 해서, 노래 괜찮아. 막 이럴 수도 있지만, 너무 안 만들어지거나, 아무 생각이 없을 때, 그럴 때는 또 괴로우실 거
0: 아, 마치 이게
1: 아니에요.
0: 그 조금 깊어지는 이야기인데, 저는 음악을 만드는 과정이 결과적으로 인간이 무언가를 대하는 태도인 거다 보니까, 마치 사람과 사람 관계랑도 비슷하다고 느끼거든요. 제가 음악을 대하는 태도가. 이게 뭔가 딱 느꼈을 때, 나랑 맞지 않는다라는 거를 느낄 수 있는 찰나는 이미 제가 알고 있는데, 내가 이미 그걸 경험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맞출 수 있는 방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세월을 되게 오래 끌어요. 되게 오래 끌어가면서 이게 나한테 맞을 것 같아 하고 이게 전형적이진 모양은 아니더라도 그걸 내 거인 것처럼 오래 끌고 가져가서 결국 내 거인 걸로 발표하기도 하는데 이제 지표를 봤을 때 저는 지표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지표를 보면은 그런 경험에서 나온 노래들은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통하긴 하는 것 같은데, 엄청 큰 파이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제일 본능적으로 제가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게, 이제 확실히 사람들이 들었을 때, 나도 이 기분이 뭔지 알겠어. 나도 이 멜로디가 기분이 좋아. 라는 반응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1: 그게 통해야 되는구나.
0: 아, 막, 안 통해도 모든 음악의 가치는 있는데, 이제 내가 좀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노래를 보여주고 싶어라는 욕심이 있으면은 확실히 내가 대중이 되어야 된다.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약간 이런 거를 느끼는 것 같아요.
1: 정말. 오, 되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와, 음악을 만든다라는 거에 대한, 언제부터 그러면 그런 음악을 만들겠다, 처음으로 만든 건 언제예요, 그러면?
0: 처음에 만들었던 거는 정말 재미와 약간 애오만함이었던 것 같은데 어렸을 때
1: 중학생?
0: 거의 그때였던 거의 중1쯤 6학년에서 중1 그 시절
1: 어머,
0: 때 어떤 노래를 듣고 그거를 이제 외워서 부르는 과정 속에서 이런 거를 내가 부르면은 누군가에게도 내가 단순히 노래를 외워서 따라 부른 걸로밖에 안 보일 텐데 그거 이상의 뭔가 멋이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이거를 만드는 게 가능한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
1: 그러니까 남들이 부르는 노래 부르는 것도 의미는 있지만
0: 맞아요. 네.

0: 그래도 좀더 멋있으려면,
1: 맞아요.
0: 아, 또 중2병도 이제 앞두고 있으니까, 내가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면 훨씬 멋있겠다라는 느낌.
1: 네, 중2병 예습이었네요.
0: 아,
1: 네.
0: 그러네요. 그렇게 시작하신 거구나.
1: 그런 것 같아요, 저는.
0: 그래서 이제 마지막 청소년 기가 되셨어요. 오늘 우리 오프닝에서 뇌는 9살부터 32살까지가 청소년기래요.
1: 저도 최근에 그 글을 봤어요.
0: 오, 진짜?
1: 네, 32살까지가 마지막
0: 딱
1: 청소년이다.
0: 95년생이시잖아요.
1: 네, 맞아요.
0: 그러니까 올해가 마지막 청소년기거든요.
1: 네. 와.
0: 그때부터 시작했었던 노래,
1: 네.
0: 가장 최근에 만들었었던 이 백화점이라는 노래,
1: 네.
0: 라이브로 또
1: 네.
0: 들려주신다면서요. 어떤 노래인지 일단 좀 소개를 해주실래요?
1: 이 노래는 사실 그 여전히 비밀로 놔두고 싶은 부분들이 있어요. 이 노래가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이 더 궁금해할 때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들 있고, 그 전에 제 입을 통해서 얘기해줄 수 있는 부분은 그냥 너무 가까운 사람들에게조차 나의 두 가지 얼굴이 존재하는데, 이두 가지 얼굴이 너무 달라서 이 가까운 사람이 나를 거의 두 사람으로 느낄 수도 있겠다. 그거에 대한 미안함과 그래도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라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0: 거기에서 백화점과의 접점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1: 아, 사실 그 부분이 그 비밀의 그건데,
0: 아, 진짜.
1: 네. 그냥 근데
0: 백화점.
1: 그래도 이게 얘기를 꺼냈으니까 해야 되는 이야기는 그거 같습니다. 그 꿈에서 백화점이 나와서 백화점 꿈을 꿔서 이 노래를 작업하는 시기에 백화점 꿈을 꿔서 제목 백화점 이렇게 했어요. 그냥.
0: 그럼 막 만드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내용은 나한 사람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에 대한 미안함.
1: 네.
0: 여기에 대한 건데, 백화점 꿈을 꿨네? 그럼 좋아! 백화점!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1: 아, 근데 그 백화점이 마음에 들었던 이유는요.
0: 예.
1: 백화점을 자주 가진 않는데,
0: 예.
1: 백화점이 제 인생에서 아예 없던 단어 같아요. 그 이제 금전적인 영역에서 내가 저기서 뭔가를 사고 이런 건 아예
0: 어울리지
1: 생각을,
0: 않는 곳?
1: 네, 그런 공간이었는데,
0: 예.
1: 이제 여자친구를 만났던 엄청 그 예전 시절 때부터,
0: 예.
1: 그 최근에도 오랜만에 문자를 보는데,
0: 예.
1: 그 막, 그때 저희가 난방이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0: 예.
1: 추운데 우리 강해지자 이런 얘기를 카톡으로 하고 있는 그 캡처본을 봤어요. 되게 오랜만에. 그래서 추운데 어디 따뜻한 데로 갈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추운
0: 정말.
1: 데서도 버틸 수 있을 만큼
0: 우리
1: 강해져야 돼.
0: 강해지자.
1: 네. 막 이런 얘기를 했던 그 시절부터
0: 예.
1: 지금은 그래도 백화점에 막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0: 예.
1: 이런 옷도 한번 사볼까 하는 거를 그래도 사치 면에서 우리 한번 이렇게 큰맘 먹고 해보자 할수 있는 정도로 온 그거가 되게 기억에 남았던 일이기도 해서, 그래서 뭔가 그 단어 마음에 들기도 하는데, 이렇게 좀
0: 아니, 너무 들어보고 싶어요,
1: 작용한
0: 너무.
1: 것 같습니다.
0: 어떤 느낌일까? 준비해 주시고요.
1: 네.
0: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10시 44분 47초가 넘어가고 있는데, 노래를 또 해주신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우리 원슈타인님은 라이브석으로 가셨고요. 우리 바다님은 라이브 들으시면서 감상평, 그리고 원슈타인님에게 궁금한 이야기 너무 좋고요. 하고 싶은 말도 너무 좋고요. 감탄, 감동, 이런 응원 다 좋습니다. 유튜브 댓글, 반디엠 메시지는 무료고요. 샵 1045 문자, 짧으면 50원, 길면 100원이 든다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원슈타인님 준비되셨습니까?
1: 네.
0: 한번 가볼까요? 원슈타인의 백화점, 귀 쫑긋하고 들어보겠습니다.

0: 2026년 5월 12일에 발표된 곡 원슈타인의 백화점이었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여기에 인터넷으로 가사를 띄워서 계속 지금 보고 있었거든요. 네. 제가 국어를 좀 못하긴 했었던 건가 봐요. 무슨 말인지는 전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 난 암시를 걸어 큐피드 네. I will go back again 네. 네가 알던 그 남자로 다시 You could make this 네. man 지금 지금 여자친구랑 네. 백화점에 간 거예요? 꿈속에서?
1: 아 그렇게 상상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백화점이라는 게 세상에 존재하니까 그 뭔가 오늘 좀 힘 모아서 재밌는 거를 하고 올까 하는 공간으로서 세상에 존재하니까
0: 지난 주말 그거를 소비해 1,000만 원 미쳤어. 아, 이건 뭐예요?
1: 아 그게 백화점인 거죠. 저한테 이게 제가 아무래도 그 베이스가 힙합이다 보니까. 예. 초반에 돈 처음 벌었을 때 비싼 1,000만 원. 네, 주얼리를 산 게 있어요.
0: 진짜
1: 네.
0: 백화점에서 하셨어요?
1: 네, 백화점에서 산 거 있었어요. 네, 근데 그게 정말 주얼리를 끼는 100번의 경우의 수에서 한두 번 끼게 되더라고요.
0: 진짜 맞아.
1: 네, 근데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여전히 근데 추억이 있는 물건이라서
0: 지금도 끼세요?
1: 지금도 가끔 웃겨요.
0: 가끔
1: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처음에는 와 이런 거구나 하고 그 문화를 배워야지 하고선 샀는데 이제 아유 이거 이 돈 주고 사는데 껴야지 이렇게 되면서 이제 끼게 되는 그런 게 그치. 생겨서
0: 비쌌으니까.
1: 네 맞아요.
0: 1,000만 원 이 얘기도 나고 네 말이 다 맞아. I said 어.
1: 네.
0: 요거는 약간 다투는 느낌인데.
1: 그런 것 같아요. 네.
0: 그러다가 갑자기 내 아들이 뭘 보고 배우겠니? 네. 그러다가 또 갑자기 어떤 얼굴을 하고 있던 You are my love.
1: 네.
0: 그쵸?
1: 맞아요. 이 사고방식이 그 약간 ADHD의 성향을 좀 띄고 있긴 한데, 그 읽어주시면서 느낀 그 모든 게 맞는 것 같아요.
0: 아니, 네. 지금 가우디 가우스님이 오늘 대화가 토론 같다고 지금 밤샘 대화로 이루어졌으면
1: 저도
0: 좋겠다.
1: 지금 얘기해 주니까 내가 무슨 가사를 쓴 건지를 다시 한번 알게 돼서 너무 좋은데요.
0: 백화점 꿈을 꿨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현상 1,000만 원 나오고 네 말이 다 맞다는 얘기 나오고 아들이 뭘 보고 배우겠니?
1: 맞아요. 그 제 심정이죠, 그게.
0: 무슨 말을 하던 너는 나의 사랑이고. 네. 네 말이 다 맞고.
1: 네. 이제 그 사이에 생략된 거는 내가 이런 바보 같은 소비도 하고 뭐 싸워보니까 너 말이 다 맞아. 이거 진짜 내 자식이 있다면 날 보고 뭘 보고 배우겠어. 근데도 너가 여기 곁에 있어주네. 그래서 나는 너가 어떤 모습을 하든 사랑할 거야. 인피니트, 너 무한한 사랑을 줄 거야.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것을 이제 아까 맨 처음 이야기 저희가 나눈 거랑 대입하자면은 이 이야기들이 떳떳하지 않아서 제가 어려운 말투를 사용하게 된 것 같아요. 이제 남들이 바로 직관적으로 알아들어 버렸을 때의 내가 겪는 창피함이 의식됐기 때문에 이야기를
0: 일부러
1: 숨기는 방식을 제가 본능적으로
0: 나는 무슨 말인지 아니까 내가 만들었으니까
1: 그러니까 사실 저를 위한 노래 사실 대부분

0: 이분의 노래가 전 저를 위한 노래이긴 한데.
1: 아, 진짜요? 네.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엔 좀 싫고.
0: 맞아요.
1: 그러니까 네. 암시적으로만 살짝살짝씩. 네. 그런 느낌이구나. 네.
0: 그래서 제가 사람들에게 모든 이야기를 말할 수 있을 만큼 큰 사람이 되면 내 노래도 그걸 따라갈 거니까 이게 내가 사람들한테 열려야 내 음악도 사람들한테 열리겠다. 이런 느낌을 받는 거죠.
1: 라라라 333님이 어쨌든 사랑해네요. 네. 가사가. 네. 그렇죠? 네. 이외 어쨌든 사랑해. 네. Anyway, I love you.
0: 네. 아, 그렇게 쓸 걸. 아, 그렇게 썼으면 그렇게 썼으면 더 열린 가사네.
1: 아, 너무 좋다. 와, 아까 그 말씀도 해주셨어요. 가사를 네. 쓸 때 가사에 맞는, 그러니까 멜로디와 같이 나온다라는 이야기도 좀 네. 해주셨고, 집에서 작업을 하셨다 그러는데 집에서 작업하는 거랑 스튜디오에서 큰 스튜디오에서 하는 거랑 좀 다르긴 다른가요? 아니면 어떤 느낌인가요?
0: 사실 적응하면은 저는 어떤 레벨의 경지에 가면은 네. 어느 환경을 가도 비슷하게 느낀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아직 제가 그 청소년기가 32살 이제 끝나가지고 아직 끝나죠.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 경지가 아니어서 환경의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아요. 이제 스튜디오를 가면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내가 엄청 편한 공간은 아니고
1: 아.
0: 네, 그 내가 이제 진짜 가족 만큼 가까운 사람들과 일을 하는 느낌은 아니고 이 환경의 특성상
1: 네. 무슨 말인지 알겠다.
0: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무리 친해져도 맞아. 뭔가 내 본연의 나의 영혼이 맞아. 나오는 그 태도가 안 되다 보니까
1: ENFJ잖아요. 네, 저도 그렇거든요. 네.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집에서 네. 혼자서 있을 때가 가장 본연의 나의 모습이 다 나오잖아요.
0: 네,
1: 그렇죠.
0: 네,
1: 그게 또 본인의 음악에 추구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네. 집에서 하는 게 내 음악에 가장 가깝겠다라는 네. 생각을 하신 거네요.
0: 맞아요. 심지어는 저는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몰랐는데 음악을 발표하고 나니까 그게 오히려 그걸 통해서 느껴져서
1: 정말. 네. 아무래도 집에서 작업하는 게 조금 내 색깔에 맞다라는 네. 생각을 하신 거네요. 네. 와, 너무 재밌습니다. 오늘 네. 경청 초대석 네. 60분 토론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따라올 수 없는 독보적인 음악을 들려주시는 뮤지션 원슈타인님과 네. 벌써 1부를 마감할 네. 시간이네요. 2부에서 더 재밌는 얘기 한번 나눠볼 테니까요. 하고 싶은 네. 이야기, 질문 계속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댓글, 반디 앱도 다 좋고요. 샵 1045 문자, 짧으면 50원, 길면 100원이 듭니다. 1부 마지막 곡으로 원슈타인님의 한 걸음 더 같이 들어볼 건데 이 노래는 어떤 곡이에요?
0: 아, 윤상 선배님의 곡을 제가 리메이크했던 앨범 단위에 제가 이제 리메이크 곡 중에 하나로
1: 이게요?
0: 네,
1: 한 걸음 더 네. 거예요?
0: 네.
1: 어머 정말? 네. 와, 들어봐야겠다. 네. 원슈타인의 한 걸음 더 들으면서 저희는 2부로 건너가겠습니다.

EBS 독서 캠페인 거장의 독서법. 조선의 4대 왕으로 한글 창제라는 큰 업적을 남긴 세종대왕. 어릴 때부터 엄청난 독서광이었던 세종은 눈병이 났는데도 책 읽기를 멈추지 않아서 아버지 태종이 책을 모두 압수할 정도였다는데요. 그런데도 병풍 뒤에 숨어 몰래 책을 읽었다고 하죠. 그런 세종이 실천했던 독서법은 백독백습. 100번 읽고 100번 쓰는 거였습니다. 백독백습의 유래는 삼국지 위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중국 후한 말기 동우라는 유명한 학자에게 가르침을 받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요. 동우는 이렇게 말하며 거절했다고 합니다. 책을 100번 읽으면 그 뜻이 저절로 드러난다. 알았다고 해서 쉽게 넘기지 않고 모르는 건 깨칠 때까지 거듭거듭 곱씹어보는 백독백습.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멈추지 않았던 세종대왕의 독서법이었습니다.

0: 문제 드립니다. 다음의 단어들이 공통으로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카페인, 전기수, 출구상점, 무리하는, 미미, 제철, 로코코. 정답은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그리고 저녁 8시 오픈합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입이 되는 영어의 이연석,
2: 그리고 저는 제니퍼 클라이드입니다.

0: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의 경청.
1: EBS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 2부 시작했습니다. 화요일에 만나는 경청 초대석. 오늘은 음악으로 우리의 마음을 건드리는 뮤지션이죠. 원슈타인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 원슈님 경청 나오시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나오셨네요. 근데 원슈님 나오셔서 공부를 못하겠다고 최연우님. 저희가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다 보니까 바다님들이 지금 학생들이 되게 많으세요. 아, 네. 기말고사 기간인데 공부도 좀 하면서 또 원슈님 나왔으니까 또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얘기하는 거 딱 들으면 얼마나 또 삶에 또 도움이 되겠어요.
2: 새로운 에너지를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진짜 공부 그럼요. 파이팅입니다. 진짜
1: 파이팅입니다. 정말. 네. 원슈타인님 그런데 얼마 전에 영화 출연하셨어요?
2: 네.
1: 배우예요 이제? 극장의 시간들이요?
2: 사실 네. 저도 이거 정말 예상치 못하게 찍게 돼가지고 네. 이게 저도 저한테 묻고 싶어. 난 배우인가?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1: 되게 비중 있는 역할이었어요?
2: 그 주연이긴 했는데 그 독립영화

0: 정말?
1: 독립 단편 영화의 주연이었는데,
0: 정말? 정말?
1: 네. 그런데 이제 사실 앞으로 그 연기에 대한 어떤 커리어를 시작하려고 어떤 큰 프로젝트의 길에 있어서 찍게 된게 아니고,
0: 예.
1: 어떤 감독님과 대화를 하고, 이제
0: 예.
1: 오디션의 격이었죠. 이제 면접처럼 하고,
0: 그러니까 면접을 했다는 거는 제 발로 찾아간 거잖아요. 지금 나 배우하고 싶어요.
1: 아, 이런 사람을 물색하다가 온슈타인 씨가 들어왔는데 만나서 얘기를
0: 좀
1: 해서
0: 해보자고
1: 네, 해주셔서
0: 제안이
1: 제가
0: 들어온 거예요.
1: 네, 그래서 같이 산책을 하면서 막 어렸을 때 숲에서 멧돼지 본 이야기하고 막 조금 신기하셨어요, 감독님이. 그래서 막 여러 가지 막 시골에서 겪었던 이야기들 하다가
0: 예.
1: 당신은 제가 생각하는 그 캐릭터와 너무 맞아서
0: 예.
1: 하면 좋겠다라고 해주셨는데, 저도 그게 되게 겁나면서도,
0: 예.
1: 근데 연기라는 거를 사실 뮤직비디오에서 잠깐 나오는 그런 종류의 연기가 아닌 연기를 한 적이 없는데,
0: 예.
1: 제안을 주신 것 자체가 지금의 나를 원하시는 거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0: 최대한 자연스럽게
1: 네,
0: 있는
1: 그래서,
0: 그대로.
1: 네, 오히려 갑자기 막 연기를 막 어떻게 해야지 이런 생각 안 하고,
0: 예.
1: 네, 그냥 맛있는 거 먹고 나가서 그냥 내 모습 그대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하게 된 거여서, 사실 지금도 얼떨떨해요. 아, 맞다, 나 영화 찍었었지. 이렇게 되는 느낌이 있어요.
0: 진짜
1: 네.
0: 어떠세요? 딱 지금 그 연기한 거를 직접 보셨어요?
1: 봤는데요.
0: 예, 볼만해요? 아니면 막 어우
1: 이게
0: 꺼! 막 이래요.
1: 사실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저의 연기에 대해서. 이게 녹음하는 모습도 똑같은데. 저 갑자기
0: 그치?
1: 거꾸로 궁금한 게,
0: 네.
1: 선생님의 첫 녹화 강의를 봤을 때 약간 그 모습의 감각에서 오는,
0: 첫 강의는
1: 네.
0: 아직까지 기억나요.
1: 그 모습이 어색하셨나요?
0: 생각보다 잘한다는 느낌이었는데. 아,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못 보고,
1: 네.
0: 첫 강의는 되게, 지금 봤을 때는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1: 네.
0: 되게 다행이다.
1: 네.
0: 좀 어떤 느낌이냐면, 초보임을, 들키기 싫었는데,
1: 네.
0: 안 들킨 느낌이어서, 그러니까 강의적인 내용이라기보다,
1: 네.
0: 초보 티가 안 났으면 좋겠다에 좀 흡족했었던
1: 네.
0: 느낌이 아직까지 기억이 나요.
1: 아.
0: 그러니까
1: 네.
0: 지금은 지금의 잣대로 보면 되게 형편없을 텐데 그
1: 네.
0: 당시에는 그래도 야, 이 정도면 할 만한 것 같은데라는
1: 네.
0: 느낌이었었던 것
1: 아. 저도 뭔가
0: 같아요.
1: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네. 이게 막
0: 예.
1: 엄청 그 어색함을 제가 발견하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결과적으로 오케이 컷이 난 거고,
0: 예.
1: 그렇게 모든 걸잘 마무리했다는 점에서, 막그 연기 테이크를 엄청 몇십 번이고 다시 하느라 뭔가 문제가 생기고 이런 일은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대체로 몇 테이크 안에서 다 끝나고 한 번에 끝났던 것도 있던 것 같고,
0: 진짜?
1: 네,
0: 연기에 그럼 천부적인 소질이
1: 아,
0: 있으시겠다.
1: 근데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네. 제가 좋아하는 어떤 영화들에서 보는 연기자를 봤을 때 느낌이랑, 제가 저의 연기를 봤을 때 느낌을 객관화 완전 할순 없지만은, 아, 이건 확실히 조금, 다른 스타일의 연기였다라는 거는 인지가 되는 것 같아요. 봤을 때. 그리고 보는 사람들도 얘가 연기를 해오던 사람이 아니고 원슈타인이다를 어느 정도 의식하면서 볼 수밖에 없을 거고, 왜냐면 애초에 포스터
0: 그렇지.
1: 자체에도 원슈타인, 첫
0: 그렇지.
1: 영화 이런 것들이 같이 있으니까. 네.
0: 예. 다시 제안이 들어오면요.
1: 아, 근데 그래도 할것 같긴 해요.
0: 그러면 재미를 붙이셨네. 좋다.
1: 네. 그 정도로는 확실히 재밌었어요. 네.
0: 어렸을 때도 친척들한테 그 개그 콘서트 막 따라하면서 이렇게 연기 생활 하셨다고.
1: 네.
0: 그죠?
1: 네, 연기 생활이요.
0: 아니, 그러니까 그쪽을 되게 좋아하시는 거잖아요.
1: 네.
0: 뭔가 사람들이 이렇게 내가 어떤 그 공연이라기보다 좀 뭔가를 하는 거에 대해서
1: 아,
0: 바라봐주고 이런
1: 네.
0: 거에 대해서 되게 쾌감을 느끼셨던 거잖아요.
1: 네. 맞아요, 맞아요. 그때 길러진 것 같아요.
0: 그런
1: 그런 감각이.
0: 느낌도 어차피 음악할 때 도움은 될거 아니에요.
1: 저는
0: 예.
1: 막 거의 같다고도 말하는 것 같아요. 조금 그 영역을 잘 모르면서 하는 얘기인 걸 감안해서 거의 모든 직업에서 비슷한 작용
0: 그렇지.
1: 아닌가?
0: 맞아, 맞아.
1: 완전히 진짜 집에서 흐 이러고 누워있는 나랑 딱 이제 뭔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웨이크업 하는 그 모드랑 다른 거는 모두가
0: 그렇죠.
1: 똑같으니까, 네. 거의 그 몰입이라는 면에서 다 똑같은 메커니즘 같아요.
0: 그런데 아까

0: 조금 전에도 멧돼지 얘기하셨는데
1: 네.
0: 어디서 자라셨어요?
1: 아, 그, 제가 내수읍이라고
0: 예.
1: 청주시에서, 지금은 청주시에서 저희가 들어갔거든요.
0: 예.
1: 청원군이었다가 청원구가 돼서 들어가서
0: 아.
1: 내수읍 사람이었었어요. 네. 근데
0: 거기
1: 사실, 네.
0: 언제 올라오신 거예요? 그럼 서울로는?
1: 제가 스무 살 되자마자,
0: 아,
1: 스무 살 되던 해에, 네.
0: 음악하기 위해서.
1: 네. 스무 살
0: 오,
1: 되던 해에.
0: 그러셨구나.
1: 네.
0: 지금까지 그러면 한 2년 정도 서울 생활을 하신 거네요.
1: 군대 포함해서 그런
0: 군대
1: 것
0: 갔다
1: 같아요.
0: 오셨지. 5사단 갔다 오셨잖아요.
1: 네. 5, 5 아니고 딱 5사단.
0: 5사단.
1: 네, 5사단이었어요.
0: 5, 넘버 5.
1: 네.
0: 그렇죠. 서울 오신 다음에 아르바이트도 되게 많이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1: 네.
0: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예요?
1: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그래도 친구들이랑 같이 했던 알바, 이제 패스트푸드점 했었고, 그거랑 편의점 알바는 거의 좀 이제 여러 번 해봤는데, 조금, 그 브랜드 이름 말해도 상관없나요?
0: 아니죠?
1: 안 되죠.
0: 예, 안 되죠?
1: 안
0: 예.
1: 되죠. 그 약간
0: 네.
1: 편의점 브랜드인데,
0: 예.
1: 마트처럼 되어 있는 형식인 데가 가끔 있잖아요.
0: 예.
1: 그런 데에서도 해봤는데, 그 마트 형식인 데를 혼자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넓었어요. 근데 그 경험이 진짜 그,
0: 도움이 많이 됐어요?
1: 네, 막 진땀 빼고 막 이런 패닉 가까운 상태가 왔을 때 내가 얼마나 이렇게 캄다운한 모습으로 아까 선생님 첫 강의하신 것처럼
0: 예.
1: 프로처럼 보이면서 손님이 있는 상태에서 안 당황한 것처럼 네, 이렇게
0: 그렇게
1: 하면 됩니다.
0: 할까?
1: 네, 그런 것들을 거기서 배운 것 같아요.
0: 스무 살 때부터 그러면 이제 경제 활동을 시작하셨고,
1: 네.
0: 아까 첫 번째 노래 라이브로 들려주셨던 백화점도 1,000만 원 이런 얘기 나오고,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어렸을 때 꿈이 고등학생 때
1: 네.
0: 50억이 필요하다. 50억이 있었으면 좋겠다. 꿈이 50억을 가진 사람. 보통 100억이라 그러는데 되게 특이해요. 50억.
1: 네. 그, 사실 숫자가
0: 예.
1: 막, 뭐가 얼마가 든다고 들어서 이런 건 아니었고요.
0: 예.
1: 이게 누군가에게 내 꿈을 말할 때,
0: 예.
1: 나 지금 장난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야 라는 느낌을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난 1,000억을 벌 거야
0: 아,
1: 이러면은,
0: 그건
1: 네,
0: 장난이니까.
1: 그거 같은데,
0: 아,
1: 50억도 너무
0: 현실성
1: 큰
0: 있게.
1: 돈이지만, 네, 너무 큰
0: 아,
1: 돈이었지만은,
0: 예.
1: 그, 제가 들어왔던 어떤 뭐 성공한 어떤 아티스트가 막 얼마를 벌었다 이런 거에서 그 숫자의 힌트가 있었을 것 같아요. 무의식에 들어간 숫자가. 근데, 뭔가 그래도 현실에서 들어본 숫자였는데, 그게 너무 높았던 수치여서, 나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할 거야 라는 계획을 얘기하느라 그랬던 것 같아요.
0: 계산된 건 아니었어요?
1: 네, 막뭐 하는데 얼마 들 거고 막
0: 그건
1: 이런
0: 아니었어요?
1: 조건은 아니었었어요.
0: 저는 아직까지 기억나는 게
1: 네.
0: 20대 후반에
1: 네.
0: 내가 필요한 계산을 다 해봤더니
1: 네.
0: 137억이 필요했었던 기억이 나.
1: 어.
0: 137억이 있으면 나는
1: 와.
0: 행복해진다라는 생각을
1: 네.
0: 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1: 근데 어떤 플랜이었나요? 그 137.
0: 그게 제 지금 기억으로는 일단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1: 네.
0: 집이랑 차랑 그다음에 나중에 내가 그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아도 내가 필요한 생활비가 자동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
1: 네.
0: 시스템을 만드는데 137억이 필요하더라고요.
1: 아.
0: 그래서 아, 이거를 모으면 나는 은퇴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도
1: 네.
0: 하고 막 그랬었던.
1: 아.
0: 그럼 그런 것처럼 어렸을 땐 그런 생각 되게 많이
1: 네.
0: 하잖아요.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저처럼 계산돼서 나온 건 아니고 한
1: 네.
0: 50억 정도 있었으면
1: 네.
0: 좋겠다라는 생각.
1: 네.
0: 지금은 어떤 꿈을 가지고 계세요?
1: 지금은 그 오히려 그런 꿈을 꿨을 때 숫자가 안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 50억이라고 100억이라고 말하던 그 시절 때 사실 숫자가 갖는 의미는 뭐 하는데 50억이 들어서가 아니고 그냥 뭔가 많고 내 포부다 이런 게 숫자에 작용이 됐는데 지금은 뭐를 할 때는 얼마가 들고 뭐를 할 때는 얼마가 드니까 이 정도에겠다라는 계산

0: 그러셨구나.
1: 임진무님, 래퍼 쌈디 형,
0: 쌈디네. 아, 그렇지.
1: 네,
0: 딱
1: 그런
0: 그런 느낌이
1: 형들의,
0: 좀 부럽고 막 그랬었구나. 그런데 이렇게 성공하신 가수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김건모님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너무 목소리가 싫었다 그랬었거든요. 어, 막 앵앵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싫어가지고 막제 목소리 변해보고 싶다고 막 이런 얘기했는데 너무 목소리 좋잖아요.
1: 네, 진짜
0: 그쵸?
1: 완전 레전드시죠.
0: 그쵸? 천의 목소리잖아요, 정말.
1: 저도
0: 그러니까.
1: 그거를 나중에 느낀 것 같아요. 와, 진짜 이게 짱이구나. 저는 진짜
0: 그러니까.
1: 그 두분다 너무 최고의 레전드인데, 정말 김건모님 들을 때랑 스티비 원더 들을 때랑 그 기분이 같아요.
0: 그쵸.
1: 네, 그 목소리 톤에서 오는 어떤 그 기분이 같아서.
0: 그럼 여기서 질문.
1: 네.
0: 김건모님은 예전에 항상 인터뷰하시면서
1: 네.
0: 어렸을 때부터 스티비 원더를 팠다라는 얘기
1: 오, 진짜요?
0: 되게 많이
1: 아,
0: 하셨거든요.
1: 정말요?
0: 예. 스티비 원더를 엄청나게 파신 분이에요.
1: 아, 그래서.
0: 그것처럼 분명히 원슈타인의 모든 뮤지션들은 뭔가 롤모델이 되는, 아, 이 사람 음악 너무 괜찮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누구나 좀 비슷하게 하게 되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뭔가 이렇게 영감을 줬었던 모델이 좀 있나요?
1: 아, 저는 되게 많이 혼재되어 있는 것 같은데,
0: 네.
1: 그래도 제가 한국어 비중이 많은 어떤 신나는 노래를 부를 때는 확실히 이 사람의 유전자에서 내가 왔다라고 확신하는
0: 예.
1: 분은 이적 선배님인 것 같아요.
0: 아, 너무 좋죠. 오,
1: 네, 그
0: 그렇구나. 약간 그
1: 자유분방함을
0: 느낌 있다, 정말.
1: 갖고 싶어서 항상 했던 것 같아요.
0: 아,
1: 그리고
0: 그렇구나.
1: 지금 생각해보니까 처음으로 피아노 반주 연습해서 어머니한테 들려드렸던 노래도 패닉의 달팽이였었어요.
0: 집에 오는 길이. 레인도 너무 좋고, 그죠? 아우, 이정님 너무 좋지, 진짜. 전 그게
1: 레전드시죠.
0: 생각나네요. 2008년 제 기억으로는 11월 7일. 맞는지 모르겠다. 이정님이랑 김건모님이 둘이서 피아노 번갈아 치면서 대결했었던 그 씬이 아직까지 기억이 나요.
1: 저 그거 본것 같은데,
0: 김건모님은 빨간색 옷을 입고 있었고, 자기의 그, 히트곡 한 소절씩 피아노, 그랜드 피아노 마주보고 한 번에 탁 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던.
1: 그 공영방송의 어떤 음악
0: 맞아요.
1: 프로,
0: 맞아요. 그게 뭐 윤도현의 러브레터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1: 맞아요.
0: 그쵸?
1: 그 시리즈 프로그램이었던 것
0: 맞아요.
1: 같은데,
0: 거기서만 했었던. 두 분이 너무 멋있잖아요. 정말.
1: 맞아요.
0: 음악 천재들. 그쵸? 그런 느낌이 또 있었구나. 아, 그런데 데뷔 전의 마음과 데뷔 후의 마음이 가사로 담긴 노래라고 하면서 이 노래를 오늘 라이브로 들려주신다 그랬어요. 보세요. 이번에도 가사를 막 지은 게요. I don't speak English예요. 그런데 제목이
1: 벌써부터
0: 데뷔 전의 마음과 데뷔 후의 마음이 담긴 노래인데 제목이 I don't speak English. 어떤 노래입니까?
1: 아, 그 기준으로 보면은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입장에서 데뷔 전이나 후나 여전히 I don't speak English이고, 그럼에도 영어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그 이유는 그 기준이 제 입장에서는 여전히 영어를 못하는 수준이어서 가능한 영어들이어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내용은 진짜 공교롭게도 들려드리고 싶은 노래를 제가 먼저 그 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스크립트를 받고 나니까 그 50억, 100억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노래의 핵심 내용이, 앞에 핵심 내용이 숫자 그거 내가 얼마를 달성해봤는데, 내가 여기 달성해도 그 위에 또 있고, 그거 달성해도 그 위에 또 있을 거고, 또 있을 거고 해가지고, 일론 머스크 가고 또
0: 아,
1: 그,
0: 일론
1: 네, 일, 거기까지
0: 머스크라고.
1: 가려면은, 그런 얘기 하는 거는 이제 끝이 없다. 이제 그거 이상의 가치를 찾아야 된다. 약간 이런 내용이었었어요, 사실.
0: 아, 그런 내용의 노래예요?
1: 거기가 시발점인 것 같,
0: 시발점이 돼서
1: 시발점이 돼서,
0: 만든 노래인데, 그런데 I don't speak English랑 또, 그게 또 뭔가의 비밀이 들어있네요.
1: 아, 그 제목은 이제 제가 항상 하고 싶었던 이야기여서이기도 한데, 이 노래의 전체적인 맥락은 그래서 이런 고민도 하고 이런 고민도 하고 했는데, 지금 저희 팟캐스트처럼 하고 싶었던 얘기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주제가 막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막 하는 그 모든 게 혼자 있을 때 나오는 모든 생각에 그게 다 합쳐졌는데, 이제 제목은 제가 노래를 막 만드나 봐요. 제목 I don't speak English 해야지 하고서 I don't speak 제목 그렇게
0: 너도 진짜.

0: 예쁘지만 나도 꽤나 괜찮아. 비교하지 말자. 이런 가사도 나오고.
1: 네.
0: 그거랑 I don't speak English랑
1: 네.
0: 일단은
1: 네. 아,
0: 라이브로
1: 이것도 저거. 아, 이거 생각났다. 이것도 저거. 약간 이렇게 하다 보니까.
0: 아, 진짜. 그러면 또 11시 17분 40초가 지나가고 있는 이 시간 이 노래를 라이브로 해주신답니다.
1: 네.
0: 또 너무 또 감사드립니다. 이쪽으로 또 준비를 해주시고요. 이 밤에 두 곡이나 또 라디오를 해주신다 그러니까 우리 바다님들 기분 좋게 즐기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이브 함께 감상하시면서 궁금한 것들 하고 싶은 말 계속해서 올려주시면 제가 노래 끝나고 대신 물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댓글 반디엠 메시지는 무료고요. 샵 1045로 짧게 보내면 50원, 길게 보내면 100원이 됩니다. 제가 궁금했었던 거 계속 여쭤보느라고 우리 바다님들 질문 안 드렸는데 요거 노래 끝나고 진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1: 네, 너무 오랜만인 노래인데 정말 즐거울 것 같습니다. 준비됐습니다.
0: 아우, 즐거울 것 같은 이 음악. 원슈타인의 노래입니다. I don't speak English.
1: 들리세요? 난 생판 가본 적 없는 어난적한 나라 외딴 바다에 이 파도의 거품처럼 점점 옅어져 내 파마헤아 Don't speak English 그래도 걱정 없네 모래 위에 새겨진 265 265 따라서 Find my way Million Trillion Who that 그 위에 또 누구 그런 것만 얘기하자면 끝도 없지 그래서 결국 10 order 10 flavor 10 floor 솔직히 그

0: I don't know.
1: It's not Adong Young.
2: It's not Adong Young. Come on. Come on. 지금까지 원슈타인의 I don't speak English. Yeah. 와우, 멋졌습니다. 가사가 이렇게 길어요. 처음에 나오네요.
3: 이렇게 길.
2: 야, 생판 가본 적 없는 어느 한적한 나라고.
3: 네.
2: 그래서 I don't speak English가 맨 처음에 나왔구나.
3: 오, 맞습니다.
2: 이곳에가 네. 어울리지 않는 나의 모습이라는 오, 느낌도 있는 것 같고.
3: 완전 맞습니다.
2: 그쵸.
3: 네, 그치,
2: 이제 뭔지 알 것 같아요.
3: 네. 저는 사실 예. 되게 본능대로 말하는 스타일인데, 지금 예. 선생님이 예. 해석, 거의 꿈 해몽 받는 느낌이에요.
2: 아, 진짜 제 해석이
3: 네.
2: 맞았어요?
3: 네, 맞습니다.
2: 그렇구나. 네. 너무 좋아.

0: 좋아요. 그러니까 막 그런 것 같아. 그 정신건강의학과의 상담 선생님이랑 대화를 할때 흘러가는 그런 삶의 현재와 과거와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흘러가는 노래인 것 같은데요.
1: 네, 맞습니다.
0: 그쵸? 이 사람의 사고 구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렇게 쫙 이렇게 가는 느낌이
1: 맞습니다.
0: 들어서,
1: 노래가 음악을 만드는 과정이 저한테는 그 정신과 선생님의 역할 같은 작용이 된다 보니까,
0: 그러니까. 스스로 이렇게 가사를 쓰면서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그쵸? 내가 하고
1: 완전
0: 싶은
1: 맞습니다.
0: 이야기도 계속 집어넣을 수 있게 되고, 현재의 모습. 그렇게 되면 이런 느낌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32살의 나이에서 20살에 만들었었던 가사말을 보면, 그때 삶과 지금의 삶을 또 많이 다를 거란 말이에요. 가치관도 많이 바뀌었을 거고. 그럼 그때 노래를 들으면 또, 지금이랑 또 다르다. 이런 생각도 나고 그럽니까?
1: 표현 방법이 다를 때는 되게 많이 느꼈는데요. 제가 음악을 그래도 조금 상대적으로 길게 해본 다음에 느끼는 최고의 감동적인 순간은 엄청 오래 전된 노래인데 거의 머릿속에서 잊고 지냈는데 그 삶의 중간중간에 있는 그 노래들이 사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좀 감동을 받아요.
0: 20살 때나 22살이나 27살이나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비춰지는 모습은 다 다른 방식으로 표현은 하지만
1: 맞아요.
0: 결국은 다 똑같은 뜻이구나라는 그럴 수
1: 맞아요.
0: 때, 역시 나 원슈타인의 어렸을 때나 지금이랑 같은 인간으로 가고 있구나 이런 느낌?
1: 어떤 같은 가치를 중요하게
0: 생각하고
1: 생각하고
0: 있다?
1: 있는 거는 여전하구나를 느낄 때 이제
0: 뿌듯하고 막 그랬어요?
1: 뿌듯하고 좀 안심이 되기도 하고.
0: 그렇지, 내가 변하지 않았다라는? 오, 멋지다.
1: 근데 초반에는 이걸 한 두세 번째 발견했을 때는 나는 왜 맨날 이런 얘기만 하냐 이랬던 것 같아요. 오히려 막 이제 뭐 소재가 없나 막 이런 느낌이었는데, 근데 이제 그게 시간이 지나고 그 거장 영화 감독님들의 디스코그래피 걸쳐서 엄청 많은 그거에서 반복돼서 사용되는 어떤 기법이나 그 내용들이 있거든요. 막 정말 유명하신 거장 분들. 근데 그걸 보고서 저의 그런 부분도 이제 스스로 사랑스러워진 거죠. 이제 이거에 열망을 가지면 누구나 그렇게 돼버리는구나. 약간 이런, 그 가치가 너무 인상 깊어서 내 머리에 약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0: 그러면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20살 때 원슈타인한테 지금 얘기를 하면, 옛날에 시그널이라는 그 드라마 있었듯이, 무전기로 20살짜리 원슈타인 이제 데뷔를 각한 그 청원에서 올라온 그 원슈타인에게 무슨 말을 해주고 싶으세요? 비슷하겠네요, 그러면 지금. 너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 가면 돼.
1: 맞아요.
0: 그럴 것 같은데요, 그죠?
1: 저는 후회하는 일이 많으면서도 그거를 막 바꿔야 되겠다는
0: 그런
1: 생각은 안
0: 생각을 안
1: 했는데,
0: 하고,
1: 그냥
0: 그렇지.
1: 약간 운명 결정론자 쪽인데, 그냥 과거와 미래와 현재가 동시에 존재한다고 생각해가지고, 저는 막 바꾸거나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지구는 어차피 흘러갈 대로 흘러가게 돼 있다. 나는 거기에 그냥 탑승해 있는 거고.
0: 살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면 된다, 이렇게. 너손 가는 대로 가, 이렇게. 그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다른 사람 해치지 말고,
1: 맞아요.
0: 그쵸?
1: 그렇죠.
0: 피해주지 말고.
1: 중요한,
0: 정말 중요한 얘기죠.
1: 제가 이야기를 할수 있는 게 내가 얼마나 노력할 사람이고 어떤 나쁜 것들을 안할 것인지 스스로를 믿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최연우님이, 아까 원슈님이 편의점 아르바이트 얘기해서 생각났는데, 원슈님 미니로 시작하는 편의점에서 노래 부른 영상도 있어요? 그 영상 기억나세요?
1: 기억납니다.
0: 미니 정지 얘기한 거죠. 작은
1: 작은
0: 정지.
1: 정지, 네.
0: 그렇구나. 실제 아르바이트 하다가 찍으신 거예요? 그럼 이것도?
1: 맞아요. 그것도 아르바이트 하다가 영상의 마지막에 손님이 차를 끌고 들어오시는 걸 느끼면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테이크로 남겨서 이거 잘못 찍었다 했는데 그 느낌이 이상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냥 이렇게 올려야겠다 하고 한 8년 전인가? 8년 전인가 9년 전인가? 10년인가? 좀 오래됐어요.
0: 휴대폰으로? 그걸로 찍은, 그랬구나. 와, 그러면 그때도 한창 나중에 쓰임을 생각하고 한 거네요?
1: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저는
0: 아르바이트
1: 항상.
0: 하면서 어차피 음악하러 올라왔으니까, 그죠? 음악을 해야겠다라는 진로를 결정한 건 언제예요?

0: 그거는 사실 나좀 어려운데 그냥 처음 음악 만들었던 순간 아닌가라고
1: 아,
0: 요즘에
1: 중학교 1학년,
0: 생각해요.
1: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그때부터 차근차근 남들에게.
0: 음악가라는 음악 만드는 뮤지션 이런 직업이 뭔지는 사실 몰랐고, 근데 내가 이걸 하는 걸 왠지 아무도 못 말릴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었어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1: 아까 또딴 얘기를 좀 하자면, 한국 노래, 한국 가사말은 이정님의 영향이 가장 컸을 거라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또 영향을 준 뮤지션과 노래를 한 곡을 뽑아주셨어요. 이게 1분 23초짜리 아주 짧은 노래인데, 이 노래는
0: 맞아요.
1: 어떤 노래예요?
0: 그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라는 영화의 OST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물론 영어로 된 노래에 영감 받은 거 너무 많은데 요즘 느끼는 거는 그 언어 자체가 음악인, 그러니까 경음악인 거죠. 이거 사실 트랙이 가사가 없는 노래인데,
1: 아, 그래요?
0: 그걸로 전달하는 게 진짜 최고의 경지구나. 우주인이랑 소통해도 경음악은 가능한 거잖아라는 생각이 들면서.
1: 최고의 음악의 경지는 가사말이 없는?
0: 가사말이 없는 것 같아요.
1: 이걸로도 사람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으면 그건 최고가 아닐까?
0: 설명을 안
1: 그래.
0: 하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 아니고, 진짜 다 너가 느끼는 그거야, 라는 태도로 가는.
1: 그러네. 옛날 클래식 보면 다
0: 맞아요.
1: 연주곡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다 움직이잖아요.
0: 그게 정말
1: 그렇다.
0: 진짜 엄청난 경지구나를 요즘 진짜 자주 느껴가지고,
1: 정말요?
0: 그래서 이 노래를 가져왔습니다. 알렉산드레 데스팔트의 Meeting
1: 미팅
0: Daisy.
1: 데이지. 이곡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0: 알렉상드르 데스플라의 미팅 데이즈라는 연주곡 같이 한번 들어봤습니다. 우리 원슈타인님은 이런 얘기도 하셨네요. 내가 음악을 하지 않았으면 축구 선수를 했을 거라는? 축구 되게 좋아하시는구나.
1: 요즘에는 솔직히 많이 안 했는데요.
0: 예.
1: 예. 그 어렸을 때그 좋아하는 마음의 크기를 다시 복기해 보면은
0: 예.
1: 그랬었을 것 같아요. 예. 엄청
0: 축구.
1: 좋아했었. 네.
0: 축구했을 때 되게 행복했었고.
1: 너무 행복했고 그 그냥 단순히 축구가 재밌다가 아니고 모든 그 작용이 경기와 그 축구를 하는 순간들에 다 있던 것 같아요. 그 어떤 생태계가 있어야 그게 이렇게 순환이 될수 있잖아요. 근데
0: 예.
1: 이제 감정의 어떤 생태계가
0: 예.
1: 좌절하고
0: 아, 그게 다 들어 있어서?
1: 희노애락. 네, 희노애락이 그 과정에 다 들어가 있어서 이거면은 나한테 계속 작용하겠다라는 것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축구가.
0: 축구가.
1: 네.
0: 우리 아까 그 I don't speak English 제 기억이 맞다면 가사 말 중에서 너는 사람마다 뭐 생각이 다 다르고
1: 네.
0: 사는 모습이 다 다르지만
1: 네.
0: 결국 우리는 행복을 위해서 가고
1: 네,
0: 있다. 그런 느낌이 있었잖아요.
1: 네.
0: 원슈타인님이 생각하시는 지금 가장 행복한 순간은 뭡니까? 행복은 뭐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스스로에게 생각할 때 현재의 행복, 가장 행복을 느끼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1: 이 행복이 저는 굉장히 소소한 거라 생각하고,
0: 예.
1: 행복을 느끼는 것을 기준으로 하면은 저는 오히려 그 커트라인이 너무 쉽게 느껴져서, 내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잠깐 행복이 아니고 필요 스트레스를 좀 느껴야 돼요, 저는.
0: 아, 행복을 잘 느끼시네.
1: 저는 되게 잘 느껴요. 저는 진짜
0: 너무
1: 아까, 네,
0: 좋다.
1: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은, 정승재 선생님 그 빵, 네, 그, 네,
0: 그
1: 뜯어먹는,
0: 빵만 생각해도.
1: 네, 그 영상에도 근데 실제로 엄청 행복해 하셨잖아요.
0: 저
1: 네,
0: 행복하죠.
1: 저도 그쪽이어서 그냥 무슨 일이 있어도, 와, 오늘 우리 동네 그 제일 맛있는 그 치킨 그거 먹으면은, 갑자기 근데 제가 너무 단순해서 제가 싫어요. 그막 어떤 스트레스 받는 있고 화나서 싸우는 일이 있었는데
0: 예.
1: 막너 그거 배고파서 그래 이런 얘기 듣고 막 화나서 아니 무슨 배고파서 이런 걸로 싸워 하는데 먹으면 전 이상하게 화가 풀려요. 이게 약간 과학적인 뭐가 있는 것 같아서
0: 그럼요, 당연히. 먹으면 얼마나 행복해져요. 스트레스
1: 네,
0: 다 날라가지, 정말.
1: 맞아요. 근데 이제 먹는 걸로 채울 수 있는 행복을 이제 알고 있으니까. 뭐든지 조금만 뭔가 힘들면은 먹어서 다 해결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도 지내본 것 같아요.
0: 진짜로?
1: 네,
0: 그런데 막 뚱뚱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1: 근데 그랬던 시절이 인생에 걸쳐서 좀
0: 있었어요?
1: 많았었어요. 네,
0: 아,
1: 그
0: 지금은
1: 시기가
0: 좀 많이 빠진
1: 있는데,
0: 거예요?
1: 네. 근데 그래서 내가 어떤 목표를 하는 지점을 사실 만들면은 필요 스트레스가 필요하긴 해요. 네, 그 일부러 그 스트레스에 노출돼서 아 운동하기 싫어도 해야 돼. 아 이거 해야 돼. 이거 써야 돼 하고선 계속 그 순간에 나를 빠뜨려야 되는.
0: 스스로를 관리하시네요, 그러면
1: 네.
0: 지금도. 운동도 하시고, 아까 우리가 잠깐 얘기 나눴었지만, 집에서 작업하실 때는 또 시간 맞춰가지고, 이렇게 또 작업도 하시고, 그런다는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야, 벌써 1시간이 부쩍 지났어요. 11시 34분이 지났어요. 어떡하면 좋아요.
1: 그러니까요. 네.
0: 마지막으로, 아이리스 포트님은 원슈님 매력에 푹 빠졌다고
1: 감사합니다.
0: 너무 좋아하시는데,
1: 감사합니다.
0: 마지막으로 우리 과거의 원슈타인님처럼 꿈을 향해서 가고 있는,
1: 네.
0: 물론 지금도 꿈을 향해서
1: 네.
0: 가고 있고, 하지만 우리 바다님들, 중고등학생,
1: 네.
0: 바다님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실까요?
1: 어떤, 좀 즉흥적이어서,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0: 이겨내라?
1: 이겨내라 조금,
0: 안 이겨내도 된다?
1: 아닙니다.
0: 힘들어도 된다?
1: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항상 곁에.
0: 아,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이 있다.
1: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내가 지금 해야 될 것에 집중을 하면은, 이제, 내가 노력한 만큼 걱정할 것이 사라지는 거니까 너무 간단한 원리여서 그냥 항상 그렇게 노력을 하고 그리고 행복은 항상 가까이에 있다. 되게 소소한 거. 네,
0: 맞아.
1: 맛있는 거 먹고 이런 거에 이미 있는데 우리가 노력하는 거는 내가 살아가면서 정한 어떤 목표. 목표라고 얘기하면은 너무 또 딱딱하니까 게임. 내가 정한 게임. 그 스코어를 달성하기 위해서 한번 해보는
0: 와우.
1: 거니까.
0: 한번 해보는 거니까.
1: 네.
0: 그렇죠.
1: 이렇게.
0: 모험하는 거고, 되게 도전하는 거고, 그렇죠?
1: 네.
0: 한 번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해볼 만한 도전인 거잖아요. 그건 그렇고. 행복은 아주 큰 것이 아니라 소소한 거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 지금 많이 하거든요. 네. 행복이라는 거를 아주 거창하게 쾌락이랑 구분을 줘야 된다는 말도 많이 들었는데 네. 이거는 평상시에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일상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연습이 좀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네. 되게 많이 해요. 네. 맞아요. 지금 고등학생은 2번만 지나면 나는 행복해질 거야 그게 아니라 네. 고3 때도 행복할 수 있는 거고 고2 네. 때도 행복할 수 있는 오, 거고
1: 맞아요.
0: 그 시간에 가장 걸맞는 행복을 조금씩 조금씩 느끼면서 살아가는 게 아닐까라는 네. 생각도 해보고요. 그렇죠?
1: 네.
0: 그런 뜻이었을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우리 만나면 더 재밌는 얘기 많이 하죠 뭐.
1: 네. 여기 거의 예. 제가 하고 싶었던 질문 한 20개 정도 못한 것 같아가지고
0: 다음에 꼭 나오셔서 네. 어차피 지금 한 두 달에 한 곡 정도는 계속 네. 신곡을 발표하시니까 또 발표하실 때 또 나와주세요.
1: 네,
0: 그래서 또 같이 한번 또 이야기 해보고 네. 제가 제목만 듣고 어떤 이야기인지 알아맞추는 퀴즈도 한번 해보고 네. 그렇게 한번 해보죠.
1: 네, 좋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아, 오늘 또 밤늦은 시간에 두 곡이나 이렇게 라이브를 해줘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집에 조심해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1: 네. 선생님도 마무리 잘 되시길 바랍니다.
0: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1: 네, 안녕히 계세요 바다님들.
0: 예, 감사합니다. 오늘 멋진 라이브 들려주신 우리 원슈타인님 들어가실 거고요. 원슈타인의 존재만으로 그리고 릴보이와 원슈타인이 함께한 프렌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다시 혼자인 걸 알고 나면 마치 기다리고 있던 너처럼 problems I know I know 짐을 덜고 싶지 않은 당신 그럼 난 말을 줄이며 하고 싶은 얘기를 뒤로 미루고 어느샌가 관심이 없어

오늘 내가 겪은 허탈한 일, 속 터지는 일, 어이없는 일 또는 간절하게 바라는 일, 무엇이든 얘기 나눠요. 말하기 힘들 때는 이렇게 꺼내보는 거예요. 아니 내가 정말 내가 진짜 내가. 8612님. 얼마 전에 산 흰 셔츠요. 오늘 처음 입고 나갔는데 저녁에 친구들 만나서 라면 먹다가 그만 셔츠에 국물이 튀어버렸어요. 지워지겠죠? 아니 내가 정말 내가 라면은 또 왜 먹어가지고 정말. 잘 들으세요. 지우는 것은 바로 지워야 되거든요. 주방세제. 그 장소에 라면을 먹었으면 분명히 주방이 있을 테니까 음식점이라 그래도 다 주세요. 저는 한번 항상 해봤었거든요. 여기 그 주방세제 조금만 여기 조금만 짜서 달라고. 그거를 여기다가 딱 그 부위에다 발라요. 그런 다음에 수돗물을 틀어놓고 살짝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비비면 돼요. 너무 세게 하면 옷감이 상하니까. 그런 다음에 물로 이렇게 쭉 헹구면 금방 빠지거든요. 근데 오래 있어서 이렇게 막 말라 비틀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려워지니까 곧바로 세척하시길 바랍니다. 097 하나님. 버스 타고 집에 오다가 잠깐 눈 감아야지 했는데 눈 뜨니까 제가 내려야 될 정류장 한참 지나서 반대 방향으로 다시 타고 돌아왔어요. 잠깐만 하고 눈 감았다가 정류장 지나치는 일 좀 있잖아요. 그래도 저는 예전에 대학생 땐가 종점까지 갔어요. 종점까지. 그거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유선혜님. 제 생일이라고 반 친구들이 서프라이즈 파티를 해줬는데 준비하는 게 너무 어설펐어요. 제가 들어가자마자 교실이 좀 많이 조용해지고 교탁 밑에는 케이크가 보이고 친구들이 파티해줄 때까지 그래도 열심히 모른 척했습니다. 잘했죠? 잘하셨습니다. 그 연기력, 아주 훌륭한 연기력. 아주 잘하셨습니다. 칭찬해드립니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누는 아니 내가 정말 내가 진짜 내가 참여해 주십시오. 짧게 보내면 50원, 길게 보내면 100원이 드는 샵 1045 문자도 좋고요. 반디엠 메시지 유튜브 댓글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스비의 노래 너와의 모든 지금 듣고 저 다시 올게요.

0: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의 경청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프리미엄 햄버거 브랜드 버거킹에서 햄버거 교환권, 44년 역사를 지닌 양념치킨 브랜드 주식회사 페리카나에서 치킨 교환권, 피부에 영양을 채워주는 담테라에서 시카크림과 부스티 앰플 세트를 드립니다.
1: 정승재의 경청 6월 16일 화요일 문을 또 닫을 시간이 벌써 됐네요. 신수아님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아까 원슈타인님과 행복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했었잖아요. 이런 생각이 드셨나 봐요. 행복은 연습이 아니에요. 행복은 언제나 지금이라는 생각이랍니다. 맞습니다. 행복해지는 연습을 우리가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9882님, 정승재 선생님, 요새 조카랑 50일 수학 공부하는데 라디오에 나오는 목소리가 정승재 선생님 같아서 아이고 반가운 마음에 보냅니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주 와주세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는 밤 10시부터 12시까지 EBS 라디오 수도권 기준으로 104.5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은 보이는 라디오로도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내일은 또 수요일이잖아요. 경제 공부하는 날, 생선님의 선생님 준비되어 있고요. 목요일은 뭐 하는 날인지 여러분 아세요? 맞아요. 해정승재 크로스 고민 상담 실시간으로 전화 연결도 하는 시간 마련되어 있고, 금요일은 이 노래를 틀어요. 우리 상큼이 비타민 누구예요? 누구죠? 왜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죠? 케이시님 죄송해요. 김소연님 죄송해요. 케이시님 그래도 본명을 기억하고 있다는 게 그렇잖아요, 그죠? 김소연님과 함께하고 있는 시간도 잊지 마시고요. 우리 아까 1부에서 우리 바다님들은 언제 어른이 된 것 같냐고 여쭤봤었잖아요. 그때 이런 사연도 왔었습니다. 임효정님이, 제가 어른이라고 느끼는 순간은 배달앱을 켤 때입니다. 어릴 때는 먹고 싶은 음식이 있어도 엄마 눈치 보고 아빠 눈치 보고 이랬어야 되는데 이제는 제가 주문을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먹고 싶은 메뉴가 두 개면 두 개 다 주문해야지 이랬을 때 아 나도 어른이 됐구나 싶다고. 결제 금액을 보고 잠깐 정신이 들긴 하지만 바로 이것이 어른의 맛인가 봅니다. 여러분 그런 기억 있으세요? 저는 아직까지 기억나요. 엄마 없이 버스 탔던 기억. 초등학교 저학년이었는데 2학년인가 1학년인가

세정거장 갔는데 되게 콩닥콩닥 뛰었었어요. 엄마 없이, 와. 뭐, 그때도 제가 약간 느꼈었거든. 나도 이제 어른이 됐구나, 이런 생각.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런 생각도 들었었는데. 야, 김정원님. 야, 요것도 공감이 간다. 가지가 맛있어졌을 때. 어렸을 땐 싫었는데 지금은 너무 좋다고. 저는 아직 애기라서, 가지 아직까지 싫습니다. 그 물컹물컹한 느낌 너무 싫어요. 파리사오님. 부모님 뒷모습이 자꾸 보일 때요. 맞습니다. 짠해요. 그쵸. 그런 생각 들고. 어떡하면 좋아요. 오늘의 마지막 곡을 또 여러분에게 띄워드리면서, 화요일 밤, 작별 인사를 해야 되겠네요. 헤르치 아날로그라는 가수의 노래예요. 여름밤. 이제 완연한 여름이죠. 지금도 21도네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18도부터 좀 선선해지고요. 20도면 딱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그저께 나갔을 때가 20도였나? 1도 안 춥고 1도 안 더운 게딱 20도더라고요. 제 기준으로. 근데 지금 21도인 거 보면 진짜 이제 서서히 여름밤에 가까워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듭니다. 우리 바다님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코 안녕히 주무세요.

0: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1: 여러분, 영어로 말하려고 하는데 머릿속에 있는 말이 입에서 안 나와 답답하셨죠?
2: 라이팅을 해보면 말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When you write, speaking gets easier.
1: 이제 Easy Writing에서 부담 없이 라이팅 시작해보세요. 라이팅이 쌓이면 말하기도 스무드하게 나와요.
2: Just like peanut butter. Writing is the building block for speaking.
1: 아는 영어가 아니라 하는 영어로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Easy Writing에서 만나요.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파키스탄은 독자적인 승마 전통을 가진 나라입니다. 네자바지라 불리는 전통 승마 게임, 지금도 그 나라 전역에서 즐기는 스포츠랍니다. 네자바지는 이 기수가 말을 타고 전속력으로 달리며 창이나 검을 사용해서 땅에 박힌 말뚝을 찍어 올리는 특이한 경기인데요. 고대 군사 훈련에서 시작돼서 이제는 지역 축제에서 빠지지 않는 그야말로 국민 스포츠로 자리 잡았습니다. 터번을 쓴 남자들의 전유물이었지만 이제는 여자 기수들의 참여가 획기적으로 늘어났답니다. 이런 변화, 갈등도 불러왔죠. 여자 기수들은 이 경기장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이방인 취급을 받는데요. 특히 그 전통적인 상징, 남자 기수의 전유물처럼 여겨지는 터번 착용을 둘러싸고 여자 기수의 참여 자체를 금지하라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네자바지에 출전해온 여자 기수 아눔 샤쿠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남자보다 우월함을 증명하려는 게 아닙니다. 동등한 존중을 원할 뿐입니다. 라고요. 안녕하세요. 세계음악 여행 이승열입니다.

6월 16일 화요일입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오늘 첫 곡. 여러 아티스트의 앙상블이었는데요. 파키스탄의 여성 싱어송라이터 미샤 샤피의 주도로 파키스탄 전역 출신의 여러 아티스트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 총 6명의 협업이었습니다. 나뚜떼야베, 나는 꺾이지 않았다. 2020년 발표곡이었습니다. 뭐 들으시면 전통과 현대, 모던함 뭐 이런 게 섞여 있는 그런 느낌 확실히 나죠. 그리고 모두 여성이라는 점. 오늘 스토리와 관계가 있죠. 예. 얼마 전그 영희 페스티벌도 지난 주말이었죠. 있었지만 말입니다. 아, 파키스탄 남부 지역 신드라는 지역의 최대 도시, 그리고 파키스탄 자체로 최대 도시인 카라치, 이곳이 그 인더스 문명의 발상지군요. 파키스탄 핵 보유국이기도 하고, 경제면에서는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는 그닥 성적은 좋지 못했다. 하여간 있는 지식 총동원해서 파키스탄의 이미지를 그려보고 있는데요. 오래된 나라, 고대부터 출발해서 켜켜이 쌓인 이 전통 깨기가 쉽지 않겠죠. 그런데 변화에 대한 자연스러운 수용, 대부분은 그렇게 잘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그 저항은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강하게 얘기하자면, 이것도 일종의 남성 우월주의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 왜냐하면, 이 전통 스포츠, 네자바지의 그 시조 같은, 그 분의 주도로 10년 전부터 여성에게도 이 스포츠를 열어줬어요. 그래서 그 여성 선수 육성, 참여, 이런 거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 분이 네자바지에서 거목이라고 추앙받는 그런 분입니다. 저항이 이런 데서 일어나는 건 아니고 주변부에서 특히 언론이 호들갑을 떨기 시작하면은 사람들 여론도 그렇게 또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여성 선수의 증언에 따르면은 집에서 가족들로부터 그건 그냥 취미로 해. 공부 열심히 해야지. 너 그런 말 타고 창들고 그런 거 하면 결혼하기 힘들다. 이런 클리셰 이런 것도 만만치 않다고 하네요. 근데 뭐 영상을 보니까 뭐 천천히 그러나 자연스럽게 변화가 수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국가대항 스포츠이기도 한가 봐요. 이게 파키스탄과 비슷한 전통의 그뭐 이슬람권이라고 추정해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국제대회에도 혼성팀이 이 출전을 하는데 파키스탄 대표 혼성 청소년 대표팀 그의 경우 그 출전했는데 뭐 성적도 좋았답니다. 국내 대회에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예 아무튼 와 보라로 보니까 대단하네요. 말을 달리며 창으로 손바닥만한 조각을 찍어 올리다니 양궁을 해도 백발백중일 것 같은데요. 3829 님께서 문자 주셨고요. 네자바지 자꾸 아재 개그 하고 싶어져요. 네자치마라고 쓰셨습니다. 7108님 재밌습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번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이죠.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유료 문자 샵1045 또는 EBS 반디 앱 통해서 사연 신청곡 주십시오. 생방송 실시간 시청 유튜브 EBS 공식 채널 반디

산레모가 이제 입상곡 두 곡이었습니다. 애증에 관한 노래 두 곡이네요. 가족보다 돈을 택한 아버지에 관한 솔디 돈 마무드 2019년 산레모가 이제 우승곡이었고요. 먼저 들으신 곡 올해 2위를 차지한 세이에프의 두미 비아지 단토 널 정말 좋아해 결함투성이지만 나의 조국 이탈리아 널 정말 좋아해 였습니다. 6월 16일 화요일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킹 함께하고 계십니다.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의 음악인을 만나는 곳이죠. 세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이제 오늘 선정한 음악인 만나보죠.

1965년 11월 21일 프랑스 국영 방송사가 주최하는 신인 발굴 오디션 프로그램 Jeu de la Chance 행운의 게임 이 무대에 당시 19살이었던 한 소녀가 올랐습니다. 소녀는 잔뜩 위축되어 있었죠. 이 경연대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고향 아비뇽을 떠나 처음 파리에 온 지 얼마 안 돼서만은 아니었습니다. 방송국 오디션에서 이 소녀는 강한 억양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늘어놓았다네요. 강한 억양은 프로방스 사투리 때문이었고 두서없는 말은 난독증 때문이었다죠. 이 면접관들은 아이 촌스럽다 말도 제대로 못하냐 라며 비웃었고 소녀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음악이 흐르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자 모든 게 완전히 바뀌었죠. 소녀가 고른 곡은 에디트 피아프의 제제벨이었습니다. 대담하고도 정교한 비브라토, R 발음을 강하게 굴려 떠는 특징, 당당하면서도 고아한 음색까지. 에디트 피아프의 범접하기 힘든 창법을 이 촌뜨기인 줄만 알았던 19살 소녀가 완벽하게 재현하자 방송국 현장에 모두가 경악했답니다. TV로 이 무대를 보던 프랑스 전역의 시청자도 다르지 않았죠. 방송 이튿날 거의 모든 프랑스 주요 일간지가 일면 기사로 다루며 오, 에디트 피아프의 재림을 알렸습니다. 그 소녀의 이름은 레이 매튜입니다.

오랜 꿈의 화신이었죠. 1946년 아비뇽의 빈민굴에서 14남매의 장녀로 태어나서 이 TV에서 에디트 피아프의 공연을 본 어린 시절부터 가수가 되기를 꿈꿨습니다. 난독증 때문에 14살에 학업을 중단한 후 공장 노동자가 된 시절에도 어렵게 번 돈을 아껴 보컬 레슨을 받을 정도로 부단히 꿈을 향해 나아갔죠. TV 경연 대회를 계기로 단박에 레코드 레이블과 계약을 맺고 이듬해 발표한 데뷔 앨범이 이 몇 달 만에 100만 장을 웃도는 경이로운 판매고를 기록할 즈음 그녀에게 붙여진 별명은 르 모아노 다비뇽, 아비뇽의 참새였답니다. 참새는 이 작은 체구에도 불구하고 폭발적인 성량을 자랑했던 에디트 피아프에게서 물려받은 칭호였습니다. 데뷔 앨범부터 폴 모리아 같은 거장들이 참여한 것도 에디트 피아프의 후광이 아니었다면 마냥 쉽게 이루어지진 않았을 겁니다.

미레이 마티우는 1970년대 그녀 이력의 중반기부터 에디트 피아프로 귀결하는 정통 샹송 계보의 밖으로 나섭니다. 샹송에 유로팝 스타일을 도입했고 클래식 아리아에 도전하는 가운데 초창기 극적인 감정 표현을 내세웠던 창법에서 절제하는 테크닉도 선보였고요. 치열한 노력 끝에 난독증을 극복한 후 11개의 언어로 레코딩한 이 다국적 디스코그래피를 구축하면서 프랑스 문화와 언어를 번역하고 널리 전파했습니다.

글로벌 파괴 역사의 빛나는 세계 음악인을 만나는 곳이죠. 세어맹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은 에디트 피아프의 정통 샹송 지키 후손에서 크로스오버 샹송을 거쳐 프랑스의 이 음악 역사를 세계에 전파한 미레이 마티우를 만나봤고요. 초창기에서 한 곡, 중후반기 대표곡 한 곡,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근데 이게 R자 발음이 이게 호불호가 상당히 있겠는데요. 근데 기억이 나네요. 조르주 브라상의 곡들을 들을 때도 이 R 발음이 상당히 독특했고요.

레오 페레, 이브 몽땅 뭐 이런 사람들. 그리고 당연히 에디트 피아프의 그 발음. 미레이 마티우의 발음도 사랑을 받았다 이거네요. 첫 곡, 몽크레도, 나의 신조라는 곡, 당시 발표 당시 19살이었죠. 말씀드렸다시피 경음악의 그 아이콘이죠. Love is Blue 뭐 이런 곡으로 유명한 폴 모리아트와의 협업으로 또 힘을 얻은 사례. 두 번째 곡, 30대의 나이에 발표한 인비다모와 필생의 사랑이었습니다. 원곡자는 샤를 아즈나브르라는데요. 이 필생의 사랑 이런 뉘앙스가 굉장히 아즈나브르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러면서도 에디트 피아프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곡 같은 경우는 러시아어, 중국어 등으로 번안 발표가 되기도 했고요. 뭐 아비뇽의 참새였다가 나중에는 아비뇽의 숙녀라고 불렸다고 하네요. 그리고 샹송계의 거목 한 사람의 말이 인상적이네요. 작은 삐아프는 삶의 그늘진 곳을 걸었지만 미래의 당신은 밝은 쪽을 걸을 것이다. 예언처럼 폴 모리아 이외에도 프란시스 레 엔니오 모리꼬네와의 협업도 70년대 중반부터 후반까지 활발했다고 하네요. 자, 오늘 세우맹 아티스트 라이브러리는 여기까지고요. 내일 또 다른 아티스트 기대해 주십시오. 브라질 음악 두 곡입니다. 카이타노 벨로주 그리고 발표 당시 10살이었던 그의 아들 모레누 벨로주가 함께 했네요. Um canto de afoxé para o bloco de Ie Aie. Ie Aie를 위한 아포셰 찬가. 이게 그러니까 서아프리카 요르바 신앙, 브라질의 깐돈블레 신앙 의식의 음악이죠. 카니발 행진으로도 구현된 그 문화와 음악 아포시에 이어지는 곡 역시 전통 문화와 전통 음악 전통과 브라질의 음악 전통과 관련이 있군요. 브라질 북동부 전통 포호 음악 형태라는데요. 1973년 지웨우 두 지우가 발표한 에우스 게로 웅 쇼두 나는 그저 내 사람을 갖고 싶어요. 까지. 이곡 같은 경우는 그 브라질식 아코디언인 삼포니아 소리, 그리고 우리 초등학교 때 쓰는 트라이앵글 있죠? 브라질에서는 트라이앙글루라고 부른다는데요. 이 연주가 항상 특징적으로 들어간답니다. 두곡 듣고 세우맹이 전한 노래 함께 하시죠.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스페인의 알레한드로 산스가 부르는 Como te echo de menos, 네가 얼마나 그리운지 몰라 입니다. 1993년에 발표했네요. 알레한드로 산스가 직접 만든 이 곡. 뭐 사랑 노래 클리셰의 종합 세트죠. 철부지 시절의 사랑, 그런 걸 노래하고 있는데요. 기억의 회색 지대에 스스로 갇힌 채 늘어놓는 혼잣말. 낭독하겠습니다. 내 안에 아이 하나가 살고 있다. 널 차지하려고 싸우고 있어. 이미 멀어진 순간들을 되살리느라 이 현실은 흐릿해지고 있지. 그 애는 내게 강요하고 있다. 아득히 저 먼 곳에서 네가 말하고 있다고. 네가 내게 보고 싶어 라고 말하는 그 목소리를 좀 들으라고. 아, 난 견딜 수 없어. 넌 멀어져만 가고 있는데, 넌 과거가 되어버렸는데, 지금 내 품 안에 네가 있는 것 같은 요상한 이 느낌, 뭐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지? 힘들다. 지금 서로 볼 수 없는 이 상황에서 네가 얼마나 그리운지 몰라. 너의 입맞춤을 느끼면 난 깊이 가라앉지. 아무도 모른다. 우리가 왜 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건지. 매 순간 더 많이 나는 무너지고 있는데 나는 널 한사코 붙잡고 있어.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 세 음행이 전하는 노래 오늘은 스페인의 알레한드로 산스의 1993년 음반에서 Como te echo de menos 네가 얼마나 그리운지 몰라 노랫말과 함께 했습니다. 통킹 8996 실시간 채팅 아이디 이걸로 글 써주셨습니다. 승열님 오늘 옷 약간 그 패터슨 생각나네요라고 하셨는데 짐자무시 영화 패터슨 그렇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입으려는 생각은 아니었지만 우주의 기운이 이렇게 저 안에 들어왔나 봐요. 그 패터슨 주인공의 동거인 그 디자인 본능의 그분이 좋아하는 패턴 아닌가요, 이거? 아무튼 시 쓰는 버스 기사 얘기 패터슨과 딱 부합하는 선곡 테마로 잠시 후 2부에서 음악 저널리스트 임희윤이 선곡한 곡들 버스라는 주제와 연관이 깊죠. 이 공개 방송 생각도 납니다. 새음의 애청자 한 분도 또 생각이 나는데요. 지금 버스 안에서 이 방송을 함께 듣고 계신다면은 잠시 후 임희훈 씨의 선곡에도 기뻐하실 거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버스는 개그린 버스입니다. 자, 1부 마무리 곡 베냉의 아티스트 안젤리크 기조가 부르는 아골로 제발 이 노래 듣고요. 2부로 이어갑니다.

번개민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둡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민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오늘 2부 첫 곡은요. 새음악 라운지에서 또 멋진 기타 연주를 들려주신 적이 있는 한국의 기타리스트 찰리 정의 새로운 싱글 함께 들어봤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밴드 카일라시 밴드 예, 연주로 오 글로리아였습니다. 2026년 월드컵을 응원하는 그런 기원을 담아서 발표한 최신 싱글이라고 하네요. 대한민국을 하나로 오 글로리아라는 소개 정보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 티베트 히말라야에 있는 홀리 마운틴 힌두나 불교 이런 종교에서 신성시하는 성산의 이름이 바로 카일라시라고 하는데요. 산을 오르듯이 그렇게 노력하다 보면 연관의 순간을 맞는다. 뭐 이런 서사 같네요. 잘 들었습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에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참여하신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1045고요. EBS 반디 앱 통해서도 사연 신청곡 받고 있습니다. 실청곡은 1516 문자로 보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세자리아 에보라의 카르나바우 디 사우 비센치 신청합니다. 이렇게 써주셨는데요. 오늘 월드컵 축구 첫 출전한 카보베르데가 강호 스페인과 싸워 비기는 이변을 연출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 카보베르데가 어디 있는 나라인지 잘 모르지만 새음행 애청자들은 저처럼 카보베르데 마음속으로 응원했을 것 같습니다. 카보베르데의 선전 축하하면서 신청합니다라고 써주셨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저도 오늘

오전에 그 요 바로 전 시합이었죠. 우루과이하고 사우디 경기를 봤는데 그 경기에서도 또 비겼죠. 그런데 그리고 이어지는 소식에 카보베르데가 스페인과 경기를 한다 그래가지고 저도 비슷한 마음이었습니다. 자, 세사리아 에보라가 부릅니다. 카르나바우지 상 비생지 상 비생테의 축제 이 노래 듣고요. 오늘 2부 순서 이미훈의 뮤직 설레로 이어가겠습니다.

0: 그는 탐사보도 저널리스트처럼 팝 음악에 다가갑니다. 음악의 겉과 속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후에 재기 번뜩이는 테마 열전을 펼칩니다. 문화평론계의 앙팡 드립을 말과 글에 미친 드립을 임이윤 음악 저널리스트의 뮤직 설레 시작합니다. 어서오세요. 임이윤 네. 기자.
1: 안녕하십니까.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영상, 뉴스 영상으로 보면은 또 많이들 즐거워하고 그러시더라고요.
1: 그러니까 뭐 음악 관련이겠지만
0: 네.
1: 이런 상황과도 약간 연관이 있나? 뭐 그런 일로 가시나? 좀 궁금해가지고.
0: 이게 이제 뭐 매년 열리는 축제라서 요거
1: 예.
0: 이제 재즈 축제라서
1: 아, 재즈 페스티벌이에요?
0: 뭐 특별한 뭐 일회성 이벤트는 아닌데
1: 네.
0: 보니까 또 라인업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또뭐 인접해에서 또 오스트리아도 있는데 마침 오스트리아에도 좀 취재할 거리가 있어서
1: 취재차.
0: 예, 뭐 이렇게 조금 오스트리아, 헝가리, 뭐 합스부르크 왕가 느낌으로 한번 가게 됐습니다.
1: 그렇군요.
0: 예.
1: 까부베르드는 안 가시는군요.
0: 아, 가고 싶네요, 진짜.
1: 까부베르드의 그또 나름
0: 네.
1: 매년 열리는 축제가 있더라고요.
0: 아, 그래요?
1: 예, 그 월드뮤직 글로벌 뮤직 페스티벌이 있고 바로 이어서 재즈 또 페스티벌로
0: 너무
1: 그날 또
0: 좋겠다.
1: 이렇게 막 바톤 터치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어지는
0: 우와.
1: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0: 너무 좋겠네.
1: 하루 그 출연진들 음악을 소개하기도 했는데
0: 네.
1: 까부베르드도 시간 나시면 가시기 바랍니다.
0: 아, 저 진짜
1: 알려주세요. 분위기 어떤지.
0: 몇 군데 가고 싶은 데 있거든요. 좀 평소에 가기 어려운 데들. 까보베르데도 그렇고, 뭐, 페로제도에서도 또 뮤직 페스티벌이 열리는데, 페로제도는 진짜 비행기 자체를 환승을 한 두세 번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1: 그린란드 연안에, 아, 연안은 아니고 뭐,
0: 그렇죠. 그 북해
1: 북극권이죠? 예,
0: 쪽이죠.
1: 북해. 아,
0: 덴마크령이고,
1: 예.
0: 또 이제 하나 꼭 가고 보고 싶은 노르웨이에 큰 도시, 대도시 아니고 되게 작은 데서 열리는 중간계 페스티벌이라는 게 있어요.
1: 중간계.
0: 중간계, 예.
1: 오,
0: 중간계라고 하면 이제 판타지
1: 퍼가토리 뭐 이런
0: 매니아들.
1: 거 아니에요?
0: 예?
1: 퍼가토리 페스티벌 뭐 이런
0: 약간
1: 거예요?
0: 그런 느낌인데. 이제 판타지나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아실 겁니다. 톨킨의
1: 예.
0: 반지의 제왕 이런 거 보면 중간계에
1: 아,
0: 나오잖아요.
1: 미들 어스.
0: 그렇죠. 실제로 그
1: 아,
0: 중간계 컨셉으로 해가지고
1: 예.
0: 거기는 음악 공연만 하는 게 아니고 중세 그 바이킹 분들이 했던 뭐 사가 같은 거 이제 대서사시 같은 거 읊기도 하고 그런 거뭐 이렇게 관람하기도
1: 의식이
0: 하고
1: 있군요, 거기
0: 예
1: 또.
0: 그런 컨셉이라서 예전에 한번 갈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좀그 타이밍이 안 맞아서 못 가가지고
1: 네.
0: 다음에 한번 묶어서 가고 싶네요.
1: 묶어서.
0: 노르웨이 중간계 페로제도 카보베르데.
1: 이것도 뭐 취재차 뭐 누가 보내주면 제일 좋은 시나리오잖아요, 사실.
0: 네, 그 카보베르데 및 노르웨이 페로제도 관광청 그 직원분들 계시면
1: 예. 여기
0: 부탁드리겠습니다.
1: 있습니다.
0: 네, 여기
1: 뮤직 저널리스트
0: 제대로
1: 이미희윤이
0: 네,
1: 있습니다.
0: 조명하겠습니다. 지금
1: 예.
0: 네.
1: 오늘 테마는 버스 드라이버 스페셜인가요?
0: 그러게요.
1: 네. 오늘 테마 소개해 주세요. 선곡 테마.
0: 오늘 선곡 테마는 버스에서 완성된 노래들. 버스 많이들 타시죠. 저도 많이 타는데.
1: 예.
0: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이제 저희 공개 방송
1: 예,
0: 있었잖아요.
1: 세우면 공부하고
0: 예.
1: 때이 언급이 있었나? 우리끼리 한 얘기였나?
0: 아니, 여기
1: 예.
0: 와주신 애청자분 중에서 버스
1: 예.
0: 운전사분께서 계셔가지고,
1: 맞아요. 그게 아주.
0: 정용재님으로
1: 예.
0: 제가 기억을
1: 맞아요.
0: 하고,
1: 맞아요.
0: 아, 제가 버스 번호까지 외웠었는데 지금 까먹었어요.
1: 노선
0: 네.
1: 어느 지역이었지? 서울 근교
0: 아, 그,
1: 수도권이었나?
0: 예, 수도권이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판교
1: 아,
0: 쪽이었었던가?
1: 성남.
0: 성남이었었나? 근데 항상 운행하실 때마다 요 새음행을 틀어놓고 운행을 하셔서
1: 맞습니다.
0: 버스 승객분들이 되게 반가워도 하시고 이 버스는 너무 고급져요 막 이런 얘기도 하시고
1: 그러니까
0: 그런다고.
1: 칭찬도 들으신다고
0: 네,
1: 이렇게.
0: 그래서 너무 좀 저도 울컥했어요. 감동 많이 받았고 약간 영화 패틴슨 같은 것도 좀 생각이 났고
1: 패터슨이죠.
0: 패틴슨 로버트 패틴슨이군요. 영화 패터슨.
1: 패터슨.
0: 네, 패터슨도 좀 생각이 나고 그래서 한번 우리 정용재님 비롯한 전국에 계신 뭐 버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운행하시면서 새음행 그 들으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트리뷰트로 한번
1: 네.
0: 여름 특집으로
1: 이게
0: 준비해봤습니다.
1: 가능할까 싶었는데 해내셨네요. 버스와
0: 네.
1: 연관지어서 테마가 선곡 테마가 될까 싶었는데.
0: 그렇죠. 이제 주로 뭐 제가 다뤘던 팝스타들은 버스 잘안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잖아요.
1: 투어 버스 같은 걸좀
0: 뭐
1: 럭셔리하게.
0: 가끔 투어 버스는 탈수 있어도 뭐 전용 뭐
1: 시내
0: 자가용
1: 버스.
0: 비행기라든지
1: 그런 건안 타겠지. 시내
0: 네.
1: 버스 이런 거.
0: 보통 이제 큰 승합차라든지 이런 걸 많이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버스와 연관된 곡이 많진 않지만 캐곡해서 캐왔습니다.
1: 그걸 또 5곡이나 네 곡이나 캐오셨어요. 예. 산상 같은 선곡으로. 정영재님한테 저희가 나에게 새음행이라는 그 공통 질문을 드렸었죠. 나에게 새음행은 버스 승객들에게 무한 칭찬받아서 아주 행복한 인생의 하이라이트라고까지 이렇게 극찬을 해주셨죠.
0: 야,
1: 예.
0: 맞아.
1: 그,

0: 버스와 관련된 사연들이 이런 감동이 있어야 할 텐데 정영재님 사연처럼
1: 아, 이건 못 이길 것 같아요. 근데 뭐,
0: 그렇죠.
1: 네,
0: 네.
1: 나름대로.
0: 재밌게 엮어주시기 바랍니다.
1: 네.
0: 정영재님은 혹시 지금 오늘도 그 운행 중이신 가운데 새음행의 다이어리 맞춰져 있다면
1: 네.
0: 예, 저희는 행복합니다.
1: 그렇죠. 정영재님 비롯한 우리 많은 그 기사님들.
0: 네.
1: 아마 오늘 사연들이 주로 이 버스에서 완성된 노래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0: 네.
1: 이 지금은 뭐 대단한 팝스타 전설이 된 분들이지만 버스를 타고 가면서 갑자기 가사가 떠올랐어. 갑자기 멜로디가 떠올랐어. 이렇게 완성한 곡들이기 때문에
0: 예.
1: 지금 아마 운행 중이신 뒤편으로 앉아 계신 승객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0: 그렇구나.
1: 뭔가 위대한,
0: 싱어송라이터 지동생. 예.
1: 뭐 비단 음악뿐 아니라 위대한 문호가 앞으로 되실 분도
0: 문호.
1: 있고 뭔가
0: 영화
1: 차츰 앞을
0: 감독.
1: 바라보면서
0: 예.
1: 영화 감독이 될 수도 있고 뭐 AI 크리에이터가 되실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뭔가 엄청난 영감을 떠올리실 수가
0: 음악
1: 있다.
0: 저널리스트가 될 수도
1: 그래서
0: 있고.
1: 저도 뭐 사실 버스 타고 음악 들으면서 쌓여온 게 지금 여기까지 온
0: 아,
1: 거거든요.
0: 그러니까요.
1: 버스 많이 탔기 때문에.
0: 뒷자리가 항상 그런 영감의
1: 네.
0: 수신율이 좀 높더라고요.
1: 아, 맞아요. 380번 버스 우리 정영재님. 네.
0: 380번이나
1: 380번 번호도 너무
0: 궁금했는데.
1: 좋네.
0: 380.
1: 네.
0: 지금 정영재님이 사연을 주셨네요.
1: 네. 네.
0: 당연히 듣고 있습니다. 와우, 이미유님이 버스에 대한 취재로 선곡해 주셨다니 너무 행복합니다. 1시간 특별히 더 집중해서 들을게요. 버스 번호 380번입니다라고 친절하게
1: 네.
0: 자상하게 주셨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첫 곡부터 오늘 버스에서 완성된 노래들 이 테마로 고른 첫곡 만나보죠. 소개해 주세요.
1: 네. 빌리 조엘입니다. 뭐 불세출의 싱어송라이터고. 이번에 뭐 대표곡이 너무나 많지만 뭐 피아노 맨부터 시작해서 뉴욕 스테이트 오브 마인드라는 곡 준비해 봤어요.
0: 이번은 약간 슈퍼카 마니아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1: 그쵸, 뭐,
0: 버스를 타던 시절이 있었구나.
1: 그러니까요.
0: 예.
1: 비행기 타고 많이 다니실 것
0: 예.
1: 같은데, 이분도 버스를 타던 시절이 뭐 당연히 있었고요. 뭐,
0: 그렇구나.
1: 피아노맨도 사실은 정말 피아노 바에서 막 팁 받아가면서 정말 아무도 못 알아보는데 피아노 연주하고 이제 이런 시절 얘기잖아요.
0: 그렇죠.
1: 이제 빌리 조엘이 원래는 이 뉴욕에서 살다가
0: 네.
1: 이 풍운의 꿈을 안고 LA로 넘어갑니다.
0: 그렇죠.
1: 예, 그렇게 해서 야, 사람은 뭐 우리나라는 좀 말은 제주로 보내고 뭐 사람은 한양 보낸다고 그 시절만 해도 LA 가야 성공한다 너. LA 가서 진짜 그 스타들하고
0: 네.
1: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경쟁하고
0: 랄라랜드로 가야 돼.
1: 라라랜드 가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라라랜드로 그미 대륙을 횡단해서 가서 실제로 자기만의 어떤 음악 세계를 일구고 엄청난 성공을 거두게 되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말 수많은 환멸을 느낍니다. 뭐 안
0: 그랬나요? 그랬군요.
1: 예, 스타 시스템에 대한 뭐 이런 것들이라든지 이 무한 경쟁 또 음반사들의 어떤 그런 자본 중심의 어떤 시스템 같은 것들 거기서 지치고 지칠 대로 지쳐서 다시 뉴욕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0: 네네.
1: 뉴욕으로 돌아오는 버스에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 이거지. 아무리 LA가 좋고 할리우드 사인이 멋있고 거기에 슈퍼스타들을 매일 보고 이래도 나는 뉴욕 살아야 돼. 뉴욕에서 싸구려 길거리 음식 먹고 뉴욕 타임스 보고 그리고 뉴욕 타블로이드 신문, 뉴욕 데일리 뉴스 이런 거 보면서 이게 뉴욕의 삶이고 나의 삶이지라고 얘기하는 그런 곡입니다.
0: 아무리 칙칙하고 그래도 이게 좋구나.
1: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가사의 첫 줄부터 이런 얘기가 나와요. 뭐 많은 사람들은 어딘가로 떠나길 원하지. 휴가 내서 어디 뭐 마이애미 해변으로 뭐 놀러 가고 또 화려한 할리우드로 놀러 가고 그러고 싶어 하지만은 나는 지금 그레이하운드 버스에 올라 있어. 그리고 허드슨 리버 라인을 타고 달리고 있지. 나는 지금 뉴욕 마인드야.
0: 그레이하운드 타보셨어요? 미국에서 혹시?
1: 타봤습니다.
0: 이거 정말 무서운 버스예요.
1: 왜죠?
0: 저는
1: 많이 타셨나요?
0: 그레이하운드를 딱한번 타봤는데
1: 네.
0: 완행을 타가지고
1: 아, 그레이하운드 완행이 있어요?
0: 네, 있어요. 난 없는 줄 알고 탔는데
1: 완행은
0: 이게
1: 어떻게?
0: 한 시간 두 시간이면 갈 그런
1: 네.
0: 거리를 거의 한 세네 시간이 걸려서 저는 이 그레이하운드
1: 3~4시간?
0: 네,
1: 그렇게 오래 걸려요?
0: 속칭
1: 네.
0: 개그린 버스라고 또 어느 개그린
1: 아니,
0: 싫어하긴 하는데
1: 그레이하운드 버스 개가 막 미친 듯이 달리는 그 로고로 유명하잖아요.
0: 예.
1: 되게 빠른 경주견 아닌가요?
0: 그러니까 그게 좀
1: 다람쥐 버스 타신 거 아니에요?
0: 빠른 그게 있나 봐요.

0: 저는 짝퉁을 샀는지
1: 싼 걸 저렴한 네, 걸
0: 그 악몽 같은 그레이하운드 빌리 조엘은 직행을 탔겠죠. 설마.
1: 근데 뭐 이미 제가 알기로는 뉴욕에서 LA로 갈 때도 예. 자기 자가용 타고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운전해가지고. 근데 이거는 시적인 표현 아닐까.
0: 스토리텔링이죠.
1: 심지어 LA 가서 예. 그렇게 큰 성공을 거뒀는데 그레이하운드 예. 버스 타고 다시 돌아왔을 리는 없을 것 같고.
0: 그렇구나. 네. 상징적인 어떤 시적인 장치로.
1: 네.
0: 그레이하운드가 그 폐업했다는 소식을 누가 전했는데 실제로 진짜요? 그런가?
1: 네. 오, 충격인데요.
0: 믿을 수 있는 소식은 아닌 것 같고 정보는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오늘 첫 곡 빌리 조엘의 76년 발표곡 메가 히트곡이죠. 뉴욕 스테이트 오브 마인드 들어보겠습니다.

0: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입니다. 테마로 듣는 음악 꾸러미 임희윤의 뮤직설레 오늘의 선곡 테마 버스에서 완성된 노래들 첫 번째 곡 빌리 조엘의 뉴욕 스테이트 오브 마인드 들으셨습니다. 뉴욕의 모든 것을 섬기는 종교가 있다면 약간 이게 그 넘버원 가스펠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이 스테이트 오브 마인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를 놓고 좀 얘기를 하다가 AI한테 한번 물어보세요라고 제가 그랬죠. 물어보셨어요?
1: 물어봤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정말 저희 자존심을 위해서 물어보지 않는데, 물어보라고 제가
0: 제가 그런
1: 말씀을
0: 거니까.
1: 듣고 거기에 이제 들었기 때문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0: 뭐래요? 정신 상태 뭐 이런 얘기 하나요?
1: 네, 참고로 제가 유료 구독을 하고 있어서 조금 더 정교한 게 나왔을 것 같은데
0: 네네네.
1: 여러 가지를 제시했어요. 뉴욕의 마음가짐
0: 마음가짐. 오,
1: 또는
0: 역시.
1: 뉴욕의 감성, 뉴욕적인 기분 그리고 조금 더 해석된 표현은 내 마음은 언제나 뉴욕, 뉴욕을 그리는 마음 그리고 마지막은 저랑 똑같이 했어요. 뉴욕 마인드.
0: 뉴욕 마인드?
1: 네.
0: 그러네. 마음가짐이 제일 와닿긴 하는데.
1: 그러게요. 네. 근데 이제 뭐 의미적으로 따지면은 내 마음은 언제나 뉴욕에. 이게 맞을 것 같아요.
0: 그러면 저거랑 비슷한 개념이구나. 내 마음을 샌프란시스코에 두고 왔다라는 그 스탠다드 있잖아요.
1: 아, 그렇죠. I left my heart in San Francisco.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안동역 뭐 이런 거죠.
0: 안동역. 누구 어느 분이 부르셨죠?
1: 진성 씨 아닌가요?
0: 김아리님께서 빌리 조엘 다큐멘터리 보니까 성공해서 공연을 엄청나게 해서 그 돈을 그렇게 벌었을 때도 매니저가 횡령하는 바람에 무일푼이었다. 한때는 이렇게 또 정보를 주셨습니다. 매니저 관련한 횡령, 이 사고가 정말 많았었나 봐요.
1: 그쵸. 예전에는
0: 과거에는.
1: 또 인터넷도 없고 이러니까는 그냥 대충 해가지고 뭐
0: 그러니까.
1: 네
0: 순진했었나? 뮤지션들이 훨씬 요즘보다는.
1: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럴 수도 있고 예전에는 또 그런 뭐 어떤 권리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잘안돼 있고 심지어 뭐 인터넷 뱅킹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뭐 그냥 현금 뭉치로 막 주고 받고.
0: 예전에 방송국에서
1: 예.
0: 뭐 한국의 뭐 유명 가수 분께서 출연료 이렇게 줄 서가지고 타던 시절도 있었다 그러던데 송금 받는 게 아니라
1: 은행 창구에 같이.
0: 방송국에서 출연료 이렇게 주는 창구가 있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아무튼 오늘은 버스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죠.
1: 맞아요. 네.
0: 다음 곡도 버스에서 완성된 곡이군요.
1: 네, 음악, 영화 여러 가지 장르가 있습니다. 뭐 마이클이나 보헤미안 랩소디

0: 스튜디오 같은 바이오픽이라고 하죠.
1: 네.
0: 전기 영화도 있고
1: 네.
0: 뭐 다큐멘터리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뮤지컬 영화도 있고 한데 이 로드무비 이게 또 약간 꿀잼이에요. 이 문학 영화 중에서 이 대표적인 음악 영화 로드무비 당연히 꼽을 수밖에 없는 Almost Famous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1: 아, 이거 약간 그 주인공 소년이
0: 네.
1: 그 실존 인물의 살짝
0: 맞아요.
1: 롤링스톤즈지의
0: 맞아요. 롤링스톤즈의 이제 수습
1: 기자,
0: 기자로 해서 너 그렇게 음악 좋아하고 글 쓰는 거 좋아하면은
1: 예.
0: 스틸 워터라는 그 밴드를
1: 그 밴드는
0: 투어를
1: 가상의 밴드죠.
0: 가상의 밴드죠. 거기 쫓아다니면서 기사 하나 써와. 이렇게 해서 그 팀과 함께 투어 버스를 정말 타고 같이 다니면서 벌어지는 온갖 일들.
1: 맞아요.
0: 그 투어 뒤에 뭐 여러 가지 환멸도 느끼고 와, 락스타의 삶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1: 그러니까 그참 그럼 괜찮은 청년이었는데 그
0: 맞아요.
1: 소년이 참 그 노래 그러니까 그 영화 사운드트랙에서 한곡 고르셨다.
0: 맞아요. Almost 페이머스의 정말 많은 곡들이 나오고 심지어 스틸 워터라는 가상의 밴드 이름으로 이제 만들어진 곡들도 많이 등장을 하는데 거의 피날레죠. 마지막 장면에서 이제 모든 그 혈기 넘치는 밴드가 그렇듯이 이제 거의 멱살잡이까지 가고 이제 대판 싸웁니다. 그러고 나서 어쩔 수 없이 같이 한 투어 버스에 타죠. 그리고 나서 바로 차에서 이 곡이 흘러나오는데 마치 뭐인가에라도 홀린 것처럼 하나둘 따라 부르기 시작하죠.
1: 합창을 하기 시작하는,
0: 그렇죠. 그래서 이 노래가 흘러나오는 동안만큼은 모두가 하나가 돼서 목이 터져라 이 곡을 이제 합창하는 장면. 이게 이제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인데요. 엘튼 존의 타이니 댄서라는 곡이에요. 네. 이 곡은 실제로 이 로드무비 같은 형식을 갖고 있는 곡이고요. 이 곡의 이제 주인공은 밴드를 따라다니면서 일하는 의상 담당 소녀를 사랑하는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버니토핀이라고 하는 엘튼 존의 작사가죠. 버니토핀이 실제로 엘튼 존 밴드의 의상 담당과 한동안 교제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바치는 노래였습니다.
1: 자, 오늘 이미윤의 뮤직 설레 두 번째 선곡 엘튼 존이 부릅니다. 타이니 댄서 듣고 오죠.

0: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행, 음악 저널리스트 임미윤 씨와 함께하는 뮤직 설레. 오늘 선곡 테마는 버스에서 완성된 노래들. 방금 들으신 곡, 영화 Almost Famous 사운드트랙에서요. 엘튼 존의 Tiny Dancer 골라주셨고요.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음악을 함께 부르면서 서로 화해하는 그런 버스 장면이 참 예쁘게 예, 기억나네요. 3922님께서 Almost Famous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으로 기억하신다고. 마크 코즐렉, 레드하우스 페인터스 출신의 마크 코즐렉이 밴드 멤버로 찬조 카메오 네, 출연했다고요? 전 몰랐네요.
1: 네.
0: 그랬구나.
1: 꽃미남 시절에 밴드 멤버에 참여했죠. 네.
0: 그런 또 영화 배우 시절도 있었군요.
1: 네.
0: 자, 오늘 버스에서 완성된 노래들 세 번째 곡도 만나보죠.
1: 네, 이 곡은 버스랑은 좀 이게 연관이 잘 연상이 잘 안 되실 수도 있는데요.
0: 네.
1: 이 곡이랑 버스랑 어울리나 싶을 수도 있는데.
0: 네, 네.
1: 조지 마이클의 Careless Whisper라는 곡.
0: 아, 이거 좀 약간 그 뭐 이게 이 곡의 분위기가 초반부터
1: 네.
0: 약간 좀 로맨틱
1: 네.
0: 내지는 에로틱 뭐 이런 분위기잖아요.
1: 끈적끈적하잖아요.
0: 예예예. 예. 그런 어떤 버스와 그러니까요. 어떤 연관이 있지? 좀 의아하긴 한데.
1: 그러니까 공공 운송 서비스랑은 잘 이렇게 매치가 안 되는 이미지예요. 이 곡의 이미지 자체는 뭔가
0: 그러면
1: 좀
0: 대절 버스라도
1: 아 이렇게 조명 좀 꺼놓고 가시는 버스
0: 관광 예, 예.
1: 관보. 네. 그러게요. 이 곡은 이제 조지 마이클이 17살 때 만든 곡인데
0: 네네네.
1: 이게 조숙한 곡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27금 같은 그런 곡처럼 느껴지기도
0: 27.
1: 하는데
0: 네, 27금.
1: 버스 타고 17세 때
0: 네네.
1: 아르바이트 하러 다니던 그런 뭐 일종의 통근 버스
0: 네.
1: 안에서 이 정말 유명한 이 색소폰 멜로디 있잖아요.
0: 네.
1: 계속 반복되는
0: 예.
1: 이 부분을 이제 구상을 했다고 해요.
0: 그게 이제 딱 떠올랐군요. 머리 안에
1: 차창
0: 그냥
1: 밖을 보면서 네. 뭔가 흥얼흥얼 거리다가 바라라라 바라라 이거를 17살 때 버스 안에서 아르바이트 하러 가면서 떠올렸는데 아 이거 뭔가 여기에 어울리는 가사라든지 멜로디가 네. 전개가 안 돼서 네. 계속 묵혀놓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웸의 동료죠. 앤드류 리즐리가 또 기가 막힌 코드 진행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두 개를 겹쳐보니까 너무 찰떡같이 딱 맞아떨어져서
0: 기적적으로
1: 예, 기적적으로 각자 생각했던 코드 진행과 멜로디가 너무 찰떡같이 맞아떨어져서
0: 한 곡도 안 틀리고
1: 네. 네. 그래서 앤드류 리즐리도 이제 나중에 그 수레를 합니다. 이 곡은 정말 마법 같은 곡이었다. 웸의 역사상 그런데 이제 조지 마이클의 이름으로 처음 발표하게 되는 싱글이 되기도 하고요.
0: 네네네.
1: 하지만 또 미국 시장에서는 조지 마이클보다 웸이라는 존재감이 더 컸기 때문에 웸의 Make It Big이라는 또 앨범에 수록을 해서 웸의 곡인 것처럼 또 발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0: 네네.
1: 어쨌든 이 조지 마이클 17살 때 버스 타고 가면서 떠올렸던 이 색소폰 멜로디 이게 사실 17살 때 이미 몇 년 전에 떠올린 거기 때문에 명확하진 않았다고 해요. 어떤 이미지와 흐름 정도로 남아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색소포니스트들을 고용을 해서
0: 네.
1: 이 재현을 시켰는데 아무리 해도 이제 안 돼서 서너 명을 교체를 하다가 결국엔 지금 현재 우리가 듣고 있는 스티브 그레고리라는 분이 조지 마이클의 그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이걸 뽑아내서 완성이 된
0: 거의 100%에 근접한 그렇죠. 그런
1: 네.
0: 걸로 멜로디를 연주를 했군요.
1: 네, 맞습니다.
0: 빌 클린턴이 이거 연주한 적이 없잖아요.
1: 근데 빌 클린턴 제가, 전 대통령.
0: 예, 미 합중국 대통령.
1: 네, 네.
0: 근데 색소폰 부는 연주 장면은 꽤 있었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오늘 오전에 이거 찾다가
1: 네.
0: 빌 클린턴 연주하는 모습이랑 합성이 돼가지고
1: 아 진짜요?
0: 이거를 한참 보다가 이거 연주한 적이 없는데 하면서
1: 아, 합성이 된 거예요?
0: 네, 그 색소폰 연주를 딴 곡을 했는데
1: 아~
0: 그 영상에 요즘 뭐 AI 기술을 이렇게 응용해가지고 이 노래를 연주하는 것처럼
1: 기가 막히네요. 아니 이 곡이 그 부주의한 네. 속삭임이잖아요. 노래 제목이 그리고 약간 불륜에 대한 노래잖아요.
0: 아 그래서 이게 약간 패러디였나 봐요.
1: 기가 막히네요. 빌 클린턴보다.
0: 빌 클린턴과 언밸런스하지는 않고요.
1: 네.
0: 예.
1: 야 속삭이는 건 정말 주의 깊게 해야 되는데 부주의하게 속삭이면 큰일 납니다. 정말.
0: 오늘은 원곡자의 버전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조지 마이클의 Careless Whisper. 부주의한 속삭임 들어보죠.

0: 조지 마이클의 Careless Whisper. 오늘 버스에서 완성된 노래들이란 테마로 임희훈 음악 저널리스트가 고른 곡 들어봤습니다. 임희훈의 뮤직 설레 오늘 2부 순서 함께하고 계시고요. 말씀드린 대로 버스에서 완성된 노래란 테마로 고른 이제 마지막 곡 소개해 주십시오.
1: 네, 언더월드의 Bone Sleepy Nux라는 곡이고요.
0: 네.
1: 이 곡은 뭐 96년 영화죠. 세기말을 상징하는 영화인데 트레인스포팅
0: 네.
1: 보신 분들은 잊을 수가 없는 그런 강렬한 사운드
0: 그렇죠.
1: 트랙이고요. 이 노래의 사연은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이 언더월드 멤버인 칼 하이드, 보컬이자 작사가죠.
0: 네네.
1: 이분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이 당연히 본 슬리피 넉스라는 곡에 대해서 물어볼 수밖에 없었고 이 곡은 이제 자기가 쓴 가장 리얼리티가 살아있는 곡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사실 30대 중후반에 심각한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어서 그 웨스트엔드 소호 지역에 이제 클럽을 전전하면서 막 술을 진창 먹은 거예요.
0: 네.
1: 그리고 집에 빨리 가야 되는데 집이 또 멀어요. 롬포드라고 저쪽

0: 런던 외곽에
1: 예. 네.
0: 서울에서 기준으로 치면은 거의
1: 파주 뭐
0: 뭐,
1: 이 정도인가요?
0: 그쵸, 구리
1: 그럼,
0: 남양주나
1: 예.
0: 뭐 거의 하남 미사지구 정도가 집이었는데,
1: 예.
0: 이제 클럽에서 늦게까지 놀다 보니까는 전철이랑 기차 다 끊기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가사에도 뭐 터트넘 로드 스테이션 뭐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끊기고 막 주저앉아 있다가 결국에는 심야 버스 타고 가면서, 이 버스 타고 아까 그레이하운드 완행 얘기하셨는데,
1: 네.
0: 기차 타면 4, 50분 걸리는 거리를 1시간 반, 2시간 걸리면서 타고 가면서 생각나는 그 단어들을 자동 기술법처럼 막 메모를 했다고 해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계속 뭔가 이제 단어 어떤
1: 파편적으로
0: 파편적으로
1: 그냥
0: 막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것들 이제 본인 얘기로는 샘 셰퍼드라는 극작가의 그런 기법 같은 곳에서도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이제 나중에 막 라거 라거 라거 이렇게 외치는 장면이 있어요. 계속
1: 라거? 맥주
0: 라거
1: 얘기하는 거예요?
0: 맥주를 외치는 장면이 있는데, 이게 의도된 게 아니고 실제로 이 보컬을 원테이크로 끝냈습니다.
1: 한
0: 근데
1: 번 하고만.
0: 예, 가사를 그대로 보고 읽은 게 아니고 거의 녹음 자체도 자동 기술법처럼 했는데, 순간적으로 생각이 안 나서 락을 계속 외친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정말 전설적인 그 반복구가 됐죠, 이 노래에.
1: 이 스테이트 오브 마인드, 그러니까 라거 스테이트 오브 마인드네요. 칼
0: 그렇죠. 웨스트엔드 소호에서 롬퍼드까지 가는 심야 버스, 이걸
1: 하이드.
0: 상상하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1: 오늘 버스에서 완성된 노래들도 흥미롭고 재밌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도 기대할게요.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영국의 언더월드의 Born Sleepy Nux, 전하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내일에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0: EBS 캠페인 책이 좋아서.
1: 안녕하세요. 동네 책방 책방년이를 운영하는 구선아입니다. 책방에서 파는 것? 당연히 책이죠. 그런데 우리 책방은 책 말고 다른 것도 팔아요. 바로 새로운 기회입니다. 얼마 전 여행책 만들기 클래스엔 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당연히 엄마랑 공동작업을 하겠거니 했는데 웬걸 오롯이 자기만의 책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 뒤 정말 멋진 샘플책을 내놓았습니다. 그 책은 정식 출판돼서 지금 우리 책방 1열에 당당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직접 쓰고 그린 책을 자신의 이름으로 출판한 어린이. 과연 어떤 어른으로 성장하게 될까요? 벌써 궁금해집니다. 책이 있고 사람이 있고 삶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가 시작되는 곳. 동네 책방의 문을 두드려보세요. 오늘 여러분 인생에 새로운 기회가 시작될지도 모르니까요.

고님, 저는 요즘 걱정이 하나 있어요. 제가 매일 북카페를 듣는데요. 하루라도 놓치면 귀가 간질거리고 입이 심심하고 너무 궁금해요. 내가 놓친 게 있을까봐 불안하달까요? 그래서 매일매일 잠깐이라도 북카페에 들르려고 노력합니다. 저 이거 혹시 북카페 중독일까요? 저 위험한 상태일까요? 카페인님,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 정도면 초기 단계예요. 아직 멀었죠. 소설, 시, 인문학, 에세이, 초대서까지 매일매일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데 하루라도 놓치면 서운하잖아요. 그러니 오늘도 잊지 말고 놀러오세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릴게요.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EBS 교육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창의 교육, 미래 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그럼 다음 방송이 시작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EBS 교육방송입니다. 창의 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잠시 후 5시부터 정규 방송이 시작되겠습니다.

0: 초급일본어 이음입니다.
1: 야사시이니혼고 쇼타데스.
0: 오늘의 타이틀은요?
1: 타블렛도가 호시.
0: 태블릿을 갖고 싶어라는 내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엇 무엇을 갖고 싶다라는 말하는 사람의 욕구나 소망을 나타내는 가 호시라는 표현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먼저 핵심 단어 1200 시작부터 살펴볼까요? 갖고 싶다, 바라다.
1: 호시. 호시.
0: 호시.

0: 여러분, 뭘로 끝났어요? 이로 끝났습니다. 이형용사 활용을 하겠죠? 우리 오랜만에 이형용사 활용 연습 해볼까요? 갖고 싶다. 갖고 싶습니다.
1: 欲しいです。
0: 갖고 싶지 않다.
1: 欲しくない。
0: 갖고 싶지 않습니다.
1: 欲しくないです。
0: 혹은
1: 欲しくありません。
0: 여러분들 다 기억나시죠? 다음 단어로 넘어가 볼게요. 음료.
1: 飲み物。
0: 노미모노, 이 노미라고 하는 부분에 맛이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고요. 모노라고 하면 사물, 물건이죠. 그래서 노미모노, 음료입니다. 음식은요?
1: 食べ物。
0: 타베모노, 타베 이 부분에 먹는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모노 연결해서 타베모노, 음식입니다. 하나 더 볼까요? 탈 것.
1: 乗り物。
0: 놀이모노라고 하는데요. 이때 놀이 요 부분에 타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모노 연결돼서 놀이모노 탈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었습니다. 자기, 나.
1: 지붕,
0: 나 자신을 가리킬 때 지붕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죠. 차갑다 혹은 냉정하다라는 뜻도 있는데요.
1: 冷たい。
0: 스메타이, 차갑다, 냉정하다라는 의미의 이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선생님, 찬물은요?
1: 冷たい水。
0: 스메타이 미즈라고 하면 되죠. 이 형용사는 이 기본형 이의 형태로 뒤에 명사 수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찬물은 스메타이 미즈. 이 스메타이는 냉정하다라는 뜻도 있다고 했어요. 냉정한 사람.
1: 冷たい人。
0: 冷たい 히토라고 하면 되겠네요. 우리 반대말도 알아볼까요? 따뜻하다.
1: 暖かい。
0: 뜨겁다.
1: 暑い。
0: 모두 이형용사입니다. 다음 단어 볼게요. 수영복.
1: 水着。
0: 미즈라고 하면 물입니다. 그리고 키라고 하면 의복이거든요. 미즈 그리고 키 연결돼서 복합 명사를 이뤘어요. 그래서 뒤에 키는 땡땡. 그래서 미즈기 수영복이란 뜻이 되었습니다. 선생님, 수영복을 입으면 거기에 걸맞게 수영 모자도 쓰잖아요. 일본어로는요.
1: 水泳帽。
0: 수영모라고 하는 것을 음으로 그대로 읽어요. 그래서 수예보 혹은 외래어로요.
1: 스위ムキャップ。
0: 스이무캬프라고도 합니다. 다음 단어 볼게요. 생일 선물.
1: 誕生日プレゼント。
0: 단조비라고 하면 생일이죠. 프레젠토, 선물입니다. 두 단어가 합쳐져서 아예 하나의 단어. 생일 선물, 단조비 프레젠토가 되었습니다. 그럼 생일 파티는요?
1: 誕生日パーティー。
0: 단조비 파티라고 하면 되겠네요. 적다.
1: 少ない。
0: 적을 소라고 하는 한자를 사용해서요. 양이나 정도가 적음을 나타냅니다. 스크나이. 그럼 작을 소를 사용해서 크기가 작다는요? 지사이라고 하면 됩니다. 마지막 단어죠. 도대체.
1: 一体。
0: 이따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집중 코어. 이번 시간에는 무엇무엇을 갖고 싶다는 표현인 나니나니가 호시이라는 표현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호시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갖고 싶다, 바라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무엇무엇을 갖고 싶다라는 뜻을 나타낼 때는 나니나니가 호시이라는 형태를 사용합니다. 말하는 사람의 욕구나 소망을 나타내는데요. 명사에 연결되고요. 갖고 싶은 대상을 나타낼 때 우리말로는 무엇무엇을 뭐뭐를 이라고 해서 뭔가 조사오를 쓰고 싶지만 일본어에서는 나니나니가 호시이와 같이 조사가를 사용하는 거꼭 기억해 주세요. 단어 싹트유기에 나온 단어로 연습해 볼게요. 방 방을 갖고 싶다.
1: 部屋が欲しい。部屋が欲しい。
0: 部屋が欲しい。 방을 가

0: 갖고 싶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말로 방을 갖고 싶다, 일본어로 바로 바꾸려면 방은 해야, 그리고 을에 해당하는 조사는 오라고 하는 조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말에 을을에 해당하는 조사는 일본어로 오라고 하던데, 그래서 해야 오, 갖고 싶다는 호시이니까 해야 오 호시 이렇게 쓰고 만세 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호시이의 대상은요, 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해야가 호시이와 같이 표현해야 되는 거죠. 하나 더 연습해 볼게요. 음료.
1: 飲み物。
0: 음료를 갖고 싶다. 즉, 음료를 마시고 싶다라는 뜻이죠.
1: 飲み物が欲しい。
0: 飲み物が 欲しい, 음료를 갖고 싶다. 직역은 그렇지만 실제 의미는 음료를 마시고 싶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호시이 앞에는요, 가라고 하는 조사를 쓰는 거꼭 기억해 주세요. 문장 키우기에 나온 문장 한번 연습해 볼게요. 내 방을 갖고 싶어.
1: 自分の部屋が欲しい。
0: 지붕이라고 하면 나 자신 스스로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방이라고 하면 와타시노 헤야가 호시 쓰고 싶겠지만 내가 사용하는 나만의 내 스스로의 이런 의미를 강조해서 표현할 때는 지붕을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지붕노 헤야가 호시 내 방을 갖고 싶어. 여러분, 호시 앞에 대상은요 가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호시는 이 형용사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형용사 활용을 해야 됩니다. 정중하게 내 방을 갖고 싶어요 라고 하면요.
1: 自分の部屋が欲しいです。
0: 지분노헤야가 호시이데스 라고 하면 되겠죠? 다음 문장 볼게요. 시원한 음료를 마시고 싶어요.
1: 冷たい飲み物が欲しいです。
0: 冷たい 노미모노가 호시이데스. 冷たい 시원하다, 차다란 의미의 이형용사. 명사 수식하고 싶을 때는요, 이의 형태로 수식하면 되죠. 그래서 冷たい 飲み物, 시원한 음료. 그런데 시원한 음료를 마시고 싶어요. 이건 결국 시원한 음료를 내가 가져야지 그걸 마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冷たい 飲み物が 欲しいです와 같이 표현할 수 있어요. 시원한 음료를 마시고 싶다라고 하면 冷たい 飲み物が 欲しい라고 하면 되지만 앞서 설명드린 대로 欲しい는 이형용사. 그래서 이형용사 활용을 하기 때문에 정중하게 나타낼 때는 어미 이 뒤에 데스 연결해서 欲しいです와 같이 표현하면 되겠죠? 자동화기 꿀팁 살펴볼게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欲しい는 이형용사 활용을 합니다. 우리 한번 연습해 볼게요. 갖고 싶다. 갖고 싶지 않다.
1: 欲しくない。
0: 갖고 싶습니다.
1: 欲しいです。
0: 갖고 싶지 않습니다.
1: 欲しくないです。欲しくありません。
0: 앞서 내 방, 지분노헤야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이 지분노헤야 넣어서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요. 내 방을 갖고 싶다.
1: 自分の部屋が欲しい。
0: 내 방을 갖고 싶지 않다.
1: 自分の部屋が欲しくない。
0: 내 방을 갖고 싶습니다.
1: 自分の部屋が欲しいです。
0: 내 방을 갖고 싶지 않습니다.
1: 自分の部屋が欲しくないです。欲しくありません。
0: 그럼 오늘의 문장 확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무엇무엇을 갖고 싶다란 표현, 나니나니가 호시이를 사용해서 질문에 답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뭘 갖고 싶어?
1: 何が欲しい?
0: 나니가 호시이? 뭘 갖고 싶어? 여러분, 호시이? 이렇게 끝을 올리면 의문형이 되는 거죠. 호시이, 갖고 싶다. 호시이, 갖고 싶어가 되었습니다. 혹은 노를 연결해서 호시이노의 형태로 갖고 싶어란 뜻도 나타낼 수 있어요. 대답해 볼게요. 귀여운 수영복.
1: 가와이 미즈기.
0: 가와이 미즈기. 귀여운 수영복을 갖고 싶어.
1: 가와이 미즈기가 호시이.
0: 가와이 미즈기가 호시이. 여러분, 호시의 대상은 가라고 하는 조사를 사용합니다. 이번에는 멋진 물안경.
1: 가꼬이 고글.
0: 가꼬이 고글. 멋진 물안경도 갖고 싶어.
1: 가꼬이 고글을 뭐 호시이.
0: 가꼬이 고글모 호시. 여러분, 호시 앞에는 대상을 가를 써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0: 여러분들이 모든 경우에 아, 가를 쓰는구나. 그렇게 하지 말고요. 우리말로 해석했을 때 무엇 무엇을 갖고 싶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를 쓰는 거예요. 지금 나온 것처럼 뭐뭐 도 갖고 싶다라고 할 때는 도에 해당하는 조사 뭐를 사용하면 되겠죠? 우리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요. 뭘 갖고 싶어?
1: 何が 欲しい?
0: 귀여운 수영복을 갖고 싶어.
1: 可愛い 水着が 欲しい?
0: 뭘 갖고 싶어?
1: 何が 欲しい?
0: 멋진 물안경도 갖고 싶어.
1: かっこいいゴーグルも 欲しい?
0: 바로 꺼내 쓰는 일본어로 넘어가 볼게요.

0: お父さん、誕生日プレゼントの予算はいくらまで？
1: 5000円ぐらいかな。
0: 少ない。
1: 一体何が欲しいんだ？
0: タブレットが欲しい。
1: それは予算オーバー。
2: 여러분, 잘 들어보셨나요? 요시다 점장의 딸 유키가 곧 생일인가 봐요.
3: 오토상, 탄조비 프레젠토의 예산은 이くらまで?
2: 오토상, 아빠, 탄조비 프레젠토의 예산은 생일 선물 예산은 이くらまで? 얼마까지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토상이라고 하면 아버지 혹은 아버님과 같이 정중한 표현으로만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집에서는 친숙하게 아빠라는 뜻으로도 사용할 수 있답니다. 지금 문장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3: お父さん、誕生日プレゼントの予算はいくらまで？
2: 이어서 보면요.
3: 5000円ぐらいかな。
2: 5,000엔 그라이 까나? 5,000엔 5,000엔이죠? 그라이라고 하면 정도란 뜻이에요. 그리고 까나라고 하면 뭐뭐일까? 뭐뭐려나? 정도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5,000엔 그라이 까나? 5,000엔 정도려나?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3: 5000円ぐらいかな。
2: 이어서 보죠.
3: 少ない。
2: 에? 스크나이. 적다.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다 느낌표가 있어요. 감정을 표출하고 있네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3: 少ない。
2: 이어서 보면요.
3: 一体何が欲しいんだ？
2: 이따이, 도대체 何が 欲しいんだ? 何が 무엇을 欲しいんだ? 갖고 싶은 거야?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뒤에 은다 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잖아요. 우리가 나니나니 은데스. 지난 시간에 배웠죠? 뭐뭐인 거예요. 혹은 의문형일 때는 뭐뭐인 거예요? 와 같은 의미였는데, 이렇게 보통형으로 사용할 때는 뭐뭐은다와 같이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아무나 사용하지 않고요. 보통 나이가 좀 있는 남성이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만약 여성이 사용한다면 나니가 호시이노 정도로 충분하겠죠?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3: 一体何が欲しいんだ？
2: 이어서 보면요.
3: タブレットが欲しい。
2: 타브레토가 호시. 태블릿을 갖고 싶어. 갖고 싶어 호시. 우리말로는 무엇무엇을 갖고 싶어이지만 일본어에서는요, 그 대상 나타낼 때 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타브레토 가 호시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들어보죠.
3: タブレットが欲しい。
2: 이어서 보면요.
3: それは予算オーバー。
2: それは予算オーバー。それは그건 予算オーバー。예산 초과야 라고 하는 뜻이죠.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3: それは予算オーバー。
2: 지금 유키와 요시다 점장이 모두 보통체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정중형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아빠, 생일 선물 예산은 얼마까지예요?
3: 오토상탄조비프레젠토노요산와이くらまでですか？
2: 5,000엔 정도일까요?
3: 5000円ぐらいですかね。
2: 아, 적네요.
3: 少ないです。
2: 도대체 뭘 갖고 싶은 거예요?
3: 一体何が欲しいんですか？
2: 태블릿을 갖고 싶어요.
3: タブレットが欲しいです。
2: 그건 예산 초과예요.
3: それは予算オーバーです。
2: 그럼 대화 전체 내용 생각하면서 조금 빠른 스피드로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0: 오토상, 탄조비 프레젠토의 예산은 이くらまで?
1: 5000円ぐらいかな。
0: ええー、少ない。
1: 一体何が欲しいんだ？
0: タブレットが欲しい。
1: それはよ。

0: 할까요?
1: 하이 비르는 중간에 자음이 있으니 발음할 때 주의해 주시고요. 위스키는 다섯 박자로 위스키라고 발음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우리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요. 맥주,
1: 비르,
0: 와인,
1: 와인,
0: 위스키.
1: 위스키.
0: 랜덤 박스 지식. 말과 사슴이 만든 단어. 바까. 일본 미디어, 특히 예능 프로그램 등에서 흔히 접하는 단어 중 하나로 바보라는 뜻의 바까가 있습니다. 한자로 말, 마와 사슴, 록을 쓰는데요. 바보, 어리석음을 뜻하는 이 단어에 왜 상관없어 보이는 두 동물이 등장하는 걸까요?
1: 하이, 이 표기의 유래는 중국 진나라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의 환관 조고가 신하들의 충성심을 시험하기 위해서 황제에게 사슴을 바치며 말이라고 성인 일화에서 지록 위마, 시로크 이바라는 사자성어가 탄생했는데요. 당시 사실대로 사슴이라고 말한 충신들은 처형당했고, 이후 말과 사슴은 도리에 맞지 않는 상황을 뜻하게 되었습니다. 불교의 산스크립트어 발음을 한자로 빌려 썼다는 학설도 존재하지만 이 고사성어 이야기는 단어의 유래를 이해하는 가장 직관적인 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0: 여러분, 바까에 왜 말과 사슴이라고 하는 한자가 사용됐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초급 일본 홈페이지에 일본어 질문 남겨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YBM에서 취업인 승진을 위한 JPT 일본어 능력 시험 응시권을 드리고 있으니 질문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EBS 오디오 학당에서 복습 많이 해주세요. 今週もお疲れ様でした。

0: EBS 캠페인 직장생활.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입니다. 취업이나 이직에 성공하면 처음엔 출근한다는 사실만으로 설레죠. 하지만 정작 출근하기 시작하면 일 배우는 것도 어렵고 동료와 친해지는 것도 힘든데요. 이 직장 계속 다닐 수 있을까? 걱정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건 당연해요. 회사마다 일하는 방식이 다르니까 신입이 아니더라도 하루아침에 뚝딱 모든 게 잘 될 리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스스로에게 시간을 주는 거예요. 실수를 하고 꾸지람을 들어도 낯선 환경이니까 그럴 수 있지 하고 편하게 마음 먹는 게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차츰 업무도 익숙해지고 동료들과도 가까워질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지금은 불가능한 일도 해낼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나 자신을 기다려주세요. 퇴사는 그 다음에 결정해도 늦지 않으니까요.
2: 중국어의 시작은 여기
3: EBS 초급 중국어.
2: 안녕하십니까, 성근입니다.
4: 大家好，我是王老师。
2: 복습 많이
4: 살길이다.
2: 정말 복습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쭤보겠습니다. 그 식당 별로 안 멀어. 먼저 하시죠. 별로 안 멀다. 부타에 위에 말고요. 하나, 둘, 셋.
4: 不怎么远.
2: 좋습니다. 그 식당부터 한번 해볼게요.
4: 那家饭馆.
2: 不怎么远. 그렇죠. 너 무릎 왜 그래?
4: 你膝盖怎么了?
2: 너 왜 그래?
4: 你怎么了?
2: 날씨 왜 이래?
4: 天气怎么了?
2: 그렇죠. 전부 다 공통점이 있죠. 뭔가 안 좋은 상황입니다. 무조건은 아니지만. 좋아요. 오늘 표현 무슨 일 생겼니?
4: 出什么事了吗?
2: 사실 오늘 표현도 怎么了?로 다 호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4: 可以的.
2: 네, 한번 살펴볼게요. 한번 一起来看一下. 오, 다른 강의에 비해서 조금 뭔가 여백이 좀 많아요.
4: 今天你心情好.
2: 제 기분이 좋았나 봐요. 네.

0: 네, 좋아요. 이럴 때일수록 복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1: 음,
0: 지금 현재
1: 现在.
0: 그래요. 이런 걸 이제 어려운 말로 시간 명사라 그러죠. 시간 명사는 위치가 보통은 주어 앞뒤에 올수 있는데
1: 没错.
0: 주어 뒤에 많이 온다는 걸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 지금 뭐 해?라고 하면은 보통
1: 你现在干什么?
0: 이렇게 말하죠. 干什么? 한번 찾아보세요. 뭐 해? 做什么? 같은 말입니다. 이제서야 겨우.
1: 才.
0: 문법적으로 들어가면 부사로서 동사나 형용사, 즉 수로 앞에 위치합니다. 이제서야 오다니라고 할때 뭐뭐가 돼서야 이런 뜻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지금에서야 오다니, 现在 才来啊 이렇게 쓰는 거죠.
1: 是的.
0: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现在才来啊.
0: 네, 오다.
1: 来.
0: 네, 복습이죠, 완전히. 미안해요, 죄송해요, 对不起, 抱歉 말고
1: 不好意思.
0: 제가 지금 뭐라고 복습했죠? 对不起,
1: 抱歉.
0: 혹은 오늘 배울 거
1: 不好意思.
0: 사실은 복습이죠. 배우는 게 아니고. 그렇죠. 미안해. 너무 늦었다.
1: 晚.
0: 타이와 러 사이에 많이 옵니다. 제가 너무 늦었죠? 타이와 러 들어볼게요.
1: 太晚了.
0: 반대말은
1: 早.
0: 라고 할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자오는요, 아침 인사로 그냥 한 글자로 뚝딱 끝낼 수 있습니다. 지금 아침 8시라고 치고요. 자오.
1: 是的.
0: 네, 이렇게 쓸수 있는 거죠. 출입구할 때 출자인데 이게 무슨 일이 발생하다, 벌어지다의 동사로 쓸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외우시면 안 되고 문장 전체를 암기할게요. 出什么事了吗? 들어볼게요.
1: 出什么事了吗?
0: 그렇죠. 근데 요걸 이제 얼화를 집어넣어서
1: 出什么事了吗?
0: 事 대신에 事儿, 한글의 事儿 그 발음도 괜찮아요. 什么事了吗?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무슨 일 났어?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出什么事了吗?
0: 그렇죠. 얼화 집어넣어서
1: 出什么事了吗?
0: 어디 어디에 있다란 말도 있지만 어디 어디에서란 말도 있습니다. 위치 보여드릴게요. 예문은 쉬워야죠. 나 집에서 밥 먹어. 하나, 둘, 셋.
1: 我在家吃饭.
0: 그렇죠. 동사 앞쪽에 어디 어디에서. 뭐 문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치사 구입니다, 여러분. 동사 앞에 위치합니다. 하나만 더. 나 EBS에서 일해. 일하다가 꽁소화해요.
1: 我在 EBS 工作.
0: 그렇죠. 잠들다.
1: 睡着.
0: 의 특성상 보통은 이 쉐이자오는 러와 함께 많이 씁니다. 쉿. 방금 잠들었어. 쉐이자오러. 이렇게. 예. 잤어가 아니에요. 잠들었습니다, 여러분. 쉐이자오러.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睡着了.
0: 좋아요. 이런 단어들이 어떻게 본문에 녹아져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이치 라이팅이샤.
2: 第9课. 出什么事了吗?
3: 你怎么现在才来呀?
2: 不好意思，我来晚了。出什么事了吗? 没有,
3: 我在家睡着了。你怎么现在才来呀?
2: 不好意思，我来晚了。出什么事了吗? 没有, 我在家睡着了。
0: 너 어째서 지금이 돼서야 온 거야? 이게 1차원적인 직역입니다. 너왜 이제야 와?
1: 你怎么现在才来啊?
0: 그러니까 이 점머가 어떻게란 말도 있고요. 어째서 왜라고 쓰일 때는요. 보통은 책망하는 분위기입니다. 혼내는 분위기가 많아요.
1: 没错.
0: 너 어째서 공부 안 하는 거야?
1: 你怎么不学习?
0: 이럴 때는 보통 왜가 왜이셔머를 쓰는 게 아니에요. 왜이셔머는 정말 이유를 물어보는 거고요. 좋아요. 미안해.
1: 不好意思.
0: 내가 좀 늦었지.
1: 我来晚了.
0: 저는요, 이런 거를 덩어리째 암기시키고 싶어요. 네 글자를. 네. 원라요 이게 사실은 초급자분들 입장에서는 쉬운 문장이 아니에요.
1: 是的.
0: 내가 오다, 늦었다. 이걸 버무려야 됩니다. 자, 사자성어처럼 다시 한번. 제가 좀 늦었죠.
1: 我来晚了.
0: 원라요 삼성경성. 아하, 튕겨줘야 돼요. 왈러. 무슨 일난 거야?
1: 出什么事了吗?
0: 무슨 일난 거니? 出什么事了吗? 얼화를 집어넣어서 샬라마 아니면 이 전까지 배웠던 그냥 점말러 해도 괜찮죠?
1: 没问题.
0: 좋아요. 없다란 말로도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리액션으로 이 没有가 엄청나게 많이 쓰입니다.
1: 没有.
0: 제가 무슨 말을 할 테니까 선생님께서 没有 해주세요. 선생님 식사하셨습니까?
1: 没有.
0: 선생님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1: 没有.
0: 이렇게 뭐 없어요란 말도 있지만 아니요란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不是와 함께 쓰이기도 하죠. 선생님 그렇죠?
1: 没错.
0: 不是보다 저는 압도적으로 이 리액션을 말할 때 매요가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정말 그 정도로 없다라고만 외우시면 안 됩니다. 아니라고 할 때 이 매요 떠올리세요. 나 집에서 잠들었어.
1: 我在家睡着了.
0: 잤다가 아니라 잠들었다죠. 睡着了. 아이고 마옵소사.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사과를 하셔야겠네요.
1: 但是千万不要在地铁上睡着.
0: 절대 지하철에서 잠들지 마라 말씀하시네요. 그렇죠. 순환선이기 때문에 근데 운 좋으면 다시 또 그 자리에 올 수도 있습니다.
1: 운 좋으면요?
0: 운 좋으면.
1: 네. 네.
0: 73페이지 다시 들어볼게요. 아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렸네요 여러분. 보고 들으면 안 되는데. 네, 보지 말고 들어볼게요.
2: 你怎么现在才来呀？不好意思，我来晚了。出什么事了吗？没有，我在家睡着了。你怎么现在才来呀？不好意思，我来晚了。出什么事了吗？ 没有，我在家睡着了.
0: EBS 초급 중국어 74페이지 어퍼 포인트 함께하고 계십니다. 부사 차이 이제서야 겨우. 그는 10시가 되어서야 기상했다.
1: 他10点才起床.
0: 자, 재밌는 건 일어난 거잖아요. 起床了, 차이 뒤에 러를 굳이 안 써도 된다는 거죠. 이게 재밌는 것 같아요. 저도 초급자 시절 때 상당히 충격이었어요. 아니, 10시 起床了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알아듣죠.
1: 하지만
0: 네, 중국인은 안 쓴다는 거죠. 신기합니다. 10시 차이를 썼기 때문에 10시에 일어난 게 늦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차이가 없었으면 10시에 일어난 게 늦게 일어난 건지 일찍 일어난 건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중요한 단어죠. 내 남동생은 오늘에서야 집에 왔다.
1: 我弟弟今天才回家.
0: 그렇죠. 역시 차이 덕분에 알 수 있었죠. 늦게 왔다는 거죠. 네. 버스가 20분이 지나고 나서야 왔다.
1: 公共汽车过20分钟才来.
0: 이 문장에 좋은 단어 맞네요. 버스.
1: 公共汽车.
0: 줄일 수 있어요, 여러분. 세 글자로 하나, 둘, 셋.
1: 공자오처.
0: 네, 당연히 공자오처 많이 쓰겠지만 공공치처 이것도 외우시기 바랍니다. 20분이 흐른 후에야 지나고 나서야 할 때 꾸어 기억하시고요. 동사 꾸어 20분이 지나다 중국은 동사가 먼저 옵니다. 그제서야 왔다 잘라이 러를 쓰지 마시고요. 잠자다
1: 쉐이.
0: 네, 한 글자로 쉐이 두 글자로
1: 쉐이자.
0: 잠이 들다는
1: 쉐이자오.
0: 엄연히 달라요 여러분. 그죠? 잤다, 쉐일러. 잤다, 쉐이자올러. 다 됩니다. 잠들었다, 쉐이자올러.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는 매일 11시에 잠을 잔다.
1: 他每天11点睡觉.
0: 문맥상 뭐 11点은 여기서 저녁이 되겠네요. 아이가 드디어 잠이 들었다.
1: 孩子终于睡着了.
0: 네, 우리 육아하시는 분들, 특히 어린 애기들 키우시는 분들은 정말 육태라 그러죠? 네, 행복하죠. 종유, 종위 하지 마시고 입술 동그랗게 말아서 종유, 종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 선생님,
0: 네,
1: 你每天几点睡觉?
0: 저는 12点吧.
1: 아, 12点才睡觉.
0: 네. 12点才睡觉. 제가 지금 12点吧라고 했잖아요. 바를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12시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 对的.
0: 你呢?
1: 我 很晚才睡觉.
0: 매우 늦게서야 잠이 든다. 몇 시요?
1: 12点吧.
0: 跟我一样.
1: 是的.
0: 네, 좋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말씀해 보시죠. 하나, 둘, 셋. 오.
1: 是这样啊. 네.
0: 라디오가 또 이런 매력이 있습니다. 75페이지 고수가 되는 지름길인데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어렵지 않습니다.

0: 일단 짜이는 어디 어디에 있다란 말도 있죠.
1: 是的。
0: 갈게요. 나 EBS에 있다.
1: 我在 EBS。
0: 진행형으로 쓰일 수도 있어요. 동사 앞에 쓰이면 진행형입니다. ING라 그러죠, 영어에서. 그죠?
1: 嗯哼。
0: 나, 밥 먹는 중이야.
1: 我在吃饭。
0: 그렇죠. 예문은 간단하게 해서 이해를 시켜드리고 싶네요. 오늘은 어디 어디에서입니다. 우리 학교에서 만나자. 자, 너무 쉬운 분들은, 쉽다고 느끼는 분들은 예문을 그냥 우리가 한번 씹어 먹어볼게요. 우리 학교에서 만나자.
1: 我们在学校见面。
0: 만나다, 찌엔 말고 두 글자로
1: 见面。
0: 도쓸수 있습니다. 재밌는 건, 자, 시간이 남아서 그런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지엔미엔은 함부로 사용하시면 안 돼요. 지엔미엔 다음에 목적어를 쓰시는 분들 많아요. 지엔미엔 라오시 안 되잖아요.
1: 见面他, 뭐, 이렇게 안 돼요.
0: 이미 목적어 있는 거예요. 미엔이 바로 면상할 때 면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워 지엔 라오시 되죠?
1: 可以。
0: 지엔미엔을 굳이 쓰고 싶으시면 이렇게 써야 됩니다.
1: 跟老师见面，
0: 我跟老师见面，A 跟 B 见面，이 문장 구조를 기억하세요. 당연히 건 대신에 和쓸수 있고요. 얼른 필기하세요. 기다려 드릴게요. 네, 됐습니다. 더못 기다려요. 자, 쓰셨죠? A 跟 B 见面 혹은 A 见 B 이렇게 기억하세요. 엄마는 주방에서 요리를 한다.
1: 妈妈在厨房做饭，
0: 주방이 중국어로
1: 厨房。
0: 비슷하죠? 주방, 주방, 주방.
1: 嗯哼，
0: 좋습니다. 추팡 아니에요. 주방. 짜이는 에서. 어때요? 전부 다 동사 앞쪽에 있죠? 젠 앞쪽에 있고, 쪼 앞쪽에 있습니다. 전화하다 할때 하다가 나예요. 나 앞에 위치하죠? 형은, 오빠는 방에서 전화를 합니다.
1: 哥哥在房间打电话。
0: 打电话. 발음하실 때 打电, 너무 打电 하지 마시고 힘 빼시고 打电话. 우리는 커피숍에서 수다를 떤다.
1: 我们在咖啡店聊天，
0: 잡담하다, 수다 떨다, 이야기하다. 다시 한번.
1: 聊天，
0: 좋아요. 한번 더.
1: 聊天，
0: 얼화를 집어넣어도 됩니다.
1: 聊天儿。
0: 집어넣으면 랴티알, 알 발음이에요. 티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커피숍을 중국어로
1: 咖啡店，
0: 혹은 카페이팅.
1: 咖啡馆。
0: 다 되네요, 여러분. 와, 세 개나 있어요. 선생님 많네요. 우리도 많죠. 뭐 카페, 커피숍.
1: 是的。
0: 혹은 뭐 거기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1: 거기?
0: 거기서 보자. 76페이지 표현 한 걸음 더 살펴보겠습니다.
1: 好, 이제 진입 생활 연습.
0: 그는 왜 이렇게 늦게 서야 집에 가는 거야?
1: 他怎么这么晚才回家?
0: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 와는 이제 많이 친해졌을 거예요. 많이 발음했죠, 오늘? 쩌머쩌머 에이, 어쩜 이렇게 에이 할 수가, 어쩜 이렇게 어렵니?
1: 怎么这么难?
0: 이렇게 단독으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쩌머쩌머가 단독으로 쓴다는 게 아니라 쩌머쩌머 뒤에 형용사와 함께 쓰인다고요. 어쩜 이렇게 빨라?
1: 怎么这么快?
0: 어쩜 이렇게 이쁘니?
1: 怎么这么漂亮?
0: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 아까 있잖아, 너무 피곤해서 나도 모르게 잠들었어.
1: 我刚才太累了，不知不觉就睡着了。
0: 지금 우리 이책 통틀어서 난이도 별 다섯 개 만점에 제일 어려운 문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1: 와, 这个是五星吗?
0: 5성급입니다, 여러분. 볼게요. 나 아까, 그러니까 아까라고도 해석이 돼요. 우리가 방금이라고만 해오시면 우리가 사용 범위가 좁아질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방금 전에, 강사의 타이레일러, 타이디에 러 생략 가능하지만 많이 쓰죠. 부지부觉, 나도 모르게 이런 뜻이에요.
1: 不知不觉。
0: 보통 부지부觉 뒤에는 수러와 함께 쓰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바로 잠들어 버렸다. 여기서 찌우가 아니라 아이유 사이 오너서 찌어. 자기도 모르게 바로 잠이 들어 버렸다. 괜찮죠?
1: 不知不觉就睡着了。
0: 한번더 발음할래요, 어려워서.
1: 不知不觉就睡着了。
0: 따라하시죠. 시작. 不知不觉就睡着了. 좋습니다. 정말
1: 嗯，
0: 따라하셨네요.
1: 对，跟着我们学习的话，汉语水平不知不觉就提高了。
0: 저희를 따라서 중국어를 함께 배우시면 본인도 모르게 실력이 향상될 것이다.
1: 哇，你说的真的很好，본인도모르게。
0: 근데 제가 이거 통역을 한 거잖아요. 이게 동시 통역이 어렵다. 긴장된다. 막 빼먹을까봐. 이게
1: 哦，
0: 중국어 알아듣는데 내뱉는 게 쉽지가
1: 但是很好，
0: 않네요.
1: 본인도
0: 감사합니다.
1: 모르게，哦，太好了。
0: 감사합니다. 그녀는 도서관에서 책을

0: 본다. 읽다라고도 의역이 됐네요.
1: 他在图书馆看书。
0: 그렇죠. 뭐 굳이 1차원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읽다를 하고 싶다. 그러면 두슈를 해도 괜찮아요.
1: 네, 可以.
0: 네, 괜찮습니다. 우리는 9시가 돼서야 저녁을 먹는다.
1: 我们9点才吃晚饭。
0: 저녁밥 먹는다.
1: 吃晚饭。
0: 점심 먹는다.
1: 吃午饭。
0: 아침 먹는다.
1: 吃早饭。
0: 그렇죠. 다 필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라디오를 듣기 전에 달리다, 달리기를 하다, 중국어로 아셨습니까? 몰랐다면 체크하시고요. 두 글자.
1: 跑步。
0: 그는 공원에서 달리기를 한다.
1: 他在公园跑步。
0: 요새 뭐 뉴스 같은 걸 접하면은 러닝 쪽 많잖아요.
1: 对，有很多那个跑团, running group.
0: 네, 러닝메이트들 만들어서 뛰는 그룹. 네,
1: 对对对,
0: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1: 跑团.
0: 단체 할때 단입니다, 여러분.
1: 是的.
0: TUAN 검색하면 나옵니다, 여러분. 파워투안 요것도 따로 끄집어내서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뛰는 거 좋아하세요?
1: 不喜欢.
0: 我也是. 저도 여는 중국어로 我也가 아닙니다. 세 글자.
1: 我也是.
0: 왜 싫어하세요?
1: 아, 太累了.
0: 我也是. 피디님 좋아하십니까? 아, 지금 피디님도 고개를 왜 뛰어?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살이 쪄서 무릎이 아파요, 뛰면은.
1: 我觉得你现在可以了.
0: 지금 가능하다고요?
1: 对呀，瘦了
0: 맞아요.
1: 很多啊。
0: 선생님 처음 뵀을 때 기준 거의 한 10kg 빠졌으니까
1: 恭喜你。
0: 감사합니다. 더 빼야 됩니다. 아,
1: 네,
0: 이
1: 加油。
0: 턱살 때문에 화이팅! 감사합니다. 오늘 배운 대화문은 초급 중국어 교재와 함께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표현
1: 出什么事儿了吗？
0: 잊지 마시고요. 저는 성근입니다.
1: 我是王老师。
0: 다음 시간에
1: 不见不散。
0: 부쨈 부산!

0: 칼바나 같은 거 뺏었습니다.
1: 북극과 가장 가까운 땅 그린란드. 끝없이 펼쳐지는 설원을 걷다 보면 낯선 표지판 하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곳 그린란드에만 있는 개썰매 전용도로 표지판입니다. 썰매견들이 이끄는 개썰매는 뱃길마저 얼어붙는 추위 속에서 사람들의 발이 되어 그린란드 구석구석을 누빕니다. 이누이트족이 이곳에 뿌리를 내린 후 천년이 넘도록 이어져온 풍경이죠. 언덕을 오를 때면 지친 개들을 위해 사람이 직접 썰매를 밀기도 한다는데요. 하나의 팀이 되어 혹한의 날씨를 뚫고 달리는 그린란드의 사람과 개. 그들의 우애 좋은 썰매길은 앞으로도 쭉 이어지겠죠?
2: 출발을 외치자 그는 재빨리 올라타고 썰매견들은 기다렸다는 뜻이 총알처럼 달려갔습니다. 드디어 서른의 동반자 개썰매와 함께 먼 길에 올랐습니다.
1: EBS 사운드 세계 테마 기행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 500회 최다응시 만점 강사 김대기입니다. 오늘은 6월 17일 수요일 파트 4의 날입니다. 우리 교재 95쪽입니다. 여러분 이 토익 교재는 이게 교재 없이 풀기가 힘들어요. 이 대본도 길고 이 독해 본문도 꽤 길고 단어도 어려워서 또 제대로 공부해 주시고요. 또 그런 만큼 여러분 실력이 늘어날 겁니다. 토익 공부는 그래도 실용 영어입니다. 정말 사무실에서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영어들이 이 고급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수준으로 가는 거니까 또 재미있게 또 토익 시험 보시는 분이 우선이고 또 실용 영어 같이 공부하실 분도 우리 토익 교재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우리 교재 95쪽 71번에서 76번까지 함께 듣습니다.
1: Question 71 through 73. Refer to the following gym announcement.
2: Attention all fitness members. As you may have noticed when entering the facility today, several sections of our gym are currently undergoing upgrades. The renovation work is expected to be completed by the end of April. In the meantime, the reception lounge is being used as a temporary waiting area. When your training session is ready to begin, one of our coaches will call your name and guide you to the appropriate workout zone. We also understand that many of you usually stop by our juice bar during your visit. However, while construction is ongoing, snack and drink dispensers have been placed around the facility for your convenience.
1: Number 71. Where is this announcement most likely being made? Number 72. Where are the members instructed to wait? Number 73. What does the speaker imply when he says,
2: Snack and drink dispensers have been placed around the facility.
1: Question 74 through 76. Refer to the following excerpt from a team meeting.
3: Good morning, everyone. I'd like to share two updates regarding EcoRide, our line of electric bicycles. First, over the past 3 months, sales rose by approximately 35%, indicating a growing interest in environmentally friendly transportation. Second, our Ride Green initiative, which was promoted primarily through online platforms, outperformed all other marketing efforts in driving customer engagement and purchases. To capitalize on this momentum, I suggest that we further develop our digital outreach strategies. Let's schedule a meeting early next week to exchange ideas on how we can attract a wider customer base.
1: Number 74. What occurred over the past 3 months? Number 75. How was the Ride Green initiative promoted? Number 76. What will most likely take place early next week?
0: 잘 들어보셨나요? 71번부터 보시죠. 어디서 이 발표가 되어지고 있냐? 그럼 where만 밑줄을 그으면 되죠. 어디냐? 여기는 어디냐? 장소 문제는 첫 부분에 답을 주죠. 그리고 72번은 멤버들은 어디서 기다려야 된다고 지시를 받고 있냐? 그러면 where wait죠. 그래서 이제 키워드는 여기선 그냥 where까지가 아니라 where wait. 어디서 기다리라고 하냐? 그리고 73번 인용 문구는 쭉 읽으세요. 이 인용 문구의 의미는 snacks, blah, blah 이렇게 나가는 거. snack, blah, blah 나가죠. 이거는 이제 그대로 들릴 테니까 꼭 밑줄을 다 긋고 대기하고 계셔야죠. 인용 문구는 항상 그 앞에 단서가 있어요. 근데 이게 어디서 튈지 알 수가 없죠. 원어민도 알 수가 없어요. 이제 뭐 실력으로 풀어야 돼요. 본문을 같이 보시죠. Attention all fitness members. 첫 문장에서 바로 풀려요. 모든 헬스클럽 멤버들에게 알립니다 하면 여기는 헬스클럽이죠. 근데 헬스클럽이란 말을 안 쓰죠. 영어에서는 gym 또는 fitness center 이러기 때문에 71번 정답은 C. gym이 답이죠. error gym 이렇게 해서 하나 풀렸습니다. As you may have noticed, 여러분이 목격하셨다시피 When entering the facility today, 오늘 우리 헬스장 들어올 때 보셨다시피 several sections of our gym, 여기 아예 Jim이 나와요. 우리 체육관의 몇몇 지역이 are currently undergoing upgrades. 현재 업그레이드 과정에 있어요. 그럼 이제 공사 중이겠죠. The renovation work, 이 renovation 작업은 is expected to be completed, 완성될 예정이죠. By the end of April, 4월 말경에. In the meantime, 이렇게 부사나 부사구로 시작하는 문장은 답을 준다. 이 동안에, 이 완료되는 기간 동안에 The reception lounge가 is being used, 사용될 거예요. As a temporary waiting area, 임시 대기 지역으로 사용될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어디에 머물러야 돼요?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바로 reception lounge죠. 그죠? 이게 바로 두 번째 문제입니다. 72번, 어디서 기다려야 된다고요? In the reception lounge. 그래서 D가 여기서 정답이고요. In the meantime, by the way, unfortunately, 이런 부사나 부사구로 시작하는 문장은 답의 단서를 줍니다. 계속 본문을 보시죠. When your training

0: Session is ready to begin. 당신의 훈련 수업이 시작될 준비가 될 때, one of our coaches, 우리 코치 중에 한 사람이 will call your name, 당신 이름을 부를 것이고, and guide you to the appropriate workout zone. 당신을 해당 운동 지역으로 안내해 줄 것입니다. We also, 여러분, also는 별표. Also 문장은 무조건 답을 줘요. 진짜 그래요. 파트 3, 4, 7의 공통점이에요. 우리는 또한 understand that 이해하고 있습니다. Many of you, 많은 여러분들이 usually stop by our juice bar during your visit. 방문 시에 우리 juice bar를 들른다라는 거 알아요. However, 그러나 지금은 못 가요.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However, while construction is ongoing, 건설이 진행되는 동안 snack and drink dispensers, 스낵과 음료 자판기가 have been placed, 배치되었습니다. Around the facility for your convenience.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서 시설 주변에. 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 문장의 의미가 뭐예요? 디스펜서가 준비되었습니다. 이 말은 앞에 주스바는 이용 못합니다. 임시로 이런 자판기를 만들어 놨어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73번의 의미는 A. The juice bar is temporarily closed. 해서 A번이 정답이 되죠. 71에서 73 다시 한번 듣습니다.
1: Attention all fitness members. As you may have noticed when entering the facility today, several sections of our gym are currently undergoing upgrades. The renovation work is expected to be completed by the end of April. In the meantime, the reception lounge is being used as a temporary waiting area. When your training session is ready to begin, one of our coaches will call your name and guide you to the appropriate workout zone. We also understand that many of you usually stop by our juice bar during your visit. However, while construction is ongoing, snack and drink dispensers have been placed around the facility for your convenience.

EBS 김대균 토익킹 파트 4 진행 중입니다. 요즘에 제가 전기 자전거 이렇게 타면서 여기저기 많이 다니고 있어요. 이제 뭐 이렇게 막 힘든 운동은 아니지만 이 기본적인 또 운동도 되죠. 그리고 기분 전환도 되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우리나라 좋은 게 많아요. 특히 자전거 도로가 잘 돼 있죠. 그래서 이 가까운데 또 기분 좋고 풍경 좋은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선은 내가 있는 곳에서 행복을 못 느끼면 다른 데 가서 그렇게 크게 행복을 못 느낄 거예요. 여러분 외국 가면 무조건 좋을 것 같죠? 아, 가보세요. 그 쉽지 않아요. 저도 이제 관광으로 가봤지만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어려움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즐겁고 감사할 거리를 많이 찾으세요. 우리 애청자들과 한번 팔당 자전거 번개 모임 뭐 이런 것도 한번 같이 해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74번 문제 같이 보시죠. 지난 3개월 동안 어떤 일이 발생했냐 이렇게 됐어요. 그럼 what occurred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제 어떤 일이 발생했냐 이제 3개월 그것도 이제 밑줄 그으면 좋겠지만 뭐 거의 다 밑줄 긋게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라이드 그린 이니셔티브가 홍보되었나 이 프로모리드가 이게 승진하다의 뜻도 있죠 홍보하다의 뜻이 있죠 이게 수동태로 나왔죠 그럼 How Ride Green Initiative Promoted 어떻게 홍보되었냐 그리고 76번은 다음 주 초에 어떤 일이 있을까 그럼 next week에 밑줄 긋고 그냥 이제 what 정도 밑줄 그으면 돼요 다음 주 what 이 정도가 이제 키워드잖아요 이러면 이제 질문의 핵심은 잡았단 말이에요 그럼 본문을 들어봐야죠 Good morning everyone 안녕하세요 여러분 I'd like to share two updates 두 가지 업데이트 사항을 공유하고 싶어요 regarding Echo Ride에 대해서 Echo Ride는 뭐냐 Our line of electric bicycles 우리 전기 자전거 제품 라인입니다 First, 우선 over the past 3 months, 향후 3개월 동안에 걸쳐서 sales rose by approximately 35%, 매출이 약 35% 늘었어요. 매출이 늘었군요. 지난 3개월 동안 어떤 일이

0: 있었나? 74번 제품 매출이 늘었다. B번 product sales increased. 본문에는 이제 sales rose, 지금 여기는 sales increased. 이게 같은 말이죠. 패러프레이징이 약간 돼 있어요. 그리하여 35% 늘어서 indicating a growing interest in environmentally friendly transportation. 그래서 이제 환경 친화적인 그런 어떤 교통에 대한 점증하는 관심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죠. Second, 두 번째로 Our Ride Green Initiative. 여러분, second, first 이런 거 뒤에 답을 줘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두 번째로 여기 award 나왔죠. Our this year my 뒤에 답 준다. 그래서 이제 Ride Green Initiative가 어떻게 홍보됐냐가 아까 있었잖아요. 우리의 이 제품은 which was promoted primarily through online platform 나오죠? Online platforms. 주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홍보되었는데 이것이 outperformed all other marketing efforts. 모든 다른 마케팅 노력보다 더 우수했다. 수행을 잘했다. In driving customer engagement and purchases. 결국 이제 고객들의 참여나 구매를 유도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다. 주로 어떻게 홍보했어요? 여기 나왔지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75번 온라인 플랫폼을 패러프레이징한 게 뭡니까? C번에 via digital media. Digital media가 답이죠. 그래서 C가 여기서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본문을 보시죠. To capitalize on this momentum. 이 추진력을 이용하기 위해서 자, 오늘 참 깨세요. 여러분, capitalize on 밑줄 쫙. 이거는 파트 5에 언제든지 출제될 수 있는 표현입니다. 무엇을 이용하다, 무엇에 편승하다, 뭐 이렇게도 번역하기도 하는데요. 이 추진력을 토대로 하여, 즉 이 추진력에 편승하여 I suggest that 저는 이렇게 제안하는 바입니다. We further develop our digital outreach strategies. 우리의 디지털 전달 전략을 더 추가적으로 개발하도록. 이게 결국 앞에 나왔던 그 온라인 플랫폼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거죠. Let's schedule a meeting early next week. 그래서 다음 주 초에 회의를 잡읍시다. To exchange ideas, 아이디어를 교환하기 위해서 on how we can attract a wider customer base. 어떻게 하면 더 넓은 고객층을 끌어모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때 토론하자 이런 얘기죠. 그러면 76번 정답은 그때 아이디어를 모으자는 게 이제 팀 디스커션 세션을 연다라는 이야기죠. 뭐. 76번 정답은 B번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뭐 let's 이런 걸로 시작하는 문장은 답을 주죠. 본문은 a meeting to exchange ideas. 이게 76번 B의 a team discussion session으로 paraphrasing 됐습니다. paraphrasing은 part 2, 3, 4, 7의 기본입니다. 74에서 76 다시 한번 듣습니다.
1: Good morning, everyone. I'd like to share two updates regarding EcoRide, our line of electric bicycles. First, over the past 3 months, sales rose by approximately 35%, indicating a growing interest in environmentally friendly transportation. Second, our Ride Green initiative, which was promoted primarily through online platforms, outperformed all other marketing efforts in driving customer engagement and purchases. To capitalize on this momentum, I suggest that we further develop our digital outreach strategies. Let's schedule a meeting early next week to exchange ideas on how we can attract a wider customer base.
0: EBS 김대균 토익킹 홈페이지 게시판 김대균 토익킹 자료실 토익 만점 강의 노트 5월 6월 강의 노트 4번 할 차례입니다. 계속 이어서 하니까 여러분이 그걸 표시해 놓고 보시면 좋아요. 우리 그 학생 중에는 이걸 다 출력해서 보시는 분도 계세요. 제가 이제 그런 학생 봤는데 대단히 두꺼워요. 이게 분량이 엄청납니다. Each, every, all, next, last, this 다음에 시간 명사 오면 전치사 필요 없이 부사구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each week, every day, 뭐 last night 앞에 전치사 필요 없죠. 이걸 이제 예전에 어렵게 배운 말은 부사용 대격이다 이렇게 외우기도 했는데요. 그냥 하여튼 이 표현들이 전치사 없이 부사구로 쓰일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The team meets each week. 그 팀은 매주 만난다. To review sales results. 매주 그 판매 결과를 검토하기 위해서 만나는 것이죠. 그리고 The company holds a charity event every June. 매년 6월마다 이 회사는 자선 행사를 엽니다. 뭐 전치사 필요 없죠. 뭐 June 앞에 보통 in을 쓰죠. In June. 근데 in을 안 써요. Every, each. 뭐 이런 게 붙으면 앞에 전치사가 필요 없습니다. All day, 하루 종일. The technicians, 그 기술자들은 worked all day, 하루 종일 일했다. To repair the system, 그 시스템을 수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돼 있죠. All day, 앞에 전치사 필요 없이 이게 부사구가 돼요. The revised schedule will be announced next week. 그 수정된 스케줄은 다음 주에 발표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 last June. The branch opened last June. 지난 6월에 그 지점이 문을 열었다. 그리고 this morning, the manager sent the updated file this morning. 그래서 이 매니저는 이 업데이트된 파일을 오늘 아침에 보냈다. 이렇게 됩니다. Each, every, all, next, last, this, plus 시간 명사는 전치사 없이 부사구로 쓰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쭉 정리해 봤고요. 그리고 아래 보겠어요. Sparkling. 반짝이는 이 단어를 모르는 분이 있어. The hotel lobby had sparkling glass windows. 이 호텔 로비는 유리창, 반짝이는 유리창을 갖고 있어요. That reflected the morning sunlight. 아침 햇살을 반사시키는 반짝이는 sparkling. 여러분의 인생이 sparkling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Time flies when you listen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 can be teleported to 10 AM when listening to Morning Special.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Morning Special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Morning Special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Morning Special과 함께하세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0: I could have grown a beard. You still have to clean it yourself, which kind of defeats the whole hands-free idea. For the price, I thought it'd be a bit more hassle-free. I thought I'd finally say goodbye to fruit flies this year, but I guess not.
1: And here are today's five fabulous sentences in Korean.
2: 네, 우리말 version 들어보겠습니다. 빠르고 사용하기 쉽다고요? 거짓말 안 하고 이거 엄청 과대평가된 제품이에요. 한 사이클 돌아가는데 너무 오래 걸려서 수염이 다 자랄 정도라니까요. 어차피 직접 청소해야 해서 그 손 댈 필요 없는 이란 말이 좀 무색하네요. 그 가격이면 번거로움이 좀 덜 할 줄 알았는데 말이죠. 올해는 드디어 초파리랑 작별하나 싶었는데 제 생각이 틀렸나 봐요. 좀 사고 나서 실망이었다.
1: Oh, no.
2: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 그 뭐라 그럴까 부정적인 내용 속에서도 유용한 표현들이 많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1: Yeah.
2: 뭐 너무 오래 걸려서 수염이 자랄 정도다.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수염이 자라는 것을 표현을 못하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1: Mm-hmm.
2: 그리고 이거 솔직히 무조건 다 안다라고 두는 거가 좀 무리일 것 같습니다.
1: Yeah.
2: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기본적인 표현도 오늘 쓸 수가 있고요. 뭔가 과대평가됐다. 이런 표현도 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1: 오, 너무 영어로 좋아요.
2: 영어로 다 바꿔보겠습니다.
1: 네.
2: 자, 핵심 표현 한번 살펴보면요. 그 가격이면 번거로움이 좀 덜 할 줄 알았는데 말이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1: 네.
2: 내가 이만큼을 돈을 냈는데
1: 음,
2: 그 가격 대비 좀 별로다. 이런 느낌을 줘야 되는데요. 이거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1: 영어로는 for the price 혹은 for that price. 둘 다 자주 사용해요.
2: 네. 그러면은 그 이거는 사실 긍정 부정으로 다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for that price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아, 그 가격에 이거 꽤 괜찮다. 나 이거밖에 돈을 안 냈는데 그거 가격에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 이렇게 긍정적인 것도 될 수도 있겠고.
1: Yes.
2: 이 가격을 줬는데 이것밖에 안 되나? 라고 실망이다. 라고
1: 네.
2: 해서 부정적으로도 쓸 수 있는 거죠.
1: 맞아요. 음흠. 네.
2: Alright. 자, 예문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오케이.
2: 그 가격이면 나 솔직히 말해서 더 나은 품질을 좀 기대하긴 했지.
1: 오, 이 말 많이 하죠.
2: 그렇죠. 그 가격에
1: For the price.
2: 난 더 나은 품질을 기대했어.
1: I expected better quality. For the price, I expected better quality.
2: 네. 파는 사람 약간 민망하겠어요.
1: 그렇죠? Well, what can you do? You can't please everyone.
2: Right. 자, 두 번째는요. 당신은 그 가격이면 더 나은 자동차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 가성비 최고다 이 자동차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1: 네.
2: 자, 당신은 더 나은 차를 찾을 수 없습니다.
1: You can't find a better car.
2: 그 가격에
1: for the price. You can't find a better car for the price.
2: 네. 그 얘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그 가격에 최고의 차다. Right? 자, 세 번째 문장은요. 그 가격을 내가 줬는데 아, 이건 좀 실망인데. 이렇게 한번 해 볼게요. 이 그 가격에
1: for the price.
2: 이건 좀 실망이네.
1: This is kind of disappointing. For the price, this is kind of disappointing.
2: 네, 여기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for the price I paid가 생략이 됐다고 볼 수도 있겠죠.
1: 맞아요.
2: 그쵸? Alright, so 핵심 표현으로 for the price or for that price, 그 가격에, 그 가격이면을 배워봤고요. 핵심 단어로 넘어갈게요.
1: Here we go. Here are today's keywords.
2: 네, 오늘의 핵심 단어 6개 살펴보겠습니다. 과대 평가된. 드디어 이 단어가 나왔습니다.
1: 네. Overrated. 평가하는 거는 rate잖아요.
2: 네.
1: 그래서 overrated.
2: Overrated.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리뷰 같은 거가 너무 과소평가됐다. 이거 사실 되게 좋은 더 좋은 건데 라고 반대로 말하면 어떡할까요?
1: 그러면 underrated.
2: 아, underrated. Rated.
1: Yes.
2: 그럼 사람들이 평가를 이거 지금 6점밖에 못 받았는데 이거 사실 되게 좋다. 이렇게 할 땐 또 underrated 가능하겠네요.
1: 맞아요.
2: Right? 자, 다음은요. 사이클, 회전.
1: cycle입니다. 영어로도 cycle. 근데 이음절로 발음해 주세요.
2: Right. 이건 한 번 도는 사이클. 우리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세탁 사이클 같은 거. 1회 돌린다든가 그런 것을 여기서는 얘기하게 되겠고요.
1: That's right.
2: 자, 그리고요. 무찌르다. 다음 단어는요. 무찌르다 혹은 무색하게 하다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1: 네, defeat입니다. 스펠링은 defeat인데요.
2: 네.
1: 이음절인데 강세를 두 번째 음절에 주시면 좋아요.
2: 네.
1: 그래서 d 보다는 d 가볍게 defeat.
2: 오케이. 이건 좀 이따가 맥락을 통해서가 느낄 수가 있는데요. 당연히 이제 defeat 자체는 무찌르다라는 뜻이 맞아요. 근데 제가 해석을 무색하게 하다라고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1: 맞아요.
2: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게 잘 실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아이디어를 defeat한다,
1: 네.
2: 무찌른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그냥 허무하게 되는 거.
1: 맞아요.
2: 무색하게 만들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는 거죠.
1: 그래서 defeats the idea, 아니면 defeats the whole idea,
2: right.
1: 혹은 purpose도 많이 써요.
2: Oh, yes,
1: defeats the purpose, defeats the whole purpose.
2: 그거는 그 목적이라든가 아이디어를 무찌르다, 이거 좀 어색할 수 있겠고요. 그게 아니라 그게 다 없는 것처럼 무색하게
1: 맞아요.
2: 만든다.
1: 네.
2: 되겠고요. 자, 다음은요. 손 안 대는 혹은 손을 안 대도 되는.
1: 네. Hands free. Hands free. 그래서 네. 손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2: 맞습니다. Hands free. Hands free, right? 자, 번거로움이 없는, 번거롭지 않은.
1: 네, 방금 전에 hands free 하고 똑같이 쓸 거예요. Hassle free. Hassle free.
2: 네, 이게 성가시게 하는 무언가를 hassle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 네네.
2: 그렇죠? 근데 방금 전에 hands도 그렇고 이렇게 hyphen을 긋고 free를 쓰면 그거로부터 자유로워진 거예요. 그렇죠?
1: 네.
2: 그래서 더 이상 쓸 필요가 없다. 라는 느낌이 되겠죠.
1: Yeah.
2: 그래서 이 앞에도 다시 한번 제가 돌아가자면 앞에 나온 hands는 어떻게 보면 좀 성가신 일, hassle가 큰 차이가 없다고 봐요.
1: Yeah.
2: 저는 그렇죠. 의미상으로는. Alright, 자 마지막으로 초파리가 영어로 뭘까요?
1: Fruit fly입니다. 네, 영어로는 뭔가 이런 초파리들이 이제 특히나 과일에 많이 생기잖아요.
2: 맞아요, 맞아요.
1: 그래서 fruit fly.
2: Fruit fly. 이름은 너무 귀엽긴 한데. 너무 짜증나죠. 솔직히.
1: I know they are cute and they're hard to catch.
2: They are cute, yeah. but they're hard to catch.
1: What I do is I put a cup of vinegar and water,
2: right.
1: put saran wrap on top,
2: oh, yeah.
1: and poke tiny little holes.
2: Does it really work?
1: Yes.
2: Oh.
1: It works very well.
2: 그러면은 근처에도 거의 안 날아다니게 돼요. 그쪽으로
1: yeah,
2: 몰려서.
1: Yeah, yeah. They all go in there.
2: 저한테 그거 하나 다이어그램 같은 거 그려주세요. 꼭 써봐야겠습니다.
1: I'll do it right after today.
2: 오케이. 자, 이렇게 여섯 단어 알아봤고요. 조율 편으로 넘어갈게요.
1: Here we go.
2: 네,
1: Here today's key expressions.
2: 오늘의 조율 표현 세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뭐뭐 하는데 어떤 시간 혹은 기간이 걸린다. 어떤 거 하는데 얼마가 걸렸어?
1: It takes 시간, 기간 to 동사 원형. It takes 시간, 기간 to 동사 원형.
2: 네.
1: 선생님, 이거는 정말 많이 쓰잖아요.
2: 네. 이 네. 구조 자체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야, 나 그거 만드는데 3시간 걸렸어. 너 있잖아. 그거 뭐뭐뭐뭐 하는데 한 6개월은 걸릴걸?
1: Yeah.
2: 너무나 시간을 얼마의 시간을 써야 되는지를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응용이 너무 가능하고요.
1: Yes.
2: 그리고 심지어 누구에게 도대체 그런 시간이 걸렸는지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it takes 누구? 얼마 이렇게 해서 중간에 넣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렇죠?
1: Yeah, like right. for example, it takes her 1 hour to get ready.
2: Yes, 준비하는데 한 시간이 걸린다고요?
1: Yes.
2: 아, 그 정도면 괜찮은 건가요?
1: I mean, some women take longer.
2: Oh no.
1: Yeah.
2: 오케이, 자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치유법을 찾아내는데 10년이 걸렸다. 자, 그건 10년이 걸렸다.
1: It took 10 years
2: 그 치유법을 찾아내는데
1: to find the cure. It took 10 years to find the cure.
2: 네, 자, 두 번째는요. 사람까지 넣어볼게요. 도대체 누구에게 걸렸는지. 자, 그건 내게 6개월이 걸렸어. 내 패스워드를 기억해내는데
1: It took me 6 months
2: 내 패스워드를 기억해내는데.
1: To remember my password. It took me 6 months to remember my password.
2: 네, 굉장히 오래 걸렸네요. 뭐였지? 뭐였지? 이러다가.
1: I know. 네. Oh, this password and ID thing is really annoying sometimes.
2: 그리고 요즘에는 패턴이 계속 다 다르잖아요.
1: 맞아요.
2: 여기는 뭐 몇 개만 된다.
1: Yeah.
2: 자, 아무튼 여기서는 지금 보면은 it took 6 months라고 해도 괜찮은데 나에게 걸렸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Mm-hmm.

0: So it took me 6 months. 이렇게 중간에 me라는 걸 넣을 수도 있다는 거.
1: Yes.
0: 자, 두 번째 주요 표현은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수염을 기르다. 혹은 수염이 자라다.
1: 아, grow a beard. 네, 수염은 beard. 네. Grow a beard.
0: 여기서 중요한 게 희한하게도요, 여러분들. 어, beard인데 그거 셀 수 있게 취급하네요. 할 수 있습니다. A beard라고 하는 게 맞고요. 그렇죠?
1: 맞아요. 이게 한 세트로 생각하면 돼요.
0: 한 세트예요.
1: 머리카, 여기
0: 수염 머리카, 한 세트.
1: 네, 수염 한 세트.
0: 아, 수염이 안 나보셔서 모르시는군요. 네. Alright. 자, 그리고 이게 보통 grow a beard 한다는 거가 시간이 이게 필요하잖아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는 시간이 걸린다, 오래 걸린다라는 표현으로 위트 있게 쓸 때도 굉장히 많죠. 그렇죠?
1: 맞아요.
0: Right. 자, 예를 들어서 마유는 수염을 기를 수 없다. 마유는 수염이 안 난다. 어떻게 할까요?
1: Mayu can't grow a beard. Mayu can't grow a beard. Is 네. this true, 선생님?
0: 사실입니다. Oh. 제가 일부러 이렇게 날로 uh-huh. 그 이렇게 하면은 uh-huh. 거칠어지면서 난다는 소문이 있어서 해봤는데
1: yeah.
0: 안 돼요.
1: No.
0: 네. 이거는 타고 나야 됩니다. 슬퍼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요. 난 기다리면서 수염을 길렀어.
1: 아?
0: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1: 네네.
0: 기다리다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 So, 나는 수염을 길렀어.
1: I grew a beard.
0: 기다리는 와중에.
1: While waiting. I grew a beard while waiting.
0: 네. 시간이 꽤나 걸리는데 그만큼 오래 기다렸다.
1: Yes. Right.
0: 자, 세 번째 주요 표현은요. 아닌가 보네. 아닌가 보네.
1: I guess not. I guess not.
0: I guess not. 정황상 아닌 것 같은 판단이 든다. 이랬을 때 쓰는 말이 되겠죠. Well, I guess not. 우리가 흔히 여러분들 I guess so 이렇게 so를 쓰게 되면 그런 것 같네 라고 정황상 판단을 하는 거고 그걸 부정적으로 아닌 것 같네 하면 so 대신에 not을 써주면 되는 거죠.
1: 맞아요.
0: 그렇죠?
1: 이것도 정말 많이 쓰죠.
0: Right. 자, 예문 만들어 볼게요. 난 네가 날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닌가 보네. 자, 난 당신이 날 사랑한다고 생각했어.
1: I thought you loved me.
0: 하지만 난 아니라고 추측해.
1: But I guess not. I thought you loved me, but I guess not.
0: 네. 너무 슬프게, 그렇죠? 두 번째 한번 해볼게요. 난 그녀가 프랑스어를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닌가 보네. 네. 난 그녀가 프랑스어에 유창하다고 생각했어.
1: I thought she was fluent in French.
0: 하지만 난 아니라고 추측해.
1: But I guess not. I thought she was fluent in French, but I guess not.
0: 네. 뭔가 정황상 분위기를 보니까 실제로는 잘하지 못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 느낌을 받았을 때. 그래서 여러분 I guess so 하고 I guess not은 이거는 할 때 연기하는 느낌을 줘야 이 느낌이 이 의미가 사실은 느껴질 수가 있는 거죠.
1: 맞아요.
0: 그렇죠? Right. 네. 자, 그렇다면 어순영작 가볼게요.
1: Let's go. All right, everyone. Let's start writing.
0: 네, 오늘의 어순영작 가보겠습니다. 빠르고 사용하기 쉽다고요? 거짓말 안 하고 이거 엄청 과대평가된 제품이에요. 자, 재빠르고 사용하기에 쉬운
1: Quick and easy to use?
0: 내가 너에게 말할게.
1: Let me tell you.
0: 이것은 엄청 과대평가되어 있다.
1: This thing is so overrated. Quick and easy to use? Let me tell you. This thing is so overrated.
0: 네, let me tell you. 이거는 뭔가 자신 있는 얘기를 할 때 특히나 많이 쓰죠.
1: 네.
0: 자, 다음은 한 사이클 돌아가는데 너무 오래 걸려서 수염이 자랄 정도라니까요. 자, 그건 엄청 오래 걸려서
1: It took so long
0: 한 사이클을 끝내는데
1: To finish a cycle
0: 난 수염을 기를 수도 있었다.
1: That I could have grown a beard. It took so long to finish a cycle that I could have grown a beard.
0: 네, 세 번째입니다. 어차피 직접 청소해야 해서 그 손댈 필요 없는 이란 말이 좀 무색하네요. 자, 넌 여전히 그걸 내 스스로 청소해야만 한다.
1: You still have to clean it yourself.
0: 약간 패배시키는
1: Which kind of defeats
0: 그 전체의 hands-free 아이디어를
1: The whole hands-free idea. You still have to clean it yourself. Which kind of defeats the whole hands-free idea?
0: 네, defeat 한다는 거 의미 없게 만들다라는 느낌이라고 했죠?
1: 네.
0: 자, 그 가격이면 번거로움이 좀 덜 할 줄 알았는데 말이죠. 그 가격에
1: For the price
0: 난 생각했다.
1: I thought
0: 그게 약간 더 번거로움이 없을 거라고
1: It'd be a bit more hassle-free. For the price, I thought it'd be a bit more hassle-free.
0: 네, 그래서 그 가격이면 이럴 줄

0: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타워!
1: 2026년부터는 나도 영어로 SNS에 올려야지. 근데 뭐라고 써야 하지?
2: 저희가 함께합니다. 말뿐 아니라 글까지 정확해야 진짜 실력이죠.
1: That's right. 저희와 함께하면 자신 있게 말하고 쓰실 수 있어요.
2: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Easy Writing에서 만나요. 빛나고 있어 마치 별처럼.
3: 귀가 트이는 영어.
4: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Thank you for joining us once again on 귀가 트이는 영어. We are here to help you with your listening skills in English.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3: I'm Peter Bint, and today we're going to do that through a tech news article, although we have a wide variety throughout the whole month. Really interesting news that internet traffic is now not majority human, but AI and bots.
5: 그렇죠. 아니, 이런 시대가 이렇게 빨리 왔단 얘기예요. 네. 자, 인터넷에서 우리가 뭔가 활동을 하게 되면 뭐 이메일을 보내든 검색을 하게 되든 트래픽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런데 이 트래픽이란 것 자체가 사람이 만들어내는 건데 AI 시대가 이제 시작된 지가 몇 년이나 됐다고 벌써 AI 챗봇이라든가 아니면 검색 크롤러들이라든가 자동화 봇들의 트래픽이 인간의 양을 넘어섰대요.
3: 그렇죠. And this was not gradual step by step. It's much more recent because of those language models, because of AI, OpenAI, Google. It's suddenly passed it and it's a clear majority now as well.
5: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거대 언어 모델들의 확산이라든가 자유형 그 디지털 에이전트, 우리 오픈클라우 얘기했었잖아요, 지난주 기사에서요. 이런 AI 봇들의 접속량이 정말 압도적으로 비대해졌다는 얘기고 이제 여기서 약간 우려는 뭐냐면 그럼 전 세계 우리 그 예전에 해저 케이블 얘기했잖아요. 그다음 뭐 서버 인프라 이게 과연 이제 앞으로 감당이 가능한 건가 이렇게 양이 빨리 늘어.

0: 게 되면. 왜냐면 인간의 양이 줄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인간의
1: 그쵸.
0: 접속량도 비슷한데 거기에 이제 기계의 어떤 접속량이 들었으니.
1: Yeah, you can predict how many more humans there will be and how much traffic humans will generate. But with bots and AI, it's increasing exponentially. You might not have the infrastructure in place, right? It doesn't seem like we're going to go backwards. And this maybe isn't something to worry too much about. It's not like these are all harmful bots. A lot of them are doing good work on the internet for us.
0: 그렇죠. 우리가 해달라는 거 해주는 거잖아요, AI들이요, 지금. 자, 어쨌든 이제는 인간의 인터넷 트래픽보다 AI 트래픽이 더 많아졌다. 그 기사 내용 지금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들어보고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1: Page 92 in the June book for part 1.
2: AI and bots now surpass human internet traffic. A cybersecurity report reveals that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s and automated bots now generate more internet traffic than actual people. Researchers discovered that this machine-driven activity expanded significantly faster than human navigation over the past year. The proliferation of advanced language models, developed by companies like OpenAI and Google, heavily fueled this digital transformation.
0: 자, 볼게요. 최근에 보고서에서 이게 이제 밝혀졌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1: A cybersecurity report reveals that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s and automated bots now generate more internet traffic than actual people.
0: 최근에 한 사이버 보안 보고서에서 밝힌 사실에 따르면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s and automated bots 그랬으니까요. AI 시스템과 자동화 bot들이 발생시키는 인터넷 트래픽이 they generate more internet traffic than actual people, 실제 사람의 접속량보다 더 늘어났다.
1: Yeah, that is the headline, the takeaway summary from this, right? Mm-hmm. And what separates a bot from other software is that it's an automated task that is repeated on a loop, like by itself, right? You don't need to keep commanding it. A cybersecurity report reveals that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s and automated bots now generate more internet traffic than actual people. Research has discovered that this machine-driven activity expanded significantly faster than human navigation over the past year. Yeah, machine-driven activity. It's just another way of saying these digital actions, these requests from non-humans.
0: 이게 지금 역전된 지가 불과 1년 정도밖에 안 된다는 그런 뉘앙스인 것 같아요. 예, 지난 1년간 네. 기계 기반의 인터넷 접속량이 엄청나게 더 큰 폭으로 늘어났다라는 얘기잖아요. Expanded significantly faster than human navigation. 인간이 직접 인터넷을 이제 돌아다니는 그거에 비해서 훨씬 더 큰 폭으로 증가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machine-driven activity로 표현을 했네요, 여기선.
1: 그렇죠, yeah. Done by the computers, the chips and things like this. And I guess the reason they use navigation for human navigation, we used to call it like browsing the internet, Netscape Navigator, navigating the online.
0: 인터넷을 하나의 정보의 바다로 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항해 다닌다 해가지고 이걸 이제 navigation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인간이 직접 인터넷을 돌아다니는 거에 비해서는 그 증가폭에 비해서 훨씬 더 기계 기반의 접속량이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좋아요.
1: Researchers discovered that this machine-driven activity expanded significantly faster than human navigation over the past year. The proliferation of advanced language models developed by companies like OpenAI and Google heavily fueled this digital transformation.
0: Proliferation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확산 같은 유의 단어에 불법한 단어가 expansion이잖아요.
1: 그렇죠.
0: 확대인데 proliferation은 이제 그 위에 한 단계 더 올라가서 대규모의 확산. 정말 누구나 다 쓰고 있는 그런 확산을 proliferation이라고 합니다.
1: Yeah, rapid and massive increase. So the time you heard this most before like AI and things was with non-nuclear proliferation.
0: 맞아요.
1: You didn't want more nuclear weapons.
0: NPT 조약이 그 P가 proliferation이잖아요. 핵 비확산 조약.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그 원인을 이제 찾아보니까 고도화된 LLM 그 언어 모델들의 대규모 확산 특히 OpenAI와 이제 구글의 이제 이런 제품들을 말하는 거죠. ChatGPT라든가 제미나 얘기하는 거고 heavily fueled this digital transformation. 이런 디지털

0: 대전환을 크게 촉진하는 뭐 기폭제 역할을 했다라는 얘기죠.
1: Yeah.
0: 이런 AI들이.
1: The fuel here is the reason for it, right? What drove this massive change on the online sphere, digital? One more time. The proliferation of advanced language models developed by companies like OpenAI and Google heavily fueled this digital transformation. Here's part two.
2: Autonomous digital agents designed to perform complex tasks independently experienced explosive growth during this same period. Measuring this vast non-human activity remains challenging because experts rely on imperfect identification labels provided by software. Consequently, researchers acknowledge that gathering precise estimates requires evaluating fragmented samples from across various digital platforms.
0: 자, 볼게요. Part 2.
1: Autonomous digital agents designed to perform complex tasks independently experienced explosive growth during the same period.
0: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위 뭐 채팅을 하면서 이제 대화를 하고 정보를 넣는 그 언어 모델뿐만 아니라 직접 우리 대신에 뭔가 뭐 구매를 해준다든가 뭐 보고서를 써준다든가 하는 등의 그 디지털 에이전트 쪽 얘기하는 겁니다. 자, 자율형 디지털 에이전트들은 designed to perform complex tasks independently. 독립적으로 복잡한 어떤 과업을 수행하게끔 고안된 그런 기계들이었는데, 자, 이 친구들이요.
1: Experienced explosive growth during this same period, right? So explosive meaning very rapid and increased.
0: 그렇죠. 지난 1년간이라는 이제 동일한 기간 동안 앞에 1년이란 말이 나왔잖아요. Over the past year.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했다. One more time.
1: Autonomous digital agents designed to perform complex tasks independently experienced explosive growth during this same period. Measuring this vast non-human activity remains challenging because experts rely on imperfect identification labels provided by software.
0: 자, 물론 non-human activity라는 것 자체가 아까 machine driven activity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1: 그렇죠.
0: 사람이 하지 않은 그 기계적 활동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이것을 측정하는 것 자체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Remains challenging because
1: Yeah, because of experts relying on imperfect identification labels provided by software. If something's imperfect, it means it's not perfect. There are flaws in it.
0: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제공하는 좀 약간 불완전한, imperfect란 건 완벽하진 않다는 얘기잖아요. 오류가 좀 있다는 얘기죠. Identification labels, 식별 정보를 말하는데 이 문장은 아마 어떤 얘기냐면 이게 사람이 인터넷을 쓴 건지 로봇이 쓴 건지. 우리 가끔 뭐 하다 보면 로봇입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1: 그쵸.
0: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나 맨날 그러긴 하는데 이런 식별 정보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1: 그쵸. 하고 로봇도 그거 통과할 수도 있고, 사람이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 it's not perfect,
0: 맞아요.
1: right?
0: 그래서 뭔가 이제 사람의 활동인지 기계의 활동인지 식별하는 정보가 있는데 그것이 100% 완벽하진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려움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의 추정치는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고서 나왔겠죠.
1: One more time. Measuring this vast non-human activity remains challenging because experts rely on imperfect identification labels provided by software. Consequently, researchers acknowledge that gathering precise estimates requires evaluating fragmented samples from across various digital platforms.
0: 자, 그래서 이제 그좀더 정확한 집계를 하기 위해서는 gathering precise estimates requires evaluating fragmented samples from across various digital platforms.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에서 fragmented 같은 경우는 좀 파편화된, 좀 잘라서 온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1: Yeah,
0: 네.
1: disconnected, incomplete. So it's harder to analyze that as well, right?
0: 네, 이런 파편화된 샘플들을 이제 평가하는 것이 요구된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추정을 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샘플링을 더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여기저기서 데이터를 더 갖다가 샘플링을 해야 precise estimates, 조금 더 정확한 추정치가 나올 것이라고 이제 인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1: Yeah, exactly. Precise meaning very accurate. Consequently, researchers acknowledge that gathering precise estimates requires evaluating fragmented samples across various digital platforms. Here's part three.
2: Despite potential concerns, Industry leaders emphasize that not all automated interactions represent malicious threats to network.

0: network security. Many of these invisible programs power incredibly helpful daily features, such as predictive text and intelligent search summaries. As tech companies keep demanding ever larger volumes of data, global internet infrastructure must adapt to a new reality, where machine-generated traffic consistently outpaces human activity.
1: 자, 이렇게 이제 기계의 인터넷 트래픽이 늘어난다고 하여 이게 모두 우리한테 뭐 안 좋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음흠. 우리가 원하거나 우리가 요청한 걸 하는 그런 상황들이라고 이제 설명을 여기서 해주긴 합니다.
2: Despite potential concerns, industry leaders emphasize that not all automated interactions represent malicious threats to network security.
1: 그렇죠. 자, 일각에서 이제 제기하는 우려가 있긴 있다는 얘기예요. Despite potential concerns. 자, 그럼에도 개선도 주자들은 emphasize that not all automated interactions represent malicious threats to network security. Automated interactions란 건 이제 그 인터넷 공간에서 자동화된 로봇들이 하는 그런 활동을 말할 겁니다. 가서 뭐 정보 긁어오고 mm-hmm.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네트워크 보안에 malicious threats는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있는 어떤 위협을 말하잖아요.
2: Exactly. If something's malicious, it's deliberately trying to cause harm.
1: 그렇죠. 어. 그런 것을 전부 다 표방하는 건 아니란 얘기잖아요. 앞에 not all이 분명히 있었어요.
2: Mm-hmm. 그렇죠. Not. One more time. Despite potential concerns, industry leaders emphasize that not all automated interactions represent malicious threats to network security. Many of these invisible programs power incredibly helpful daily features such as predictive text and intelligent search summaries.
1: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유튜브 영상 같은 거 다 보기 시간이 없으면 mm-hmm. 이거 요약 좀 해줘. 그럼 그 영상을 다 1시간, 2시간 잘 요약을 해준단 말이에요.
2: 네,
1: 그런 것들은 깜짝깜짝 놀래거든요. 자, 보면 Many of these invisible programs,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프로그램 상당수가 power incredibly helpful daily features. 상당히 유용한 일상 기능들을 구동하게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2: Yeah, without those invisible interactions, we wouldn't have predictive text, right? The thing that tries to predict what you're trying to write before you write it, speeding mm-hmm. up text messaging, mm-hmm. and intelligent search summaries. Now when you search anything, the summary is at the top of the page, right?
1: 맞아요. 네. 자동 완성 텍스트 기능 이런 거라든가 뭐 지능형 검색 요약 같은 것들이 이제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이런 거 없이는. 이런 게 있으니까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2: 그렇죠.
1: 기계들이 지금 막 인터넷을 서칭하고 그 자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다. 거꾸로 얘기하면.
2: As tech companies keep demanding ever larger volumes of data, global internet infrastructure must adapt to a new reality where machine-generated traffic consistently outpaces human activity.
1: 자, 텍 기업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이제 요구함에 따라서 global internet infrastructure must adapt to a new reality. 기존의 인터넷 인프라 자체가 새로운 현실에 적응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여기 인터넷 인프라스트럭처는 우리 설명했듯이 어떤 대규모 서버라든가 해저 통신 케이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에요.
2: 그렇죠. Yeah, that's got to adapt. It's got to change to this new reality. So the new situation where machine-generated traffic consistently outpaces human activity. To outpace means to be increasing or going at a faster rate than someone else.
1: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미 현실이라는 얘기고 앞으로 더 그럴 거란 얘기인데요. 그래서 기계가 생성하는 인터넷 트래픽 자체가 끊임없이 인간의 활동을 능가하는 그런 현실에 빨리 적응을 인터넷 인프라들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2: Okay, let us then listen to parts 1, 2, and 3 uninterrupted. And then we are going to, at the same time, turn over to page 96. Fill in the blanks while you do it. Comprehension questions, the multiple choice ones, are on the previous page, FYI.
0: AI and bots now surpass human internet traffic. A cybersecurity report reveals that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s and automated bots now generate more internet traffic than actual people. Researchers discovered that this machine-driven activity expanded significantly faster than human navigation over the past year. The proliferation of advanced language models developed by companies like OpenAI and Google heavily fueled this digital transformation. Autonomous digital agents designed to perform complex tasks

0: 시사 영어 어렵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닝 스페셜과 함께라면요. 세계 주요 헤드라인과 뉴욕타임스 기사, 그리고 문화와 교양까지. 매일 아침을 모닝 스페셜과 함께 열어보세요. 세상을 읽는 눈과 영어를 듣는 귀가 달라집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
1: 음악의 아버지 바흐. 실제로도 20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왕족과 귀족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던 베토벤. 청력을 잃고도 뛰어난 명작을 작곡해냈습니다. 클라라 슈만은 피아니스트면서 작곡가, 교육자, 팔남매의 어머니로 병든 남편까지 돌보며 가장의 역할을 충실히 냈고 꾸준히 음악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0: Welcome aboard.
1: 입이 트이는 영어.
0: Hello and welcome to 입이 트이는 영어. 반갑습니다. 저는 Jennifer Clyde입니다.
1: Hello, welcome back, everyone. 안녕하세요. 저는 입이 트이는 영어 이연석입니다. 누구에게나 좀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는 다 있는 것 같아요. What do you think about that?
0: Yeah, I'm sure.
1: The desire to be recognized mm-hmm. by other people, especially the ones who are close to you, your family members and friends.
0: Yeah.
1: But also people you don't know.
0: Yeah, mm-hmm. I guess so. Mm-hmm. I mean, it's natural, I think, mm-hmm. right? Mm-hmm. I mean, if you're a human being, mm-hmm. you may not realize it, mm-hmm. but I'm sure every one of us mm-hmm. wants to be recognized. Mm-hmm.
1: 이 이제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에 대한 글을 또 멋지게 사연으로 보내주신 주인공이 있으셔가지고 오늘 만나볼 예정인데요. 그 인간의 좀 본질적인 욕구죠.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렇게 인정받고 나면 이제 자존감도 좀 올라가고 삶의 만족도도 또 많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동기부여도 많이 되고. 다만 이게 좀 이제 지나칠 경우에는 좀 불안감이 생길 수 있죠. 인정 안 해주시지.
0: 맞아요.
1: 뭐 이런 느낌. 그다음에 이제 이게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조절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오늘 얘기를 정확하게 잘해 주신 것 같거든요. 네. 인정을 받는 건 좋은데.
0: I completely agree.
1: 그게 맞아요. 없으면 막 힘들어하고 이렇게 되면 또 이제 컨트롤을 해야 되는 네. 이슈인 것 같아요.
0: 오히려 우울해질 수도 있고
1: 맞아요.
0: 스트레스가 더 쌓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막 그걸 뭘 쫓으려고 하면은 힘들잖아요.
1: 맞아요.
0: 맞아요.
1: 소셜 미디어

0: 있어도 큰 역할을 합니다, 사실.
1: 야야야.
0: 옛날같이 남의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많이 모르고 살았던 시절에는 사람들이 그냥 모르는 게 약이라고 더 행복했었던 적도 많은 것 같아요. 보다 보니 좋았겠다도 있지만 왜 나만
1: You
0: 이렇게
1: start
0: 좋은 게
1: comparing.
0: 없지? 네. 그러고 반대로 이제 뭘 올렸는데 왜 이렇게
1: 그렇죠.
0: 반응을 안 보여주시지? 이제
1: 맞아요.
0: 나한테 관심이 없으신가? 이것 때문에 그냥 행복해야 될 사람이 불행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자기 중심을 잘 잡아야 될것 같습니다. 예를 들수록 주변의 소중하고 작은 것에서 힘을 더 얻어야 될것 같고요. 자, 오늘 사연 주인공께서도 어렸을 때부터 잘하는 게 없어서 칭찬을 많이 못 받았는데 지금 진짜 자신감 있게 잘할 수 있는 한 가지를 고르자면 포기하지 않고 매일 입체형 듣고 공부하시는 거래요.
1: 네.
0: 그래서 사연으로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1: 짝짝짝짝짝.
0: 너무 멋지십니다. 저희가 오늘 칭찬 많이 해드리고 인정해
1: 네.
0: 드릴게요. 네. 자, 오늘 주인공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네, 소개해 드릴게요. 칭찬과 지지를 먹고 사는 청취자님 사연입니다.
0: 네.
1: 감사합니다. Okay, let's listen.
2: The need for recognition. The need for recognition is a basic human desire. We all want to be seen positively by others and feel accepted. Being recognized can affect our self-esteem and overall satisfaction in life. It can also motivate us, help us grow, and strengthen our relationships. But if it goes too far, we can depend too much on what others think. That can weaken our self-esteem. It can lead to anxiety, stress, and even putting ourselves down. Wanting recognition isn't a bad thing. It's natural. The question isn't how to get rid of it, but how to manage it. When I was young, I never felt like I was particularly good at anything. That made me crave praise even more. One thing I know I can do well now is continue my Ipteyang English studies without giving up. That's something I want to keep doing consistently.
0: 자, 오늘은 그 감정을 영어로 표현을 할때그 필요한 동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동사들을 좀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감정 표현 동사 챙기기라고 그 위에 써 놓으세요. 제가 중간중간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인정 욕구는 타인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는 인간의 본질적인 욕구입니다.
1: The need for recognition is a basic human desire.
0: 자, 일단 the need for recognition is a basic human desire. 기본적인 어떤 본질적인 욕구다. desire 같은 것이 어떤 갈망하는 대상, 욕구 이런 뜻으로 많이 쓰는 단어예요. desire. You need to have a burning desire to become better in English. That's how you consistently continue on with your studies. So desire 어떤 욕구나 욕망. 자, 근데 we all 이어갈게요.
1: We all want to be seen positively by others and feel accepted.
0: 그렇죠. 자, we all want to be seen positively by others. 다른 사람에 의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기를 원하고 and
1: And feel accepted.
0: 이게 이제
1: 그렇죠.
0: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recognized도 있고 accepted 이것도 인정받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거든요. 누가 받아들이는 거니까 인정받는다. 자, feel 동사 동그라미 치세요. 아까 그 감정 표현에서 feel accepted. 가장 기본적인 건 feel 동사가 되겠죠. 인정받는다고 느끼기를 원한다. 금장 다시 한번요. We all want to.
1: We all want to be seen positively by others and feel accepted.
0: 이 인정받는다는 것은 자아 존중감과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줍니다.
1: Being recognized can affect our self-esteem and overall satisfaction in life.
0: 그렇죠. affect라는 게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죠. So affect our self-esteem, 자존감에도 영향을 미치고 and overall satisfaction in life, 그렇죠? 삶의 만족감, 만족도에도 전반적인 영향을 미친다. affect 동사 동그라미요. 어떤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 예, 써야 되는 동사죠. 자, 그리고 동기부여와 성장, 그리고 사회적 유대 강화에도 도움이 될수 있다. 여기선.
1: It can also motivate us, help us grow, and strengthen our
0: 그렇죠.
1: relationships.
0: strengthen 동사도 감정 쪽에 많이 쓰잖아요. You can strengthen your bond, your relationship. 그래서 감정에 자주 붙는 동사 중에 하나가 strengthen이에요. boost나 strengthen 같이 강화 동사들이 감정 표현에 많이 쓰입니다. So it can also motivate us, 우리 스스로에게 어떤 동기부여를 할수 있고.

0: 스트릭트 마찬가지죠. 동기부여를 한다는 요소에 동사 동그라미 잘 쳐놓으시고 Help us grow and strengthen our relationships. 뭐 남들과의 유대가 relationships이기도 하고 그 끈끈한 정을 얘기한다면 bond with others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네요. 네,
1: 네.
0: our bond with others 이렇게도 하나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Strengthen 동사에 붙여서 자 문장 다시 한번 드릴게요.
1: It can also motivate us, help us grow, and strengthen our relationships.
0: 자, 인정 욕구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당연히 본질적인 욕구고 하지만 좀 지나치면 타인의 평가에 너무 의존한 나머지 자아 존중감이 오히려 약화될 수도 있습니다.
1: But if it goes too far, we can depend too much on what others think. If it goes too far, sometimes we even say don't take it too far. 그러니까 너무 많이 하지 말라는 말이
0: 그렇죠.
1: 지나치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너무 여기에 연연을 하게 되면은 we can depend too much on what others think.
0: 그렇죠.
1: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서 좀 과도하게 의존을 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0: 집착을 한다는 얘기죠.
1: 집착하고, right.
0: Depend on 자체는 뭐에 의존한다는 얘기인데 그게 나쁜 건 아닌데 depend too much on 하면 조금 부정적으로 가는 거죠. 너무 많이 의존하는 경향이다. 뭐에? What others think. 맞아요. Go too far. 뭐 직역하면 너무 멀리 가면, 즉 너무 지나치면. 자, 다시 한번요. But if
1: But if it goes too far, we can depend too much on what others think.
0: 이렇게 되면요, 불안과 스트레스, 자기 비하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That can weaken our self-esteem. It can lead to anxiety, stress, and even putting ourselves down.
0: 그렇죠. 자, weaken 동사 동그라미 찍혀. 아까 strengthen과 반대 영역의 동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자존감이라든가 자신감 같은 걸 약화시켜 놓는다. 이런 기본 동사들이 잘 확실하게 본인 것이 되어야만 감정 표현을 많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So that can weaken our self-esteem. 우리의 자존감을 오히려 끌어내릴 수도 있고, it can lead to anxiety, 불안감, stress, and even putting ourselves down. 구동사인데 어떤 어감일까요?
1: Put oneself down. Saying that you're not good enough. You're putting yourself down.
0: 맞아요.
1: 그러니까 스스로 막, 너 너무 멋져. 막 이게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죠. 너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넌 부족하고. You're putting yourself down.
0: 본인을 더 낮게 평가하는 거예요.
1: Yes.
0: 아, 난 이거밖에 안 되지 뭐. 내가 뭘. 이런 건안 좋잖아요. That is putting yourself down.
1: That's
0: So you
1: right.
0: should tell other people not to put themselves down. 그렇죠? 자기 비하를 하다라는 뜻입니다. Put oneself down. 오케이, 이 문장 다시 한 번요. It can lead to
1: It can lead to anxiety, stress, and even putting yourselves down.
0: 자, 문제는 그래서 이 인정 욕구란 걸 어떻게 없애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합니다.
1: Wanting recognition isn't a bad thing. It's natural. The question isn't how to get rid of it, but how to manage it.
0: 문장을 좀 이렇게 짧게 짧게 짜는 이유는 더 강렬하게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어떤 화법이기도 해요.
1: Yeah, getting to the point, right?
0: 그러니까 뭐 딱딱딱 자르는 이유가 분명히 있죠. Wanting recognition isn't a bad thing. 끝. It's natural. 끝. The question isn't how to get rid of it. 어떻게 없애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But how to manage it? 어떻게 다루느냐? 어떻게 조절하느냐? 그게 관건이다. 이렇게 세 문장으로 나눈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Wanting.
1: Wanting recognition isn't a bad thing. It's natural. The question isn't how to get rid of it, but how to manage it.
0: 자,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잘하는 게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1: When I was young, I never felt like I was particularly good at anything.
0: 그렇죠. I never felt like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없다. I was particularly good at anything. 뭐 딱히 잘하는 게 없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 얘기잖아요. Particularly good. 자, 그 발음 좀 도와드릴게요.
1: Particularly.
0: 프. 첫 번째 발음 파가 아니라 그냥 particularly. 한번 더.
1: Particularly.
0: 자, I wasn't particularly good at anything. 그렇게 느꼈는데. 그래서 더욱 칭찬의 소리를 듣고 싶은 갈망이 나름대로 생겼습니다.
1: That made me crave praise even more. Crave, if you crave something, you really want it. It's like you desire something.
0: 맞아요.
1: 그쵸?
0: So 이 crave 동사도 약간 감정 표현에 많이 쓰여요.
1: Uh-huh.
0: Crave, praise 그러면 칭찬을 너무 받고 싶어하는 그
1: 그렇죠.
0: 상태를 말하는 거죠. 네. 칭찬을 갈망하는 그런 마음 상태가 있었다. That made me crave praise even more. Okay. 자, 지금 제가 정말 잘할 수 있는 딱한 가지.

0: 지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우리 입지형을 이제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1: One thing I know I can do well now is continue my 입지형 English studies without giving up.
0: One thing I know I can do well now. 이 전체가 다 수식절이 포함된 주어라고 봐야겠죠. 내가 아는,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이런 의미로. So I know I can do well now. 이게 다 one thing을 수식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전체가 다 주어고. Is continue my 입지형 English studies without giving up. Is 다음에도 그냥 continue가 나왔는데 원래는 is to continue. to가 들어가야 되지만 생략은 가능해요. 이렇게 고어체에서. So, is to continue my 입지형 English studies without giving up. 자,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자, 영어 공부만큼은 정말 오래오래 꾸준하게 계속하고 싶습니다.
1: That's something I want to keep doing consistently. Keep doing consistently, consistently, 꾸준히
0: 꾸준히.
1: 하는 것이죠. 그래서 that's something I want to keep doing consistently. 제가 영어 공부만큼은 꾸준히 계속하고 싶어요. Okay, let's listen one more time.
2: The need for recognition. The need for recognition is a basic human desire. We all want to be seen positively by others and feel accepted. Being recognized can affect our self-esteem and overall satisfaction in life. It can also motivate us, help us grow, and strengthen our relationships. But if it goes too far, we can depend too much on what others think. That can weaken our self-esteem. It can lead to anxiety, stress, and even putting ourselves down. Wanting recognition isn't a bad thing. It's natural. The question isn't how to get rid of it, but how to manage it. When I was young, I never felt like I was particularly good at anything. That made me crave praise even more. One thing I know I can do well now is continue my 입지형 English studies without giving up. That's something I want to keep doing consistently.
0: 자, 첫 번째는 go too far. 좀 지나치게 뭘 하다? 뭐 어떤 정도가 지나치다. 이럴 때 쓰는 말이거든요. 이런 것 같아요. 야, 걔 선을 넘었어. 그럴 때 쓰는
1: Oh,
0: 표현이거든요. He
1: 맞아요.
0: went too far.
1: Exactly.
0: You went too far. 이런 식으로.
1: If it goes too far, it can weaken our self-esteem.
0: 그렇죠. 너무 지나치면 오히려 자존감이 약화될 수도 있습니다. 자, 상황이 너무 심하게 좀 진행된 것 같다. 좀 도를 지나친 것 같다. 그런다면,
1: I think the situation has gone too far.
0: 야, 이게 이렇게 될 일이 아닌데 왜 여기까지 온 거지? 그럴 때, I think the situation has gone too far. 좋습니다. 타인의 평가라는 말을 할때 여러분이 세 단어로 묶어서 쓰세요. What others think.
1: We can depend too much on what others think.
0: 그렇죠. 다른 사람들의 어떤 평가에 너무 의존하게 될 수도 있다. 자,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난 별로 신경 안 쓴다. 이럴 때 쓰셔도 되겠죠.
1: I don't care what others think about me.
0: 그죠? I don't care what others think about me. 본인의 주관대로 가겠다라는 문장. 이 문장을 오늘 통하기 1번으로 갈게요. I don't care 갑니다.
1: I don't care what others think about me.
0: 한번 더요.
1: I don't care what others think about me.
0: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 자기 스스로를 좀 깎아내리다, 비하하다라고 할때 put oneself down 구동사 쓰는 게 상당히 유용합니다.
1: It can lead to anxiety, stress, and even putting yourself down.
0: 자, 딱한번 실수를 했는데 그거 가지고 너무 자책하지는 마라. 본인 스스로를 너무 끌어내리지는 마라. 그럴 때
1: Don't put yourself down over one
0: 그렇죠.
1: mistake.
0: 뭘 두고에 해당하는 연결어 over예요. 실수 하나 때문에 너무 스스로를 비하하지 마라. One more time.
1: Don't put yourself down over one
0: 좋습니다. 표현도 잘 챙겨주세요. Good job, everyone.
1: 다이얼로그 프랙티스. Getting praise really changes how you feel, doesn't it?
2: It does. It gives me a lot of energy.
1: But doesn't it get exhausting if you care too much about it?
2: That's right. That's why I'm trying to set my own standards these days.
1: You're doing great. I mean it.
2: Thank you. That really means a lot to me.
1: Now the woman says, getting praise, 칭찬받는 게 really changes

0: changes how you feel, doesn't it? 칭찬 딱 받으면 기분이 확확 달라지지?
1: 그렇죠.
0: 라는 말이에요. Man says it does. It gives me a lot of energy. 오, 맞아, 맞아. 나한테는 완전히 에너지가 확확 생겨.
1: 우리말에 그큰 활력소 이런 것도
0: 아.
1: 에너지 같은 단어로 표현을 하시면 돼요.
0: 자, 그런데 여자가 But doesn't it get exhausting if you care too much about it?
1: 너무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쓰면 좀 지치지 않나요? 이어감이 exhausting이잖아요.
0: 네.
1: Yeah. So doesn't it get exhausting if you care too much about it? Okay.
0: Man says that's right. That's why I'm trying to set my own standards these days. 약간 기준을 세우다.
1: 그렇죠.
0: 네, 내 기준이잖아요. Set my own standards these days. 그래서 요즘 내가 지금 내 기준을 세우려고 해. 그랬더니 여자가 You're doing great. 칭찬하죠. 정말 잘하고 있어. 진심이야. 하니까 남자가 Thank you. That really means a lot to me.
1: 상대방의 말 한마디가 정말 큰 힘이 된다라는 말을 할 때, 혹은 행동이 너무 고맙다는 말을 할때 쓰면 되는 표현이죠. That really means a lot to me. 예전에도 저희가 한번 강조했던 표현인데, 오늘 통한 게 2번으로 이 마지막 문장을 갈게요. 한 번만 더요.
0: Okay, here we go together. That really means a lot to me.
1: 아, 그게 저한테는 큰 힘이 되네요. 그럴 때꼭 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통한 게 문장 2개 드렸어요. 자, 그럼 교재 96페이지에 5개 영작 꼭다 해보시고, 1번과 2번에는 별표 쳐주시기 바랍니다.
0: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Have a beautiful day. We'll see you again tomorrow.
1: Bye, everyone.
0: Bye-bye.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인터넷 금융사고, 개인정보 보호를 통해 막을 수 있는데요. 어떻게 유의하면 좋을까요? 첫째,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 평소 쓰는 이메일 계정과 다르게 설정해주세요. 비밀번호는 자주 바꿔주시고요. 둘째, 사무실이나 PC방처럼 여러 사람이 컴퓨터를 쓰는 곳에선 인터넷 뱅킹 사용을 삼가하는 게 좋습니다. 셋째, 금융거래가 발생하면 휴대전화 문자로 이용 내역을 알려주는 은행 서비스를 신청해주세요. 여러분, 인터넷 뱅킹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영어 회화 Level 1
1: Start English.
0: Hello everyone,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1: And I'm Zach. It's great to be with you today, everyone.
0: So this week, we're looking at expressions that you can use at the end of the day. 하루 일과를 마치고 밤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기 직전에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을 배워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표현을 같이 배워볼까요?
1: Let's get ready to sleep.
0: Let's get ready to sleep 라는 표현이에요. 이제 잘 준비를 합시다 라는 뜻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놀고 있을 때 자, 이제 잘 준비해야지 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죠. You probably use this expression every day.
1: Well, yeah. It's shower time, it's bedtime, it let's get ready to sleep. These sorts of things.
0: 맞아요. So let's get ready to sleep. 근데 뭐 아이들한테만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우리 잘 준비합시다. 뭐 이럴 때도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네요. 그래서 let's get ready to sleep 이라는 표현을 잘 알아두면 오늘 밤부터 사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자세히 이 문장을 파헤쳐 보도록 해야 되겠죠? 바로 시작해 볼까요?

0: Ready, start!
1: Alright, 오늘의 미션 문장 다시 한번 뭐였나요?
0: Let's get ready to sleep.
1: Let's get ready to sleep 입니다. 자, 일단 뭐뭐 합시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Let's로 시작하죠. Let us를 줄인 표현이긴 한데 상대방에게 어떠어떠한 행동 우리 합시다 라고 제안할 때 이렇게 시작을 하죠. Let's, let's. 자, 그럼 뭘 하자고 하는지 그 제안하는 동사, 행동을 넣어주면 되겠네요. 준비하다 라고 할 때 Let's get ready. 준비합시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도 문장으로 쓸 수 있죠. Let's get ready. 우리 준비합시다. 그런데 뭘 할지, 뭘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지 얘기할 때는 뒤에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오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get ready, 준비하는 것의 목적을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보통 to 동사 원형이 옵니다. 그래서 to sleep는 잠을 자기 위해서 라는 뜻이죠. Let's get ready to sleep. 우리 잠을 자기 위해서 준비합시다 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잘 준비합시다 라는 의미의 표현이 돼요. Let's get ready to sleep. Let's get ready to sleep. 자, 그럼 이 문장 큰 소리로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0: Let's get ready to sleep.
1: Let's get ready to sleep.
0: Let's get ready to sleep.
1: Let's get ready to sleep. Good job. 자, 그럼 이제 바로 패턴 연습하러 가볼까요?
0: 패턴 practice.
1: 자, 오늘의 패턴은 뭔가요?
0: Well, our sentence, let's get ready to sleep, we're just going to change the word sleep to something else. So let's get ready to 뭐뭐.
1: 네, 그래서 sleep 대신에 다른 동사를 넣어서 어떠어떠한 행동을 할 준비를 합시다 라는 뜻의 문장이 되는 거죠. 뭐 행동을 곧 시작하기 전에 미리 알려줄 때, 자, 요거 이제 할 시작이에요. 아, 할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준비합시다. Let's get ready to 뭐뭐. When can we use this?
0: Well, here's a common one from especially business settings. Let's get ready to move forward.
1: 네, 비즈니스 상황에서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합시다.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우리 여기에 멈춰있지 말고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합시다. Let's get ready to move forward 라는 말을 하는데 여기서 move forward는 실제로 우리가 움직이는 게 아니죠.
0: 네.
1: 네, 좀 비유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한번 점진적으로 나아가보자 뭐 이럴 때 쓰는 표현이죠. You can also use it when you're getting ready for a party.
0: Sure. Let's get ready to welcome our guests.
1: 네, 뭐 파티라거나 집에 누구를 초대했어요. 그럴 때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합시다. Let's get ready to welcome our guests 라고 할 수 있죠. Welcome, 맞이하다 라는 뜻이고요. Our guests. 우리의 손님들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의 손님들을 환영할 준비를 합시다 라는 의미의 표현이에요. 뭐 의역하면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합시다 이고요. 손님이 한 명이다. 그럴 때는 guest, s를 빼야 되겠죠. 그런데 손님이 두 명 이상일 때는 무조건 guests라고 해야 합니다. Let's get ready to welcome our guests.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0: Let's get ready to give it our best.
1: Give it our best라고 하면 최선을 다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let's get ready to give it our best. 최선을 다할 준비를 합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잠시만요. 지금 몇 시예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요? 곧 수업 시작해요. The class is starting soon.
0: Let's get ready to begin. 시작할 준비하자.
1: 네, 그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Let's get ready to begin. 시작할 준비를 하자.
0: Another word for begin is start.
1: Ooh, let's get ready to start.
0: Let's get ready to do the presentation.
1: Presentation을 하다라고 할 때는

0: Do the presentation. 여기서는 내가 할 presentation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presentation이라서 the presentation이라고 하는 거죠. Let's get ready to do the presentation.
1: Let's get ready to achieve our goals.
0: 이것도 비즈니스 세팅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는 표현인 것 같아요. Achieve one's goals가 목표를 이루다, 뭐 달성하다라는 뜻이거든요. Achieve, 스펠링 알려주세요.
1: Achieve is A-C-H-I-E-V-E.
0: 네, achieve, 달성하다. Our, 우리의 goals, 목표들이죠. 그래서 목표를 이루기 위한 준비를 합시다. Let's get ready to achieve our goals. 여기도 역시 목표가 딱 하나다. 그러면 goal까지만 말하면 되겠지만 여러 개일 때는 꼭 s를 붙여주시고요.
1: Well, here's another one I use almost every day. Let's get ready to go to school.
0: To go to school. 그렇죠. Let's get ready to go to school. 학교에 갈 준비를 합시다. 그래서 go to school이 오면 돼요. Let's get ready to school 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렇죠?
1: No.
0: Let's get ready to go to school. 꼭 동사 원형이 나와야 합니다.
1: Let's get ready to travel.
0: 너무 좋을 것 같아요. travel, 여행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여행할 준비를 합시다. Let's get ready to travel. Where are we going?
1: I don't know.
0: 어디든지 갈수 있습니다. 네.
1: As long as we're ready, we can go anywhere.
0: Of course.
1: Let's get ready to open the shop.
0: Open the shop. 가게를 열다라는 뜻이죠. The shop은 특정 가게, 나의 가게를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Let's get ready to open the shop. 가게를 문열 준비를 합시다. Does this mean that you're opening the shop for the first time or can you use it every single day?
1: No, you can use it every day.
0: 그렇죠. 맨 첫날 가게를 처음 오픈할 때 쓰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아침에 자, 가게 문열 시간이네요. 우리 문열 준비합시다. 그럴 때쓸수 있는 거죠.
1: You could also say, let's get ready to perform.
0: Perform. 연주하다, 뭐 공연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let's get ready to perform. 우리 공연할 준비합시다. You probably see this often too.
1: Sure,
0: 네, 우리 잭쌤은 또 뮤지션이기
1: yeah.
0: 때문에 공연이 많잖아요. 그래서 고를 때, Okay, guys, 밴드 인원들에게 let's get ready to perform.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기를 북돋을 때도 쓸수 있을 것 같아요. One more.
1: Okay, one more bonus vocabulary word sentence.
0: Ooh.
1: Let's get ready to disembark.
0: Disembark. Disembark는 내리다라는 뜻이잖아요. So let's get ready to disembark. 우리 내릴 준비를 합시다. 근데 where are we disembarking from?
1: Probably a huge boat or an
0: 그렇죠.
1: airplane.
0: 맞아요. 그래서 좀큰탈 것. 예를 들어, 큰 배나 혹은 비행기가 좀더 흔하긴 하겠네요. Like a ferry or a
1: Right.
0: plane, 뭐 그런
1: Although
0: 거.
1: my father would sometimes use this word when we were just in the car.
0: Oh, really?
1: Yeah, kind of
0: 재밌네요.
1: 웃기게. 네.
0: 아, 웃기게 재밌게도. 자, 이제 여행이 끝났습니다. 우리 내리 준비하십시오. 약간 캡틴처럼 그렇게
1: 네.
0: 말씀하셨나 봐요. 그렇죠? Disembark. 네, 좀 고급 어휘이긴 한데 스펠링이 어떻게 될까요?
1: DISEMBARK.
0: That's right. 자, 그러면 우리가 이때까지 연습했던 거 다시 한번 쭉 복습해 볼게요.
1: Let's get ready to move forward.
0: Let's get ready to move forward.
1: Let's get ready to welcome our guests.
0: Let's get ready to welcome our guests.
1: Let's get ready to give it our best.
0: Let's get ready to give it our best.
1: Let's get ready to begin.
0: Let's get ready to begin.
1: Let's get ready to do the presentation.
0: Let's get ready to do the presentation.
1: Let's get ready to achieve our goals.
0: Let's get ready to achieve our goals.
1: Let's get ready to go to school.
0: Let's get ready to go to school.
1: Let's get ready to travel.
0: Let's get ready to travel.
1: Let's get ready to open the shop.
0: Let's get ready to open the shop.
1: Let's get ready to perform.
0: Let's get ready to perform.
1: Let's get ready to disembark.
0: Let's get ready to disembark.

0: Good job, everyone. 자, 이제 우리말로 대화를 들으면서 영어 표현 생각해 보세요.
1: 시계를 좀 봐. 9시야.
2: 벌써요? 더 놀고 싶은데.
1: 아니야. 이제 잘 준비를 하자.
2: 알았어요. 먼저 양치하러 갈게요.
0: 아, 딸이 너무 착하네요, 그쵸? 양치도 하고. 자, 일단 아빠가 처음에 시계를 줘봐. 9시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시계를 좀 봐라고 했는데, 우리 벽시계랑 손목시계는 다르거든요.
3: 네.
0: 벽에 거는 거는,
3: Clock.
0: 손목에 있는 거는,
3: Watch.
0: 여기서는 벽시계를 사용하시면 돼요. 9시야. 시간을 말할 때도 it's로 시작하죠. 벌써요? 더 놀고 싶은데. 이말 메이즈가 많이 하죠.
3: 네.
0: 네, 아이들은 그 자는 게 싫은가 봐요. 더 놀고 싶어서. 자, 여기서 놀다는 그래서 play를 쓰면 될것 같고요. 아니야. 이제 잘 준비를 하자. 잘 준비를 하자? 여러분,
3: 아하.
0: 영어로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잘하셨어요. 우리가 연습했던 그 표현이네요. 알았어요. 먼저 양치하러 갈게요. 라고 했는데, 양치하다. brush, 누구누구의 teeth이죠.

0: 여기서 brush 누구누구의 tooth라고 하면 안 돼요.
1: 네.
0: 이 하나만 우리가 치카치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체라기 때문에 복수인 teeth를 써주셔야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 표현들 영어로 어떻게 쓰였는지 영어로 대화를 쭉 들어보고 올게요.
2: Look at the clock. It's 9 o'clock.
3: Already? I want to play more.
2: No, let's get ready to sleep.
3: Okay, I'll go brush my teeth first.
0: 시계를 좀 봐. 9시야.
2: Look at the clock. It's 9 o'clock.
0: 라임이네요, 그쵸? 자, 시계를 좀 봐.
1: Look at the clock.
0: Look at the clock이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뭐뭐를 보다라고 할 때, look at 다음에 보는 사물이나 사람이 오면 되거든요. Look at the clock. 시계를 좀 봐. 몇 시였죠? 9시야.
1: It's 9 o'clock.
0: It's 9 o'clock. 딱 정확하게 정시일 때는 숫자 다음에 o'clock을 쓰면 되죠. What time does Maisie usually go to bed? 몇
1: Nine
0: 시에
1: o'clock,
0: 자요?
1: but
0: Nine
1: we
0: o'clock?
1: start getting ready at 8 o'clock.
0: 아, 8시에 준비를 하는군요. 1시간 동안 준비해요.
1: 거의,
0: 거의
1: 네.
0: 1시간 동안. 그렇군요. 자, it's 9 o'clock이라고 했더니 우리 딸이 벌써요? 더 놀고 싶은데 라고 했어요.
3: Already? I want to play more.
0: 벌써요?
1: Already?
0: 더 놀고 싶은데.
1: I want to play more.
0: 네, already 벌써요? 라는 뜻이고, 더 놀고 싶은데, I want to 다음에 뭐뭐를 쓰면 뭐뭐 하고 싶다라는 거를 표현할 수 있죠. play가 놀다고 more, 더라는 뜻이고요. 아, 그리고 already는 한 단어입니다.
1: 네.
0: 다 준비됐어요라고 할 때는
1: All
0: ALL
1: ready.
0: 띄고 ready죠. 그래서 그두 개는 구별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더 놀고 싶다니까 우리 아빠 뭐라고 할까요? 아니야. 이제 잘 준비를 하자.
2: No, let's get ready to sleep.
0: 조금 무섭네요. 그쵸?
1: 그럼요.
0: 뭐라고 했죠?
1: No, let's get ready to sleep.
0: 안 돼. No. Let's get ready to sleep. 요거는 우리가 연습했던 표현이네요. 이제 잘 준비를 하자라는 말이었습니다. Let's get ready to sleep. 자, 그랬더니 우리 딸, 말을 잘 듣죠? 알았어요. 먼저 양치하러 갈게요.
3: Okay, I'll go brush my teeth first.
0: 알았어요.
1: Okay.
0: 먼저 양치하러 갈게요.
1: I'll go brush my teeth first.
0: I'll go brush my teeth first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쵸? 자, I'll go. 나는 가겠습니다. I will go. I will 줄임 표현이고요. Brush my teeth. 나의 치아를 닦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양치하다라는 뜻이고요. First, 먼저라는 표현은 이렇게 맨 뒤에 옵니다. Okay, I'll go brush my teeth first.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의 대화를 쭉 봤는데요. 배웠던 표현들 다시 한번더 들으면서 여러분 큰 목소리로 따라해 주세요.
1: So let's review the dialogue all the way through.
2: Look at the clock. It's 9 o'clock.
3: Already? I want to play.

0: It's time for listen and repeat. 자, 오늘의 문장 다시 한번 뭐였나요?
1: Let's get ready to sleep.
0: Let's get ready to sleep 인데요. 일단 let's 약간 ᄃ 발음이 날 듯한 것처럼 끊어주세요. 이때까지는 S로 발음을 연습하긴 했는데 let's 약간 중간 느낌이에요. 자, get 시옷 받침이고요. ready D가 모음 소리 사이에 껴서 리을처럼 부드럽게 발음이 되는데요. 그 뒤에 오는 투도 모음 사이에 껴요. 그래서 ready to, ready to 이렇게 리을 발음처럼 두 개를 연이어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잠을 자다의 sleep 길게 해주시고요. Let's get ready to sleep 그렇게 연습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
1: Wonderful job, everyone.
0: 지금까지 케일린과
1: Zach였습니다.
0: Speak now.
1: Start
0: English.
1: English.

0: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유난히 지치고 마음이 힘든 날, 책 속 한 줄의 문장이 나를 위로하는 것 같은 경험, 짧은 노래 가사 한 줄이 나를 응원하는 것 같은 순간, 책과 음악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곳,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에 여러분을 만납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쉽고 확실하게
5: 영어회화 레벨 2 Easy English.
4: Hi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5: Hello everyone. This is Juch.
4: 네, 보통 저는 이제 미용실 갔을 때 이런 표현을 많이 듣게 되는데 몇 시까지 나가 보셔야 돼요?
5: 아.
4: 네, 이런 질문.
5: So when do you need to leave here by?
4: When do you need to leave here by?
5: Or when do you need to be out of here by?
4: When do you need to be out of here by?
5: 아, 저리 갈 때 get out of here.
4: 네.
5: Get out of here. 그 out of here.
4: 아, 그렇군요.
5: 이런 표현이죠.
4: 밖으로 나가버려 할 때 get out of here.
5: 몇 시에 나가야 돼?
4: 그렇죠.
5: 근데 by 다음에 또 시간이 나와야 돼요.
4: 그렇죠.
5: 대답할 때, 그렇죠? 네. I need to be out of here by 6 o'clock.
4: 그렇습니다.
5: 7 o'clock.
4: 맞습니다. 그러니까 늦어도 뭐 6 o'clock 혹은 7 o'clock 까지는 나는 여기를 떠나야 된다라고 할 때, 그러니까 그 다음 일정이 있으니까 몇 시까지는 여기를 나가야 돼요라는
5: right.
4: 말로 이제 제가 대답을 하게 되는데요.
5: Right.
4: 자, 오늘은 바로 그런 얘기가 됩니다. 식당에서 주문을 해놓고 40분이나 기다리고 있는데 음식이 나올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공연을 보러 가기로 했기 때문에 이게 좀 식사를 마냥 기다릴 수도 없는 상황이 됩니다. 자, 어떻게 말하면 좋을지 우리말로 먼저 들어보세요.
5: 오케이.
6: Okay. 안녕하세요. 저기 불평하긴 싫지만 저희가 음식을 거의 40분이나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7: 어우,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밤 주문이 좀 밀려서요.
6: 바쁘신 건 알지만 저희가 8시에 봐야 할 공연이 있거든요. 여기서 늦어도 7시 반에는 정말 나가야 합니다.
7: 아, 네, 잘 이해했습니다. 주문하신 음식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6: 네.
4: 네.
5: 너무나 친절하네요.
4: 네. 자, 지금 92쪽을 보시면은 거기 사포화가 이제 예쁘게 그려져 있는데 네.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5: 아, 그러네요.
4: 네, 직원분이 그렇습니다. 지금 서버 입장에서. 근데 사실은 이 손님의 입장에서도

0: 바람이 삐질삐질 날 수밖에 없는 초조하니까 늦을까 봐.
1: 공연이 8시인데.
0: 그렇죠. 빨리 나가야 되는데.
1: That's right.
0: 네. 자, 이렇게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기 불평하고 싶진 않은데 제가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라는 뜻으로.
1: Hi, I hate to complain.
0: 네, 이렇게 시작합니다.
1: I hate to complain.
0: I hate to complain. 와, 이거 어제 나왔던 내용보다 조금 강도가 세진 것 같긴 합니다.
1: 약간,
0: 네,
1: 약간,
0: 어제는 sorry to bother you가 있었습니다. 제가 자꾸 성가시계에서 바쁘신 거 알겠지만 제가 좀 성가시계에서 죄송하긴 한데 sorry to bother you, but my pasta is completely cold. 그게 어제 내용이었잖아요.
1: That's right.
0: 근데 내가 불평을 하는 입장인데도 오히려 내가 나를 좀 겸손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도 hi, 여기서는 excuse me 대신에 hi라고 말한 다음,
1: Right.
0: 제가 정말 불평을 하고 싶지는 않은데, I hate to complain. 그러나 저희가 음식을 거의 40분째 기다리고 있거든요.
1: But we've been waiting almost 40 minutes for our food.
0: But we've been waiting almost 40 minutes for our food. 라고 합니다.
1: That's right.
0: 선생님, 이럴 때에도 I hate to complain 이라는 표현이 적절할까요?
1: I hate to complain. 근데 complain을 할것 같은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0: 네.
1: 뭐 대놓고 complain 한다기보다는.
0: 네네.
1: 근데 여기서 I hate to complain이라는 약간 강도가 높은 표현이 있는 이유가
0: 네.
1: 그만큼 답답하기 때문에.
0: 아.
1: 그렇다 해서 Where is our food? Bring out our food. 이렇게 표현 안 하잖아요.
0: 그렇죠.
1: 딱이 표현만 들어도 아 급하구나, 답답하구나, 빨리 가야겠구나라는 느낌이 확올것 같아요.
0: I hate to complain이라고 말할 때에는 저 사람이 오죽하면 저렇게 말할까 싶다는
1: 그렇죠,
0: 거죠.
1: 그렇죠. 네.
0: 내가 컴플레인을 내가 원래 할 사람이 아닌데, 나 원래
1: 그쵸,
0: 이런
1: 그쵸.
0: 사람
1: 예,
0: 아닌데, 나
1: 맞아요.
0: 정말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은데, 라고 해서 hate. 라고 하는 강한 뜻의 단어를 씁니다.
1: 솔직히 똑같은 상황에서
0: 네.
1: I'm so sorry, but 이렇게 나와도 괜찮아요.
0: 근데 보통 그럴 때 이제 따지자면은 내가 sorry 할 일은 사실 아니거든요.
1: 근데 여기서는 그 sorry가 또그 sorry가 아니라는 거.
0: 또 무슨 sorry야? 또 이럴 땐 이거 무슨
1: 이
0: sorry야? 이
1: 여기
0: sorry가 아니라니.
1: 무슨
0: 네,
1: sorry냐고요? 어떤 sorry냐면
0: 그러니까.
1: 여기서 진짜 답답한데
0: 네.
1: 컴플레인 하고 싶은데 그 이래서 말투가 그 뉘앙스가 중요한 것 같아요.
0: 네.
1: I'm so sorry, but 라기보다는 I'm so sorry, but 약간 무겁게 I'm so sorry, but I hate to complain. 비슷한 뉘앙스예요. But
0: Yes.
1: we need to leave soon. We've
0: 그렇죠.
1: been waiting for 40 minutes.
0: 그러니까 이때 sorry라고 하는 건 미안하다라는 말 뜻보다는 좀 유감스럽기도 하고,
1: Unfortunate.
0: 그렇죠. 내가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 참 안타깝고 기타 등등한 게 이제 I'm so sorry, but 내가 정말
1: Yes.
0: 미안 안 됐고 하지만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다. I hate to complain, but 자, complain 하면은 불평하다라는 뜻이 되잖아요. 그래서 I hate to complain. 내가 이렇게 complain 하기는 정말 싫다. 근데 이 complain이라는 말 자체가 그렇게 좀 부정적인 느낌이 많이 드는 단어인가 보죠?
1: 그러긴 해요.
0: 네.
1: 웬만하면 컴플레인 안 하잖아요. 조금 이 상황이 심해졌을 때, you're waiting and being patient, and then you finally complain. So, but here you don't want to complain. 하기 싫지만, I hate to complain, but I can't wait anymore.
0: 그렇습니다. 정말 불평하고 싶은 마음은 아니나, I hate to complain. 그러니까 이 자체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I hate to complain, but까지. I hate to complain, but 여기서는 우리가 지금 40분 전부터 지금까지 40분째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 We have been waiting, 기다려 오고 있다. Almost 40 minutes, 거의 40분간을 for our food, 우리 음식을 말이죠. 그러니까 wait for our food, 우리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 되겠군요.
1: Right.
0: 네.
1: So we have been waiting almost 40 minutes for our food. That is a
0: 네.
1: long time to wait.
0: Very long time to wait.
1: That's
0: 그렇죠.
1: right.
0: We've been waiting. 자, 이제까지 기다려오고 있다. 네네. 이 기다림이 언제까지 갈런지도 모르고. We've been waiting. We've been waiting. Have been ing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정말 죄송하다고 하겠죠?
1: I'm really sorry.
0: 네, 정말 죄송합니다.
1: I'm so
0: 그러면서.
1: sorry.
0: 그렇죠. 너무 미안해. 근데 오늘 밤 주문이 좀 밀렸다는 말을 또 알아둘 필요가 있겠네요.
1: We're a little backed up tonight.
0: 네, we are a little backed up tonight. We're a little backed up tonight.
1: Right.
0: 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표현인데, backed up. 우리 예전에 교통 상황, 교통 체증 얘기할 때 많이 썼던 표현 아닌가요?

0: when there's crazy traffic,
1: yes,
0: right?
1: Yes, that's right.
0: Yeah. So if you're backed up, there's a lot of delay, right? So when an order is backed up, your schedule is backed up, usually it's something that there's so much going on at one time. So there is a serious delay.
1: 그렇군요. Yeah. 너무나 많은 일들이 한꺼번에 벌어져서 전체적으로 지연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때, right. 이럴 때 backed up. Backed up이라고 하면 그 앞에는 비동사가 나온다는 걸 대충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So we are backed up 하면 우리가 밀려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0: Right.
1: So 예전에 나왔을 적에는 the road is backed up. 길이 지금 밀렸다 한다든지 traffic is backed up. 교통 체증, 교통 흐름이 밀렸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다고 했죠.
0: Right, right.
1: 네, 그래서 orders들이 delayed, 지연되고 있다는 뜻으로 we are a little backed up tonight. 우리가 오늘 밤 약간 좀 주문이 밀려 있거든요.
0: 네. That's why it's taking more than 40 minutes.
1: 그러니까요. 아유, 너무 길다. We're a little backed up tonight까지 들어볼까요?
2: Hi, I hate to complain, but we've been waiting almost 40 minutes for our food.
3: I'm really sorry. We're a little backed up tonight.
1: We're a little backed up tonight. 이것도 we are a little backed up tonight이지만 쭉 줄일 때 줄이고 해서 이렇게 이어서 말하면
0: Right. We're a little backed up tonight.
1: We're a little backed up tonight. We're a little backed up tonight. 이 정도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0: Yes. Mm-hmm.
1: 자, 그랬더니 아, 이제 그 손님의 입장에서는 아니 그 바쁘신 건 알겠는데 저희가 8시에 꼭 봐야 할 공연이 있거든요.
0: I know you're busy, but we have a show to catch at 8 o'clock.
1: 네, 그렇습니다.
0: Or 8.
1: 네. 자, I know you're busy. 대기가 바쁜 건 대기된다. 그 여러분께서 바쁜 건 알겠는데 I know you're busy. 하지만 우리도 사정이 있다. 우리가 이걸 해야 하였던 일정이 잡혀 있는 게 있다. We have a show. 공연이 일단 잡혀 있는 게 있는데 to catch. 시간에 늦지 않고 가서 봐야 할 to catch. 몇 시에? At 8. 8시에. 이런 말이군요.
0: We have a show to catch at 8.
1: We have a show to catch at 8. 그러니까 이런 말이 사실 선뜻 입에 잘 안 나와요. We have 뭐뭐 to 뭐뭐 하면은 우리는 뭐뭐를 할 뭐뭐가 지금 일정으로 잡혀 있다 이런 말이 돼서
0: right.
1: 뭐 이 제일 많이 나온 게 I have a flight to catch at 12
0: That's right.
1: 이렇게 말하면
0: flight to catch a train to catch
1: train to catch a bus to catch,
0: bus to catch.
1: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에 맞춰 딱딱 움직이는 뭐 비행기편 뭐 항공편 뭐 비행기편 뭐 자동차 버스가 있는데 이걸 놓치지 않고 타야 된다. 그게 바로 catch가 되겠습니다.
0: Yes.
1: So we have a train to catch at 7 하면은 7시 차 타러 가야 돼요. 이런 말이 되는 거죠.
0: Sometimes you can say you have a movie to catch at 8 o'clock.
1: That's right.
0: Yeah.
1: 맞아요.
0: That's exactly starting at 8.
1: 그렇죠.
0: You have to catch the movie.
1: 여기서도 right. we have a show to catch 하니까
0: right.
1: 공연이 있다. 뭐 이런 뜻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0: That's
1: at
0: right.
1: to catch at 8. 그러면서 늦어도 7시 반에는 정말 여길 나가야 돼요.
0: We really need to be out of here by 7:30.
1: We really need to be out of here by 7:30. 여기서
0: yes.
1: 나가야 된다라고 할 때 go out, get out라는 실제 움직임을 뜻하는 동사를 쓸 수도 있지만 we really need to be out of here 하게 되면 이미 여길 나가 있는 상태를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7시 반까지 늦어도 이때까지는 우리는 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 되는 거죠.
0: Right. 여기서 네. out of here, out of here 완벽한데
1: 네.
0: of here 빼도 상관없어요. We need to be out by 7:30.
1: We need to be out by 7:30.
0: That's also
1: 그렇군요.
0: fine.
1: 네. We need to be out of here by 7:30 해도 되고 we need to be out by 7:30 해도 되고 왜냐면
0: right.
1: 그 앞에 we have a show to catch at 8라고 했으니까.
0: Yes, that's
1: 그렇죠?
0: right.
1: 간단히 말할 수 있겠네요.
0: Mm-hmm.
1: 자, we really need to be out of here by 7:30까지 들어보세요.
2: I know you're busy, but we have a show to catch at 8. We really need to be out of here by 7:30.
1: We really need to be out of here by 7:30. 그게 너무 길다 싶으시면 방금 들으신 것처럼 we need to be out by 7:30.
0: Perfect.
1: 네, really 빼고 뭐 of here 이런 거 빼고 네, 그죠?
0: We need to be out by 7:30.
1: 네, we need to be out by 7:30.
0: That also works.
1: 빨리 말해야 되나? We need to be out by 7:30.
0: We need to go.
1: 네, 그만큼 좀 바쁘니까요.
0: That's right.
1: 자, 그 말을 듣고 이 직원은 네, 제가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0: I understand.

0: understand completely.
1: 네, 이제 이때도 I see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I understand completely 좀 더 프로페셔널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여기서 그냥 아 그렇군요. I 네. see. 조금 무례하게 들릴 수 있어요.
1: 아 그래요?
0: 그건 네 사정이고 이렇게 들을 수 있으니까
1: 네.
0: I see 여기서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1: 어.
0: 아유 그러시구나.
1: 어.
0: I understand.
1: 네.
0: 아, 여기서 좀 더 understand를 강조하기 위해서 I understand completely.
1: I understand completely.
0: 네.
1: 또 여기도 completely가 하루에 한 번씩은 나오네. 일일 completely가 되네. 여기서도.
0: Yeah, we learned completely many times this past week.
1: Oh yes, 그렇죠.
0: It's a good review.
1: 네, yeah. I understand completely. 제가 완벽히 그 손님의 사정을 이해했습니다. I understand completely. 자, 그러면서 주문하신 음식이 지금 어떻게 된 건지 제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죠.
0: I'll check on your order right now.
1: 네. 우리말보다 지금 영문이 훨씬 더 짧아요. 보시면은 지금 I'll check on your order. 그러니까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라는 말이 I'll check on your order 그다음에 당장 right now가 될 텐데요. 이 check는 기억나십니까? Let me check with the staff, with the staff member 이런 표현도 있었고 let me check the receipt라고 할 적에도 check가 있었고요. 이런 경우는 check on your order라고 하니까 당신이 한 주문에 대해서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I'll check on your order right now. 지금 당장 알아보겠다고 하는군요.
0: Yes, I'll check on your order right now.
1: 네, 그렇습니다.
0: Or right away.
1: Right away도 좋고요. 우리 엊그저께는 right away 했었잖아요.
0: That's right.
1: Real
0: That's
1: quick right. 이런 말도 있었고.
0: That's right.
1: 네, 자, 이 부분 들어보세요.
2: I understand completely. I'll check on your order right now.
1: I'll check on your order right now. I'll check on your order right now. 제가 지금 바로 주문한 음식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 보겠다는 말까지였습니다.
0: You can say I'll or let me. Oh, let me check on your order right
1: 그렇죠.
0: now.
1: 그렇죠. 네, 제가 바로 가서 해보겠다라고 할 때 let me 역시 좋겠네요.
0: Let me check.
1: 전체 대화 들어보죠.
3: Hi, I hate to complain, but we've been waiting almost 40 minutes for our food.
2: I'm really sorry. We're a little backed up tonight.
3: I know you're busy, but we have a show to catch at 8. We really need to be out of here by 7:30.
2: I understand completely. I'll check on your order right now.
1: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Easy English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0: You're listening to Easy English on EBS FM.
1: 네. I hate you. 막 이렇게 뭐 10대 청소년 자녀들이 부모한테 막 I hate you. 막 이런 장면을 영화에서 yeah. 보통 보는 경우가 있는데
0: I hate you, mom.
1: 어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부모한테 저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 뭐 이렇게 당황하면서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Hate가 그만큼 강한 뜻이라는 얘기를
0: That's right.
1: 선생님한테 들었던 것 같아요.
0: It's a very strong term.
1: 네.
0: Yeah.
1: 그러니까 I hate to complain 하게 되면 자기가 complain을 얼마나 하기 싫어하는지를 강조하는 뜻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자 그럼 여러분과 함께 이 표현들 입에 착 붙여보겠습니다.
0: Let's go.
1: 안녕하세요. 저 제가 정말 불평하긴 싫은데 저희가 음식을 거의 40분이나 기다리고 있거든요.
4: Hi, I hate to complain, but we've been waiting almost 40 minutes for our food.
5: Hi, I hate to complain, but we've been waiting almost 40 minutes for our food.
1: 아유 정말 죄송합니다.
4: I'm really sorry.
5: I'm really sorry.
1: 저희가 오늘 밤 주문이 좀 많이 밀렸거든요.
4: We're a little backed up tonight.
5: We're a little backed up tonight.
1: 아, 바쁘신 건 알겠는데요.
4: I know you're busy.
5: I know you're busy.
1: 하지만 저희가 8시에 꼭 봐야 할 공연이 있거든요.
4: But we have a show to catch at 8.
5: But we have a show to catch at 8.
1: 그래서 여기서 늦어도 7시 반에는 정말 나가야 돼요.
4: We really need to be out of here by 7:30.
5: We really need to be out of here by 7:30.
1: 아, 그러시구나. 그 상황 충분히 잘 이해했습니다.
4: I understand completely.
0: I understand completely.
1: 그럼 제가 지금 당장 가서 주문하신 음식이 어떻게 된 건지 확인해 보죠.
4: I'll check on your order right now.
0: I'll check on your order right now.
1: 여기까지입니다.
0: Yay! Good job, everyone.
1: 아우 정말 잘하셨어요.
0: Alright.
1: 네, 자 I hate to do something. 뭐뭐를 하기가 정말 싫지만 이걸 좀 응용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말을 꺼내기

0: 이가 좀 그렇긴 한데요. 이 탁자 아직도 여전히 너무 더러워요라고
1: Oh,
0: 한다면
1: I hate to bring this up, but the table is still dirty.
0: 네, 그 청소했다고 하는데 아직도 너무 더러운데 The table is still dirty. 근데 이런 말을 내가 이렇게 꺼내서 안 됐지만 I hate to bring this up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그냥 뭐나 이런 말 해서 좀안 됐는데 저희가 한 시간째 기다리고 있거든요 라고 한다면
1: I hate to say this, but we've been waiting almost an hour.
0: 네, I hate to say this, but we've been waiting almost an hour 라고도 할 수가 있겠고요.
1: That's
0: 자,
1: right.
0: I hate to complain, I hate to say this, I hate to bring this up 등등 표현 많이 쓰게 됩니다.
1: That's right.
0: 네, 전 지금까지 이보영이었고요.
1: And this was Juge.
0: 이런 표현들 입에 정말 착 붙도록 많이 연습해 보세요. 영어 회화 쉽고 확실하게 Easy
1: Easy
0: English.
1: English.

0: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Time flies when you listen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 can be teleported to 10 AM when listening to Morning Special.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Morning Special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Morning Special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Morning Special과 함께하세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1: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Talk about early morning deliveries. Talk about the types of bus stops. Talk about stress management.
2: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치영에서 함께하세요.
1: 내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0: Global News Expressions.
1: 본 프로그램은 AI 기술을 활용해 대본과 음성을 생성했습니다.
0: 오늘의 시사 영어 표현은 scale, 뜻은 오르다, 등반하다입니다. 이 표현은 뉴스 기사에서 이렇게 쓰였습니다.
2: Two renowned Nepali Sherpas, known as Everest Man and Mountain Queen, have shattered their own gender category world records for the most summits of Mount Everest after scaling the world's tallest peak for the 32nd and 11th time respectively.
3: 여기서 scale이라는 표현은 높은 산이나 가파른 곳을 올라갔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예문으로 감각을 익혀볼게요.
2: The climbers scaled the mountain safely.
3: 등반가들은 그 산을 안전하게 올랐습니다. 뉴스에서 scale a peak, scale a mountain 이렇게 쓰인 경우를 보면 높은 곳을 올라갔구나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0: Scale
3: 꼭 기억하세요.
0: Global News Expressions였습니다.

0: Good morning and welcome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r Morning Energy. It's Wednesday the 17th of June and I'm your host, Choi Soo-jin. If there's one unwritten rule in the World Cup, it's to never underestimate anyone. And at the 2026 tournament, two tiny island nations have already proven it. They are Cape Verde and Curaçao. 월드컵 본선에서 뛰는 그 어떤 나라도 얕봐서는 안 된다는 사실,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 두 나라가 며칠 전 이를 확연하게 증명했습니다. 바로 카보베르데와 퀴라소인데요. Cape Verde's Blue Sharks stole the show by holding world number two Spain to a scoreless draw, while Curaçao surprised everyone by scoring against the mighty German machine. Now, far from lucky breaks, this is proof that raw passion, pure grit, and unbreakable teamwork can shatter even the most expensive tactical blueprints. 각각 아프리카 서해안과 카리브해에 위치한 작은 섬나라들인 카보베르데와 퀴라소는 이번이 첫 월드컵 출전인데요. 카보베르데는 피파랭킹 2위 스페인을 상대로 놀랍게도 0대0 무승부를 기록해 승점 1점을 확보했고요. 퀴라소는 독일을 맞아 1대7로 패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한 골을 기록하며 월드컵 본선 첫 득점을 기록하는 작은 기적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Well, joining us in the studio this Wednesday morning is Ray. Good morning, Ray.
1: Good morning, Sue. How are you?
0: I'm very well. I think this is a lovely surprise for our listeners. Karen is away for personal reasons. She'll be back next week. But filling in this week is Ray. And we haven't had you on a live show in a while. Love the hat.
1: Thanks.
0: Yeah, very Canadian.
1: I like your shirt. Very Korean, I guess. I don't know.
0: I wasn't fishing for compliments, but yes. How have you been? I mean, I see you every week for the recorded show, but our listeners haven't seen you in ages.
1: Oh, I'm great.
0: Yeah?
1: It's hot. The summer's, you know, I don't love the hot weather, but oh, it's nice.
0: 네,
1: I'm good.
0: 오랜만에 또 이렇게 생방송에 레이 선생님과 함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너무 반가우시죠? 그동안 이제 금요일 녹음 방송으로는 계속 목소리 들으실 수 있었지만 이렇게 생방송 함께하니까 또 색다른 느낌이 있네요. 여러분 좀 격하게 환영해 주시길 부탁해 드리겠습니다. 에디 6241님이 Good morning, Sue and Ray! !! 이렇게
1: Good morning, Eddie!
0: 네, 보내주셨고요. 많은 분들이 장 SD7945님도 레이쌤 반갑습니다 하셨고요. I told you, people are gonna love seeing you. 이은미님, 어머나 하셨습니다. Happy exclamations from all of our listeners. Yeah, it is wonderful to have you
1: well,
0: here.
1: Thank you. It's great to be back live. I'm ready to go.
0: Yeah, surprisingly, you were saying you're a little bit nervous for the show.
1: And I didn't say that.
0: Well, you didn't say that. You're right. You didn't say that, but you seemed that way. And I was very surprised because you have no reason to be. And our listeners, of course, completely rely on you for your wonderful expressions, wonderful explanations of the expressions.
1: Well, I'll do my best.
0: Yes, 그래요. 자, 오늘의 무마 문장도 좀 소개해드려야겠죠. 자, 오늘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작은 섬나라들이 그래도 꽤나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어서요. 그럴 때 쓸 수 있는 표현일 것 같습니다. 아, 걔네들 무시하다가는 큰 코 다칠 걸. 자, 요겁니다. 걔네들을 무시하다가는 큰 코 다친다. 자, 요걸 영어로 표현한다면은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Two big components here. 무시하다 그리고 큰 코 다치다. Not easy to translate in English, okay. Especially if you literally translate it, it would probably make no sense. So, I hope our listeners know what to do. 자, 지금 바로 요거를 자연스럽게 영어로 바꿔볼게요. 다양한 문장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적으로 보내주셔도 좋고요. 얘네 무시하면 큰 코 다칠 걸? 자, 지금 바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1045와 EBS 반디 앱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0: 유튜브로는 EBS 라디오 공식 채널 채팅창을 통해서 응원 문장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장들은 일부 마지막에 발표하고 선물도 드릴 예정입니다. 이제 한 4, 50분 정도 남았으니까요. 다양하게 문장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선물도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모닝 헤드라인스 시작합니다.
1: 'Korea's international flight surcharges for July tickets are expected to drop by more than 20% to level 19, down 8 notches from the current level 27, according to airline industry sources.
0: 항공업계에 따르면 7월 우리나라 국제선 항공권의 유류 할증료가 이달보다 20% 이상 낮아져 지금의 27단계보다 8단계 낮아진 19단계 요금이 적용될 전망입니다.
1: The Seoul Outdoor Library is launching a pilot service that will allow visitors to access 200,000 e-books for 5 days without registering as a member after on-site GPS location verification.
0: 서울 야외 도서관은 현장에서 GPS 기반 위치 인증을 완료하면 별도 회원 가입 없이 약 20만 종 규모의 전자책 콘텐츠를 5일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1: The Bank of Japan has announced it would increase its short-term policy interest rate by a quarter of a percentage point to 1%, marking the first time in 31 years that the country's benchmark interest rate has crossed the 1% threshold.
0: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단기 정책금리를 기존 0.75%에서 0.25%포인트 올린 1%로 결정했습니다. 일본 기준금리가 1%대에 진입한 것은 1995년 이후 31년 만의 일입니다.
1: The UK government has announced plans to implement a sweeping ban on social media for children under 16 by spring of next year, alongside tighter regulations on gaming and live streaming services.
0: 영국 정부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을 내년 봄부터 전면 금지하고 추가적으로 게임 플랫폼과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 The reflecting pool in Washington, D.C. has turned into a murky green algae latte due to high summer temperatures and humidity, sparking controversy just after a renovation project costing more than $14 million aimed at giving it a premium flag blue appearance.
0: 미국 워싱턴 DC의 명소인 대형 인공 연못 Reflecting Pool이 여름철 높은 기온과 습도로 인해 퍼진 조류로 일명 녹조 라떼처럼 탁하게 변했습니다. 이 현상은 1,400만 달러가 넘는 예산을 들여 물이 성조기에 파란색으로 비치도록 보수 공사를 진행한 직후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 Well, those are our 5 headlines this morning. Let's take a closer look at those one by one. Ray.
1: Korea's international flight surcharges for July tickets are expected to drop by more than 20% to level 19, down 8 notches from the current level 27, according to airline industry sources.
0: 항공업계에 따르면은 7월 우리나라 국제선 항공권의 유류 할증료가 이달보다 20% 이상 낮아져 지금의 27단계보다 8단계 낮아진 19단계 요금이 적용될 전망입니다. Well, this is good news.
1: Good news if you're a traveler, yeah.
2: So tell us more.
1: Well, this 20% drop is due to a drop in global oil prices. So the decrease is due to a decline in something called the average mean of Platts Singapore or MOPS price. And this is the benchmark for jet fuel in the Asia Pacific. Now, some of the good news for people in Korea, domestic carriers plan to adjust their fuel charges based on this tier change. And this month, Korean Air charged a one-way fuel surcharge of between a minimum of 61,500 won and a maximum of 451,501 depending on the route.

0: 놀랍고 반갑습니다. 금요일이 라이브가 아니었다는 것도 놀라워요. 금요일 방송 들으면서 항상 지적 욕구가 충족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두 분의 So Canadian, So Korean 이라는 대화에 출근 준비하다가 보이는 라디오로 확인했습니다. 멋지십니다. 두분 하셨어요. 네, 뭐 아시는 분들은 뭐다 아실 텐데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저희가 좀 특별하게 네, 보내는 방송이고요. 오늘은 생방송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오셔서 제가 가끔은 이제 So Canadian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또 거꾸로 선생님은 저를 또 You're so Korean 뭐 이렇게 하시죠. 그래요. Alright, let's take a song break. 우무한 문장 보내주세요. 아, 얘네 무시하면은 큰코 다쳐. 요런 느낌으로 영어 문장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다양하게. 정답은 없어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1045. 그리고 반디 앱은 무료고요. 유튜브 EBS 라디오 공식 채널 채팅창에다가 글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1부 마지막에 무모한 문장 같이 보면서 저희가 또 수정도 해드리고 저희 의견도 제시하고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Let's listen to Calvin Harris, Summer.
1: When I met you in the summer, to my heartbeat sound, we fell in love as the leaves turn brown.

0: Right, well, it's time for us to have a look at today's main expressions. We have five from the headlines, and the first one is 떨어지다, 하락하다, to drop.
1: There was a sharp drop in oil prices.
0: 네. 여기서는 명사로 써주셨네요. 그러면 하락이 되겠죠. 그래서 유가가 급락했습니다. A sharp drop니까요. 급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표현은 현지의, 현장의, on site.
1: The company provides on-site technical support.
0: 그 회사에서는 현장에서 기술 지원을 제공합니다. 자, 다음 표현이죠. 이게 어떤 한계점이 될 수도 있고 문지방, 기준이 될 수도 있는데요. 어떤 중요한 점이에요. 그 지점이나 기준점. 자, 예문 볼까요? Threshold.
1: Sales have fallen close to the break-even threshold.
0: 네, 여기서는 break-even threshold라고 해서 손익분기점이라고 하면 될것 같아요.
1: Usually you'll hear break-even point, but
0: Yep.
1: break-even threshold works too.
0: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이제 중요한 포인트라는 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래서 sales have fallen close to the break-even threshold. 실적, 그 영업 실적이 지금 손익분기점 가까이까지 떨어졌다. 자, 다음 표현은 뭐뭐와 함께, alongside.
1: Nurses work alongside doctors.
0: 그렇죠. 간호사들은 의사들과 함께, 의사들과 나란히 옆에서 같이 일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표현은 탁하다라는 뜻인데요. 좀 불투명하다. 물에, 물, 탁한 물 생각하시면 돼요. 탁한 뭐 연못 같은 거. murky.
1: The details of the deal remain murky.
0: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는 비유적으로 썼는데, 그 거래에 대한 세부 사항이 아직도 좀 불투명해요.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공개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다 해석할 수 있겠죠. 자, Morning Headline Expressions였습니다.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어 루틴이 되는 시간, EBS FM Morning Special.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이 공개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민요 클래식 재즈 그룹 휴명 삼각, 포크 듀오 여유와 설빈, 싱어송라이터 민수, 팝 펑크 밴드 까치산의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집니다. EBS 창사 특집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공개방송은 6월 22일 월요일 오후 2시, 밤 12시에 방송됩니다. 음악을 들으며 더 나은 세상을 꿈꿉니다.

0: Welcome back. This is part two of Morning Special on EBS FM on Wednesday, the 17th of June. I'm your host, Choi Soo-jin, and we have Ray in this studio with us. 자, 잠시 후에 뉴욕타임스 기사를 같이 읽어볼 겁니다. 오늘은 60년 전에 중고품점에서 한 15만 원 정도 주고 산 그림 하나가 AI 덕분에 최근 경매에서 3억 원이 넘는 돈에 낙찰된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보도록 하고요. 그 전에 2부 퀴즈 드릴게요. Ray, give us the quiz.
1: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a renowned painter? 1. Jackson Pollock, 2. Edvard Munch, or 3. Elon Musk. This one's easy.
0: 자, 다음 중 화가가 아닌 사람 골라주세요.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a renowned painter? Is it number 1. Jackson Pollock? Number 2, Edvard Munch. Or 3, Elon Musk. 그래요. Do you like the paintings of these other people?
1: Sure,
0: yeah. One of them is known to sort of have all these different colors everywhere.
1: Yeah, apparently he was kind of like, there's a movie. I've never seen the movie, but I've only seen bits of it. Yeah, there's a movie about Jackson Pollock.
0: But we don't want to say
1: okay.
0: it. But about one of the people.
1: Yes.
0: 그래요. 자, 그다음에 다 유명하죠. 지금 나머지 두 화가들.
1: If you were listening carefully, I just narrowed it down. Now you have a 50% chance of getting the answer
0: you
1: right.
0: You do, exactly. Before you had a
1: 3.333.
0: 그래요. 이제는 둘 중에 하나 고르시면 되겠네요. 결정적인 힌트가 하나 나가서. 자, 지금 바로 정답 보내주세요. 샵 1045와 반디와 유튜브 이용하시면 됩니다. 문자는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입니다. 사연 볼게요. 민영도님. Good morning, Moss Family. 누군가 어디선가 노력을 하고 있기에 이 세상은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모닝 스페셜에서 나온 단어, 수거 하나하나를 저장해 놓은 게 어느덧 1800개나 되는데요. 복습을 안 하니까 참 한심합니다 하셨어요. Oh, wow. You wrote down all the words and expressions you learned from Morning Special, and now you have a list of over 1,800 of them. But this person says, but I never go back to them, and so they feel like they're not improving. I think just having written it down itself is wonderful.
1: Definitely.
0: You know? Yeah. Don't be so hard on yourself.
1: Exactly.
0: 그래,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너무 대단하신데요. 이렇게 적어놓으신 것만으로도.